0: post.
1: The post has arrived.
0: Terrific! At last, my bus pass.

0: Now what?
1: Oh! Oh! I thought I'd pop back with one of these.
0: Tremendous! I could use my bus pass. Two. Where are we going?
1: Oh!
2: 넘버블럭에게 알립니다. 저 15가 숨은 재능권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3: 숨겨진 저글링 팀이 있나요?
2: 아니면 혹시 음악가 팀이 있나요?
4: 여러분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우후!
2: 저는 25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장기는 5개의 5가 꾸미는 무대입니다.
5: 하이파이브!
6: 옆으로, 위로, 밑으로.
2: 너희도 할 수 있어, 26. 내면을 잘 들여다보는 거야.
7: 둘이 한 팀으로 할 수는 있는데.
2: 춤을 춰보는 건 어때? 두 개로 분리해볼 수 있을까?
7: 해볼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이 두 개 있으니까. 외운 게임 너무 긴데?
2: 정말 재미있었어. 행운을 빌게.
7: 13이 두 개. 13이 두 개. 저는 26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2: 그러니까.
7: 웁스!
2: 또
7: 뭐였지?
2: 맞다!
7: 말하지 마! 13이 두 개.
3: 난 마음에 들었어. 이거 내 의자거든.
2: 7 두 개와
3: 3 두 개가
7: 26을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기 21? 거기 있어? 엘리베이터를 탔을 거야. 잠깐만! 이게 뭐야?
2: 난 15 요원이야. 너희들이 내가 찾던 숫자인 것 같은데? 따라와. 장기자랑은 그냥 눈속임이야. 진짜 작업은 이 아래에서 진행되지.
7: 오!
2: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숫자 기지야. 이곳 15숫자 연구실에서는 우리 요원들이 항상 재능 있는 숫자를 열심히 찾는 중이지.
8: 난 숫자 요원을 찾고 있어. 유능한 요원을.
2: 일단 찾기 시작하면 큰 숫자 안에 있는 작은 숫자를 찾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 큰 숫자 요원들은 필요한 곳에 작은 숫자 팀을 데리고 다닐 수 있어. 서커스에서 레인보우 자글러의 공연이 필요할 때나 탐험가에게 트리플 럭키가 필요할 때 혹은 1부터 6까지 완벽한 한 세트가 필요할 때도
4: 계단을 활용할 수 있지.
7: 21! 여기 어떻게 내려왔어?
2: 계단으로 왔지. 사실 내가 계단이거든. 그럼 난 이만 해. 너희 같은 숫자를 찾고 있었어, 26. 이쪽으로 와. 나의 최종의 요원을 소개해주지. 요원 13.
9: 웁스, 난 괜찮아.
2: 우리 13 요원은 큰 숫자 속에 있는 작은 숫자들을 아주 잘 찾아내.
10: 이렇게도 가능하지?
11: 이것도 좋지만, 잠깐만.
2: 문제는 누군가가 말을 하게 되면 13이라고. 13 요원은 분리된다는 거야.
7: 알겠어. 데리고 다닐 누군가가 필요한 거구나. 13을 말이야. 하나의 숫자 13이 아닌 하! 숫자 두 개가 합쳐져 만들어진 13팀. 왜냐하면 나는

0: got to do something. Eep. Eep.
1: E-P.
0: I like peas.
2: A. Please help us.
3: Hooray!
0: Cracking landing. Thanks for saving us, Ape. Still wondering what's up there?
4: No. I'm just glad to be back home.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9: 순한 킹킹.
8: 눈물엔
9: 달콤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그네를 찾아 그네를 찾아 뽀이뽀이
1: 뽀이뽀이
2: 레미 그네를 찾아 그네를 찾아 선생님이 밀어줄까요?
1: 좋아요!
0: 링가링가 링가링가 뽀이뽀이뽀이 그네를 찾아 링가링가 링가링가 뽀이뽀이뽀이 그네를 찾아
1: 볼트 선생님! 이번엔 지수 타고 싶어요!
2: 좋아요!

0: 아, 회전문에
1: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보이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보이
2: 고추 선생님 더 빨리요.
1: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2: 선생님 좀 더 빨리요.
1: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5: 뽀롱뽀롱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6: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6: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7: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9: 마데카 솔메이트.
10: 진동.
8: 얼굴엔
10: 순한 킹킹.
8: 눈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이런 반짝이가 사라졌잖아. 춤추는 마술 신발을 어디서 또 구한담? 마술 신발 가게다. 바로 여기지.
1: 어서 오세요. 신발 필요하세요?
0: 네.
1: 사실 전 이들을 좋아해요. 전 이의 배수탁자랍니다. 그리고 우린 둘 다 춤을 좋아하죠.

이번엔 신발쇼. 작업화 부츠, 플립플랍과 샌들, 슬립온과 슬리퍼스, 바퀴 달린 운동화, 빛나는 탭슈즈, 끈 달린 신발, 클리슈즈를 신고 자전거를 타. 찍찍이든 끈이든 단단히 고정해 신발은 모두 한 쌍.

비탱고 춤을 춰 20은 못 말리는 변신 블록 열상의 신발이 빛을 내고 신발 신기 전 양말은 필수

0: 6
1: 8
0: 7
2: 짝수 최고.
3: 2
1: 4
0: 6
1: 8
0: 7
2: 짝수 짝수
3: 2로 만들어졌지. 14
0: 16
1: 18
2: 20 짝수 짝수 최고 짝수 2로 만들어졌지.

0: 헐스.
1: 헐스 최고.
0: 2, 3,
2: 5,
3: 7,
1: 9.
4: 헐스.
5: 헐스.
4: 헐스.
6: 2로 만들어졌지.
0: 거기에 2를 하나씩 더해.
2: 10.
7: 13,
2: 15,
3: 17,
0: 19.
4: 헐수.
1: 헐수 불러.

0: 거기에 일을 하나씩 더해. 훨씬 짝수, 훨씬 짝수.
1: 짝수
2: 더하기 짝수는
3: 짝수.
1: 짝수
3: 더하기 짝수는
1: 짝수.
3: 짝수
1: 더하기 짝수는 짝수. 짝수에 짝수를 더하면 짝수.
3: 홀수 더하기 홀수는
1: 짝수.
3: 홀수 더하기 홀수는
1: 짝수. 와우.
2: 세 번째는 되겠지. 홀수
3: 더하기 홀수는 짝수.
0: 홀수에 홀수를 더하면 짝수가 나와요.
2: 짝수
3: 더하기 홀수는 홀수.
1: 짝수
3: 더하기 홀수는
2: 홀수.
3: 짝수
4: 더하기 홀수는
2: 홀수.
0: 홀수에 짝수를 더하면 홀수가 나와요.
3: 첫 번째 홀수 정사각형. 다음 홀수는
1: 정사각형.
4: 다음 홀수는
5: 정사각형.
2: 다음 홀수는
6: 정사각형.
3: 짝수
5: 홀수
1: 짝수
3: 홀수.

0: 헐수
1: 짝수
2: 헐수
1: 짝수
2: 헐수
1: 짝수
2: 헐수
1: 짝수
2: 헐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 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 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 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생일 축하해!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숙소에 가자.
7: 걸어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석기시대로 간 슈퍼윙스. 오늘은 또 어떤 임무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걸.
6: 디노도 임무 가는 거 기대된다.
5: 그럼 어디 가볼까?

0: 오늘 출동해야 할 장소는 바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야. 로스앤젤레스는 컬럼비아 매머드 화석으로 유명한 라브레아 타르 웅덩이가 있는 곳이지.
1: 가서 메이슨이란 친구를 도와줄래? 밤마다 잠을 잘 못 자서 힘들어하고 있거든.
2: 그래서 메이슨을 도와줄 물건을 준비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3: 출동 준비!
4: 잠깐만, 레이더망에 메시지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 오늘은 할 일이 무척 많을 것 같은데. 호기, 티놈, 어서 출동해서 최대한 빨리 첫 번째 임무를 끝내줘. 그래야 다음 임무를 할 수 있을 테니까.
2: 아, 그렇다면 빛의 터널 속도를 최대한으로 올려줄 수 있어?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좋아, 시도해볼게. 일렉트릭 파워 최대로 충전. 이제 다시 출동 준비.

어쩌지? 신호가 안 잡혀.

0: 우리가 메이슨 집에 온 게 맞나? 여긴 꼭 정글 같은데? 으가, 가서 알아본다! 으가! 으가! 안녕,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안녕, 나는 디노다!
0: 으가! 네가 메이슨이구나! 으가! 으가가 메이슨 별명인가 보네. 여기 네 택배야.

0: 효과! 이건 무드등이야. 잠을 푹 잘 수 있게 도와주지.
1: 무드등? 우! 엄청 엄청 빛난다. 축제에 딱이다. 우가 부족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2: 우가가 디노처럼 말한다.
0: 그러게, 아무래도 엉뚱한 곳에 착륙했나 봐. 메이슨이 아닌 것 같아. 기다려.
1: 우가가 우가 우가 우가 우와.
0: 메이슨? 우가?
1: 여기! 여기!
0: 로스앤젤레스는 아닌 것 같은데? 게다가 현대도 아닌 것 같고.
1: 아빠!
2: 우가!
1: 아빠, 이거! 무드등 생겼다! 안 돼!
0: 티노, 혹시 저거 아기 코끼리야?
2: 아니, 저건 매머드다.
0: 뭐? 이거 우가 거다!

0: 저게 아기 메모드라면 우리가 지금 선사시대에 와있단 소리네?
1: 그렇다. 그리고 아기 메모드 옆엔 늘 엄마 메모드가 있다.

0: 알아보는데.
1: 지금 호기랑 티노를 찾았는데 선사시대의 로스앤젤레스에 가 있어.
2: 내가 빛의 터널 속도를 최대치로 올리는 바람에 먼 과거까지 가버렸나 봐. 빨리 현재로 데려와야 해.
1: 아, 도와줄 친구가 있지.
0: 도와줘! 우가, 이제 안전하다.
3: 제 모두 미쳐야 한다. 디노 확대 액션!

0: 일렉트릭 슈퍼믹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1: 아기 매머드 무드 등 좋아한다. 빛이 나니까.
2: 빛이 나는 거 갖고 싶어?
1: 반딧불이다.
0: 우와, 정말 아름다워. 루가 좋은 생각이 났다.
1: 이거는 네 거? 이거는 우가 거.
0: 우가! 그럼 이제 무드등은 진짜 주인한테 배달하면 되겠다. 미래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메이슨 말이야.
1: 하지만 거기 어떻게 가?
0: 어?
3: 그건 이 트레버한테 맡겨둬.
4: 트레버!
3: 트레버! 시계 작동 준비! 미래로 돌리기 시작! 똑딱똑딱 여행 준비 완료! 미래의 시간으로 순간 이동!

0: 안녕 네이슨.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우와, 무드등이네. 이거면 푹 잘 수 있겠다. 고마워 호기.
0: 도움이 돼서 기뻐. 갈게.

있지. 빨리 출동하고 싶어. 안녕. 새로운 일렉트릭 슈퍼윙스구나. 넌 새 비행기야? 아니, 난 인형 비행기야. 그러니까 난 공룡이지. 내가 아니라

0: 저희가 출동할 장소는 바로 이집트의 카이로야. 카이로는 이집트의 수도인데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걸로 유명해.
1: 모니카란 친구가 아빠랑 같이 대스핑크스 조각상을 보기 위해 이곳으로 휴가를 갔어. 근데 스핑크스가 모래폭풍에 파묻혀서 무척 슬퍼하고 있지.
2: 저런, 너무 안타깝다.
1: 그럼 스핑크스를 볼 수가 없겠네.
3: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물건을 준비했지. 택배 상자는 미리 실어뒀어.
0: 그럼 출동 준비!

0: 일렉트릭 파워 충전!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이집트 카이로로 출발!
1: 모래 때문에 스핑크스가 제대로 안 보여서 아쉽구나.
2: 슈퍼윙스가 있다면 도와줄 텐데요.
0: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그리고 난 셀리. 난 공룡이야. 새가 아니라.
1: 만나서 반가워, 셀리와 호기. 난 모니카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2: 아살람 알라이쿰. 안녕.
0: 아살람 알라이쿰. 열어봐. 이게 스핑크스를 볼 수 있게 도와줄 거야.
1: 고마워.
0: 우와! 아주 멋진 모래삽이네. 하나씩 받으세요.
1: 이거면 스핑크스를 파낼 수 있겠어요.
2: 작동이 쉽고 빠르게 잘 되는데?
0: 완전 신기술이다. 그러게. 저도 도울게요.
2: 아주 잘하는데?
0: 저도 도울게요. 시작해볼까? 하! 익명 회오리 액션!
1: 이제 스핑크스 얼굴이 다 보이네. 머리 위에 쓰고 있는 건 왕족의 머리 장식이야.
0: 멋지다. 근데 코는 어디에 있어?
1: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스핑크스가 코를 갖게 되는 순간 생명을 가지게 된대.
3: 신기하다.
1: 그럼 이제 모래를 다시 파볼까?
0: 좋았어.
1: 어서 파자.
4: 우와, 신기한 거 무지 많아, 골든보이 오빠. 너무 재밌다.
1: 저건 혹시 파라오의 머리 장식? 멋지다.
4: 이거 정말 아름다워.
1: 나 꼭 진짜 파라오 같지?
5: 그래.
1: 그렇지. 마음에 쏙 들어. 어? 세상에, 저건 귀엽고 깜찍하고 멋진 스탱키잖아.
4: 빨리 따라와, 오빠.
5: 안 돼, 잠깐만. 고맙습니다. 골든걸, 이리 와.
4: 신난다, 신난다.
5: 너무 숨차.

0: 그렇게 뛰어다녀야 해?
1: 그럼! 안녕, 스핑키! 스핑키가 더 귀여워지려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 바로 코야!
0: 안 돼! 핑키 복은 쓰지 마!
1: 핑키 윙키 팝! 훨씬 낫지?

0: 내가 스핑크스를 움직이게 만들었네? 너무 재밌다!
1: 안 돼! 기다려!
0: 안녕, 스핑키! 이쪽이야! 여기, 여기! 나랑 같이 놀지 않을래? 헤이! 후! 후! 등에 타는 소리야? 그렇지! 귀여운 스핑키야, 어디로 가볼까? 오, 그래, 나도 시장 좋아해. 가자, 스핑키.
1: 정말, 나랑 같이 가야지.
2: 괜찮아, 골든보이. 혹시 골든걸이 코를 만들어준 거야?
1: 맞아.
0: 그래서 살아난 거였어. 게다가 머리 장식을 쓰고 있어서 골든걸이 자신이 섬기는 파라오라고 생각한 거고.
2: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기 전에 가서 막아야 해. 올라타.
0: 슈퍼윙스랑 같이 가도 돼요, 아빠?
3: 대신 호기랑 같이 다녀야 한다.
0: 그럴게요, 아빠.
2: 어서 가자.
4: 어? 무슨 일이지? 에? 저거 대체 뭐야? 거대한 고양이잖아.
0: 여기 타는 건 재밌다, 스핑키.
2: 어, 이런, 서두르자. 멈춰.
0: 맞았네? 내 머리 장식이 어디 갔지? 어, 저기 있다. 우리 저 스핑키 머리 장식 다시 쓰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후추를 최대한 모아야 해.
2: 좋은 생각이야, 모니카. 내가 후추 자루를 모아올게. 포기! 일렉트릭 스킬!

0: 좋았어.
1: 일렉트릭 슈퍼윙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0: 고맙습니다.
1: 핑크스를 원래 장소로 되돌려놨어. 골든보이 오빠, 계속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던 거야? 재밌는 건 다 놓쳤네.
0: 난 상관없어.
2: 그럼 우리 알길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안녕!
3: 고맙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중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제?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5: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직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눈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0: 그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진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새치 염색 살롱처럼 싸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싸이어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거대 로봇 강아지 어떤 인물을 떠나게 될지 벌써 기대되는걸 나도 그래 경찰 슈퍼윙스 루시 일렉트릭 충전 완료 출동 준비 끝났습니다
5: 새 슈퍼윙스 친구구나 반가워 경찰차 루시
4: 그냥 경찰차가 아니야 난 비행기로 변신할 수도 있거든
5: 우와 그거 정말 멋진데 만나서 반가워 루시
4: 나도 만나서 반가워

0: 우리가 출동할 곳은 싱가포르야.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도시국가지.
1: 그곳에 리엔이란 친구가 있는데 로봇 강아지 해피를 키우고 있어. 근데 해피가 사라져서 무척 슬퍼하고 있대.
2: 오, 저런.

이전에 임무를 수행할 때 리엔이랑 해피를 만난 기억이 있어. 우리가 꼭 해피를 찾아줘야겠다. 그래서 도움이 될 물건을 준비했지. 택배 상자는 너한테 미리 실어뒀어. 그럼 잘 다녀와.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해피!
1: 해피! 너 어디 있는 거야? 해피를 어떻게 찾죠? 슈퍼윙스가 있다면 도와줄 텐데요.
2: 그래서 우리가 지속도로 날아왔지.

0: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루시야. 언제든 준비돼 있지.
2: 다시 만나서 반가워, 호기. 난 리엔이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3: 살람.
0: 살람. 여기 이 택배가 네 로봇 강아지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2: 고마워, 호기. 와! 어? 우와, 장난감이네. 해피가 이걸 보면 분명 달려올 거야. 응? 이건 뭐지? 로봇을 부르는 신호도 보낼 수 있구나. 이제 해피를 찾는 건 시간 문제겠는걸?
4: 이걸 듣기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구나.
0: 걱정 마세요. 제가 찾을 수 있어요. 저한테 장비가 있거든요. 소리 탐지기 작동! 이 탐지기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찾아줘요.
2: 거기 안 서! 어차피 찌러! 콩콩 맛있겠다!
0: 어? 해피 소리다! 짖는 소리가 저쪽에서 들렸어!
2: 모라이언 공원이 있는 쪽이야. 해피가 놀기 좋아하는 곳이에요. 아빠, 슈퍼윙스랑 공원에 가봐도 돼요?
4: 물론이지.
2: 야호! 고마워요, 아빠. 어서 공원으로 가자. 날 따라와.
1: 싱가포르는 내가 최고로 좋아하고 아끼는 곳이야. 이곳에 오면 신기하고 귀엽고 멋진 걸 볼 수 있거든.
5: 아, 그래?
1: 짜잔! 모라이언 분수!
2: 어때? 사랑스럽지?
1: 난 너무 귀여워.
5: 강아지가 더 귀엽지. 어? 안녕.
2: 우와, 로봇 강아지잖아. 진짜 귀엽게 생겼네. 같이 놀아야지.
5: 그만해. 낯선 동물이랑 멋대로 어울리면 안 돼. 골든걸 조심해. 혹시 네 핑키봉이 그 로봇 강아지한테 무슨 영향을 주기라도 하면. 골든걸, 너 괜찮아?
2: 이런. 조심해, 멍멍아. 그거 삼키면 안 돼.
5: 아이고, 삼켜버렸네.
2: 이런.
5: 우와, 점점 커지고 있잖아.
0: 아빠, 저기 좀 보세요.
5: 응? 어떡해, 거대 강아지가 돼버렸어.
2: 안녕, 멍멍아. 엄청나게 커진 만큼 엄청나게 귀여워졌구나. 나 좀 태워주라. 가볼까, 멍멍아? 야호!
5: 아이고. 으아, 조심해, 골든걸. 그러다 떨어지겠어.
0: 만나서 행복한가 봐, 리엔.
2: 맞아, 호기. 근데 왜 이렇게 커진 거지?
1: 내 핑키봉에 달려있는 크리스탈을 삼켰거든.
2: 핑키 뭐라고?
1: 내 핑키봉. 뭐든지 다 바꿔줘. 색깔이든 모양이든 크기든.
2: 해피가 크리스탈을 뱉어내게 만든다면
0: 원래 크기로 다시 돌아올 거야.
2: 등 쪽에 해피가 물건을 뱉어내게 도와주는 버튼이 있어.
5: 정말? 그럼 버튼을 누르자. 내가 해볼게. 그만해. 난 개 껌이 아니라고.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2: 해피.
0: 안 되겠어. 우리가 가서 버튼을 눌러보자. 저기야. 어?
2: 어떡해. 회로에 물이 들어가면 안 돼. 작동에 오류가 생길 거야.
0: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서 버튼을 눌러야 해.
1: 내가 해볼게.
0: 어쩌지? 너무 민첩해.
1: 해결책이 있지. 경찰 방패 준비. 경찰 방패 확대 액션.
0: 좋은 생각이야, 루시. 주위를 딴 데로 돌리면 버튼을 누르기가 쉬워질 거야.
2: 큰일 났어. 시내 쪽으로 가고 있어.
0: 지금부터 꽉 잡아, 리엔. 엄청 빠른 속도로 날아갈 거니까. 일렉트릭 부스터 액션! 여기야, 해피! 루시, 이제 버튼을 눌러!
1: 좋아, 나가!

0: 이제클리 슈퍼윙 문제 해결 완료. 됐다. 핑키봉으로 해피봉 속에 들어있는 물을 싹 다 말렸어.
1: 고마워 고인은걸.
0: 천만의 리엔, 무엇보다 해피가 제일 예쁘고 귀엽고 깜찍할 땐 저렇게 작을 때니까.
2: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안녕!

추측 바게트 기차.

0: 안녕 슈퍼윙스. 오늘 너희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리로 갈 거야.
1: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야. 그 유명한 에펠탑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
2: 그곳에 사는 니콜한 친구한테 너희 도움이 필요해. 그렇다면 당장 가야지. 친구를 돕는 건 슈퍼윙스의 특기이자 취미니까.
0: 좋아, 그럼 출동 준비해.

0: 충전! 일렉트릭 파워 축배! 갈다! 프랑스 파이로 출발!
1: 바게트가 정말 엄청나게 크구나, 니코.
2: 이렇게 크게 만든 빵을 학교 제빵 축제에 출품하면 분명 최고 제빵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가져갈 수만 있다면요. 슈퍼윙스가 있다면 도와줄 텐데.
0: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마티야. 최고로 힘센 크레인 비행기지.
0: 안녕. 난 니코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2: 봉주르 슈퍼윙스.
0: 봉주르 반가워요.
3: 우와.
0: 바게트가 엄청 커서 옮기기 힘들겠는데. 하지만 걱정 마. 널 도와줄 물건을 가져왔으니까. 고마워. 바게트를 여기 넣어서 학교 축제에 가져가면 되겠다.
4: 맞아. 이 종이 봉투에는 어떤 크기의 빵이든 다 들어가. 물론 배달은 우리가 도와줄 거고.
0: 우와, 멋지다. 근데 바게트를 이 봉투 안에 어떻게 담지?
1: 그건 나만 믿어. 내가 가는 곳엔 어디든 크레인이 있으니까. 늘어나라 크레인 액션!
0: 멋지다! 준비됐어, 마티?
1: 좋았어! 바게트 하나 올라갑니다!
0: 우와, 힘이 정말 세구나. 넌 최고야, 마티.
4: 잘했어, 마티. 이제 바게트를 봉투에 넣자. 조금만 더. 좋았어.
0: 우와,
4: 성공.
0: 완벽해!
4: 이제 축제 장소로 배달해볼까?
1: 좋아, 호기! 거대 바게트 배달 준비 완료!
0: 힘세고 강한 마티 최고!
1: 축제 장소로 출발!
4: 넌 내가 배달해줄게, 니코. 어때?
0: 같이 가도 돼요?
2: 그럼 물론이지. 대신 꼭 같이 다니렴.
0: 우후!
4: 어서 타!

난 힘도 세지만 누구보다 재빠르니까.

0: 다 따돌렸어.
1: 그리고 빵도 봉투 안에 안전하게. 어? 어디로 간 거지?
0: 오, 저기 좀 봐. 떨어지고 있어.
2: 올랄라.
0: 거기 일렉트릭 스피드.
1: 여기 올려, 호기!
2: 빵을 찾았어! 두 개로 갈라지긴 했지만 말이야.
0: 새들이 먹으려고 해서 이대로 배달할 순 없겠어. 빵을 배달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2: 빵이 꼭 기차처럼 생겼네?
3: 그래, 어? 좋은 수가 있어!
2: 빵을 기차처럼 보이게 꾸밀 수 있다면 새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거야.
3: 좋은 생각이야.
1: 빵을 자르고 퍼내서 기차처럼 보이게 만들자. 나와라, 기차 변신 도구!
3: 내가 자를게.
1: 퍼내고 퍼내고 퍼내고!
3: 진짜 기차 같다.
2: 근데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지?
3: 일렉트릭 파워가 있으니 문제 없어. 어서 타세요.
2: 바게트 기차 출발합니다. 추측. 야호!
4: 어? 바게트 기차네.
2: 고마워요.
3: 어? 안녕하세요.
2: 와, 멋지다.
1: 바게트 기차네.
2: 와, 멋지다. 나도 타봐도 돼?
3: 나도. 그럼 다음 역은 학교 제빵 축제 장소입니다. 어서 타세요.
0: 야호.
2: 바게트 기차가 더 빨리 달릴 방법이 있을까?
3: 물론이지.

0: 최고 제빵상을 누구한테 주는 게 좋을까?
1: 어?

0: 선생님.
1: 와, 정말 훌륭하구나.
0: 제 바게트 기차 마음에 드세요?
1: 물론이지. 니코, 올해 축제의 최고 제빵상은 네 거야. 이 트로피를 받으렴.
0: 정말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슈퍼윙스도 고마워. 이렇게 신나는 제빵 모험은 처음이었어.
2: 도움이 돼서 기뻐.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0: 진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수.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6: 어서오세요 공주님.
5: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죠?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1: 와, 생일 축하해!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어스.
4: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가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주비주폰이 무서워? 잉! 너 때문에 망쳤다, 큐! 이제 내 차례다구! 제 차례입니다, 뮤! 내다라, 큐! 이걸 언제 다 닦지?
6: 뭐해? 재밌는 거야?
5: 그래, 너무 재밌어.
6: 와, 그럼 나도 할래.
7: 이게 무슨 소리냐? 접시가.
5: 어머, 나의 실수. 씹을까?
7: 안 돼. 이건 내가 닦을 테니 너희는 나가 놀아라.
5: 정말이야? 나도 같이 가. 신디랑 스텔라도 불렀으니까 곧 올 거야. 재밌게 놀 수 있겠네.
6: 나만 할 거다, 키워.
8: 어? 이건 내 주비주폰이잖아. 허플비즈, 이걸로 나 몰래 게임한 거야.
5: 밤마다 했던데, 뮤! 아침에도 했습니다, 뮤!
6: 으이그, 그래서 다크서클이 생긴 거구나?
8: 퍼플비즈, 너 이제 게임 금지야?
5: 나 게임할 거다, 뮤!
9: 로사, 그게 내가 좀 하면 안 될까, 뮤?
5: 저도 하고 싶습니다, 뮤! 슈슈!
9: 다들 게임에 푹 빠졌네.
10: 주주,
9: 우리 왔어.
5: 이때다, 큐! 어? 잡아라! 보세요, 뮤!
10: 어? 저게 뭐지?
5: 저건 혹시 어둠의 주비쥬? 안 돼!
10: 만지지 마, 로사. 위험해.
5: 여기가 어디냐, 큐? 주비주폰을 가진 것 같습니다, 뮤. 주주, 꺼내줘라, 큐.
6: 아무래도 마법의 힘이 필요하겠어. 치링치링치리리!

0: 얼른 꺼내줘, 주주.
1: 알았어. 근데 어떤 마법을 쓰지? 아, 우리도 저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 진짜로 주비주폰 속에 들어왔잖아?
0: 맞아. 여긴 퍼플 비주가 하던 게임 속이야.
1: 근데 왜 아무도 없지? 저기 오고 있어.
2: 우리 왔다며.

0: 어둠의 주비주가 타고 있어. 위험해!
1: 미러시!
0: 우리도 탈 게 필요해. 레인보우 스케치!
2: 이걸 타자고?
0: 응, 예쁘고 멋진 게 우리랑 딱이잖아. 얼른 타자.
2: 운전은 누가 하지?
0: 나한테 맡겨. 이건 내 전문이라고. 루시, 널 믿어도 되는 거냐뇨? 걱정 말고 다들 안전벨트나 해. 얼른 가자. 루시,

모두 꽉!

아빠랑 레드비즈를 구하러 가자, 뷰. 드디어 따라잡았어. 도와줘야겠는데? 레인보우 스케치! 너희 괜찮은 거냐, 뷰? 울지마.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어? 길이 변했어.

0: 이제 괜찮아. 어서 핑크랑 레드비주도 데리러 가자.
1: 어둠의 주비주, 내가 혼내줄 거다, 큐!
2: 재밌구나. 어서 와라.
1: 어디 갔냐, 뀨?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뮤. 어떡하냐, 뀨? 아무것도 안 보인다, 뀨. 나 주주 보고 싶다, 뀨. 핑크비주, 나 여기 있어. 나도 왔다, 뀨.
0: 저기서 빛나는 게 뭐지? 어?
3: 내가 알아볼게. 스타 비전! 하늘에 황금 열쇠가 떠 있어.
1: 황금 열쇠라고? 그걸 가지면 게임에서 이긴다, 큐! 당장 가지러 가자! 달려, 루시! 좋았어!
3: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1: 우리가 이겼어! 슈슈!
2: 응? 성이 나타났어. 이게 저 성의 열쇠인가 봐.
0: 들어가 보자. 게임에서 이겼다고 상을 줄지도 모르잖아. 얼른 성으로 들어가자.
1: 주비주 폰이 무서워? 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0: 나를 속인 거였어? 나 집에 가고 싶다고!
1: 안 됐네. 집엔 영원히 못 갈 테니까.
0: 그만요! 그냥 가면 어떡해!
2: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0: 모르겠어. 어? 갑자기. 바로 전화야.
3: 얼른 받아봐.
0: 응. 주주, 어디야?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 거 맞지? 바로. 우리 주미지폰이 다쳤어. 뭐라고? 뮤, 우선 너희를 끌어들인 어둠의 주비주를 찾아서 마법을 풀어야 해. 그럼 나올 수 있을 거야. 다로, 그게 끝이야? 어둠의 주비주가 어디 있는지도 알려달라고.
2: 주주, 내가 찾아볼게. 트윙클 부스트 업!
0: 내가 가서 가져올게.
4: 저도 가겠습니다, 뮤.
0: 뮤.
2: 와, 계단이 움직이잖아.
0: 조심해, 루시.
4: 걱정 마, 난 괜찮아.

0: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1: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것 같다, 큐. 맞다, 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저건 내가 가져오겠다, 큐.
2: 잠깐!
1: 왜 그러냐, 큐?
2: 널 혼자 보낼

0: 얼른 가봐. 난 괜찮으니까. 루시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뮤. 레인보우 스케치! 쭈쭈!
1: 위험하게 왜
0: 너희끼리 왔어?
2: 이제부터는 같이 해. 그래, 힘을 모아서 어둠의 주비주를 가져오는 거야.
0: 멋지다, 핑크비주. 뉴! 잘했다, 뉴! 왜 그러냐, 삐?

0: 아이템을 얻었어.
1: 얼른 가자뇨.
2: 난 아직 배고프다. 큐.
0: 주주, 당장 어둠의 마법을 풀어주자.
1: 얼른 노래해라. 큐.
2: 우린 준비된다. 큐.
1: 좋아,
2: 시작하자.

0: 제법이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1: 어, 뭐지? 어, 어디서 안개가 앞이 안 보인다. 유.
2: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0: 내가 너희를 여기로 데려왔지?
1: 유유! 유! 로시! 뮤!
3: 이런! 대마녀! 당장 풀어줘!
0: 그렇게는 안 되지. 모두 어둠의 주비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1: 우리 어둠의 주비주로 만든다고! 싫다뷰!
3: 걱정 마! 우리가 구해줄 테니까! 어둠의 주비주는 어디 있지? 마법만 풀면 되는데?
4: 어? 수정구 안에 있어!
1: 나 무섭다, 뷰!
5: 나도 다녀.
1: 뷰!
0: 모두 어둠의 주비주가 되어라!
2: 안 돼! 더 이상은 못 보겠어.
6: 어둠은 두렵지 않아. 우린 함께니까. 숨겨진 별빛도 너와 함께 찾을.
3: 주주!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 차려야지.
7: 무슨 소리야, 루시. 난 노래를 불러서 주비주에게 힘을 주려는 거였는데.
3: 그런 거였어?
8: 좋은 생각이야, 주주. 우리의 힘이 주비주에게 닿을 수 있게 함께 노래하자.
2: 그래, 노래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니까.

0: 원래의 모습으로 버블 샤워 팝! 이제 됐어! 드디어 집에 돌아왔어. 우리가 이겼다. 큐. 로사, 저거 치워줘라. 큐.
1: 왜? 또 게임해야지.
0: 안 한다. 절대 안 할 거다. 큐.
2: 대마녀가 들으면 아쉬워하겠네.
0: 대마녀, 다음에 만나면 가만 안 둘 거야.
2: 응, 우리가 혼내주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하게
3: 눈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콜라디에론 사이어스.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남방구는 북방구와
1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0: 옥스포드 향.
3: 해보고
0: 주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향.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1: 얼굴엔
5: 순한 킹킹.
1: 눈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진모란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진짜 진짜 신나겠다. 거기서 3주 동안이나 묵는다고?

있으니까 물주는 것도 잊지 않을게.

왜? 지쳐서 그러는 거야? 그래, 알았어. 잠깐 쉬자.

이거 먹어볼래? 입맛이 다시 돌아왔어.

마블레 같이 놀자. 내가 공주님이야. 고마, 넌 용을 맡아줘. 로즈는 기사님이고, 여긴 기사님이 타는 말.

해주세요. 용이에요. 용이라고요. 가만 서 있으면 어떡해. 지금이야 빨리 무섭게 울부짖어야지. 조심해, 널 혼내줄걸?

망쳐버리면 어떡해.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꾸. 자, 이번엔 네가 공주님이 돼줄래? 그리고 로즈, 이제부터 넌 내가 타는 말이야. 자, 가보자, 안바라! 용을 물리치라! 만세! 만세! 만세! 이봐, 이용아! 너 말이야! 공주를 풀어주지 못해! 물리치러 왔다! 호마, 일부러 그런 거야? 아무래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어. 왕관 벗어야지!

0: 사람을 물리쳤네.
1: 빠글.
0: 공주님은 무사하고. 용은 물리쳤고 공주님은 무사해. 참 즐거운 놀이였지? 왜 로지? 이번엔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는데 다시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 좋아 그럼 너희가 원한 거다. 용이 나가신다 모두 비켜라. 용이 나가신다 비켜라.

용이 뱃속이 출출하시다. 뿅뿅. 뭘 쳐다보고 있는 거야? 가서 공주님을 구해야지. 안 그럼 내가 잡아먹고 말 테다. 팬케이크잖아. 저기요 공주님, 내려오세요. 용은 팬케이크나 먹어야겠어요.

Ha!

우리 셋 착하기도 해라. 같이 산책이나 하자, 새야.

둘이 한참을 걸었지 뭐야.

저렇게 내쫓으면 어떡해.

찬찬히 먹어. 꼭꼭 씹어서.

멋졌었구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3: 덥덥한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진물엔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호르지 지진 탐정단으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2: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2: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8: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9: 점심에
8: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9: 저녁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1: 얼굴엔
12: 순한 킹킹.
1: 진물엔
13: 덥덥한 말.
1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이런 반짝이가 사라졌잖아. 춤추는 마술 신발을 어디서 또 구한담? 마술 신발 가게다. 바로 여기지.
1: 어서 오세요. 신발 필요하세요?
0: 네.
1: 사실 전 이들을 좋아해요. 전 이의 배수탁자랍니다. 그리고 우린 둘 다 춤을 좋아하죠.

입이 탱고 춤을 춰 20은 못 말리는 변신 블록 열상의 신발이 빛을 내고 신발 신기 전 양말은 필수

많이 했지. 더 세어보자 주황파랑 양말 열상은 바로 이시 옆으로

truly terrible tootsies. Try again.

0: 아이스.
1: 아이스 최고.
0: 2, 3,
2: 5,
3: 7,
1: 9,
4: 아이스.
5: 아이스.
4: 아이스.
6: 2로 만들어졌지.
0: 거기에 1을 하나씩 더해. 7.
7: 13,
0: 15,
3: 17,
0: 19.
4: 홀수
1: 블러.

0: 거기에 일을 하나씩 더해.
1: 훈수
2: 짝수
1: 훈수
2: 짝수. 짝수
0: 더하기 짝수는
3: 짝수.
2: 짝수
3: 더하기 짝수는
2: 짝수.
3: 짝수
2: 더하기 짝수는 짝수. 짝수에 짝수를 더하면 짝수.
3: 홀수 더하기 홀수는
2: 짝수.
3: 홀수 더하기 홀수는
2: 짝수. 와우.
0: 세 번째는 되겠지. 홀수
3: 더하기 홀수는 짝수.
1: 홀수에 홀수를 더하면 짝수가 나와요.
3: 어?
0: 짝수
3: 더하기 홀수는 홀수.
2: 짝수
3: 더하기 홀수는
0: 홀수.
3: 짝수
4: 더하기 홀수는
0: 홀수.
1: 홀수에 짝수를 더하면 홀수가 나와요.
3: 첫 번째 홀수 정사각형. 다음 홀수는
2: 정사각형.
4: 다음 홀수는
5: 정사각형.
0: 다음 홀수는
6: 정사각형. 짝수
5: 홀수
2: 짝수
3: 짝수.
1: 홀수
2: 짝수
1: 홀수
2: 짝수
1: 홀수
2: 짝수
1: 홀수
2: 짝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준모란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지설 마데카 솔.
4: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 홈 사이어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주물엔
8: 덕분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고비는 아프대요.
3: 그래 놀이 회사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킹킹.
11: 식물엔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팀을 만드는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숫자를 터치하면
1: 이 팀으로 변신!
0: 여러분과 같은 숫자로 만들 수 있고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근수에게는 먼저 도망치고 숨을 기회를 드립니다. 24를 노리는 넘버 블록들이 상당히 가겠는데요. 다음은 20에서 22! 이번에는 16에서 19네요. 시비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추격자인데요. 24와 팀을 만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2, 3, 4, 6을 잘 피해 다녀야겠군요. 아! 11은 벌써 21을 찾았네요.
1: 11 팀으로 변신!
0: 11의 성공입니다! 예헤이! 작은 숫자들도 입장합니다. 11 로켓이 되어서 날아가네요. 20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와우!
2: 10팀으로 변신? 안 돼!
0: 10은 10초간 움직이지 못하니 20은 이제 안전하네요. 이럴 수가! 5의 기습 공격입니다!
2: 5팀으로 변신!
1: 아!
2: 5팀으로 변신!
0: 5가 환상적인 출발을 하고 있군요. 이제 15만 있으면 세트가 완성됩니다. 5는 열심히 게임 중이고 6과 7도 인정했습니다.
1: 럭키, 럭키, 럭키!
0: 그리고 4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 두 챔피언은 팀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많답니다. 게다가 아무도 쫓는 숫자가 없으니 아주 유리하겠죠?
1: 럭키, 럭키, 럭키! 7팀으로 변신! 7팀으로 변신!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0: 와우, 아쉬워하는군요.
3: 안녕? 달려! 달려! 최대한 빨리! 아무도 날 잡을 수 없지!
4: 9팀으로 변신!
0: 3팀으로 변신! 16이 쫓기고 있네요. 팔은 쫓아갑니다.
5: 4팀으로 변신!
1: 2팀으로 변신!

0: 끄떡 없는데요. 끝까지 살아남는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고. 밤 새워서도 할 수 있지. 하하, 난 최고야.
1: 그거야.
2: 이 팀으로 변신.
0: 너 제법인데. 내가 졌네.
3: 11팀으로 변신. 만세.
1: 6팀으로 변신. 6팀으로 변신. 만세.
2: 2팀으로 변신.
0: 3팀으로 변신.
2: 2팀으로.
0: 3팀으로.
2: 2팀으로.
0: 3팀으로.
2: 2팀으로.
0: 직사각형이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같군요. 팀을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4: 마지막으로 남은 게 직사각형인 거 확실해?
5: 쉬쉬?
0: 마지막 남은 직사각형은 바로 시버입니다.
4: 아하! 변신해라!
3: 팀으로 하이파이브!
0: 경기가 끝났네요.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승자는 누구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직사각형이 아닌 넘버블록들만 살아남았네요. 오늘의 우승은 이가 차지했습니다. 예!

0: Now what?
1: Oh! Oh! I thought I'd pop back with one of these.
0: Tremendous! I can use my bus pass. 2, 2, 2. Where are we going?
1: Oh!
2: 넘버블럭에게 알립니다. 저 15가 숨은 재능권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3: 숨겨진 저글링 팀이 있나요?
2: 아니면 혹시
4: 음악가 팀이 있나요?
5: 여러분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6: 우후!
2: 저는 25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장기는 5개의 5가 꾸미는 무대입니다.
7: 하이파이브!
8: 옆으로, 위로, 밑으로.
9: 너희도 할 수 있어, 26. 내면을 잘 들여다보는 거야.
10: 둘이 한 팀으로 할 수는 있는데.
9: 춤을 춰보는 건 어때? 두 개로 분리해볼 수 있을까?
10: 해볼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이 두 개 있으니까. 외우기엔 너무 긴데?
2: 우후후후, 정말 재미있었어. 행운을 빌게.
10: 13이 두 개, 13이 두 개. 저는 26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2: 그러니까.
10: 우스!
2: 또
10: 뭐였지?
2: 맞다!
5: 말하지 마!
11: 13이 두 개!
3: 난 마음에 들었어. 이것 내 의자거든.
2: 칩 두 개와
3: 성 두 개가
10: 26을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12: 저기 21? 거기 있어?
10: 엘리베이터를 탔을 거야.
12: 잠깐만, 이게 뭐야?
2: 난 15 요원이야. 너희들이 내가 찾던 숫자인 것 같은데. 따라와. 장기자랑은 그냥 눈속임이야. 진짜 작업은 이 아래에서 진행되지.
10: 오!
2: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숫자 기지야. 이곳 15 숫자 연구실에서는 우리 요원들이 항상 재능 있는 숫자를 열심히 찾는 중이지.
13: 난 숫자 요원을 찾고 있어. 유능한 요원을.
2: 일단 찾기 시작하면 큰 숫자 안에 있는 작은 숫자를 찾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 큰 숫자 요원들은 필요한 곳에 작은 숫자 팀을 데리고 다닐 수 있어. 서커스에서 레인보우 자글러의 공연이 필요할 때나 탐험가에게 트리플 럭키가 필요할 때, 혹은 1부터 6까지 완벽한 한 세트가 필요할 때도
5: 계단을 활용할 수 있지.
12: 21!
10: 여기 어떻게 내려왔어?
9: 계단으로 왔지. 사실 내가 계단이거든. 그럼 난 이만해.
2: 너희 같은 숫자를 찾고 있었어, 26. 이쪽으로 와. 나의 최종의 요원을 소개해주지. 요원 13.
14: 읍스, 난 괜찮아.
2: 우리 13요원이 큰 숫자 속에 있는 작은 숫자들을 아주 잘 찾아내.
15: 이렇게도 가능하지?
16: 이것도 좋지만, 잠깐만.
2: 문제는 누군가가 말을 하게 되면 13이라고. 13요원은 분리된다는 거야.
10: 알겠어. 데리고 다닐 누군가가 필요한 거구나. 13을 말이야. 하나의 숫자 13이 아닌 하! 숫자 두 개가 합쳐져 만들어진 13팀! 왜냐하면 나는
14: 13이 두 개니까!
10: 그래. 내 스스로 알아냈어.
13: 나는 요원 26이야. 그리고 나는 13이 두 개!
2: 내가 볼 때 요원 26은 말이야.
14: 13이 두 개!
5: 숨겨진 숫자들을 잘 찾아낼 것 같군.
7: Welcome, color blocks. I imagine you're wondering why you're here. I, Purple, have had an amazing idea. You can all help me decorate my castle gardens in a style fitting for royalty. I've made a little practice space for each of you to invent a wonderful new pattern. Whichever one I like the most, I shall use to decorate my gardens.
15: It's a competition!
17: Cool.
7: Let the pattern competition begin!
15: Time to make an awesome pattern! Exciting!
18: Wait, what is a pattern?
19: Check this out, Red. Blue. Stripes. Stripes. Stripes.
20: I've got an idea for a pattern.
18: Huh?
20: Green. I can make a pattern. Zig, zag. Zig, zag. Zig, zag. Zig.
21: Yellow. Wave. Wave. Wave. This makes me happy. Wave.
15: Wave. I'm making a high energy spotty pattern.
22: Spot.
15: Gap.
22: Spot.

0: got to do something. Eep. Eep.
1: E-P.
0: I like peas.
2: A.
0: Ape.

0: Cracking landing. Thanks for saving us, ape. Still wondering what's up there?
1: No. I'm just glad to be back home.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진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에코의 요술이 동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꾸룩꾸룩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6: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6: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7: 아침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석기시대로 간 슈퍼링스. 오늘은 또 어떤 임무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걸.
11: 디노도 임무 가는 거 기대된다.
5: 그럼 어디 가볼까?

0: 출동해야 할 장소는 바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야. 로스앤젤레스는 컬럼비아 매머드 화석으로 유명한 라브레아 타르 웅덩이가 있는 곳이지.
1: 가서 메이슨이란 친구를 도와줄래? 밤마다 잠을 잘 못 자서 힘들어하고 있거든.
2: 그래서 메이슨을 도와줄 물건을 준비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3: 출동 준비!
4: 잠깐만, 레이더망에 메시지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 오늘은 할 일이 무척 많을 것 같은데. 후기, 티노, 어서 출동해서 최대한 빨리 첫 번째 임무를 끝내줘. 그래야 다음 임무를 할 수 있을 테니까.
5: 아, 그렇다면 빛의 터널 속도를 최대한으로 올려줄 수 있어?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좋아, 시도해볼게. 일렉트릭 파워 최대로 충전. 이제 다시 출동 준비.

0: 맥시멈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1: 너무 빠르게!
2: 오기와 티노가 사라졌어. 위치 파악이 안 돼.
3: 어쩌지? 신호가 안 잡혀.

누구지? 우리가 메이슨 집에 온 게 맞나? 여긴 꼭 정글 같은데? 으가, 가서 알아본다! 으가!

0: 안녕,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안녕, 나는 디노다.
0: 우가, 네가 메이슨이구나.
2: 우가.
0: 우가가 메이슨 별명인가 보네. 여기 네 택배야.
2: 우가!
0: 이건 위도등이야. 잠을 푹 잘 수 있게 도와주지.
3: 무드등?
0: 엄청 빛난다. 축제의 딱이다. 우가 부족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1: 우가가 디노처럼 말한다.
0: 그러게, 아무래도 엉뚱한 곳에 착륙했나 봐. 메이슨이 아닌 것 같아. 기다려!
3: 우가가 우가가 우와.
0: 메이슨? 우가?
3: 여기!
0: 로스앤젤레스는 아닌 것 같은데? 게다가 현대도 아닌 것 같고.
3: 아빠!
4: 우가!
3: 아빠, 이거 무드등 생겼다! 안 돼!
0: 티노, 혹시 저거 아기 코끼리야?
1: 아니, 저건 매머드다.
0: 뭐? 이거 우가 거다! 우가 거다! 무드등 우가 거다! 저게 아기 매머드라면 우리가 지금 선사시대에 와있단 소리네?
1: 그렇다. 그리고 아기 매머드 옆엔 늘 엄마 매머드가 있다.

0: 메모드다! 엄청 화가 나 보이는데?
1: 지금 호기랑 티노를 찾았는데 선사시대의 로스앤젤레스에 가있어.
2: 내가 빛의 터널 속도를 최대치로 올리는 바람에 먼 과거까지 가버렸나 봐. 빨리 현재로 데려와야 해.
1: 아, 도와줄 친구가 있지.
0: 도와줘! 우가 이제 안전하다.
3: 메모드 멈춰야 한다. 디노 확대 액션.

0: 일렉트릭 슈퍼윙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1: 아기 매머드 무드 등 좋아한다. 빛이 나니까.
2: 빛이 나는 거 갖고 싶어?
1: 반딧불이다.
0: 우와, 정말 아름다워. 우가 좋은 생각이 났다.
1: 이거는 네 거? 이거는 우가 거.
0: 우가!
3: 그럼 이제 무드등은 진짜 주인한테 배달하면 되겠다. 미래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메이슨 날이야.
1: 하지만 거기 어떻게 가?
0: 어?
4: 그건 이 트레버한테 맡겨둬.
5: 트레버!
4: 트레버! 시계 작동 준비! 미래로 돌리기 시작! 똑딱똑딱 여행 준비 완료! 미래의 시간으로 순간 이동!

0: 택배 배달 왔습니다. 안녕 메이슨.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우와, 무드등이네. 이거면 푹 잘 수 있겠다. 고마워 호기.
0: 도움이 돼서 기뻐. 갈게. 하늘이 누나가 말한 또 다른 배달 임무를 위해 이만 돌아갈까?

0: 핑크스가 살아났다. 오늘은 또 어떤 임무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걸.
1: 나도 그래, 호기. 빨리 출동하고 싶어.
0: 안녕. 새로운 일렉트릭 슈퍼윙스구나. 넌 새 비행기야?
1: 아니, 난 익룡 비행기야. 그러니까 난 공룡이지. 내가 아니라

0: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바로 이집트의 카이로야. 카이로는 이집트의 수도인데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걸로 유명해.
1: 모니카란 친구가 아빠랑 같이 대스핑크스 조각상을 보기 위해 이곳으로 휴가를 갔어. 근데 스핑크스가 모래폭풍에 파묻혀서 무척 슬퍼하고 있지.
2: 저런, 너무 안타깝다.
1: 그럼 스핑크스를 볼 수가 없겠네.
3: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물건을 준비했지. 택배 상자는 미리 실어뒀어.
0: 그럼 출동 준비!

0: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그리고 난 셀리. 난 공룡이야. 새가 아니라.
1: 만나서 반가워, 셀리와 호기. 난 모니카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2: 아살람 알라이쿰. 안녕.
0: 아살람 알라이쿰. 열어봐. 이게 스핑크스를 볼 수 있게 도와줄 거야.
1: 고마워.
0: 우와! 아주 멋진 모래삽이네. 하나씩 받으세요.
1: 이거면 스핑크스를 파낼 수 있겠어요.
2: 작동이 쉽고 빠르게 잘 되는데?
0: 완전 신기술이다. 그러게. 저도 도울게요.
2: 아주 잘하는데?
0: 저도 도울게요. 시작해볼까? 하! 익명 회오리 액션!
1: 이제 스핑크스 얼굴이 다 보이네. 머리 위에 쓰고 있는 건 왕족의 머리 장식이야.
0: 멋지다. 근데 코는 어디에 있어?
1: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스핑크스가 코를 갖게 되는 순간 생명을 가지게 된대.
3: 신기하다.
1: 그럼 이제 모래를 다시 파볼까?
0: 좋았어.
1: 어서 파자.
4: 우와, 신기한 거 무지 많아, 골든보이 오빠. 너무 재밌다.
1: 저건 혹시 파라오의 머리 장식?
4: 멋지다. 이거 정말 아름다워. 나 꼭 진짜 파라오 같지?
5: 그래.
4: 그렇지. 마음에 쏙 들어. 세상에, 저건 귀엽고 깜찍하고 멋진 스탱키잖아.
0: 빨리 따라와, 오빠.
5: 안 돼, 잠깐만. 고맙습니다. 골든걸, 이리 와.
4: 신난다, 신난다.
5: 너무 숨차. 꼭 그렇게 뛰어다녀야 해.
4: 그럼, 안녕, 스핑키. 스핑키가 더 귀여워지려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 바로 코야.
5: 안 돼! 핑키 복은 쓰지 마!
4: 핑키 윙키 팝! 훨씬 낫지?

0: 내가 스핑크스를 움직이게 만들었네? 너무 재밌다!
1: 안 돼! 기다려!
0: 안녕, 스핑키! 이쪽이야! 여기, 여기! 나랑 같이 놀지 않을래? 헤이! 후! 후! 등에 타는 소리야?
1: 그렇지!
0: 귀여운 스핑키야, 어디로 가볼까? 우, 그래, 나도 시장 좋아해. 가자, 스핑키.
1: 그걸 나랑 같이 가야지.
2: 괜찮아, 골든보이. 혹시 골든걸이 코를 만들어준 거야?
1: 맞아.
0: 그래서 살아난 거였어. 게다가 머리 장식을 쓰고 있어서 골든걸을 자신이 섬기는 파라오라고 생각한 거고.

0: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기 전에 가서 막아야 해.
1: 옳다. 슈퍼윙스랑 같이 가도 돼요, 아빠?
2: 대신 호기랑 같이 다녀야 한다.
1: 그럴게요, 아빠.
0: 어서 가자.
3: 무슨 일이지? 저거 대체 뭐야? 거대한 고양이잖아.
1: 여기 타는 거 재밌다, 스티키.
0: 뭐 이런, 서두르자. 멈춰.
1: 머리 장식 다시 쓰게.

0: 저거 봐! 재채기로 코가 떨어지게 만들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후추를 최대한 모아야 해.
1: 좋은 생각이야, 모니카. 내가 후추 자루를 모아올게. 포기! 일렉트릭 스킬!

0: 좋았어. 예!
1: 일렉트릭 슈퍼윙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2: 고맙습니다. 어?
3: 스핑크스를 원래 장소로 되돌려놨어. 어? 골든보이 오빠, 계속 모래속에 파묻혀 있었던 거야? 재밌는 거 다 놓쳤네.
2: 난 상관없어.
4: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안녕.
0: 고맙다.
4: 안녕.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진물엔
6: 덤덤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8: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남방구는 북방구와
1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3: 수수이 가자. 꼬로

0: 옥스포드 팡.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2: 얼굴엔
5: 순한 킹킹.
2: 순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뉴스와 야행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시진페이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우리 여행 가자.
4: 환영합니다.
3: 그럼 여기 출발.
4: 뽀로로 떴다 비행기.
3: 뽀로로
4: 비행기.
5: 기내식입니다.
4: 맛있겠다.
6: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7: 뽀로로 떴다 비행기.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9: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8: 얼굴엔
11: 순한 킹킹.
8: 중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14: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9: 옛설 칫솔.

이야기여도 괜찮아. 내 이름은 하리의 반짝이. 여기는 하리의 마음속.

0: 파리 파이팅! 잘해!
1: 잘해!
0: 자, 이야!
2: 하리야, 넌 오늘부터 태권도 2단이야. 6살이 벌써 태권도 2단이라니. 전제가 분명해. 역시 넌 내 후계자야. 안 되겠다. 하리야, 당장 파리올림픽 가자.
1: 하리가 칭찬을 받을 때마다 하리의 마음속에는 대단해.

역시 반짝이는 게

0: 동아리는 다 잘해.
1: 역시 내 동생이야.
2: 대단해.
3: 얘들아. 대구. 대구. 빨리. 자, 모여봐봐.
4: 네.
3: 우리 다음 주에 딩동댕 가족의 날 있는 거 다들 알고 있지?
2: 그럼요. 우리 엄마 꼭 오신댔어요.
0: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요.
3: 그래. 얘들아, 그날 우리가 다 같이 춤공연을 보여드리면 어떨까?
5: 우와! 춤공연?
2: 춤이요?
3: 그래. 우리 샤샤가 아주 멋진 춤을 가르쳐준대.
6: 너, 레이디 샤이니, 띵동띵동도 샤샤캣의 명예를 걸고 이번 춤 공연

0: 어떻게 어떻게 어머머머
1: 왜 아프니 주미야
2: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 어우 하리 팔 좀만 빨리 들고 자 딱딱 맞춰서 앞에 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 야 오른쪽으로 가렸잖아
1: 미안해
2: 자, 자,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자
4: 야, 너 무슨 태권도 하냐?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지
1: 나 못하겠어
4: 어디 갔냐?
1: 이게 안 되나? 이게 나는 춤 자신 없는데
5: 자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3: 하나 둘 셋 넷
5: 하리야 넌 왜 안 하냐
1: 어? 어? 그게
6: 하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디 다쳤어?
1: 그게요 발차기 연습하다가 다리가 다친 것 같아요.
7: 다리를 다쳤구나. 어떡해.
8: 다리야.
7: 많이 아파?
5: 참. 허리가 있어야 하는데. 허리는 몸으로 하는 건 다 잘하잖아.
7: 많이 아파.
6: 진짜 많이 아파.
9: 하리야. 다리 많이 아프면 일단 연습하지 말고 쉬어보자.
1: 보석들이 사라졌어. 어? 하리 마음이 왜 이렇게 어둡지?
5: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3: 하!
5: 하나, 둘, 셋, 넷.
3: 후!
5: 좋아. 하리야, 뮤직 큐.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1: 하! 우와, 다들 엄청 잘하잖아. 난 춤은 정말 못 추겠어. 몸도 뻣뻣하고 박자도 딱딱 못 맞추고. 아이, 참. 같이 춤추다가 나만 혼자 틀리면 어떡해 내 왕관 내 목걸이 참! 나는 뭐든지 잘하는 할인데 춤은 잘할 자신이 없어 참 이대로는 안 돼! 하리에겐 칭찬 보석이 필요해! 자, 안 보여! 참, 붕대 너무 답답해. 다음 달에 태권도 3단 따려면 발차기 연습도 얼른 해야

그럼 이제 같이 춤출 수 있는 거지. 어? 우와! 하리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하리는 뭐든지 다 잘하지.

0: 아, 잘 됐다. 나 춤추는 것 좀 봐줘.
1: 어?
0: 하나, 둘, 셋, 넷. 하! 하나, 둘, 셋, 넷. 또 틀렸네. 다시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하! 하나, 둘, 셋, 넷. 아유, 미안. 자꾸 틀려.
1: 자꾸 틀리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안 혼나?
0: 응? 응, 그럼. 그리고 틀리면 뭐 어때? 재미있으면 됐지.
1: 하늘이는 춤추는 게 재밌어?
0: 응. 난 이렇게 몸 움직이는 것도 재밌고 또 다 같이 연습하는 것도 재밌어.
1: 부럽다. 난 자신이 없는데.
0: 에이, 아직은 안 되겠다. 하리야, 나 혼자 연습 좀 더 하고 올게. 이따가 또 같이 추자.
2: 하리야.
3: 오, 하리, 춤 연습하고 있었구나. 선생님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할래?
1: 선생님도 연습을 해요?
3: 그럼. 선생님 연습 열심히 해야 돼. 보자. 이런 거인데? 하나, 둘, 셋. 조심. 뭐였더라, 그 다음에? 하! 아니지? 하! 진짜 어렵다.
1: 선생님도 어려워요?
3: 그럼. 하리야, 이거 비밀인데 선생님 춤 진짜 못 춰. 봐봐. 이게 안 돼. 이게. 잘 돌리던데. 하나, 둘. 몸이 정말 엄청 뻣뻣해.
1: 에? 선생님이요?
3: 그래서 이번에 샤샤가 선생님 대신 춤 가르쳐주는 거잖아.
1: 선생님, 저도 비밀인데요.
3: 어?
1: 저 사실은 춤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다리 다쳤다고 거짓말했어요.
3: 그랬구나. 하리야, 괜찮아. 좀 틀리면 어때? 선생님도 못 치잖아.
1: 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야 엄마 아빠가 걱정 안 해요.
3: 뭐?
1: 엄마랑 아빠는 하늘이 걱정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서 척척척 잘 해내야 돼요. 양치도 혼자 척척 잘하고 발차기도 혼자 척척 잘하고 하늘이도 척척 도와주고 춤도 척척 잘 추고 그래야 엄마 아빠가 칭찬해줘요.
3: 하리야, 혼자 척척 잘 못해도 괜찮아. 좀 틀리고 실수해도 모두가 똑같이 하리를 사랑해줄 거야.
1: 정말요?
3: 그럼. 아이고, 우리 하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실수해도 괜찮고 틀려도 되니까 그냥 자신 있게 하는 거야. 선생님처럼. 하나, 둘, 셋. 하! 하! 하나, 둘, 셋.
1: 틀려도 자신 있게. 지금까지 본 보석 중에

0: 보석은 하늘에서만 떨어지는 게 아니었어. 가장 빛나는 보석은 원래부터 네 마음속에 있었어. 신난다. 춤이 저절로 나오네.
1: 우리 다 같이 힘내보자. 좋아,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 하나, 둘, 셋, 넷.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이상

0: 새치염색 살롱처럼 싸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싸이어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순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 둘, 어둠을 밝히는 촛불

날카로운 탐정의 눈으로 촛불을 바라볼 시간. 춤을 추듯 일렁이며 빛을 내는 촛불. 주변의 어둠을 밝히는 영롱한 모습. 보기만 해도 빠져든다. 그런데 점점 녹아내리는 초들. 불꽃은 심지에서 타고 있는데 녹아내리는 건 몸통. 촛불은 무엇이 타면서 만들어진 것일까?

길고 하얀 기둥 모양의 평범한 초 하나. 위에 보이는 심지는 가운데 뚫린 구멍을 따라 바닥까지 연결돼 있다. 여기에 불을 붙여주기만 하면 촛불 탄생. 촛불 만져봐도 될까? 아 뜨거! 절대 만지면 안 된다옹. 조용히 타고 있는 작은 촛불도 불꽃의 온도는 무려 1400도. 엄청나게 뜨거운 불꽃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보자. 타고 있는 촛불에 철망을 가까이 대보면 둥글게 촛불의 바깥 부분만 밝게 타고 있다. 얼핏 보기엔 똑같이 뜨거울 것 같은 불꽃도 산소와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겉불꽃 부분이 안쪽의 심지보다 더 밝고 뜨겁다. 나무 막대로도 확인해보자. 역시 불꽃의 바깥 부분, 겉불꽃이 더 뜨겁다. 촛불의 비밀, 이게 전부냥?

한번 켜진 촛불은 초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어도 불꽃의 크기가 그대로 유지된다. 심지 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옹? 촛불의 뜨거운 열 때문에 초가 점점 녹아내리고 심지를 자세히 보면 촛농이 심지를 따라 위로 빨려 올라간다. 촛불이 계속 빛날 수 있는 건 촛농이 끊임없이 심지를 타고 올라와 연료가 되어주기 때문이었다. 스스로를 태워 촛불을 밝히는 연료의 이름은 파라핀. 오늘날 양초를 만드는 재료로 많이 쓰인다. 저렴한 파라핀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양초를 쓸 수 있게 되었다. 타고 있는 촛불. 아니, 꺼진 촛불도 다시 보자. 분명히 꺼진 촛불. 불은 흰 연기에만 닿았는데 촛불이 다시 켜졌다. 심지가 아니라 사실은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파라핀이 타는 것. 그것이 촛불의 비밀이었다.

보글보글 끓는 물에 중탕 냄비를 넣고 하얀 파라핀을 녹여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녹기 시작하는 파라핀. 액체가 된 파라핀을 상온에 두었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하얗게 굳기 시작한다. 모양틀에 부어놓으면 금세 하얗게 변하는 파라핀.

단단하게 굳어 새로운 모양으로 탄생했다. 약간의 연로도 녹이고 굳힐 수 있어 여러 가지 모양, 다양한 크기의 초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도 초를 녹여 촛농을 조심조심 붓고 인장을 꾹 찍으면 순식간에 굳어 봉인되었다고 한다. 어둠을 밝히는 초가 보안장치로 쓰였다니

아직 다 밝히지 못한 양초 이야기. 초 한 자루가 든 수조에 색을 넣은 물이 들어있다. 이 초에 불을 붙인 다음 물 위에서 타고 있는 촛불을 유리컵으로 덮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자. 촛불이 점점 줄어들다 꺼져버리고 컵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 컵 안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촛불이 꺼지면 촛불을 열에 데워졌던 공기가 식으면서 부피가 줄어 컵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이다.

보면 볼수록 반전 있는 촛불의 과학.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의 불을 밝혀볼 차례다.

재료가 나무에서 오기 때문이라는데, 어떻게 나무로 휴지를 만드는 걸까? 첫 번째 단계는 나무의 섬유소만 뽑아내 펄프를 만드는 것. 이 펄프는 다시 물에 녹아 거대한 죽처럼 섞이는데, 물 속에 고르게 분산된 섬유소를 망에 거르고 건조시키면 커다란 두루마리 휴지처럼 생긴 종이가 만들어진다. 이 종이를 작게 자르기만 하면 휴지가 되는 걸까? 아직 갈 길이 멀다. 볼록볼록 엠보싱과 무늬도 장착하고 여러 겹으로 돌돌 감아주면 긴 두루마리 휴지가 된다.

나무가 만들어낸 휴지 한 장. 절취선을 따라 톡 끊어보면 실처럼 엉켜있는 섬유소 조직. 나무의 흔적이 남아있다. 휴지 속에서 나무를 보았다냥. 그런데 굳이 나무로 휴지를 만든 이유는 뭘까?

휴지의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까이 들여다본 휴지는 마치 그물 같은 모양. 휴지가 액체를 빨아들이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봐야겠다.

열쇠는 촘촘한 섬유소 조직이 일으키는 모세관 현상. 휴지에 필요한 섬유소가 풍부해서 나무로 휴지를 만들었구나. 휴지를 찢어봐도 쉽게 보이는 솜털 같은 단면. 휴지를 만들 때 여러 겹을 겹쳐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고 볼록볼록한 엠보싱을 새겨넣어 흡수력을 최대로 끌어올렸던 것이다. 겹겹이 빈틈없이 쌓여있던 휴지의 과학이 새롭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지가 없었던 시절에는 휴지 대신 이런 것들을 사용했겠지? 160여 년 전 이 사람이 휴지를 발명하기 전까진 말이다. 가예티는 치질 예방이라는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휴지를 홍보했지만 종이나 신문지가 익숙했던 대중들은 등을 돌렸다. 훗날 두루마리 휴지를 발명해 특허를 받은 사람은 세스 휠러. 휠러는 최초로 휴지에 구멍을 뚫어서 절취선이 있는 휴지를 발명했다. 세상을 뒤바꾸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아주 작은 틈에서도 언제나 빛을 낸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쓰면 쓸수록 얇아지는 두루마리 휴지. 왜 중요한 순간엔 똑 떨어지는 걸까? 쓰다 남은 휴지 두 개의 반지름이 각각 4cm, 2cm 남았다. 4cm 남은 휴지를 4일간 사용할 수 있을 때, 2cm 남은 휴지는 며칠이나 쓸 수 있을까?

반지름 4cm 남은 휴지. 실제로 얼마나 남아있을까? 다섯 칸씩 세어보면 남은 휴지의 양은 총 112칸. 그렇다면 반지름 2cm 남은 휴지는 50칸 정도 남았을까? 겨우 30칸. 하루밖에 못 쓰겠다. 휴지도 반 정도 남았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둘레가 큰 두루마리 휴지를 한 바퀴 감는 데 필요한 휴지는

0: 하나, 둘, 셋, 세 칸 정도가 필요하지만 다 쓰고 난 휴지심을 감는 데 필요한 휴지는 한 칸으로 살짝 모자란 정도. 그래서 휴지는 다 써갈수록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진다. 휴지에 둘둘 말린 과학. 이제 여러분이 풀어볼 차례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 퀴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니니 퀴즈들이 집 안에서 놀고 있네요. 아하! 니니 퀴즈들이 오늘은 딱지를 치면서 놀고 있어요.
5: 써니 써니 써니 써니

0: 우와, 써미가 소니의 딱지를 넘겼어요. 써미가 이겼네요.
1: 쟤니
2: 꺼니 꺼니 꺼니 꺼니
1: 쟤니
2: 꺼니 꺼니
0: 어? 지니의 딱지가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지니는 꼬니의 딱지를 넘길 수 있을까요? 이야, 지니의 딱지가 꼬니의 딱지를 넘겨버렸네요. 이번에는 지니가 써미에게 도전하네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1: 지니!
0: 지니가 자신이 있나 봐요. 써미에게 성공을 양보해 주었어요.
2: 써미! 써미! 써미! 써미!
0: 우와! 써미가 지니까지 이겼어요. 써미가 최종 우승자가 되었네요. 축하해, 써미!
3: 에휴, 써니...
0: 오? 써니가 혼자 여기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어요. 무슨 고민이 있는 걸까요?
2: 꼬니? 꼬니, 꼬니!
3: 써니, 써니...
0: 아하... 소니는 아까 딱지 놀이에서 써미를 이기지 못한 게 아쉬웠나 봐요. 자기도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3: 에휴.
2: 꼬니.
3: 꼬니.
2: 아하! 꼬니! 꼬니! 꼬니!
0: 꼬니가 달리기는 우리 중에 소니가 제일 빠르지 않냐고 하네요. 소니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 하면서요.
2: 어? 떠니 떠니! 떠니!
0: 떠니는 소니가 청소도 엄청 빠르게 하지 않냐고 하네요. 소니가 청소기보다 훨씬 청소를 잘한대요.
3: 써니...
0: 써미와 찐이는 소니가 사진을 엄청 잘 찍어준대요. 소니가 찍어준 사진이 제일 예쁘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3: 써니 써니 써니 써니 써니 써니
0: 우와, 친구들이 침울해진 소니를 위로해주어서 소니의 기분이 다시 좋아졌나봐요. 알고 보니 소니도 잘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럼 남은 시간도 재미있게 놀아요, 미니키즈!

red, yellow, green, blue, pink, purple.

0: Stegosaurus.
1: Deutsch Kinder,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새치 염색 살롱처럼 싸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싸이어스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기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Ladies and gentlemen, boys and girls, here is the

쌉니다. 쌉니다. 쌉니다.

0: Why is the middle so cold?
1: Foxy, that's not the middle.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1: 아침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보이 생겨.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시꺼려.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네.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안 된다.

0: 고양이.
1: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2: 어? 그게냐?
0: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0: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1: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2: 좋다냐?
0: 나도
2: 신난다냐?
1: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잘했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도레미 친구들, 오늘은 감정 표현하기 놀이를 같이 해봐요. 자, 첫 번째로 행복. 우리 행복할 때는 레미
1: 손뼉 쳐요.
0: 도도
2: 미소 지어요.
0: 솔
3: 점프해요.
0: 라시
4: 날아요.
0: 하
5: 크게 웃어요.
0: 우리 행복할 때는 손뼉 쳐 미소 지어 점프 날아 크게 웃어. 우리 행복할 때는 함께 표현해봐요. 우리 행복할 때는 손뼉 쳐 미소 지어 점프 날아. 이번에는 놀람. 우리 도도가 먼저 시작해볼까? 우리 깜짝 놀랄 때
2: 소리쳐요.
5: 눈 깜빡
3: 물러나요.
4: 운동방아
6: 크게 딸꾹.
0: 우리 깜짝 놀랄 땐 소리쳐. 눈 깜빡 물러나. 엉덩방아 크게
3: 딸꾹.
0: 우리 깜짝 놀랄 땐 함께 표현해봐요. 우리 깜짝 놀랄 땐 소리쳐. 눈 깜빡 물러나. 엉덩방아 크게 딸꾹.
5: 제가 할래요.
3: 저도 해볼래요. 화남 내가 먼저 할게.
0: 우리 화가 날 때는
3: 잘 불러요.
5: 팔짱을 껴요.
4: 물 부풀려요.
6: 물이 나요.
4: 흐시모빼요.
0: 우리 화가 날 때는 팔 굴러 팔짱. 물 부풀려 물 나요. 흐시모읍. 우리 화가 날 때는 함께 표현해봐요. 우리 화가 날 때는 팔 굴러 팔짱. 볼 부풀려 불러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테니스?
1: 테니스.
0: 골프?
1: 골프.
0: 복싱?
1: 복싱.
2: 아이 라이크 소커.
3: I like baseball.
2: Hey, doggy.
4: Doggy.
2: Hey, doggy.
4: Wow.
2: What's this? Boxing gloves. Wow. I like boxing.
5: Yeah.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링,
5: 식물엔
6: 덤덤한
5: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8: 안녕.
7: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ias.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0: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 솔.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2: 이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1: 아니에요!

0: 우리 정리할래?
1: 어떻게?
0: 색깔별로 상자에 넣자.
1: 빨간색.

0: 아이스크림 트럭.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블링 블링 샌드 프린트.
4: Welcome to the Street of Stars. We're here to see superstar Jessie. She's making a handprint. Jessie, is your hand ready?
5: Yeah, my hand is ready.
4: Okay, put your hand here.
5: My hand!
4: Take your hand out. Ta-da! Here is superstar Jessie's handprint.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토크의 대결. 온갖 험난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어떤 차가 살아남을까요? 셋, 둘, 하나, 출발! 바퀴만 돌고 있네요. 하지만 탱크는 늠름한 모습으로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빨리 지나가던 차가 모래 언덕에 걸렸어요. 오! 테크는 모래 언덕을 쉽게 넘어갑니다. 와, 정말 멋집니다. 자, 다음은 장애물 길입니다. 말하기가 무섭게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아, 어렵죠, 어렵죠. 하지만 바퀴 큰 자동차는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이쿠! 이게 웬일입니까? 마찬가지네요. 탱크가 장애물 길을 눈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모든 자동차는 탈락하고 탱크 3대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디든 달리는 늠름한 모습 멋집니다.

0: 오늘은 너를 타겠다. 그럼 나도 어디든 갈 수 있어. 타야지. 야. 같이 가자. 태워줘야지. 우와, 나한테 그 정파.
1: 정파요? 땡크.
0: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멋지다. 어디든 갈 수 있어. 거의 반팔은 오르막인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호호. 봤어? 봤어? 어, 봤어?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어. 이야. 우와. 오르막을 넘었어. 우와. 우와, 탱크가 오르막을 넘었어. 아, 어떻게 이런 길을 다 달릴 수가 있는 거지? 탱크, 너의 비밀은 뭐야? 꼭 잡고야!

0: 친구들 이것 봐. 엄청 크지? 오, 앞부분을 한번 볼까? 하나, 둘, 셋. 우와, 내 뛴걸음으로 걸어도 제 걸음이 넘어. 엄청 커. 오, 이쪽은 더 크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오, 너무 커, 너무 커. 오, 와, 그리고 엄청 무거워 보이지? 와, 보통 내가 차를 밀면 되게 쉽게 흔들리거든. 근데 꼼짝도 안 해, 꼼짝. 이렇게 크고 무거운 탱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비밀이 뭘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것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전투차량 탱크. 두꺼운 철판으로 둘러싸인 포로 무장한 차. 무게는 53톤. 최대 속도는 시속 60km. 이렇게 무거운 탱크가 어디든 갈 수 있는 비밀은 특별한 바퀴 무한궤도에 있지.
0: 어? 이게 바퀴라고? 내가 아는 바퀴는 이게 아닌데. 어? 봐봐. 이런 게 바퀴 아니야?
1: 생긴 건 다르지만 이것도 바퀴야. 자동차 바퀴랑 모양도 크기도 다르지? 탱크는 여러 개의 바퀴가 벨트에 걸려서 계속 돌아가는데 이게 바로 무한궤도야.
0: 아하!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봐야지. 오! 자동차 바퀴는 땅에 닿는 길이가 요만큼! 응? 짧고 무한궤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어. 앞에서도 한번 볼까? 무한궤도는 넓고 자동차 바퀴는 좁아.
1: 맞아. 탱크는 땅에 닿는 면적이 이렇게 길고 넓어서 언덕도 거뜬하게 올라가고 웅덩이에도 바퀴가 빠지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거야.
0: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럼 서로 다른 바닥을 가진 신발로 확인. 굽이 뾰족한 하이힐은 모래에 푹푹 빠져서 걷기 힘들어. 하지만 바닥이 평평한 운동화는 푹푹 빠지지 않아서 잘 걸을 수 있어. 탱크의 무한궤도가 이런 거지?
1: 맞아. 땅에 닿는 면적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0: 무한궤도, 무한궤도, 무한궤도, 무한궤도, 무한궤도, 무한궤도, 무한궤도. 어? 근데 이 많은 바퀴들이 모두 다 돌아가는 건가?
1: 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0: 어? 그렇지 않다고?
1: 맨 뒤에 바퀴 하나만 돌아가는 거야. 이 톱니바퀴가 무한궤도에 물려서 다른 바퀴도 같이 굴러가는 거지. 바퀴 하나가 무한궤도 전체를 돌려주는 거라고. 게다가 땅에 닿는 면이 길고 넓으니까 어디든 달릴 수 있어.
0: 아, 그렇구나.
1: 그리고 무한궤도에는 비밀 하나가 더 숨어있어.
0: 뭔데?
1: 탱크는 무한궤도 양쪽이 각각 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움직이면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거야.
0: 우와, 신기하다. 나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 이 포는 왜 이렇게 길어?
1: 이렇게 길어야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 여기에도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있지.
0: 뭔데?
1: 포 안에는 나선형으로 홈이 파여있는데 포가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발사가 되어야 명중률이 훨씬 높아지거든.

0: 이렇게 멋진 탱크 이번엔 들어가서 타볼래. 전 차장님 조종 부탁합니다.
1: 오케이.
0: 무한궤도를 굴려라. 어디든 달려.

역시 탱크가 최고야 최고. 어? 어? 저게 뭐야? 어? 적군 출현! 적군 출현! 발사 준비! 발사! 그렇지 그렇지! 어? 저쪽도 적군 출현! 어? 이쪽도 적군 출현! 어? 사방이 포위됐다! 어? 사방이! 지원 요청! 지원 요청!

0: 역시 대한민국 군인은 강해 강한 친구 대한 육군.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아기 고라니 소변.
1: 무슨 냄새 이게? 지하 간호사 또 방귀 꼈어?
2: 아니야, 아기 고라니 소변 검사할 거야. 소변 냄새 아니야?
1: 어? 아우, 오줌 냄새가 아닌데. 배 아프면 화장실에 가.
2: 아니라니까.
3: 그래.
4: 사장님, 이것 좀 잠깐 갖고 있어봐요.
1: 지하가서 나 도와줘.
5: 오늘의 환자 소똥구리. 서로 자기 똥이라고 싸웠어요.
4: 내놔.
6: 내 거라고.
4: 제발 줘.
1: 아니, 왜 이렇게 상처가 날 정도로 싸워요?
6: 아니, 이거 제 똥이거든요. 근데 얘가 자꾸 자기 똥이라고 우기잖아요.
4: 아유,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제 똥이에요.
1: 병원이 아니라 경찰서에 먼저 가시지.
7: 아니. 귀한 분들이 다치면 안 되죠. 병원부터 잘 오셨어요.
1: 귀한 분들?
7: 소똥구리는 소똥이나 말똥이 있어야 사는데 요즘은 풀밭에서 소나 말을 잘 안 키우잖아.
4: 맞아요. 그래서 소...

0: 소똥 말똥도 사라지고 우리 소똥구리는 지금 멸종 위기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도 말씀 조심해 주세요. 저 예민해서 멸종할 수도 있거든요.
1: 아, 네.
2: 어휴, 진짜 어렵게 구한 똥으로 똥구슬을 만들었더니 그걸 뺐냐?
0: 아, 왜 거짓말해? 누가 할 소린데?
1: 근데 똥으로 뭘 하길래 똥이 있어야 산다는 거지?
2: 궁금하세요? 그렇다면 문제로 우리 소똥구리들은 이 똥으로 무엇을 할까요? 1번 먹는다.
0: 2번 똥으로 짝을 찾는다.
3: 어, 설마 똥을 먹을까? 정답은 2번.
0: 정답은 2번. 똥으로 짝을 찾는다.
3: 우와, 내가 맞췄다.
2: 그리고 1번도 정답이에요.
1: 뭐? 똥을 먹는다고?
4: 우린 소똥 말똥 같은 초식동물 똥을 먹는데요.
5: 냠냠. 똥에는 생각보다 영양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 엄냠 맛난다.
6: 우리도 좋아해. 냠냠 쩝쩝쩝.
1: 으악! 아, 정말 맛있나 봐. 똥 속을 막 파고 들어가네.
4: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똥구슬을 만들려는 거예요.
5: 말랑말랑. 지금이 똥구슬 만들기 딱 좋아.
0: 좋은 똥구슬이 있어야 여자친구의 선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똥구슬을 예쁘고 단단하게 잘 만들어야 짝을 만나 짝짓기를 할 수 있거든요.
1: 아, 그렇구나.
2: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3: 중요한 거?
2: 우린 이 똥구슬에 알을 낳거든요.
3: 알도 낳는다고?
4: 소똥구리 수컷과 암컷이 사랑을 하게 되면
2: 짜잔.

0: 암컷이 똥구슬에 하나의 알을 낳고 똥구슬을 더 단단하게 다져요.
1: 그리고 그 똥구슬을 땅속에 묻죠. 알에서 깨어난 소똥구리 애벌레는 안락한 똥구슬 보금자리에서 똥을 먹으며 자라다가 약 3개월 후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0: 아, 그러니까 이 똥은 그냥 똥이 아니라 먹이이자 우리 아기들이 자랄 집이라고요. 아,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1: 아니야, 정성스럽게 만든 건 나라고. 너무 억울해서 멸종하기 직전이야.
2: 참으세요, 참으세요.
3: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0: 진짜 똥자리 얘가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똥구슬을 만들어서 굴려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각나네.
2: 문제?
0: 우리 소똥구리들은 이 똥구슬을 어떻게 굴릴까요? 1번, 물구나무 서서 뒷다리로 굴린다. 2번, 똥구슬 위에 올라타서 서서 굴린다.
3: 힘들게 왜 물구나무 서서 굴려?
2: 맞아, 똥 위에 올라타서 편하게 굴릴 것 같아. 정답은 2번!
0: 정답은

0: 아니지.
1: 정답 공개도 뺐냐?
0: 아, 이거 내 거라고!
2: 내 거야! 아,
0: 거짓말 좀 하지 마!
2: 거짓말 하지 마!
0: 최준이 지금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최준이 지금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최준이 좀 보세요!
2: 진짜!
0: 최준이를 한번 보세요!
3: 이렇게 거꾸로 서서 뒷다리로 똥을 굴리며 가죠. 그런데 그때,
0: 야, 똥굿을 잘 만들었다. 똥 내놔.
3: 뭐? 안 돼. 이 똥은 내가 만든 거야.
0: 내놔.
3: 띠, 저리 가.
0: 가. 이 내가 포기할 것 같냐?
3: 미치기. 가. 똥굿을 직접 안 만들고 이렇게 뺏는 똥구슬 도둑들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 똥 튀기는 싸움이었어요.
0: 어버 튀기!
3: 내 똥!
0: 이 똥은 이제 내 거!
2: 그렇게 똥차리가 뺏어간 거라고요!
0: 아니라고요. 이거 정말 제 거라고요. 억울해.
4: 어, 누가 진짜 똥주인이야. 아, 기습 질문. 동시에 대답하세요. 이 똥구슬을 무슨 똥으로 만들었죠?
5: 하나, 둘, 셋.
0: 말똥.
6: 말똥.
5: 어? 응? 똥찬 씨. 좀 늦게 말한 것 같은데?
0: 아유, 아니에요. 오해해요, 오해. 정말 제 거라고요. 아유, 너무 억울해. 서운명 정하기 직전이야.
4: 싸우지들 마시고요. 그럼 이 똥구슬을 반으로 딱 갈라서 가지는 건 어때요?
0: 오, 좋다.
2: 뭐요?
0: 이 소중한 똥구슬을 반으로 가를 순 없어. 그럴 바엔 차라리 똥찬이를 주겠어요.
6: 오, 정말?
4: 잠깐, 잠깐. 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면 진짜 주인은 똥구씨 같은가?
0: 아니라니까요. 자꾸 왜 그러세요. 이거 진짜 제 거라니까요.
5: 도대체 누가 진짜 주인이야?
4: 정말. 응? 응? 아, 근데 똥구슬에 저거 꽃인가?
2: 아, 이거 민들레 꽃반지예요.
5: 어? 와, 진짜 꽃반지다. 어?
0: 민들레 꽃반지.
2: 이거 제가 암컷 만나면. 우와, 예쁘다.
3: 프로포즈를 하려고 똥구슬에 숨겨놓은 거예요.
2: 오. 자, 이렇게 똥에 숨겨서. 본 사람 없겠지? 우와.
0: 연기 진짜 잘한다. 이 반지는요? 우와, 많다. 말똥 옆에 민들레가 진짜 많이 폈거든요. 이 꽃반지로 멋지게 프로포즈 해야지.

0: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숨긴 거예요.
1: 저라니까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2: 똥구슬의 주인은 둘 중에 하나! 이 동동탐정은 방금 민들레 꽃반지를 꺼내면서 특이한 모양의 돌도 하나 같이 꺼냈습니다.
3: 돌?
2: 과연 이 돌은 어떤 모양일까요?

0: 다이아몬드 모양 돌입니다. 땅콩 모양 돌입니다.
1: 오, 답이 달렸군요. 정답!
2: 두 분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야! 땅콩 모양입니다!
0: 이야! 이 돌금 제가 암컷 만나면 주려고 여기 넣어둔 거라고요. 다 끝났어.
1: 그렇다면 이 똥의 주인은 똥구씨, 거짓말을 한 약탈자는 똥찬씨 당신이야!
0: 하! 브라보! 동동탐정 정말 멋있군요. 잘 만든 똥구슬 하나 뺏어서 편하게 예쁜 짝을 좀 찾으려고 했더니
1: 뭐요? 아니 왜 남의 걸 뺏고 그래? 그렇게 살지 마세요!
0: 맞아! 자기 똥구슬은 자기가 만들어야지! 아, 예. 아유,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가세요, 가세요! 예이!
2: 이, 어디?
0: 이럴 땐 도망이 최고!
2: 거기서!
1: 똥똥자씨!
0: 똥똥이 두고 보자!
2: 너무 빠르게 도망갔어.
1: 그래도 주인을 찾았어.
3: 똥찬이, 뻔뻔한 똥찬이.
4: 사실 소똥구리 사이에서 똥구슬을 훔치는 일은 너무 자주 일어나요. 인간 세계나 소똥구리 세계나 편하게 남의 것을 가지려는 자들은 늘 있는 법인 것 같아요.
0: 아무튼 제 똥구슬도 찾아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5: 근데 집이 어디세요? 찾아갈 수 있으세요?
0: 당연하죠. 저희 소똥구리들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아요. 좀 드실래요?
2: 진짜 괜찮아요.
4: 우린 똥구슬을 굴리며 가다가 길을 잃으면 높은 똥구슬 위로 올라가죠. 찾아라 찾아라 태양. 오, 저기 있다. 지금 이 순간 태양이 저기 있으면 이쪽인가? 그래, 저쪽이야.
0: 낮에는 태양을 보며 밤에는 별을 보며 집을 찾아갈 수 있죠.
5: 우와, 엄청난 능력이다.
2: 태양 보고 집 잘 찾아가세요.
1: 소중한 똥, 또 뺏기지 말고요.
0: 그럼요. 이번엔 절대로 안 뺏길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굴려, 굴려.
1: 이렇게 병원을 나선 똥구씨.
0: 똥 굴려, 똥 굴려, 똥똥. 똥.
5: 우와, 이렇게 완벽한 똥구슬 처음 봐.
0: 내가 똥구슬을 잘 만들긴 하지.
5: 와, 우리 같이 굴릴까?
0: 좋아. 너 말똥 좋아해?
5: 좋아하지.
0: 그래, 이거 너 다 가져.
1: 집에 가다 똥순이란 소똥구리 암컷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똥순이는 똥구가 만든 그 똥구슬에 알을 낳아 더 단단하게 다져 땅에 묻었다. 그리고 약 3개월 후 똥을 먹고 자란 똥구와 똥순이의 아이가 땅에서 나왔다. 똥에서 자라 똥을 먹고 똥구슬을 만들고 똥은 정말 소똥구리 인생의 전부였던 것이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길길!
1: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주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얼굴엔 순삼킬킬.
5: 중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혼민아, 안녕. 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하루 종일 떨어져 있었잖아.
1: 아, 알았어.
2: 혼민아, 나 좀 봐.
0: 안녕. 안녕. 안녕.
1: 알았어.
0: 우리 하루 종일 떨어져 있었잖아.

승민이가 아파서 나 혼자 유치원 다녀왔다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반갑게 인사했는데

0: 그런데 대답도 잘안 해주고 속상해. 정음이가 안녕 해서 내가 라고 대답했는데 왜 속상해하지?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1: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2: 나는 야 붕어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1: 아 이
2: 야
1: 훈민아 안녕.
3: 어떤 말이 궁금하니?
0: 정음이가 안녕 해서 내가 했는데 정음이가 속상해하지 뭐야?
1: 친구가 안녕이라고 인사할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2: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4: 대화의 밤!
1: 친구가 안녕이라고 인사하면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5: 야호! 내가 제일 먼저 왔네. 오늘은 누구랑 놀까? 친구들은 언제 오지? 친구야, 빨리 와!
6: 안녕?
5: 응, 잘 가. 줄이야,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이럴 땐 어떤 말을 해야 하지?
1: 줄이가 안녕 했는데 기쁨이가 잘 가라고 말했어.
3: 줄이가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어.
2: 기쁨이의 표정이 슬퍼 보여.
1: 여긴 아니야.
5: 내가 제일 먼저 왔네. 오늘은 누구랑 놀까? 친구들은 언제 오지? 친구야, 빨리 와!
6: 안녕?
5: 그래. 표정이 왜 이러지? 나랑 놀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놀자고 할까 말까?
1: 주리가 안녕 했는데 기쁨이가 그래라고 말했어.
3: 기쁨이가 인사를 받기만 했어.
2: 서로 말이 없어졌군.
3: 여기도 아니야.
5: 야호! 내가 제일 먼저 왔네. 오늘은 누구랑 놀까? 친구들은 언제 오지? 친구야, 빨리 와!
6: 안녕?
5: 안녕!
6: 너 밥은 먹었어?
5: 응, 계란 후라이에 베이컨에 소세지도 먹었어.
6: 많이 먹었네.
5: 너는 뭐 먹었어?
6: 나는 김치찌개.
5: 진짜?
1: 기쁨이가 반가운 얼굴로 안녕 대답하니 주리가 웃고 있어.
3: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니 기분이 좋아 보여.
2: 저것 봐, 둘이 점점 친해지고 있어.
4: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7: 소설아 한글. 나와라 한글.

0: 안녕.
1: 저장 완료. 안녕. 훈민이의 손으로.
2: 안녕. 한글 카드가 생겼네.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0: 안녕이네? 정음이에게 줘야겠다. 정음아! 정음아!
1: 왜?
0: 이거.
1: 뭐? 안녕?
0: 정음이가 안녕 하고 반갑게 인사하면 나도 안녕 하고 반갑게 인사할 거야.
1: 정말? 훈민아, 안녕!
0: 정음아, 안녕!
1: 안녕!
0: 우리 같이 놀자!
1: 안녕!
0: 안녕!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안녕은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3: 앙! 안녕, 맛있다. 꿀꺽!
2: 아가, 이 녀석!
3: 할아버지, 안녕!
2: 할아버지께는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야. 해봐, 안녕하세요.
3: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2: 그래.
3: 그럼 전 이만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2: 아유, 귀여운 아가.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안녕. 친구들, 따라해봐요. 안녕. 끝.
3: 어른께 반가운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2: 안녕. 정음이가 훈민이에게 인사해요. 안녕. 그런데 훈민이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안녕 하고 인사하면 안녕 하고 대답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안녕이 나왔어요. 정음아, 안녕. 정음아, 안녕. 정음아, 안녕.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고마워.

장난감은 장난감 통에. 자, 정은아, 내가 도와줄게.

0: 내가 도와주니까 빨리 했다, 그치?
1: 이제 이거 옮겨야 돼.
0: 자, 정음아, 내가 도와줄게.
2: 양차, 양차, 양차, 양차,
0: 차. 다 옮겼다. 내가 도와주니까 빨리 옮겼다, 그치?
1: 응.
0: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네.
1: 훈민아, 이제 책 읽자. 훈민아, 책 읽자. 왜 그래? 왜 기분이 안 좋아?
0: 내가 도와줬는데 정음이가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어? 나 지금 정음이랑 놀기 싫어.
1: 아이고, 훈민아. 훈민이가 도와줬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서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4: 야!
3: 정엄아, 안녕?
1: 안녕!
3: 어떤 말이 궁금하니?
1: 훈민이가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서 화가 났어.
3: 친구가 도와줄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4: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5: 대화의 합!
3: 친구가 도와줄 때 어떻게 말해야지? 우리가 알아보자.

0: 내가 도와줄게.
1: 축하해.
2: 주리가 도와줄게라고 했는데 기쁨이가 축하해라고 말했어.
3: 주리가 알쏭달쏭한 표정을 짓고 있군.
4: 서로 말이 없어졌어.
2: 여긴 아니야.
0: 내가 도와줄게.
1: 미안해.
5: 뭐가 미안하지? 내가 도와주는 게 싫은가?
2: 주리가 도와줄게라고 했는데 기쁨이가 미안해라고 말했군.
3: 주리가 당황했어. 여기도 아니야.
0: 내가 도와줄게.
1: 고마워.
5: 기쁨이가 고마워하니까 나도 기분이

0: 고마워.
1: 고마워.
2: 저장 완료.
1: 고마워.
2: 정은이의 손으로.
3: 한글 카드가 생겼네. 한글 용사 고마워.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0: 고마워가 나왔네. 훈민이에게 줘야겠다. 훈민아!
1: 왜?
0: 이거.
1: 고마워?
0: 응. 훈민이가 아까 장난감 정리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1: 정말? 그럼 내가 다음에 또 도와줄게.
0: 그래,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고마워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
1: 고마워.
2: 아가.
1: 냠냠.
0: 요 녀석.
1: 할아버지, 고마워.
0: 할아버지께는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고맙습니다.
1: 할아버지, 바른 말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0: 그래.
1: 그럼 전 이만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0: 아, 귀여워.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고마워. 고마워. 친구들 따라해봐요. 고마워. 끝.
1: 어른께 고마운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0: 고마워. 정음이가 장난감 정리를 해요. 훈민이가 정음이를 도와줘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친구가 도와주면 고마워 라고 말해요.

0: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고마워가 나왔어요. 훈민아, 도와줘서 고마워. 훈민아, 도와줘서 고마워. 훈민아, 도와줘서 고마워.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옥스퍼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가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길길,
1: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레시피로 만들어본 쿠키야.
1: 이건 내 쿠키야.
2: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잡았는데.
0: 싸우지 마. 각자 하나씩 먹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지?
3: 역시 사육쿠키가 최고야.
4: 응, 최고야, 최고.
5: 생큼.
0: 생큼아, 하나씩 나눠 먹어야지.
5: 생큼이 두 개.
0: 안 돼!
2: 치치, 어떡해? 네 쿠키를 생크미가 먹어버렸네.
1: 아니거든. 이게 내 쿠키고 생크미가 먹어버린 게 네 쿠키야.
4: 그냥 사이좋게 반씩 나눠 먹는 건 어떨까?
1: 싫어!
3: 그럼 좋은 방법이 있지. 풍선을 더 크게 부는 쪽이 쿠키를 먹는 거야.
1: 좋아! 그나마 난 나의 승리지!
2: 누가 할 소리?
3: 그럼 시작!
4: 왜 터지겠어!
3: 바람의 힘이 대단한데?
6: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 세계 탐험대회 골드레벨에 진출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오늘도 흥미진진한 미션이 도착했어요.
0: 과연 오늘의 미션은 뿌뿌. 바람 마을에서 괴물의 울음을 멈춰라.
1: 괴물의 울음이라뇨.
2: 한숨도 못.

0: 짤 것 같은데요?
1: 하지만 이번 미션도 힘내서
0: 꼭 성공하길 바랄게요.
2: 안녕 뿌뿌.
3: 로빈, 바람마을과 괴물에 대해 검색해줘.

0: 내내 강한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람을 이용해 연날리기를 좋아하는데 언젠가부터 큰 소리로 우는 괴물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1: 그럼 우리가 괴물을 만나야 하는 거야?
2: 그건 좀 무서운데.
3: 어떤 괴물이든 내가 상대하지.
4: 나도 있다고. 어서 가자.
5: 좋아.

0: 그래, 지치도 같은 미션을 받았다 이거지.
1: 지치랑 같은 미션이야, 같은 미션. 이번에야말로 지치한테 복수할 기회라고. 한방 먹여주는 거야, 대장.
0: 그래, 지치와 같은 미션이니 복수할 기회다. 한방 제대로 먹여주는 거다.
2: 전속력으로 전진!
3: 오케이, 대장!

0: 집집마다 풍차가 있어.
1: 바람마을이라 그런가 봐.
2: 저기 연도 보여.
3: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4: 뭐라고?
3: 안녕하세요.
4: 안경을 잃어버렸다고?
3: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우, 답답해.
1: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 봐.
5: 할아버지, 누가 왔어요?
0: 안녕, 우리는 세계탐험대회에 참가하고 있어. 난 핑핑이라고 해.
5: 뭐라고?
2: 그게 궁금한 게 있는데.
5: 미안. 다시 한번 말해줄래?
0: 귀마개를 하고 있어서 안 들렸구나.
5: 응, 괴물이 우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다들 귀마개를 하고 있어. 언제 시끄럽게 울어댈지 모르거든.
4: 완성!
6: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5: 한번 해봐.
7: 생크미 난다!
6: 안돼!
0: 생크마!
3: 할아버지, 괴물은 어디에 있어요?
4: 괴물 말이냐? 저쪽 숲에 있긴 한데 괴물 때문에 매년 열리던 연날리기 축제도 취소될 것 같구나.
1: 걱정 마세요. 저희가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4: 그래, 그래. 부탁한다.
7: 생크미 신다!
6: 안 돼! 위험해! 내려오라고!
3: 혹시 괴물을 직접 본 적은 있으세요?
4: 아니. 도대체 누가 그렇게 크게 우는지 보려고 숲속에 가봤는데 무시무시한 그림자를 봤지 뭐냐.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버렸지.
0: 혹시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았을까요?
4: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단다.

0: 이게 바로 괴물의 울음소리란다.
1: 우와, 진짜 시끄럽네. 귀마개를 하지 않고서는 나도 못 버티겠어.
2: 빨리 숲으로 가보자.
1: 저 아기 고릴라를 유인해서 함정에 빠뜨린 다음 채워버리면 미션 성공인 거다.
3: 역시 대장이야.
1: 나비, 유인할 준비는 됐겠지?
4: 물론이지. 아기 고릴라야, 이거 먹고 싶지?
2: 응? 맘마!
4: 자, 어서 따라오라고.
1: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4: 먹고 싶지? 먹고 싶지?
1: 그걸 먹어버리면 어떡해?
4: 대장, 지금 혹시 남은 바나나가 있을까?
1: 왜?
5: 바나나가 어딨더라.

0: 땅 이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1: 잠깐! 저기 뭔가 있어?
2: 뭐야? 귀여운 털뭉치잖아. 좀 시끄럽긴 해도 귀여운데?
0: 맞아.
3: 아기 고릴라야, 울지 마.
1: 드래콤! 엄청나게 힘이 세잖아.

0: 달래는 것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
1: 그래? 아기 달리기 하면 또 나지. 우르르 까꿍, 우르르르르르 까꿍, 우르르르르르르르 까꿍. 더 시끄러워졌잖아. 내가 해볼게. 달뭉치야, 여기 좀 봐.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얍, 헛자, 헛자. 예, 하차. 호잇, 핫, 핫. 이야, 어때 내 실력이? 알았어, 계속할게. 계속할게, 울지 마. 자, 헛자. 울지 마, 다른 거 보여줄게.

0: 배가 고파서 우는 건 아닐까?
1: 아, 그럼 먹을 걸 주면 되잖아.
2: 우리가 맛있는 걸 만들어주자고. 허니붐 출동!

0: 몸은 쬐끄만데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먹을 수 있는 거지?
1: 나 음식이 더 필요해.
2: 재료가 다 떨어졌어.
3: 뭐?
2: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0: 아기처럼 안아서 달래볼까? 누가 누가 우리 아기 착하지?
3: 우와, 드래콩이 아기를 이렇게 잘 보는지 몰랐어.
0: 야, 계속 할 테니까 울지 마.
2: 드래콩이 안아주는 게 엄마 같은가 봐.
1: 아, 맞아. 엄마가 필요해. 엄마는 어디에 있는 걸까?
4: 직접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어. 아기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는 만능 통역기야.
5: 너 이따 이거 좋아.
2: 우와, 들려. 들리기 시작했어.
4: 아기 고릴라야, 넌 이름이 뭐야?
5: 콩콩이.
4: 아, 그래. 콩콩이었구나. 난 핑핑이라고 해. 근데 왜 그렇게 울고 있었던 거야?
5: 엄마 보고 싶어.
2: 엄마를 잃어버린 거였구나.
1: 콩콩아, 엄마는 어디 계시니?
5: 저기. 어? 예쁜 나비 다리. 예쁜 나비 좋아. 예쁜 나비 좋아.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 보고 싶은데 못 가.
2: 뭐라고 하는 거지?
3: 나비가 뭐 어쨌다는 거야?
0: 예쁜 나비 보려고 저쪽에서 다리를 건너왔는데 돌아가려고 보니 다리가 끊어졌다는 것 같아.
3: 뭐야, 저 말을 알아들은 거야?
2: 이제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든 엄마를 만나게 해줄게.
5: 정말?
2: 물론이지.
0: 그래,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엄마를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알았어, 알았어. 울지 마.
2: 일단 절벽 쪽으로 가보자.
0: 그래.
2: 바람이 진짜 엄청나다.
1: 그래서 다리가 끊어졌나 봐.
0: 아이고,

0: 빨리 쿵쿵이 엄마를 만나게 해줘야겠어.
1: 하지만 다리가 끊어져서 갈 수가 없잖아.
0: 그냥 퍼니바니어로 데려다주면 되지 않을까?
2: 그건 위험해. 지금 절벽 사이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거든. 바람에 밀려서 절벽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큰일이야.
0: 그럼 바람이 영향을 덜 받는 바니 붕은 어때?
3: 그것도 위험할 것 같은데.
0: 걱정 마. 내 조종 실력은 세계 제일이라고. 쿵쿵아, 안전벨트는 맸지?

좋아, 그럼 출발이다.

0: 하여튼 치치는 못 말린다니까.
1: 얘들아, 다리를 만드는 건 어떨까?
2: 반대편에 다리를 연결할 수 있을까?
0: 방법이 없을까?
2: 오, 생크림이잖아!
0: 아직도 날아다니고 있는 거야?
2: 바람의 힘이 대단하네.
3: 가만, 바람의 힘? 그래, 바람의 힘에 맞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람의 힘을 이용하면... 얘들아, 좋은 생각이 났어.
4: 좋은 생각?
3: 긴 두 개의 밧줄 사이에 발판이 될 통나무를 놓을 수 있도록 여러 줄들을 연결하는 거야. 그리고 다리가 될 끝부분에 연을 이용해서 반대편으로 보내는 거지. 자, 밧줄로 된 다리의 끝부분을 각각 나무에 고정시키고 그 위에 통나무 발판을 올리면 다리가 완성될 거야. 역시 생각대로야. 밧줄 다리가 완성됐어. 우와!
2: 엄마!
5: 콩콩아!
2: 왜?
5: 우리 콩콩이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다시는 엄마 몰래 어디 가면 안 돼. 알겠지?
2: 정말 다행이야.
6: 아, 정말 잘 됐다. 이젠 콩콩이도 울지 않겠지?
3: 그럼, 엄마를 만났으니까.
1: 콩콩이가 엄마를 만나서 너무 좋아.
0: 네가 콩콩이를 안고 달래지 않아도 되니까 좋은 건 아니고.
7: 누가 그렇게 함정을 깊이 판 거야? 빠져나오느라 힘들었잖아.
8: 여기 있는 누가 아주 깊이 파라고 하긴 했는데.
7: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
0: 나라고?
8: 대장, 저기
7: 무슨 일이야? 괴물이다! 전속력으로 도망치자! 빨리!
8: 오케이, 대장.
2: 우와. 연날리기 진짜 재밌는데?
0: 콩콩이도 울음을 그쳤고 연날리기 축제도 잘 열리고 있고. 그럼 우리 미션 성공한 거지?
7: 당연한 거 아니야.
2: 그런데 생크미는 어디 있는 거지?
1: 저기 있다. 아직도 날고 있어.
9: 생크미 재밌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얼도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옥스퍼드 탕.
3: 아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5: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1kg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중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잡면 버스 결치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12: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 고민이 되면
5: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눈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게으른 게 아니야.
10: 수피카 여왕님, 오늘따라 더 빛이 나신나요?
9: 수피카 여왕님은 언제나 빛이 나고 아름다우시죠.
10: 너 왜 날 따라해? 내가 먼저 말했잖아.
11: 그만해.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너희에게 케이크를 주도록 하지. 그런데 한 개뿐이니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10: 저 케이크는 내 거야.
9: 이름이 쓰여있는 것도 아니잖아.
10: 어쨌든 내 거야.
11: 가라, 속도나비야.
9: 이 버스 잡으면 땡이지.
10: 내가 더 빨라.
11: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
9: 그렇게 느려 터져서 뭘 하겠단 거야.
10: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느려진 거지?
9: 네, 럭키. 잘 먹겠습니다.
11: 어디 속도를 높여볼까?
10: 너무 빨라!
11: 돌아와라, 속도나비야.
10: 스피카 여왕님, 손에 들고 있는 시계는 뭔가요?
11: 이건 속도나비의 속도를 조절하는 시계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빨라지고 반대로 돌리면 느려지지. 이게 있으면 바랄라 페어리지의 이동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
9: 역시 여왕님은 대단하세요.
11: 받아라. 바랄라 페어리지를 여기로 데려와 속도나비를 이용해서 스톤 조각을 찾아야겠다.
10: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힘을 모아 열려라 차원의 문.
11: 바랄라 페어리즈, 이번에는 너희도 내 말에 따를 수밖에 없을 거야.

0: 말씀하세요. 이게 아니네. 여보세요?
1: 시아야, 네가 깜빡했을까봐 전화했어. 오늘 우리 셋이 아침 청소 당번이잖아.
0: 아, 알고 있어. 알람 시계까지 맞췄는걸.
1: 그럼 늦지 않게 와. 레나도 거의 다 왔을 거야.
0: 아, 알았어. 딱 10분만 더 자고 일어나면 되겠다.

0: 전화요.
1: 시아야, 지금 어디야? 왜 아직 안 와?
0: 가는 중이야. 금방 도착해.
1: 어?
2: 시아야, 아직 집에 있는 건 아니지?
0: 아니, 무슨 말이야? 지금 가고 있다니까.
2: 그래? 밖인데 이렇게 조용하다고?
0: 여기 신호가 잘 안 잡히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시아야. 내 말 들려?
0: 여보세요? 얘들아, 잘 안 들려. 금방 갈게. 귀찮게. 왜 자꾸 재촉해? 배고프네. 어? 포퍼링 건가? 맛있는지 하나만 먹어볼까? 하나는 괜찮지. 우와! 맛있네. 잠깐. 배가 든든해야 청소도 할 수 있지. 정말 맛있다.
3: 목표물 발견.
1: 바로 시작하자. 가라, 속도 나비야.
0: 근데 포퍼링은 어디 갔지? 맞다, 이럴 때가 아니지. 애들이 기다리잖아.
1: 거의 다 왔어. 금방 도착할 거야. 끊어. 20분이면 도착하니까 괜찮아.
0: 포퍼링은 어디 있는 거야?
1: 여기 있었구나.
0: 이 잠꾸러기, 정신 차려.
4: 몇 시야? 아침 먹어야 되는데.
1: 지금 나가야 하니까 나중에 먹어.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우리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자고.
3: 그럼 시작해볼까 또.
0: 얘들아, 안녕.
1: 나왔어, 푸.
0: 너희 왜 그래? 9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아직 늦은 건 아니잖아.
2: 안 늦었다고? 나랑 웬디가 1시간이나 기다렸어.
0: 어?
4: 지금 10시야.
0: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돼.
2: 넌 항상 지각이니까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지.
0: 학교까지 자전거로 빨리 달려서 왔단 말이야.
2: 일어나서 게으름 피우다 온 거 아니야?
1: 그래, 시아야, 일찍 일어난 거 아니었어?
0: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지.
2: 우리가 전화하니까 억지로 일어나서 아침밥까지 느긋하게 챙겨 먹고 나왔겠지, 맞지?
0: 아니야, 자전거 타고 오니까 안 늦을 자신 있었어. 그런데 왜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 건지 모르겠어.
2: 이유야 뻔하지. 게으름 피우니까 그러지.
0: 게으름 피우지 않았어.
3: 마법시계 효과 최고야 뚜.
1: 바랄라 별이들을 놀리는 재미가 쏠쏠하네끼.
4: 이제 그만해. 시작 시간이 좀 늦긴 했지만 서둘러서 청소하면 분명 제 시간에 끝낼 수 있을 거야.
0: 비켜, 칠판부터 닦아야지.
4: 레나야.
1: 장난 좀 쳐볼까? 느려져라.
4: 다 했어. 시아야, 빨리 해야지.
2: 시아야,

0: 너 너무 게으름 피우는 거 아니야?
1: 게으름 피우다니. 나 열심히 닦고 있다고. 안 그래, 웬디야?
2: 그게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기는 해.
1: 너희 생각은?
0: 네가 바닥 청소해. 어? 꾸물거리지 말고.
1: 꾸물거린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왠지 모르게 좀 이상한 것 같아.
3: 이번에는 내가 할래. 발라줘.
0: 시아, 너 정말?
2: 시아야, 왜 그러는 거야?
1: 나도 모르겠어.
3: 너무 재미있는데 한번 더 해볼까, 또?
0: 전부 너희들 짓이었구나?
3: 아니야.
2: 우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0: 똑바로 말해.
3: 힘을 모아 열려라 서원의 문. 우리만 안녕.
0: 뭔가 어? 이상한데.
1: 가자. 무슨 속셈인지 확인해야겠어.
2: 뭐해? 빨리 들어가자. 유인 작전에 성공했어, 키.
3: 얼른 수피카 여왕님께 이 소식을 알리자, 뚜.
1: 도망갔잖아.
2: 시야가 너무 느려.
0: 이러면서 꾸물거리지 않는다고?
1: 내 잘못이 아니야. 아까 그 못된 요정들이 꾸민 일이라고.
0: 그러니까 넌 잘못이 없다는 거야?
1: 쟤들 짓이라고. 내 말 믿어. 진짜야.
2: 어디 한 번 더 돌려볼까? 빨라져라.
1: 잘 봐봐. 달리려고 해도 몸이 앞으로 안 나가. 예?
2: 너희 괜찮아?
1: 뭐지? 갑자기 또 빨라졌네.
2: 얘들아, 위로 와! 위험해! 어서 피해!
1: 조심해!
0: 고마워.
1: 조각이었구나. 다행이다.
0: 혹시 또 다른 스톤 조각이 있는 건가?
1: 한번 따라가 보자.
2: 어디 있는 걸까?
1: 스톤 조각이 빛나고 있어. 대왕 포도네?
2: 우와! 스톤 조각인가?
0: 아무래도 이 안에 스톤 조각이 있는 것 같은데?
1: 왜 웃어? 포도알 때문에 미끄러진 거야.
2: 얼른 밀어놔!
0: 고통은 함께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대.
4: 아, 아주 재밌게 놀고 있구나.
0: 스피카, 왜 또 온 거야?
4: 몰라서 묻는 거야? 당연히 스톤 조각 때문이지.
0: 절대로 네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4: 그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
0: 달빛 마마!

0: 파랄라 페어리즈.
1: 좋아할 것 없어. 파랄라 마법. 달콤 별빛 발사.
0: 마법이 이렇게 느려서야 어디에 써먹겠어?
1: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방법이 있을 거야.
0: 괜히 힘 빼지 말고 얌전히 스톤 조각을 내놓으시지.
1: 웃기지 마!
2: 잠깐! 나랑 웬디가 스피커한테 접근하면 시아넌 뒤에서 우리를 보호해줘.
0: 빨리 끝내버려야지.
2: 가자!
0: 내 상대가 될 것 같아?
2: 지금이야!
1: 발사!
2: 조준을 잘해야지.
1: 미안, 실수.
0: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묶어!
1: 웬디야, 레나!
0: 서두를 것 없어. 천천히. 스피커 어둠의 마법 발사!
1: 내 트윙클봉!
0: 이제 그만 포기해. 얌전히 스톤 조각을 내놓으면 네 친구들을 풀어줄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봐.
1: 스톤 조각을 치면 안 돼!
2: 시아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3: 생각해보자. 어떻게 날 조종하는 걸까? 잠깐, 그러고 보니 스피커 손에 있는 저건 뭐지? 바로 저거구나. 일단 주위를 분산시키고 나서. 바로 그거야. 스톤 조각을 줄게. 자, 받아.
0: 그래, 순순히 넘기면 좋잖아. 참깨를 뿌리다니. 스피커 어둠의 마법. 내시게 내놔!
1: 미안하게 됐네.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
2: 시아야, 스톤 조각이야!
1: 별빛의 힘이여! 어둠을 물리쳐라! 달콤 별빛

0: 두고 보자.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을 테니까!
1: 예! 이제 보니 시아너도 마음만 먹으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 같네?
2: 당연하지. 하려고 하면 빨리 움직일 수 있어.
3: 잘됐다. 이제 게으름 피우는 버릇은 고친 거지?
2: 게으름 피운 게 아니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 있지. 그래서 포도 먹다가 좀 늦게 나온 거야.
3: 어? 진짜 아침밥 먹다가 늦은 거야?
2: 다음엔 안 그럴게. 나머지 청소는 내가 다 할게.
3: 시아야, 힘내!
2: 걔들아,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1: 네가 나머지 청소 다 한다고 말했잖아.
2: 그래도 이건 너무 힘들어.
3: 이젠 게으름 피우는 버릇도 고친다고 했으니 빨리 마치고 같이 놀자.
2: 어? 누가 나 좀 도와줘!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소울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하게!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소울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옥스퍼드 향.
8: 해보고
1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트럭
11: 탑승하세요.
1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12: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13: 난방구는 붙방구와
1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소울메이트
5: 지동.
4: 얼굴엔
5: 순하게.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소울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어스
6: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먹점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1: 얼굴엔
5: 순한 킹킹.
1: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친구들 화해시키기 대작전.
8: 시아야, 레나야, 좋은. 어? 시아랑 레나가 또
9: 여러분,
8: 싸웠나.
9: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작은 동물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조별로 관찰일지를 적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8: 시아야, 레나야, 어떤 동물이 좋아?
7: 당연히 사자지.
10: 어? 선생님께서 작은 동물이라고 하셨잖아. 사자는 대형 육식 동물이라고.
7: 새끼 사자를 관찰하면 되지. 새끼는 작잖아.
10: 뭐? 너 정말 상식이 있는 거야?
7: 헉, 지금 내가 바보 같다는 거야?
8: 선생님, 죄송한데요. 관찰일지 종이 한 장만 더 주세요.
7: 똑바로 말해.
9: 쟤들 또 싸우는 거니? 임무 하나 줄게. 넌 둘의 절친이니까 네가 시아랑 레나를 잘 화해시켜볼 수 있겠니?
8: 네, 선생님. 맡겨만 주세요.
11: 또또, 와서 그네 좀 밀어줘.
12: 1.25렴 조종나비야. 조종나비가 있으면 바랄라 페어리즈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지. 키키, 뚜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
7: 그럼요! 맡겨만 주세요, 스피커 영님께!
13: 힘을 모아! 열려라! 전의 문!
8: 레나와 시아 화해시키기 작전!
14: 병물 발견!
8: 오늘 일이 잘 풀리네. 셋이 다 모이면 시작하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11: 웬디야, 무슨 일이 있어며?
8: 시아랑 레나가 싸웠는데 화해를 어떻게 시켜야 할지 잘 모르겠어.
11: 싸웠다고? 전에 보포링과 루루링도 싸웠던 적이 있었어며. 포포링이 디저트를 만들어서 루루링한테 줬는데 디저트에 이상한 걸 넣어서 루루링한테 장난을 친 거야 뮤. 화가 난 루루링은 한동안 포포링을 피해 다녔어 뮤. 그것 때문에 포포링이 많이 힘들어했지.

0: 그때 내가 나서서 다행히 잘 화해했어, 뮤.
1: 우와, 뮤우린 너 대단하다.
0: 뮤, 아이고 어지러워.
1: 뮤우린, 그럼 시아랑 레나를 화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0: 나만 믿어, 뮤.
2: 일단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해. 시아랑 레나를 같은 장소로 불러서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1: 다행이다. 드디어 둘이 화해했구나.
3: 뭐 하는 거야?
1: 아, 망했다.
2: 서로 도움을 준다면 화해하기 쉬울 거야. 바로 지금이야.
1: 빨리 와.
4: 왜 그러는데? 너희들.
1: 시아야. 레나가 널 돕고 싶대. 가자. 얘들아, 어서 가자. 성공이다.
3: 레나, 너 일부러 그런 거지?
1: 또 망했네.
4: 내가 넌 줄 알아?
1: 다 내 잘못이야.
0: 웬디야.
1: 어떡하면 좋지? 나 때문에 시아랑 레나가 더 멀어졌어.
3: 잠깐만. 저기 좋은 방법이 있어. 파티를 해보자. 시아랑 레나도 파티를 좋아할 거야, 뮤.
1: 파티? 그래, 좋았어. 우리들만의 우정 파티를 여는 거야.
3: 친구들한테 알리자.
1: 애들한테 연락할게.
5: 파티라고? 파랄라 페어리지들이 다 모이겠네. 그럼 한 번에
6: 손을 쓰면 되지 또.

0: 냄새 좋다. 달콤한 케이크 냄새가 나는데.
1: 다 들어온다. 얼른 숨어.
2: 웬디가 우리 둘을 화해시키려고 파티를 준비한 건가 봐.
3: 어? 네가 먼저 사과했으면 웬디가 이 고생 안 해도 됐지.
2: 뭐라고? 네가 먼저 사과했어야지.
3: 그래. 웬디가 우릴 걱정하는데 어서 화해하자.
0: 케이크 먹고 싶었죠.
2: 알았어.
3: 케이크 망치지 마.
0: 살려줘 이건다.
3: 걱정 마. 가라, 조정답이야.
4: 이번엔 또 무슨 짓 하러 왔어?
0: 꼬리 놓으면 말해줄게.
3: 성공이다. 안 좋아.
5: 내가 그런 게 아니야.
6: 시아야.
2: 너 때문이라고?

0: 오케이.
1: 시아야! 어떻게 하면 좋지? 웬지랑 류미링에게 알려야겠어. 또 엉망이 됐어. 내가 정말 두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을까?
2: 웬디야!
1: 스피카이 지셨어.
2: 뭐라고?
1: 방금 시아랑 레나가 잡혀갔어.
2: 우리도 얼른 가자. 페어리즈를 조종하다니 기분 끝내주네.
0: 나도 해보고 싶어도
3: 안돼.
0: 나도 하게 해줘.
2: 저리 가.
0: 이렇게 가자 말할라 페어리즈. 어서 스톤 조각을 찾아왔쥬.
1: 시아야
2: 그만두지 못해. 이 말썽쟁이 못된 요정아.
0: 하나도 안 무서운데.
2: 어디 두고 보자. 나한테서 떨어져. 조종당해서 어쩔 수 없다고.
0: 고관지름.
2: 저리 가.
1: 어쩔 수 없다니까.
2: 손 치워. 모두 손 치워.
0: 싸우지 마. 얼른 스톤 조각을 찾아두. 그만 싸우라니까. 바랄라 페어리즈 그만하라고.
4: 어둠 마법이 풀린 것 같은데.
1: 다행이다.
2: 저리 가. 너무 기뻐서 그런 거라고.
1: 시아야, 레나야, 무사해서 다행이야.
2: 어때? 내 주먹 꽤 쓸만했지?
4: 저기 봐. 저게 뭐지?
1: 웬디가 좋아할 것 같아.
2: 무슨 꽃이지? 냄새가 너무 이상해.
4: 어서 피하자.
1: 시아야, 레나야. 너희들.
3: 쟤들 뭐하는 거야?
1: 같이 춤을 추네.
3: 뭔가 이상한데.
1: 둘이 화해했나봐. 정말 잘됐다.
2: 웬디야 기다려. 뭐야 정말. 웬디야.
1: 재미있겠다. 나도 같이 출래.
2: 오지마.
1: 왜 그래.
4: 저 꽃에서 내뿜는 향기를 맡았더니 이 소리가 안 멈춰.
1: 알았어. 빛 마법!

0: 장난꾸러기 스톤 조각이네.
1: 힘들어 죽을 뻔했네.
0: 레이나야, 무사해서 다행이야, 루.
2: 걱정 많이 했지?
3: 저는 못 죽였어.
4: 페어리즈가 다 모였으니 스피커 여왕님께 알리자.
0: 다행이다. 이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2: 어? 웬디야, 어쩌다 다친 거야?
0: 케이크 만들 때 실수로 데였어. 근데 괜찮아. 지금은 하나도 안 아파.
2: 그냥 두면 안 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흉터 생길 거야. 잡고 있어봐. 앞으로 이런 건 꼭 얘기해줘. 다 됐다.
0: 나 할 얘기가 있어.
2: 또 다친 데 있어?
0: 그게 실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너희가 자꾸 싸우니까. 너희가 싸우면 나는 너무 슬퍼.
1: 미안해. 자꾸 싸우면 안 되는 건데.
0: 그래, 앞으로는 모두 사이좋게 지내자.
1: 저기, 웬디의 얼굴을 봐서 널 용서할게.
2: 나도 웬디를 생각해서 널 용서할게.
0: 싸울 시간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낫지, 뿌.
5: 앞으로는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
6: 아주 눈물겨운 우정이네.
2: 스피커!
6: 파랄라 페어리즈, 어서 스톤 조각을 내놔.
2: 꿈 깨시지?
6: 가거라, 조종나비. 파랄라 페어리즈를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려.
2: 조심해! 어서 피해!
6: 네, 꼭두각시들아. 어서 스톤 조각을 빼앗아와.
2: 웬디야, 어서 도망가!
0: 싫어! 스피카, 어서 마법을 풀어!
6: 스톤 조각을 순순히 내놓으시지.
0: 레나야! 레나야!
2: 스피카 때문에 몸이 제멋대로 움직여.
1: 너라도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
6: 친구들을 남겨두고 혼자 도망갈 거야?
0: 아니, 절대로... 절대로 친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6: 네 소중한 친구들이 널 공격할 텐데?
0: 레이나야!
6: 방해하지 마!
2: 웬디야, 친구를 다치게 할 수 없어!
0: 너희 어떻게...
6: 어떻게 된 거지? 어서 움직여!
2: 우린 웬디를 해치지 않을 거야!
6: 너희는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해!
2: 스피카, 네 어둠 마법에 우리의 우정이 금갈 것 같아?
0: 성공이다! 둘의 우정의 힘으로 이겼어! 스톤 조각?
6: 어떻게 된 거야?
0: 우정의 힘이 깨웠어!
7: 달빛의 힘이야! 어둠을 물리쳐라!
2: 이제 좀 살 것 같네.
6: 스피카, 네가 졌어.

빛나봐.

0: 우정의 힘이라니. 그런 게 통할 것 같다? 스피카 어둠의 마법이여. 춤춰라.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1: 시아야레나야, 우리가 이겼어! 역시 바랄라 페어리즈는 다 함께 할 때 최고야!
2: 이번에 시아가 잘하긴 했지.
3: 레나, 너도 잘했어.
2: 내가 조금 더 잘하긴 했지만.
4: 웬디야?
1: 어?
4: 관찰 일지는 다 썼니?
1: 네, 선생님. 다 했어요.
4: 어때? 임무는 어? 잘 완수했어?
1: 어? 아참! 시아야, 레나야! 근데 저번에 너희 왜 싸운 거야?
3: 감자칩 이야기하다가 오리지널이 더 맛있는지 새로 나온 새우맛이 더 맛있는지
2: 고를 필요 없어. 어? 오리지널이 진리니까.
3: 어? 새로 나온 새우 맛이 훨씬 더 맛있어!
2: 아니, 오리지널이야.
1: 시아야, 레나야, 너희 또 싸우는 거야?
3: 아니야! 무슨 소리야?
5: 맞아, 두 가지 다 맛있어.
1: 다행이다. 사실 나도 두 가지 맛 다 좋아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식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칫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옥스포드 타운.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하게
1: 주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Ha ha ha ha!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호롱호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6: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보라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6: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7: 아침에
8: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8: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8: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0: 말로 조심해.
1: 샤샤. 샤샤, 마일로라고 하지 마. 우리 정체가 들통나잖아.
0: 그럼 너도 샤샤라고 하지 마.
1: 이런.
2: 우리가 찾는 게 뭐라고?
0: 루카님이 그러셨는데 딱 보면 알 거랬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3: 악당들이 소중한 유물들을 다 부숴버리기 전에 망가져!
1: 뭔가 멋진 영웅 이름 없나? 이건 어때? 난 옐로우, 넌 레드.
4: 근데 넌 좀 주황에 가깝고 난 약간 핑크 아닌가? 이건 어때? 난 원, 넌 투.
1: 왜 내가 투야? 넌 원인데? 뭔가 좀 더 화려한 건?
5: 매셔 스타일로? 싸울 거야 말 거야?
1: 악당들은 왜 성질이 급할까? 좋아, 속도를 올려줄게. 이런, 아직 슈퍼 스피드에 적응이 안 돼.
0: 나한테 맡겨.

0: 내 슈퍼파워에 적응 중이라서.
1: 오늘 일을 후회하게 해주마, 가디언즈들아! 루카님이 복수해 주실 테니까!
0: 아이고, 무서워라!
2: 대체 그 대단하신 루카님이 누굴까?
0: 글쎄, 무서워봤자 얼마나 무섭겠어?
3: 뭐라고? 또 실패했다고? 더군다나 감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곳에 들어와.
4: 놈들은 가디언즈였습니다, 루카님.
3: 그런 변명이 아니라 성공했단 말을 듣고 싶다. 그리고 선그레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머리 뚜껑 열리는 거 보고 싶나?
5: 혹시 저건 고대 문 같은 거예요?
3: 내가 찾아냈어. 그 오랜 노력 끝에 너희에게 새로운 인물을 주겠다. 이제 땅을 팔 차례다.

0: 아침마다 이렇게 영웅 노릇하다가 학교에 늦겠어.
1: 너무 따분해. 나만 집에 있고. 넌 맨날 학교 가잖아.
0: 방학 끝나고 학교 나간 지 겨우 이틀밖에 안 됐거든.
2: 점심 챙겼니?
0: 네?
2: 고양이 밥도 줬고?
0: 네?
2: 봉봉이는?
0: 너 아까 아침 먹었잖아.
2: 난 출근한다. 오늘 중요한 일을 해야 하거든. 이따가 보자.
1: 만약에 내가 너랑 같이 학교에 가면 어떨까?
0: 아니, 절대 눈에 띄면 안 돼. 아직 진짜 사람 같지도 않고 학교에 고양이는 출입 금지란 말이야.
1: 하지만 난...
0: 아니, 절대 안 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3: 여러분 소개할게요. 새로 전학 온 샤샤예요. 샤샤, 이쪽은 헤더란다.
4: 안녕.
3: 그리고 로미오.
5: 내가 바로 이 학교의 왕이야.
3: 제.
6: 좋았어.
3: 안녕. 그리고 있지란.
7: 안녕, 전학생. 당연히 난 널 오늘 처음 봤겠지?
3: 마일로가 샤샤에게 학교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다면서?
1: 걱정 마. 사람이 되는 법을 잘 배우려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지 않겠어?
0: 그러다가 네가 고양이란 게 들통나면 어쩌려고 그래?
7: 뭐라고? 샤샤, 고양이 좋아해? 나도 그렇거든. 우린 둘 다 고양이를 좋아하네. 공통점이 정말 많다.
1: 어쨌든 너의 첫 수업은 학교에서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오늘은
8: 흥미진진한 지리학 현장 학습을 가는 날이죠. 우와, 고대 유물을 탐사하다니 두 배로 신난다. 와우, 역시 지리학은 최고야.
1: 어? 레오 삼촌?
8: 어?
0: 그래, 레오 삼촌 맞아. 근데 넌 우리 삼촌 처음 보잖아. 얘는 샤샤예요.
2: 와,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얼마 전 샤샤랑 고양이를 데려왔거든.
0: 아, 왜 학교 버스를 운전해요?
2: 버스를 고치고 있었는데 원래 운전하던 분이 보행자 안전교육을 들으러 가셨거든.
1: 그래?
2: 그래서 내가 대신 왔어. 반갑구나, 샤샤. 모두 타렴!
5: 예전 학교 버스는 버스 등받이가 젖혀졌고 엄청 큰 텔레비전까지 달려있었어.
2: 뭐야, 겨우? 난 멋진 휠체어 경사로를 달았지. 전부 전동으로 작동하게 했고 또 이런 것도 있어.
8: 음악 좋은데.
1: 새로 전학 온 샤샤 말이야.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0: 아, 난 잘 모르겠는데.
8: 크레센트 섬은 역사가 아주 오래된 곳이에요. 얼마나 오래됐나 궁금하죠?
9: 아, 아무도 안 궁금한데.
8: 아주 오래됐죠. 얼마나 오래됐냐 하면 너무 오래돼서 그 오랜 역사를 설명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1: 궁금하지 않아? 악당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
0: 쉿, 이건 현장 학습이야. 그런 호기심은 가지면 안 돼.
1: 난 살짝 둘러보고 올게.
0: 샤샤, 어디 가? 첫날부터 그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돼. 아, 금방 오겠지, 그치?
1: 아니, 가자.
0: 아.
10: 그들이 후보캣이 아니라고 합니다.
1: 악당들은 이걸 찾고 있었나 봐.
0: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당당하게 미스터리하고 오싹한 고대 동굴로 들어가든가.

0: 된 오이잖아. 왜 하필 오이야? 딱 질색인데.
1: 와. 벼룩이잖아.

0: 위태한 역사가 전부 담겨있는 전설의 책인 것 같아.
1: 정말 엄청나다. 뭔 소린지 이해한다면 더 좋겠지만.
2: 전설에 따르면 한때 크레센트 섬은 매우 진화한 하이브리드 고양이 인간들이 다스렸는데 그들이 호모케티아냐.
1: 그럼 우리처럼?
3: 근데 어떻게 됐어? 또 응? 얘들은 뭐야?
0: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다 사라졌어.
1: 미안.
0: 이것들은 호모케티안 제국의 사라진 크리스탈 워리어일 거야. 군대를 지배하는 자가 크레센트 섬을 다스린다.
1: 멋지다. 어떻게 깨워?
0: 이 고대 문자는 진짜 읽기 어렵다. 근데 무슨 조정 장치가 있나 봐. 지배자의 성격을 워리어에 집어넣는다?
1: 이게 그건가?
2: 그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1: 그러게, 누가 여기 들어오래?
4: 크리스탈 워리어의 동굴은 내가 발견했어.
5: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 동굴을 발견한 사람은 나야.
1: 내가 사진 찍었으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먼저
6: 일루카님. 크레센트 섬의 비밀의 수호자이자 호모케티안 제국의 마지막 집사로 크리스탈 워리어의 동굴을 찾아낸 건 이 몸이지!
1: 그냥 고양이잖아.
6: 그냥 고양이. 난 루카님이시다. 크레센트 섬의 비밀.
1: 그래, 접시. 다 들었어. 그래도 고양이잖아.
6: 접시. 난 접시가 아니야. 난 집사야! 이런 모욕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감히 인간, 그것도 너희처럼 조그만 인간들한테는. 부하들아, 빨리 잡아. 야, 안 돼! 내 조종장치를 훔쳐가잖아. 어서 빨리 되찾아와.
2: 헤더? 우리 따라왔어?
1: 아니!
0: 얘들아, 악당 쫓아오는 거 알지?
7: 다른 학생들은 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8: 아, 저기 오네요.
2: 삼촌, 수학 수업에 늦으면 안 돼요. 서둘러 주세요.
8: 내가 업데이트한 기능을 쓰면 아주 아주 빨리 돌아갈 수 있지.

0: 그럼 고대 크리스털 워리어를 찾는 거랑 고양이 악당들한테 뒤쫓기고 멋진 버스를 타고 섬에서 경주하는 것 말고는 학교에서 또 뭘 해?
1: 수학.
0: 워리어를 찾고 악당에 쫓기고 말지. 이건 어떻게 쓸까?
1: 모르는 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0: 뭐 별일 있겠어? 학교는 재밌네. 따분한 것들만 빼면. 이제 뭐해?
1: 숙제?
0: 아니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0: 어라? 신기한데?
1: 그러게. 신기하네.
0: 아까 조종 장치를 건드렸을 때 샤샤의 호기심 많은 성격이 워리어들에게 전달됐나 봐.
2: 어딘가 끄는 버튼이 있을 거야.
0: 어?
2: 맞지? 내가 한 게 아니야. 뭐 별일이 있겠어.
3: 샤샤. 드디어 나의 시대가 열렸다. 크리스탈 워리어들을 조종하는 자가 크레센트 섬을 지배할 것이다.
1: 학교가 문을 닫았어.
0: 쇼핑몰도 문 닫았고.
2: 생선 가게도 문 닫은 거야? 어떡해, 긴급 상황이야.
0: 그래도 어떤 나쁜 일이 생길지는 예상할 수 있잖아.
2: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괜히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처럼 행동해서 그래. 난 인간 세상이랑 안 맞아. 다시 고양이들이랑 사는 게 낫겠어. 내 자리로.
0: 샤샤, 잠깐만. 루카가 마음대로 하게 할 순 없어. 이런 사고를 친 건
1: 그게 누구겠어, 샤샤지.
0: 그건 중요치 않아. 너흰 이제 크레센트 섬 가디언즈야. 루카를 무찔러야 해.
1: 다른 방법은 없어?
0: 없어. 이제 너희가 나설 차례야.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있을 순 없다고. 바로 영웅이 나설 차례지. 가디언즈가 나설 차례. 그러니까 냥냥 히어로 타임?
2: 맞는 말이야.
1: 어?
2: 냥냥 히어로란 이름만 빼고 우리가 나설 차례야. 이제 하이브리드 타임이야. 어때?
1: 좋아.
4: 클라임 퓨전!

0: 정말 멋지다. 가서 해치워.
1: 아주 먼 옛날,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여긴 우리 고양이들의 땅이었고 모든 게 비릿하고 훌륭했지.
2: 아, 또 나대는 말이야.
3: 지난번처럼 한 시간 동안 하진 않으면 좋겠는데.
1: 인간 세상이 사라진다면 우린 크레센트 섬을 예전 그 아름답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어. 고양이, 고양이에 의한, 고양이를 위한 섬으로. 물론 다스리는 건 내가 해야겠지.
4: 누구 맘대로 접신!
1: 몇 번을 말해! 내 이름은 접시가 아니야! 난 루카님이시다.
5: 착지 좋은데? 아, 고마워. 연습 좀 했지?
0: 워리어들을 찰스시켜!
1: 그래, 그럼.
4: 정말? 너무 쉬운데?
1: 아니, 멍청하게. 오히려 워리어들을 싹 다 불러 모아주마. 고양이 세계를 배신한 너희를 해쳐버릴 수 있게!
0: 얘들아, 잘 돼가?

0: 아인슈타인이 필요한데.
1: 아, 제가 만약 루카님이라면 천장을 더 걱정하겠는데.
0: 이 싸움을 꼭 끝마치고 싶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게 떠올랐다. 반드시 돌아옴. 가디언즈, 너희를 짓밟아주고 말겠다. 이만 작전상 호재. 어?
2: 아, 그게 뭔데? 샤샤!
3: 샤샤는?
4: 우릴 구하려고 모든 워리어들을 동굴에 가두려다가 그만 자기도 갇혔어.
5: 다들 뭘 보고 있어?
3: 어?
2: 아니, 언제, 어디서, 어떻게?
3: 왜?
5: 뒷문으로 나왔어. 간단해. 고양이 발톱단은 더 많은 모험을 즐기게 될 거야.
4: 그런 이름은 필요 없어. 우린 샤샤와 마일로니까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근데 정체가 알려지면 안 되니까 작게 말하자.
6: 크롬썸!
7: 아... 웬 크리스탈 워리어 조각을 찾는데 우리가 돌아와서 삽질을 해야 해? 넌 입으로만 삽질하고 있으면서 엄청 큰 워리어 조종 장치잖아. 루카님이 이걸 보시면 엄청 칭찬하시겠는데.
8: 어디 인간 부하 주제에? 내가 루카님께 드릴 거야.

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마셔? 어? 왜 네가 내 자전거에 타고 있어?
1: 아, 착한 해도가 오랜 못 갔네.
0: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2: 제 최고의 단골이에요. 착한 학생 부하들이요.
0: 어? 아,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3: 어떻게 된 거야? 난 분명 시험 공부하고 있었는데.
2: 그럼 제일 세게 쏴봐.

0: 우리가 이걸 고가다랗게 만들면 모든 사람이 모든 걸 영원히 잊어버리게 할 수 있어.
1: 뭐?
0: 하지만 그렇게 크게 만들려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해. 베라, 시몬, 최대한 빨리 와. 가디언즈가 나서야겠어.
2: 응?
3: 안녕.
4: 급한 일 아니기만 해봐.
0: 기억 안 나? 너희 이제 내 부하야.
4: 정말?
5: 알겠습니다, 대장님.
2: 우리 여기서 뭐해?
1: 썬데이가 네 기억을 지워버렸는데 이제 모두의 기억을 지우려고 해. 시몬과 베라가 지원나왔으니까 다 루카가 꾸민 일일 거야. 그럼...
2: 심각한 일 같은데? 우린 여기 왜 온 거야?
1: 마일로, 잘 몰라서 그래. 가디언즈만이 이 일을 막을 수 있어.
2: 가디언즈? 그게 누군데?
1: 우리...
0: 빌라인 퓨전!
1: 뭐야, 안 되잖아? 만약 네가 누군지 기억 못하면 우리가 누군지도 모를 테고. 그럼 마일로, 난 네 도움이 필요해.
6: 어? 어? 너희 무슨 일 있어? 도와줄게.
1: 또 헤더가 다시 착해졌네. 좋아, 그럼 왔으니까 저 차를 뒤쫓아가줘. 휴대폰으로 상황 알려주고.
6: 기꺼이 도울게. 네 이름이 뭐라고? 그리고 왜 뒤쫓아야 한다고?
1: 질문할 때가 아니야. 난 샤샤야. 빨리 따라가.
6: 걱정 마, 나만 믿어.
1: 마일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지만 우리 돌아가서 공부하자.
2: 공부해? 뭘?
1: 널!
0: 부하 있으니까 좋네.
7: 샤샤! 마일로! 어디 갔다 왔어?
1: 네 기억은 돌아왔어? 근데 마일로는 아직 아니야.

0: 쟨 누구야?
1: 루카가 기억을 지워버렸는데 섬 전체에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해. 가디언즈가 막아야 해.
2: 하지만 마일로가 기억을 되찾지 못하면 가디언즈가 될 수 없잖아.
1: 그래, 맞아. 그러니까 마일로를 공부시키자. 네 최애 음식의 마인드맵이야. 우리 처음 만난 날을 담은 플래시카드고. 아직도 기억 안 나? 좋아. 그럼 이건 어때? 노래. 우리 단짝 친구가 기억할 수 있게. 세상이 왠지 어지러울 땐 이치랑 놀아. 그럼
3: 제발 그만.
1: 아직도 기억 안 나?
2: 자, 이걸 보여줘봐.
0: 와,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하!
1: 이게 바로 너야. 이제 끝이야? 너도, 나도, 있지도, 크레센트 섬까지 다. 내 걱정 많은 단짝을 되찾고 싶어. 그 친구는 착해서 항상 옳은 일을 하려 하고, 맨날 혼자만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가려 하고, 또.
0: 아, 많이 힘든가 보구나.
1: 근데 한편으론 어쩌면 이게 나을지도 몰라. 이젠 평범하게 살 수 있잖아. 맘 편히, 걱정도 없이, 가디언즈라는 부담 없이, 영원히, 말이야.

0: 긴급상황, 이것 좀 봐. 곧 최고 출력에 다다를 거야.
1: 꾸물댈 시간이 없어.
2: 빌라인 퓨전!

0: 더 빨리 부하들아, 더 빨리.
1: 준비됐습니다.
0: 잘 보더라
2: 대장. 누가 우리를 촬영하는데요?

0: 우리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송했어.
1: 그거 잘 됐군. 모두가 내 승리의 순간을 볼 수 있겠어.
0: 그리곤 바로 잊어버리겠지.
1: 아, 이 순간을 좀 즐기게 놔두면 안 되나?

0: 어? 우리 여기서 뭐 하는 거지?
1: 글쎄.
0: 머리를 굴려, 머리. 어? 기억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서? 아하! 기억 삭제 장치를 부숴야 해!
1: 아까 그 전기 충격파 같은 게
0: 기억을 지우는 것 같아.
1: 하지만 우릴 이길 수 없지.
0: 우린 크레센트 지킴이니까?
1: 그래, 그랬던 것 같아.
2: 멈춰! 우리 기억나?
3: 아니.
4: 아, 또 가디언즈야.
0: 가디언즈? 빨리 잡아!
5: 우리가 여기 왜 있지?
6: 여기가 어디야?

0: 내가 이 장치를 끌게.
1: 난 막아볼게.
0: 어디 보자. 이 중 하나가 전원 버튼일 거야. 이런.
2: 우리가 왜 이러고 있죠?
3: 전혀 기억이 안 나요.
1: 잘 돼가?
0: 아마도.

0: 이게 해제 버튼 아니야?
1: 알고 있었어.

0: 감히 우릴 네 부하로 만들어?
1: 대가를 치를 줄 알아.
2: 마침내 내가 가디언즈랑 함께 다니게 된 거야? 뭐야, 착하게군 보람이 있다는 얘기잖아.
3: 너희들이 감히 내 기억을 갖고 놀아.
4: 아, 죄송해요, 루카님. 앞으로는 절대로 기억 삭제 장치를 쓰지 않을게요. 절대, 절대, 절대로요.
0: 이제부터 대가를
1: 치러볼까?
4: 그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2: 자, 여기 너도 하나 줄게.
5: 해도 기억이 돌아온 게 확실해?
6: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멋진 시험 결과를 축하할게요. 모두 최고 성적을 받았어요.
4: 예! 뭐야? 책 한 번 안 읽은 샤샤랑 같은 성적을 받았다고? 말도 안 돼!
3: 내가 지금 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재미있는데.
4: 모두가 다 최고점을 받았다면 내가 1등이 아니잖아. 당장 다시 채점해 줘요.
7: 해도가 돌아왔네.

0: 어떤 긴급 상황인데?
1: 저게 긴급 상황이야!

0: 늦지 않고 제 시간에 왔어. 어? 왜 교문이 잠겨있지?
1: 토요일이니까.
0: 이왕 왔으니까 공부나 좀 하다가 갈까? 샤샤? 샤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8: 옳지.
7: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8: 옳지.
7: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옳지.
9: 우리 모두
10: 옳지.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얼기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진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진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온갖 험난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어떤 차가 살아남을까요? 셋, 둘, 하나, 출발! 바퀴만 돌고 있네요. 하지만 탱크는 늠름한 모습으로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빨리 지나가던 차가 모래 언덕에 걸렸어요. 오, 탱크는 모래 언덕을 쉽게 넘어갑니다. 와, 정말 멋집니다. 자, 다음은 장애물 길입니다. 말하기가 무섭게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아, 어렵죠, 어렵죠. 하지만 바퀴 큰 자동차는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이쿠, 이게 웬일입니까? 마찬가지네요. 탱크가 장애물 길을 눈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있어요.

자, 이제 모든 자동차는 탈락하고 탱크 3대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디든 달리는 늠름한 모습 멋집니다.

0: 마구마구 달려가는 탱크. 오늘은 너를 타겠다. 그럼 나도 어디든 갈 수 있어. 타야지. 야. 같이 가자. 태워줘야지. 우와, 나 탱크 정파.
1: 정파요? 탱크.
0: 하나도

오르막을 넘었어! 와하! 와, 탱크가 오르막을 넘었어! 와하하! 아, 어떻게 이런 길을 다 달릴 수가 있는 거지? 탱크, 너의 비밀은 뭐야? 꼭 찾...

0: 친구들 이것 봐. 엄청 크지? 오, 앞부분을 한번 볼까? 하나, 둘, 셋. 우와, 내 뛴걸음으로 걸어도 제 걸음이 넘어. 엄청 커. 오, 이쪽은 더 크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오, 너무 커, 너무 커. 오, 와, 그리고 엄청 무거워 보이지? 우와, 보통 내가 차를 밀면 되게 쉽게 흔들리거든. 근데 꼼짝도 안 해, 꼼짝. 이렇게 크고 무거운 탱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비밀이 뭘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것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전투차량 탱크. 두꺼운 철판으로 둘러싸인 포로 무장한 차. 무게는 53톤. 최대 속도는 시속 60km. 이렇게 무거운 탱크가 어디든 갈 수 있는 비밀은 특별한 바퀴 무한궤도에 있지.
0: 어? 이게 바퀴라고? 내가 아는 바퀴는 이게 아닌데. 어? 봐봐. 이런 게 바퀴 아니야?
1: 생긴 건 다르지만 이것도 바퀴야. 자동차 바퀴랑 모양도 크기도 다르지? 탱크는 여러 개의 바퀴가 벨트에 걸려서 계속 돌아가는데 이게 바로 무한궤도야.
0: 아하!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봐야지. 오! 자동차 바퀴는 땅에 닿는 길이가 요만큼. 응? 짧고 무한궤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어.

0: 될까? 무한 궤도는 넓고 자동차 바퀴는 좁아.
1: 맞아. 탱크는 땅에 닿는 면적이 이렇게 길고 넓어서 언덕도 거뜬하게 올라가고 웅덩이에도 바퀴가 빠지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거야.
0: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럼 서로 다른 바닥을 가진 신발로 확인. 굽이 뾰족한 하이힐은 볼에 푹푹 빠져서 걷기 힘들어. 하지만 바닥이 평평한 운동화는 푹푹 빠지지 않아서 잘 걸을 수 있어. 탱크의 무한궤도가 이런 거지?
1: 맞아. 땅에 닿는 면적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0: 무한궤도, 무한궤도, 무한궤도, 무한궤도, 무한궤도, 무한궤도, 무한궤도. 어? 근데 이 많은 바퀴들이 모두 다 돌아가는 건가?
1: 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0: 어? 그렇지 않다고?
1: 맨 뒤에 바퀴 하나만 돌아가는 거야. 이 톱니바퀴가 무한궤도에 물려서 다른 바퀴도 같이 굴러가는 거지. 바퀴 하나가 무한궤도 전체를 돌려주는 거라고. 게다가 땅에 닿는 면이 길고 넓으니까 어디든 달릴 수 있어.
0: 아, 그렇구나.
1: 그리고 무한궤도에는 비밀 하나가 더 숨어있어.
0: 뭔데?
1: 탱크는 무한궤도 양쪽이 각각 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움직이면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거야.
0: 우와, 신기하다. 나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 이 폰은 왜 이렇게 길어?
1: 이렇게 길어야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 여기에도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있지.
0: 뭔데?
1: 포 안에는 나선형으로 홈이 파여 있는데 포가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발사가 되어야 명중률이 훨씬 높아지거든.

0: 이렇게 멋진 탱크 이번엔 들어가서 타볼래. 전 차장님 조종 부탁합니다.
1: 오케이.
0: 무한궤도를 굴려라. 어디든 달려.

역시 탱크가 최고야 최고. 어? 어? 저게 뭐야? 어? 적군 출현! 적군 출현! 발사 준비! 발사! 그렇지 그렇지! 어? 저쪽도 적군 출현! 이쪽도 적군 출현!

0: 항해! 강한 친구! 대한 육군!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1: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친구들은 어떤 케이크를 만들까요?
1: 아,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케이크를

0: 당근 케이크 완성!
1: 맛있어 보이네요. 이번에는 어떤 케이크를 만들 건가요? 솔?

0: 정말 멋져요. 그럼 도도는 어떤 케이크를 만들 건가요?
1: 잠시만요. 제가 만들 케이크는 재밌게 놀 수 있는 케이크요.

0: 만드는 블록케이크군요.
1: 와, 대단하다. 우리 같이 케이크 파티해요, 선생님.
0: 좋아요.

0: 그리고 동아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동아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아나라 캐슬.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5: 아기 고라니 소변.
6: 어우 무슨 냄새 이게. 어우 지하 간호사 또 방귀 꼈어?
5: 아니야 아기 고라니 소변 검사할 거야. 소변 냄새 아니야?
6: 어? 어우 오줌 냄새가 아닌데. 아, 배 아프면 화장실에 가.
5: 아니라니까.
7: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나 나라 우리 그래 나라 나라 내 거라 내 거라 우리 그래 내 거라 우리 그래.
6: 뭐야?
5: 어우, 구리구리한 냄새가 이쪽 냄새였네.
7: 아유, 노라고 구리구리. 내 거라고 구리구리.
5: 아, 왜들 싸우세요?
6: 아, 뭐 하시는 거예요?
7: 아우, 진짜 못 참겠네. 간호사님, 이것 좀 잠깐 갖고 있어봐요.
6: 지하가 나 도와줘!
8: 오늘의 환자, 소똥구리. 서로 자기 똥이라고 싸웠어요.
7: 내 거라고, 내 거라니까. 아이 내놔.
9: 내 거라고.
7: 아 제발 줘.
6: 아니 왜 이렇게 상처가 날 정도로 싸워요?
9: 아니 이거 제 똥이거든요. 근데 얘가 자꾸 자기 똥이라고 우기잖아요.
7: 아유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제 똥이에요.
6: 아 병원이 아니라 경찰서에 먼저 가시지.
10: 어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귀한 분들이 다치면 안 되죠. 병원부터. 잘 오셨어요. 어?
6: 귀한 분들?
10: 소똥구리는 소똥이나 말똥이 있어야 사는데 요즘은 풀밭에서 소나 말을 잘 안 키우잖아.
7: 맞아요. 그래서 소똥 말똥도 사라지고 우리 소똥구리는 지금 멸종 위기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도 말씀 조심해 주세요. 저 예민해서 멸종할 수도 있거든요.
6: 아, 네.
9: 어휴, 진짜. 어렵게 구한 똥으로 똥구슬을 만들었더니 그걸 뺐냐?
7: 아, 왜 거짓말해. 누가 할 소린데.
6: 근데 똥으로 뭘 하길래 똥이 있어야 산다는 거지?
9: 궁금하세요? 그렇다면 문제로 우리 소똥구리들은 이 똥으로 무엇을 할까요? 1번 먹는다.
7: 2번 똥으로 짝을 찾는다.
10: 어, 설마 똥을 먹을까? 정답은 2번.
7: 정답은 2번 똥으로 짝을 찾는다.
10: 우와, 내가 맞췄다.
9: 그리고 1번도 정답이에요.
6: 뭐? 똥을 먹는다고?
11: 우린 소똥 말똥 같은 초식동물 똥을 먹는데요.
12: 냠냠. 똥에는 생각보다 영양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 냠냠 만난다.

0: 아쉽나 봐. 똥 속을 막 파고 들어가네.
1: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똥구슬을 만들려는 거예요.
2: 말랑말랑 지금이 똥구슬 만들기 딱 좋아.
3: 좋은 똥구슬이 있어야 여자친구의 선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똥구슬을 예쁘고 단단하게 잘 만들어야 짝을 만나 짝짓기를 할 수 있거든요.
0: 아, 그렇구나.
4: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5: 중요한 거?
4: 우린 이 똥구슬에 알을 낳거든요.
5: 알도 낳는다고?
1: 소똥구리 수컷과 암컷이 사랑을 하게 되면
4: 짜잔!

0: 암컷이 똥구슬에 하나의 알을 낳고 똥구슬을 더 단단하게 다져요.
1: 그리고 그 똥구슬을 땅속에 묻죠. 알에서 깨어난 소똥구리 애벌레는 안락한 똥구슬 보금자리에서 똥을 먹으며 자라다가 약 3개월 후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0: 그러니까 이 똥은 그냥 똥이 아니라 먹이자 우리 아기들이 자랄 집이라고요. 아,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1: 아니야. 에이, 정성스럽게 만든 건 나라고. 너무 억울해서 멸종하기 직전이야.
2: 참으세요, 참으세요.
3: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0: 진짜 똥자리 얘가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똥구슬을 만들어서 굴려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각나네.
2: 문제?
0: 우리 소똥구리들은 이 똥구슬을 어떻게 굴릴까요? 1번, 물구나무 서서 뒷다리로 굴린다. 2번, 똥구슬 위에 올라타서 서서 굴린다.
3: 힘들게 왜 물구나무 서서 굴려?
2: 맞아, 똥 위에 올라타서 편하게 굴릴 것 같아. 정답은 2번!
0: 정답은
1: 1번이지.
0: 정답 공개도 뺐냐?
1: 아, 이거 내 거라고!
0: 내 거야!
1: 아, 거짓말 좀 하지 마!
0: 거짓말 하지 마!
1: 최준이 지금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최준이 지금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0: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1: 최준이 좀 보세요!
0: 진짜!
1: 최준이를 한번 보세요!
0: 이렇게 거꾸로 서서 뒷다리로 똥을 굴리며 가죠. 그런데 그때,
4: 야, 똥구슬 잘 만들었다. 똥 내놔.
0: 뭐? 안 돼. 이 똥은 내가 만든 거야.
4: 내놔.
0: 뒤 저리 가.
4: 가. 이 내가 포기할 것 같냐?
0: 치기! 아! 똥구슬을 직접 안 만들고 이렇게 뺏는 똥구슬 도둑들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 똥 튀기는 싸움이었어요.
4: 어머, 치기!
0: 아, 내 똥!
4: 이 똥은 이제 내 꼬!
0: 그렇게 똥차리가 뺏어간 거라고요.
1: 아니라고요. 이거 정말 제 거라고요. 억울해.
2: 누가 진짜 똥주인이야. 아, 기습 질문 동시에 대답하세요. 이 똥구슬을 무슨 똥으로 만들었죠?
3: 하나, 둘, 셋.
0: 말똥.
1: 말똥.
3: 어? 응? 똥찬 씨, 좀 늦게 말한 것 같은데?
1: 아유, 아니에요. 오해해요, 오해. 정말 제 거라고요. 아유, 너무 억울해서 멸종하기 직전이야.
2: 싸우지들 마시고요. 그럼 이 똥구슬을 반으로 딱 갈라서 가지는 건 어때요?
1: 오, 좋다.
0: 뭐요? 이 소중한 똥구슬을 반으로 가를 순 없어. 그럴 바엔 차라리 똥찬이를 주겠어요.
1: 오, 정말?
2: 잠깐, 잠깐. 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면 진짜 주인은 똥구씨 같은데?
1: 아니라니까요. 자꾸 왜 그러세요. 이거 진짜 제 거라니까요.
3: 도대체 누가 진짜 주인이야?
2: 정말. 응? 응? 아니, 근데 똥구슬에 저거 꽃인가?
0: 아, 이거 민들레 꽃반지예요.
3: 어? 와, 진짜 꽃반지다. 어?
1: 민들레 꽃반지.
0: 이거 제가 암컷 만나면. 우와, 예쁘다.
5: 프로포즈를 하려고 똥구슬에 숨겨놓은 거예요.
0: 오. 자, 이렇게 똥에 숨겨서. 본 사람 없겠지?
1: 우와. 연기 진짜 잘한다. 이 반지는요? 우와, 많다.
6: 말똥 옆에 민들레가 진짜 많이 폈거든요.
1: 이 꽃반지로 멋지게 프로포즈해요.

0: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숨긴 거예요.
1: 저라니까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2: 똥구슬의 주인은 둘 중에 하나! 이 동동 탐정은 방금 민들레 꽃반지를 꺼내면서 특이한 모양의 돌도 하나 같이 꺼냈습니다.
3: 돌?
2: 과연 이 돌은 어떤 모양일까요?
0: 다이아몬드 모양 돌입니다. 땅콩 모양 돌입니다.
1: 오, 답이 달렸군요. 정답!
2: 두 분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땅콩 모양입니다.
0: 이야! 이 돌도 제가 암컷 만나면 주려고 여기 넣어둔 거라고요. 다 끝났어.
1: 그렇다면 이 똥의 주인은 똥구씨, 거짓말을 한 약탈자는 똥찬씨, 당신이야!
0: 하, 브라보. 동동 탐정, 정말 멋있군요. 잘 만든 똥구슬 하나 뺏어서 편하게 예쁜 짝을 좀 찾으려고 했더니.
1: 뭐요? 아니, 왜 남의 걸 뺏고 그래? 그렇게 살지 마세요!
0: 맞아! 자기 똥구슬은 자기가 만들어야지!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가세요. 어디?
0: 이럴 땐 도망이 최고!
2: 거기서!

0: 좀 더 두고 보자.
1: 너무 빠르게 도망갔어.
2: 그래도 주인을 찾았어.
0: 똥찬이, 뻔뻔한 똥찬이.
3: 사실 소똥구리 사이에서 똥구슬을 훔치는 일은 너무 자주 일어나요. 인간 세계나 소똥구리 세계나 편하게 남의 것을 가지려는 자들은 늘 있는 법인 것 같아요.
0: 아무튼 제 똥구슬도 찾아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4: 근데 집이 어디세요? 찾아갈 수 있었어요?
0: 당연하죠. 저희 소똥구리들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아요. 좀 드실래요?
5: 진짜 괜찮아요.
3: 우린 똥구슬을 굴리며 가다가 길을 잃으면 높은 똥구슬 위로 올라가죠. 찾아라 찾아라 태양. 오, 저기 있다. 지금 이 순간 태양이 저기 있으면 이쪽인가? 그래, 저쪽이야.
0: 낮에는 태양을 보며 밤에는 별을 보며 집을 찾아갈 수 있죠.
4: 우와, 엄청난 능력이다.
6: 태양 보고 집 잘 찾아가세요.
2: 아, 소중한 똥, 똥 뺏기지 말고요.
0: 그럼요. 이번엔 절대로 안 뺏길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굴려 굴려.
2: 이렇게 병원을 나선 똥구씨.
0: 똥 굴려 똥 굴려 똥똥 똥.
4: 우와, 이렇게 완벽한 똥구슬 처음 봐.
0: 내가 똥구슬을 잘 만들긴 하지.
4: 와, 우리 같이 굴릴까?
0: 좋아. 너 말똥 좋아해?
4: 좋아하지.
0: 그래, 이거 너 다 가져.
4: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굴려.
2: 집에 가다 똥순이란 소똥구리 암컷을 만나 굴려. 사랑에 빠졌다. 똥순이는 똥구가 만든 그 똥구슬에 알을 낳아 더 단단하게 다져 땅에 묻었다. 그리고 약 3개월 후 똥을 먹고 자란 똥구와 똥순이의 아이가 땅에서 나왔다. 똥에서 자라 똥을 먹고 똥구슬을 만들고 똥은 정말 소똥구리 인생의 전부였던 것이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1: 얼굴엔
4: 순한 킬링,
1: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레시피로 만들어본 쿠키야.
1: 이건 내 쿠키야.
2: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잡았는데.
0: 싸우지 마. 각자 하나씩 먹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지?
3: 역시 사육쿠키가 최고야.
4: 응, 최고야 최고.
5: 생큼.
0: 생큼아, 하나씩 나눠 먹어야지.
5: 생큼이 두 개.
0: 안돼.
2: 치치, 어떡해? 네 쿠키를 생크미가 먹어버렸네.
1: 아니거든. 이게 내 쿠키고 생크미가 먹어버린 게 네 쿠키야.
4: 그냥 사이좋게 반씩 나눠 먹는 건 어떨까?
1: 싫어!
3: 그럼 좋은 방법이 있지. 풍선을 더 크게 부는 쪽이 쿠키를 먹는 거야.
1: 좋아! 나무나 나의 승리지.
2: 누가 할 소리?
3: 그럼 시작.
4: 왜 터지겠어?
3: 바람의 힘이 대단한데.
6: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7: 여러분, 안녕.

0: 세계 탐험 대회 골드레벨에 진출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오늘도 흥미진진한 미션이 도착했어요.
2: 과연 오늘의 미션은 뿌뿌. 바람 마을에서 괴물의 울음을 멈추라.
1: 괴물의 울음이라뇨.
0: 한숨도 못 잘 것 같은데요.
1: 하지만 이번 미션도 힘내서
0: 꼭 성공하길 바랄게요.
2: 안녕 뿌뿌.
3: 로빈, 바람마을과 괴물에 대해 검색해줘.

0: 강한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람을 이용해 연날리기를 좋아하는데 언젠가부터 큰 소리로 우는 괴물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1: 그럼 우리가 괴물을 만나야 하는 거야?
2: 그건 좀 무서운데.
3: 어떤 괴물이든 내가 상대하지. 나도 있다고. 어서 가자. 좋아.

0: 그래, 치치도 같은 미션을 받았다 이거지.
1: 치치랑 같은 미션이야, 같은 미션. 이번에야말로 치치한테 복수할 기회라고. 한방 먹여주는 거야 대장.
0: 그래, 치치와 같은 미션이니 복수할 기회다. 한방 제대로 먹여주는 거다. 전속력으로 전진!
2: 오케이 대장!

0: 바람마을이라 그런가 봐.
1: 저기 연도 보여.
2: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3: 뭐라고?
2: 안녕하세요.
3: 안경을 잃어버렸다고?
2: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우, 답답해.
0: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 봐.
4: 할아버지, 누가 왔어요?
5: 안녕, 우리는 세계탐험대회에 참가하고 있어. 난 핑핑이라고 해.
4: 뭐라고?
1: 그게 궁금한 게 있는데.
4: 미안. 다시 한번 말해줄래?
5: 귀마개를 하고 있어서 안 들렸구나.
4: 응, 괴물이 우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다들 귀마개를 하고 있어. 언제 시끄럽게 울어댈지 모르거든.
3: 완성!
2: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4: 해봐.
6: 생크미 난다!
2: 안 돼!
1: 생크마!
2: 할아버지, 괴물은 어디에 있어요?
3: 괴물 말이냐? 저쪽 숲에 있긴 한데. 괴물 때문에 매년 열리던 연날리기 축제도 취소될 것 같구나.
0: 걱정 마세요. 저희가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3: 그래, 그래. 부탁한다.
6: 생크미 신다!
2: 안 돼! 위험해!
7: 내려오라고!
2: 혹시 괴물을 직접 본 적은 있으세요?
3: 아니. 도대체 누가 그렇게 크게 우는지 보려고

0: 잡았는데 무시무시한 그림자를 봤지 뭐냐.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버렸지.
1: 혹시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았을까요?
0: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단다.
2: 시끄러워.
3: 이게 무슨 소리야?
0: 이게 바로 괴물의 울음소리란다.
2: 진짜 시끄럽네. 귀마개를 하지 않고서는 나도 못 버티겠어.
1: 빨리 숲으로 가보자.
2: 저 아기 고릴라를 유인해서 함정에 빠뜨린 다음 재워버리면 미션 성공인 거다.
4: 역시 대단이야.
2: 나비, 유인할 준비는 됐겠지?
5: 물론이지. 아기 고릴라야, 이거 먹고 싶지?
6: 응? 맘마!
5: 자, 어서 따라오라고.
2: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5: 먹고 싶지? 먹고 싶지?
2: 그걸 먹어버리면 어떡해?
5: 대장, 지금 혹시 남은 바나나가 있을까?
2: 왜? 바나나가 어디 있더라?
3: 분명 이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1: 잠깐! 저기 뭔가 있어!
2: 뭐야? 귀여운 탈뭉치잖아. 좀 시끄럽긴 해도 귀여운데.
5: 맞아.
7: 아기 고릴라야, 울지 마.
1: 드래콤! 엄청나게 힘이 세잖아.

0: 달리는 것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
1: 그래? 아기 달리기 하면 또 나지. 우르르 까꿍, 우르르르르르 까꿍, 우르르르르르르르 까꿍. 더 시끄러워졌잖아. 내가 해볼게. 발뭉치야, 여기 좀 봐.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얍, 헛자, 헛자. 예, 하차. 호잇, 핫, 핫. 이야, 어때, 내 실력이. 알았어, 계속할게. 계속할게, 울지 마. 자, 헛자.

0: 아이고 어지러워.
1: 혹시 배가 고파서 우는 건 아닐까?
2: 아, 그럼 먹을 걸 주면 되잖아.
3: 우리가 맛있는 걸 만들어주자고. 허니붐 출동!

0: 몸은 쬐끄만데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먹을 수 있는 거지?
1: 나... 음식이 더 필요해.
2: 재료가 다 떨어졌어.
3: 뭐?
2: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0: 아기처럼 안아서 달래볼까? 누가 누가 우리 아기 착하지?
3: 우와, 드래콩이 아기를 이렇게 잘 보는지 몰랐어.
0: 야, 계속 할 테니까 울지 마.
2: 드래콩이 안아주는 게 엄마 같은가 봐.
1: 아, 맞아. 엄마가 필요해. 엄마는 어디에 있는 걸까?
4: 직접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어. 아기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는 만능 통역기야.
5: 너 이따 이거 좋아.
2: 우와, 들려. 들리기 시작했어.
4: 아기 고릴라야, 넌 이름이 뭐야?
5: 콩콩이.
4: 아, 그래. 콩콩이었구나. 난 핑핑이라고 해. 근데 왜 그렇게 울고 있었던 거야?
5: 엄마 보고 싶어.
2: 엄마를 잃어버린 거였구나.
1: 콩콩아, 엄마는 어디 계시니?
5: 저기. 어? 예쁜 나비 다리. 예쁜 나비 좋아. 예쁜 나비 좋아.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 보고 싶은데 못 가.
2: 뭐라고 하는 거지?
3: 나비가 뭐 어쨌다는 거야?
0: 예쁜 나비 보려고 저쪽에서 다리를 건너왔는데 돌아가려고 보니 다리가 끊어졌다는 것 같아.
3: 뭐야, 뭐... 저 말을 알아들은 거야?
2: 이제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든 엄마를 만나게 해줄게.
5: 정말?
2: 물론이지.
0: 그래,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엄마를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알았어, 알았어. 울지 마.
2: 일단 절벽 쪽으로 가보자.
0: 그래.
2: 바람이 진짜 엄청나다.
1: 그래서 다리가 끊어졌나 봐.

0: 엄마를 만나게 해줘야겠어.
1: 하지만 다리가 끊어져서 갈 수가 없잖아.
0: 그냥 퍼니바니어로 데려다주면 되지 않을까?
2: 그건 위험해. 지금 절벽 사이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거든. 바람에 밀려서 절벽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큰일이야.
0: 그럼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바니붕은 어때?
3: 그것도 위험할 것 같은데.
0: 걱정 마. 내 조종 실력은 세계 제일이라고. 콩콩아, 안전벨트는 맸지?
4: 응.
0: 좋아. 그럼 출발이다.

0: 하여튼 치치는 못 말린다니까.
1: 얘들아, 다리를 만드는 건 어떨까?
2: 반대편에 다리를 연결할 수 있을까?
0: 방법이 없을까?
2: 오, 생크림이잖아!
0: 아직도 날아다니고 있는 거야?
2: 바람의 힘이 대단하네.
3: 가만, 바람의 힘? 그래, 바람의 힘에 맞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람의 힘을 이용하면. 얘들아, 좋은 생각이 났어.
4: 좋은 생각?
3: 긴 두 개의 밧줄 사이에 발판이 될 통나무를 놓을 수 있도록 여러 줄들을 연결하는 거야. 그리고 다리가 될 끝부분에 연을 이용해서 반대편으로 보내는 거지. 자, 밧줄로 된 다리의 끝부분에 각각 나무에 고정시키고 그 위에 통나무 발판을 올리면 다리가 완성될 거야. 역시 생각대로야. 밧줄 다리가 완성됐어. 우와!
2: 왜?
5: 왜?
6: 우리 콩콩이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다시는 엄마 몰래 어디 가면 안 돼. 알겠지?
2: 정말 다행이야.
7: 아, 정말 잘 됐다. 이젠 콩콩이도 울지 않겠지?
3: 그럼, 엄마를 만났으니까.
1: 콩콩이가 엄마를 만나서 너무 좋아.
0: 네가 콩콩이를 안고 달래지 않아도 되니까 좋은 건 아니고.
8: 누가 그렇게 함정을 깊이 판 거야? 빠져나오느라 힘들었잖아.
9: 여기 있는 누가 아주 깊이 파라고 하긴 했는데.
8: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 나라고?
9: 대장, 저기
8: 무슨 일이야? 괴물이다! 전속력으로 도망치죠! 빨리!
9: 오케이, 대장!
2: 우와. 연날리기 진짜 재밌는데?
0: 콩콩이도 울음을 그쳤고 연날리기 축제도 잘 열리고 있고. 그럼 우리 미션 성공한 거지?
7: 당연한 거 아니야.
2: 그런데 생크미는 어디 있는 거지?
1: 저기 있다. 아직도 날고 있어.
10: 생크미 재밌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중물엔
3: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너네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당장 고민이 되면
4: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난방구는 붙방구와
1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6: 출동.
15: 얼굴엔
16: 순한 킬킬.
15: 줄무랑
16: 순하게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줄무랑
3: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직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새로운 친구 비비바비푸.
1: 유후! 박물관은 언제 와도 즐거워.
2: 맞아. 오늘은 어떤 공룡이 기다리고 있을까?
3: 정말 기대된다.
0: 이게 왜 이러지?
2: 어? 렉스?
1: 어? 이게 다 뭐야?
0: 아, 얘들아, 안녕.
1: 어? 이게 뭐야? 공룡이 그려져 있어.
3: 렉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0: 아, 이건 새로 준비한 공룡 카드 기계인데 아직 시험 운행 중이라서.
4: 공룡 카드 기계?
0: 응, 공룡의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는 카드 기계야.
1: 우와, 그럼 원하는 카드를 뽑을 수 있는 거야? 나도 해볼래. 어? 색깔이 다른 카드가 있네.
3: 어? 갈리니무스 카드야.
5: 어? 그럼 내 카드에 빈칸이 있어.
0: 사실은 박물관을 새롭게 단장 중이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 부족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 앞으로 채워나가야 해.
3: 어? 무엇보다 문이 생겼네?
4: 우와, 정말 멋지다.
0: 우루루 행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어때? 정말 잘 만들었지?
4: 대단해.
0: 여기가 갈리니무스가 사는 곳이야. 갈리니무스는 닭을 닮았다는 뜻인데 엄청 빠르고 날쌘 공룡이야.
3: 우와, 그럼 닭처럼 깃털이 있는 거야? 얼마나 빠른데?
0: 아, 함께 가서 알아볼까?
3: 좋아.
0: 자, 이쪽이야. 준비됐지?
1: 응.

0: 여기가 갈리미모스가 사는 곳이야?
1: 우와, 저기 좀 봐!
0: 맥스, 그게 뭐야?
2: 아, 이건 공룡의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정보 수집기야.
0: 우와, 신기하다!
2: 우와, 시속 60km야! 엄청 빠른데?
1: 우리도 갈리미모스처럼 신나게 달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0: 그러게.
2: 아, 그래? 그럼 소원을 들어줘야지.
0: 어?
2: 자, 이거 받아.
1: 응? 이건 호루라기잖아.
2: 응, 다 같이 힘껏 불어봐. 하나, 둘, 셋!

0: 침 묻었잖아.
1: 바비, 그만 그만. 자, 새 친구들을 소개할게.
0: 비비.
1: 첫째 비비, 둘째 바비, 바비. 그리고 셋째 부. 앞으로 비비, 바비, 부, 새 쌍둥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0: 비비, 바비, 부?
2: 안녕 비비, 난 조이야.
3: 비비, 비비.
2: 어, 강아지 같아. 비비, 앉아.
3: 비비.
2: 비비, 엎드려.
3: 비비.
2: 비비, 굴러.
3: 비비. 비비.
2: 우와, 말도 알아듣네.
0: 그러게.
2: 잘했어, 비비.
0: 아, 난 앤디. 반가워. 바비, 우리도 해볼까? 바비, 앉아. 어? 못 알아들었나? 그럼 다시 바비 앉아.
2: 바비.
0: 어?
2: 바비. 바비. 바비. 바비.
0: 바비. 바비. 또?
2: 바비.
0: 난 루카스야.
2: 부.
0: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2: 부. 나 주는 거야?
0: 응.
2: 아, 고마워, 부. 향기로운데? 부.
1: 앞으로 친하게 지내길 바랄게. 이제 갈리미 무스를 만나러 출발해볼까?
2: 응. 비비,
0: 바비,
2: 부, 가자!

0: 갈리미무스는 어릴 땐 솜털을 갖고 있지만 다 자라면 저렇게 화려한 깃털이 솟아나는구나. 그리고 친구를 사귈 땐 깃털을 뽐내며 춤을 추면서 서로를 부른대.
1: 우와, 저기 새끼 갈리미무스야. 갈리미무스의 깃털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구나. 맛있고 비비 바비 부 같아.
0: 갈리미무스의 식성은 식물과 동물을 모두 먹는 잡식성이야. 어? 다들 왜 저러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2: 렉스! 지금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어! 어서 거길 피해야 해!
0: 산사태? 알았어.

0: 친구들과 달리미 무스를 적극 뒤로 대피시키자.
1: 띵! 어? 달리미 무스가 흩어지고 있어!
0: 얘들아! 흩어진 달리미 무스를 모두 모아줘!
1: 응? 어?

0: 있어, 바비.
1: 조금만 더 힘내.

0: 모두 다친 곳은 없지?
1: 응, 공룡들도 무사해.
0: 아, 다행이야.
2: 비바보 엄청 빠르던데.
3: 비바보?
2: 비비, 바비, 부를 줄여서 비바보.
1: 그거 좋은데? 비바보, 비비,
3: 바비, 부.
1: 아무튼 비바보가 아니었으면 산사태를 피하지 못했을 거야.
3: 실은 난 조금 무서웠지만 그래도 정말 신났어.
2: 비비, 바비, 부 아주 잘했어.
1: 비비, 하이파이브.
2: 바비, 너 또 할 주려고 그러지? 안 돼.
3: 바비, 바비.
0: 자, 그럼 우루루 행성에서 수집한 공룡 정보를 카드에 채워볼까?
2: 우와, 카드 완성됐어! 정말 멋지다! 이제부터 공룡 카드 다 모을 거야!
1: 오늘 정말 신나는 모험이었어. 응, 새 친구도 생겨서 너무 좋아.
0: 너희가 좋아하니까 나도 기쁜데? 앞으로 더 멋진 박물관이 될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2: 응, 또 놀러 올게. 야호, 신난다. 우리는 티라노 가족
1: 렉스.
0: 어? 안녕, 얘들아.
1: 안녕.
3: 렉스, 그건 뭐야?
0: 아, 이건 얼마 전에 발견한 건데 트리케라톱스의 머리뼈 뼈야. 실험실에서 분석하려고.
2: 실험실? 그런 것도 있어? 어디 있는데?
0: 저쪽이야.
1: 우와, 궁금하다.
3: 나도 빨리 가보자. 응?
2: 이게 다 뭐야? 엄청 크다. 정말 멋있어.
1: 그러게, 이게 공룡의 뿔인가?
3: 이 호박 화석 좀 봐. 안에 있는 곤충이 꼭 살아있는 것 같아.
2: 여긴 없는 게 없네. 렉스, 이 실험실 정말 최고야.
0: 고마워. 토모, 그 뼈 좀 분석해줄래?
2: 응.
1: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2: 우선 이 현미경으로 뼈를 관찰할 거야. 봐봐, 트리케라톱스의 머리 뼈 부분인데.
1: 우와,
2: 특이하게 티라노의 이빨 자국이 있어.
1: 이빨 자국? 티라노가 트리케라톱스를 문 거야?
2: 역시 티라노는 제일 강해.
1: 근데 전에 우르르 행성에서 봤던 새끼 티라노는 잘 자라고 있을까?
3: 그렇겠지. 엄마 아빠랑 같이 잘 지내고 있을 거야.
2: 그건 아닐걸? 티라노사우루스는 강하니까 알에서 깨어나고 나면 혼자서 살 거야. 분명해.
3: 그래? 그럼 외로울 것 같은데.
2: 아니라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한 공룡이니까 혼자서도 괜찮다고. 그치, 렉스?
0: 글쎄, 과연 어떨까? 안 그래도 티라노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는데 같이 가볼래?
1: 응, 가고 싶어.
0: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2: 유후!

0: 우르르 행성은 언제 와도 좋다니까.
1: 응, 나무도 정말 멋지고 공룡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제일 좋아.
2: 가까이 보는 것도 좋지만 티라노사우루스는 후각이 예민하고 시력이 좋으니까 근처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해.
1: 알았어, 릭스. 조심할게.
0: 그럼 이렇게 걸어가다가 티라노가 튀어나올 수도 있겠네.
1: 그러게. 우와!
0: 뭘 이런 걸로 놀라고 그래.
1: 앤디, 너? 어?
2: 얘들아, 잠깐만.
0: 뭐야? 그냥 바람이 분 것 같은데?
1: 뭐하는 거야, 앤디?
2: 앤디가 새끼 티라노를 보고 많이 놀랐나 봐.
1: 새끼 티라노라고?
0: 응? 두 마리가 더 있었네? 근데 왜 키가 다르지? 얘가 더 큰 것 같은데?
2: 혹시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알 기억하고 있어? 형 티라노야. 다른 티라노는 동생들이라 키가 작고.
1: 새끼 티라노가 벌써 이렇게 큰 거야? 그러게, 동생도 생겼구나. 정말 귀엽다. 어?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데? 새끼들끼리만 있나 봐.
0: 역시 내 말이 맞아. 티라노는 강한 공룡이라서 부모님 없이도 잘 사는 거야. 왜 그래?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2: 같이 놀아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1: 정말?
0: 자, 던진다!
1: 오, 잘했어! 너희도 하고 싶어? 우리도 해보자.
0: 우와, 다들 잘하는데? 얘들아, 이번엔 더 멀리 가봐. 자, 간다!
2: 저 공룡은 오로르 행성에서 산악기로 정말 유명해.
0: 와, 정말. 어떻게 하지?
2: 얘들아, 어서 도망쳐. 여기서 벗어나야 해. 모두 오로라기 갖고 있지?
1: 응.

0: 대체 어떻게 된 거야?
1: 저 티라노, 새끼들하고 좀 닮은 것 같은데?
2: 아, 아빠 티라노가 새끼들을 구하러 왔나 봐.
0: 가족이랑 같이 살았다고?

0: 말도 안 돼. 티라노는 제일 강한 공룡이잖아. 어? 얘들아, 어디가? 가지 마. 아빠를 도와주려나 봐.
1: 안 돼. 거긴 위험하다고.
2: 다들 괜찮아?
1: 역시 렉스야.
0: 렉스, 조심해.
1: 트리케라톱스가 흥분한 것 같다.
2: 다들 날 따라와.
0: 렉스, 뒤를 봐.
2: 이런, 렉스, 슈퍼칼구리.
0: 다행이다.
1: 어떻게 트리케라톱스

0: 모두 무사한 것 같아.
1: 그러게, 정말 놀랐어.
2: 잘했다. 너희들 덕분에 티라노 가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 고마워, 얘들아.
1: 아니야, 우리가 더 고마워. 렉스, 정말 재밌는 탐험이었어.
3: 근데 트리케라톱스는 초식 공룡인데도 힘이 정말 대단하더라. 크앙, 엄청 강하던데?
1: 맞아. 공룡들은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
3: 그리고 난 티라노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어.
2: 새로운 사실? 어떤 건데?
3: 티라노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혼자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저렇게 가족끼리 사이좋게 무리 생활을 할 줄이야.
1: 맞아. 겉으로 보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
3: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역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1: 오, 앤디 좀 멋진데.
0: 그러게.
3: 이 정도야 뭐. 너희도 내 또 다른 모습에 놀랐구나.
1: 어?
3: 우와, 이 공룡 되게 작고 귀엽다.
0: 앤디, 멋대로 만지면 위험해.
3: 귀엽잖아, 이렇게 작은데.
2: 앤디, 조심해야지.
3: 난 그냥 작고 귀여워 보이길래.
1: 뭐야, 아깐 생김새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더니.

0: 얘들아, 티라노 카드가 완성됐어.
1: 이 카드에는 어떤 자료가 들어간 거야, 렉스?
0: 티라노사우루스들은 무리 생활을 하면서 암컷과 수컷이 함께 새끼를 키웠다는 정보를 입력한 거야.
1: 우와, 정말 멋진데? 다음에 또 탐험하러 가자.
2: 응, 나도 가고 싶어. 나도.
0: 알았어, 다음에도 잘 부탁해.
3: 응.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9: 대한민국 아이들

0: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0: 길길.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지설 마데카.

0: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제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종. 얼굴엔
2: 순한 길길.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얼굴엔
4: 순한 킬링,
1: 중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 둘, 어둠을 밝히는 촛불.

날카로운 탐정의 눈으로 촛불을 바라볼 시간. 춤을 추듯 일렁이며 빛을 내는 촛불. 주변의 어둠을 밝히는 영롱한 모습. 보기만 해도 빠져든다. 그런데 점점 녹아내리는 초들. 불꽃은 심지에서 타고 있는데 녹아내리는 건 몸통. 촛불은 무엇이 타면서 만들어지는 것일까?

길고 하얀 기둥 모양의 평범한 초 하나. 위에 보이는 심지는 가운데 뚫린 구멍을 따라 바닥까지 연결돼 있다. 여기에 불을 붙여주기만 하면 촛불 탄생. 촛불 만져봐도 될까? 아, 뜨거! 절대 만지면 안 된다옹. 조용히 타고 있는 작은 촛불도 불꽃의 온도는 무려 1400도. 엄청나게 뜨거운 불꽃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보자. 타고 있는 촛불에 철망을 가까이 대보면 둥글게 촛불의 바깥 부분만 밝게 타고 있다. 얼핏 보기엔 똑같이 뜨거울 것 같은 불꽃도 산소와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겉불꽃 부분이 안쪽의 심지보다 더 밝고 뜨겁다. 나무 막대로도 확인해보자. 역시 불꽃의 바깥 부분, 겉불꽃이 더 뜨겁다. 촛불의 비밀, 이게 전부냥? 한번 켜진 촛불은 초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어도 불꽃의 크기가 그대로 유지된다. 심지 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옹? 촛불의 뜨거운 열 때문에 초가 점점 녹아내리고 심지를 자세히 보면 촛농이 심지를 따라 위로 빨려 올라간다. 촛불이 계속 빛날 수 있는 건 촛농이 끊임없이 심지를 타고 올라와 연료가 되어주기 때문이었다. 스스로를 태워 촛불을 밝히는 연료의 이름은 파라핀. 오늘날 양초를 만드는 재료로 많이 쓰인다. 저렴한 파라핀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양초를 쓸 수 있게 되었다. 타고 있는 촛불. 아니, 꺼진 촛불도 다시 보자. 분명히 꺼진 촛불. 불은 흰 연기에만 닿았는데 촛불이 다시 켜졌다. 심지가 아니라 사실은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파라핀이 타는 것. 그것이 촛불의 비밀이었다.

보글보글 끓는 물에 중탕 냄비를 넣고 하얀 파라핀을 녹여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녹기 시작하는 파라핀. 액체가 된 파라핀을 상온에 두었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하얗게 굳기 시작한다. 모양틀에 부어놓으면 금세 하얗게 변하는 파라핀.

단단하게 굳어 새로운 모양으로 탄생했다. 약간의 연로도 녹이고 굳힐 수 있어 여러 가지 모양, 다양한 크기의 초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도 초를 녹여 촛농을 조심조심 붓고 인장을 꾹 찍으면 순식간에 굳어 봉인되었다고 한다. 어둠을 밝히는 초가 보안장치로 쓰였다니 우리의 생활을 밝혀온 양초 한 자루의 과학 위대하다.

아직 다 밝히지 못한 양초 이야기. 초 한 자루가 든 수조에 색을 넣은 물이 들어있다. 이 초에 불을 붙인 다음 물 위에서 타고 있는 촛불을 유리컵으로 덮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자. 촛불이 점점 줄어들다 꺼져버리고 컵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 컵 안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촛불이 꺼지면 촛불의 열에 데워졌던 공기가 식으면서 부피가 줄어 컵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이다.

보면 볼수록 반전 있는 촛불의 과학.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의 불을 밝혀볼 차례다.

오늘의 주제는 너무 흔해서 생각해 본 적 없었던 휴지.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휴지. 여기에도 과학이 있을까? 동그란 원통형으로 말려있는 두루마리 휴지. 구멍이 뽕 뚫린 모양이 마치

도넛처럼 생겼다. 하지만 휴지에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은 따로 있지. 먼지나 과자 부스러기도 쓱싹. 엎질러진 음료수도 휴지만 있으면 말끔해진다. 사건 사고 해결사 휴지. 휴지는 어떻게 더러운 것들을 깔끔하게 닦아낼 수 있을까?

매일의 필수품 휴지. 휴지를 쓰는 건 나무를 쓰는 것. 휴지를 만드는 재료가 나무에서 오기 때문이라는데, 어떻게 나무로 휴지를 만드는 걸까? 첫 번째 단계는 나무의 섬유소만 뽑아내 펄프를 만드는 것. 이 펄프는 다시 물에 녹아 거대한 죽처럼 섞이는데, 물 속에 고르게 분산된 섬유소를 망에 거르고 건조시키면 커다란 두루마리 휴지처럼 생긴 종이가 만들어진다. 이 종이를 작게 자르기만 하면 휴지가 되는 걸까? 아직 갈 길이 멀다. 올록볼록 엠보싱과 무늬도 장착하고 여러 겹으로 돌돌 감아주면 긴 두루마리 휴지가 된다.

나무가 만들어낸 휴지 한 장. 절취선을 따라 톡 끊어보면 실처럼 엉켜있는 섬유소 조직. 나무의 흔적이 남아있다. 휴지 속에서 나무를 보았다냥. 그런데 굳이 나무로 휴지를 만든 이유는 뭘까?

휴지의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까이 들여다본 휴지는 마치 그물 같은 모양. 휴지가 액체를 빨아들이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봐야겠다.

열쇠는 촘촘한 섬유소 조직이 일으키는 모세관 현상. 휴지에 필요한 섬유소가 풍부해서 나무로 휴지를 만들었구나. 휴지를 찢어봐도 쉽게 보이는 솜털 같은 단면. 휴지를 만들 때 여러 겹을 겹쳐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고 볼록볼록한 엠보싱을 새겨넣어 흡수력을 최대로 끌어올렸던 것이다. 겹겹이 빈틈없이 쌓여있던 휴지의 과학이 새롭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지가 없었던 시절에는 휴지 대신 이런 것들을 사용했겠지? 160여 년 전 이 사람이 휴지를 발명하기 전까진 말이다. 가예티는 치질 예방이라는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휴지를 홍보했지만 종이나 신문지가 익숙했던 대중들은 등을 돌렸다. 훗날 두루마리 휴지를 발명해 특허를 받은 사람은 세스 휠러. 휠러는 최초로 휴지에 구멍을 뚫어서 절취선이 있는 휴지를 발명했다. 세상을 뒤바꾸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아주 작은 틈에서도 언제나 빛을 낸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쓰면 쓸수록 얇아지는 두루마리 휴지. 왜 중요한 순간엔 똑 떨어지는 걸까? 쓰다 남은 휴지 두 개의 반지름이 각각 4cm, 2cm 남았다. 4cm 남은 휴지를 4일간 사용할 수 있을 때, 2cm 남은 휴지는 며칠이나 쓸 수 있을까?

0: 반지름 4cm 남은 휴지. 실제로 얼마나 남아있을까? 다섯 칸씩 세어보면 남은 휴지의 양은 총 112칸. 그렇다면 반지름 2cm 남은 휴지는 50칸 정도 남았을까? 겨우 30칸. 하루밖에 못 쓰겠다. 휴지도 반 정도 남았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둘레가 큰 두루마리 휴지를 한 바퀴 감는 데 필요한 휴지는 하나, 둘, 셋, 세 칸 정도가 필요하지만 다 쓰고 난 휴지심을 감는 데 필요한 휴지는 한 칸으로 살짝 모자란 정도. 그래서 휴지는 다 써갈수록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진다. 휴지에 둘둘 말린 과학. 이제 여러분이 풀어볼 차례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어스.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네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 방위 군단 디아몬은 아머드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적들의 공격을 받은 디아몬은 위기에 빠지는데, 과연 링커들은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
1: 디아일랜드 서쪽 숲에 수상한 생물체가 포착됐습니다. 방금 드론 32로 발견했습니다. 반파된 상태고 위치는 AG-23 CD-09입니다.
2: 도련의 구서진 주변을 샅샅이 수색해

0: 30도 방향입니다. 포위하겠습니다.
1: 무슨 일이야?
0: 죄송합니다. 한 발 늦었습니다. 가디언즈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0: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 대체 명상 중 뭘 보셨기에 계속 그 안에서 답을 찾으시려는 건지.

0: 넌내 침대에서 뭐해?
1: 분명 이렇게 하고 봤는데.
0: 뭘 봤는데?
1: 엘리자베스. 레샤스 언니가 엘리자베스 만나는 방법 가르쳐줬거든.
0: 그건 만난 게 아니라 엘리자베스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 거야. 엘리자베스가 보고 싶으면 그냥 울어. 다른 어린애들처럼.
1: 난 어린애 아니야.
0: 어린애만 우는 거 아니야.
1: 언니도 슬프면 울어?
0: 난 참고 또 참아서 이젠 눈물도 안 나와. 슬픔이 뭔지도 몰라.
1: 좋겠다.
0: 아니, 그래서 늘 슬퍼. 엘리자베스 보고 싶지?
1: 엘리자베스가 죽은 걸 알지만 자꾸 찾게 돼. 왜 내 옆에 없지? 그게 너무 이상해.
0: 엘리자베스 복장.

0: 녀석 봤어? 그의 이름을 엘리자베스라고 지어주는 건 어때?
1: 걘 엘리자베스가 아니잖아. 다시 딱 한 번만이라도 엘리자베스를 만나고 싶어. 레시아스 언니가 해준 것처럼. 진짜야. 명상을 하면 과거도 미래도 볼 수 있어. 타임머신처럼. 아 맞다. 명상 중에 나 아가 때 모습 봤어. 내가 아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엄마랑 아빠가 와서 날 안으며 네가 애니구나 했어. 그럼 나 한 살 땐가?
0: 한 살 때 기억을 어떻게 해? 그건 네가 본 게 아니라 상상한 거야.
1: 아니야. 엘샤스 언니가 명상을 하면 태초의 기억도 할 수 있다고 했어.
0: 그래도 엘리자베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레시아스님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 대신 언니가 있잖아.
2: 지난 전투에서 적은 90%의 전력을 잃고 퇴각했으니 그야말로 대승이었습니다. 특히 에스링커의 활약은...
3: 그만큼 아이들의 상처는 더 커졌습니다.

0: 유리야, 미안해.
1: 미안? 그런 말은 내 과자를 몰래 먹었을 때나 하는 거야. 내 동생을 공격해놓고 미안하다고?
0: 네가 위험해서 순간...
1: 난 너에게 살려달라 한 적 없고 내 동생을 다치게 해도 된다고 한 적 없어. 다시 나에게 말 걸지 마.
0: 유리야...

0: 오빠, 점심시간인데 빨리 안 가?
1: 난 밥 먹을 자격도 없어.
0: 오빠가 왜?
1: 유리가 내 형제면 유리 쌍둥이도 내 형제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 애를 공격했어, 내가.
2: 네가 안 그랬으면 유리가 다쳤을 거야. 그건 그거대로 괴로웠을 거고. 전장에서 어차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상대를 쓰러뜨리거나 내가 쓰러지거나. 이번엔 저기 유리의 쌍둥이였지만 달라질 건 없어.
0: 진짜 복잡하다.
1: 그니까 그냥 받아들이라고?
3: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네 식으로 이겨내.

0: Esta coña, ay, ay, agrayo, nagra bosque, frajocho, namidog.
1: 유리는?
0: 태호하고 유리는 오늘 상담일걸?
1: 상담?
2: 둘다 상담 치료 시작했어. 전화해봐.
1: 계속 안 받아. 방에도 안 들어오고. 날 피하나 봐.
0: 유리가 고향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 러시아어로 생축곡 불러주려고 연습 중이었는데 파티할 기분은 아니겠다.
1: 유리 생일?
3: 몰랐냐, 룸메이트라면서?
1: 도하나, 너그 노래 계속 연습해. 내가 유리 생일 파티 해줄 거야.
0: 잘 됐다. 가사 받아 적느라 엄청 고생했거든. 아이야야 크라요 나가라 보스케 우프라 호죠 나미도.
3: 유리가 좋아할까?

0: 와, 진짜 이러니까 생파 기분 난다.
1: 오늘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생파도 제대로 하고.
0: 맞아.
1: 아, 근데 케이크는?
2: 아연이랑 세나가 준비하기로 했어.
3: 짠! 저기 케이크 오네. 도착했습니다. 오,

0: 예쁘다.
1: 이제 다 된 것 같네. 빨리 전화해.
2: 내가 왜?
1: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2: 야, 태우. 네가 전화해야 유리가 서프라이즈 파티인 걸 모르지.
3: 야, 전화 한 통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 그래. 너 이대로 진이랑 유리가 화해도 못하고 평소에 이대로 지냈으면 좋겠어? 그건 너도 싫지?

0: 태호야.
1: 유리야, 지금 어디니?
0: 왜 그러는데?
1: 그게 아까 락커룸에서 내가 모르고 네 세면복 가져왔어.
0: 나중에 줘.
2: 너 만나면 주려고 이미 들고 나왔어. 지금 식당으로 와.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와라.
3: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와라.
2: 안 한다고 했잖아.
0: 태호야. 태호야?
4: 아야야, 꾸라요. 나가라 보스케. 쿠프라 호조. 나미도. 샤잘리냐. 비브라디냐. 돈까라스카도.
5: 생일 축하해.
0: 누가 이런 거 하래?
6: 유리야, 네가 태어나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거니까 오늘을 함께 축하해주고 싶어서.
0: 또 너야? 나한테 그런 상처를 주곤. 뭐? 축하?
6: 미안.

0: 나오지라고!
1: 어? 진? 응? 진이 왔어?
2: 하루만 재워줘. 유리가 나를 보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0: 난 내가 하는 일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결이 일이 있고 나서 나도 괴로웠어. 결국 난 전장에 나가서 목숨 걸라고 아이들 마음을 다독여 준 거잖아. 아이들이 부모라고 믿었던 어른들처럼 나도 상처를 준 거야. 그래서 너는 할 수가 없었어. 용기를 내서 전장에 나가라는 말.
1: 이해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라도 그랬을 거야.
0: 넌 어때? 견딜만 해?
1: 아이들은 전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어른들은 사령탑에서 매일 전쟁이야.

0: 유리가 그렇게 떠난 걸 최사랑과도 몰랐던 모양입니다. 유라시아 지부에서도 카이저군에 있는 유리 쌍둥이의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겠죠.
1: 유라시아 지부로 돌아가서 유리가 좋아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떠나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0: 사령관님. 그게 지금 무슨 소린가? 새로운 외계 종족이 나타났다고?
1: 레시스님,
2: 내가 미리 본 것이 정확하다면 우린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할 거다. 디아머에서 알지 못하게 숲을 봉쇄해. 인간들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
1: 이미 디아머의 정찰 드론에 찍힌 것 같습니다.
2: 그렇다면 서둘러라. 더 이상의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1: 네.
3: 디아일랜드 서쪽 숲에 수상한 생물체가 포착됐습니다. 방금 드론 31호 발견했습니다. 반파된 상태고 위치는 AG23 CD09입니다.
4: 도련이 부서진 주변을 샅샅이 수색해.
5: 30도 방향입니다. 포위하겠습니다.
4: 무슨 일이야?
5: 죄송합니다. 한 발 늦었습니다. 가디언즈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0: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1: 지난 천년 동안 너희가 우리에게 한 짓을 피할 수 있을까?
0: 천년 전쟁의 결과로 너희를 포함한 한군 행성연합의 모든 세력은 나의 명령을 따르기로 한 협정을 파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1: 당신이 그 말을 없으면 당신의 힘은 더 막강해지겠지. 그러고 나면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겠어.
0: 결국 일개 행성의 반란 세력이군.
1: 차라리 당신을 먼저 없애고 우리가 직접 프리머를 상대하겠다.

0: 잠시라도 메시아스님의 곁을 떠나선 안 돼. 메시아스님, 괜찮으십니까?
1: 난 괜찮아. 가서 빅터를 도와.
0: 네.

0: 레시아스님은 내가 지킨다. 너희들은 가서 전투에 합류해.
1: 소용받을 나의 탑은
2: 정신 차려! 눈을 떠보라고! 모건! 모건!
3: 이미 숨을 거두었다, 모건은. 위대한 전사 하나가 또 목숨을 잃었구나. 나 하나를 지키기 위해.
2: 레시아스님, 당장 피하셔야 합니다.
3: 아니, 피해야 할 쪽은 저들이야.
2: 네?
1: 나를 숨길 자가 더 남아있나?

0: 한방에 보여주지.
1: 설마 이지스가
2: 실력을 숨기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0: 에셔스, 널 먼저 끝내주마!
1: 에셔스님이 위험해!
0: 가보자, 에셔스!
2: 수고했다, 이시스. 저들은 곧 다시 올 것이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

0: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냈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은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여기 가까워질 듯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있습니다.
1: 도망갈 준비하고 엉덩이 뒤로 빼고 먹자요, 다리. 가까이 하기에 너무
2: 먼, 너무 먼, 너무 먼 당신. 아무 짓도 안 해도 저희가 이름을 부르거나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도 무조건 도망가.
3: 혜리, 나와.
0: 사회적 거리두기 모르냐오? 녀석을 절대 만질 수 없다. 2년째 집사와 내외 중인 테리. 결코 좁혀지지 않는 1m 녀석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찾아간 곳은 인천광역시.
4: 안녕하세요. 고양이 뵙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0: 두 분 집사님께서 고부회에 도움을 요청하셨답니다.
1: 첫째 아이 신바예요.
0: 코옆에 잠이 매력인 신바와
6: 15개월 된 왕자님이에요.
0: 오, 미남이시네요, 막내 톰.
7: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자고, 너무 잘 놀고.
0: 사랑스러운 개냥이 셋째, 봉봉.
8: 4살 된 여자 공주님이에요.
0: 이 집의 홍일점 날라, 반가워.
8: 사실 여기 한 마리가 더 있답니다. 여기에 있어요.
6: 아, 테리 얼굴 좀 보여줘.
0: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요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 테리입니다. 낯을 좀 가리긴 하지만 여느 도도한 양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평화로운 간식 시간 모두 한 입씩 냠냠하는데요. 그런데 테리만 얼음? 그리고 간식을 피한다?
8: 안다. 어딨어?
0: 집사가 물러나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테리. 장난감을 흔들며 간절히 불러봐도 가장자리로 멀찍이 피해가는 테리.
8: 테리, 이리 오세요.
0: 보고도 못 본 척. 집사 눈을 피해 등 뒤에서 혼자 놀기를 시전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긴장.
8: 안 가.
0: 혼자 놀게 내버려 두라옹. 테리 녀석 언제부터 집사님들을 이렇게 피해 다녔어요?
8: 2년 동안 아예 만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렇게 터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9: 맞아.
0: 벌써 2년째 테리와 술래잡기 중이라는데요.
8: 아, 테리 나왔어. 좀 먹을까?
0: 긴 시간만큼 도망의 귀재가 된 테리 덕에 늘 애가 타는 건 집사들 뿐입니다.
6: 테리, 술 먹자.
0: 가까이 오면 눈 튀어나간다옹.
9: 일단 뭐 가까이만 다가가면 일단 눈이 일단 커지고 완전 동그래져서 커지고 긴장 상태에서 언제 도망가야 되지? 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8: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 잘하는. 막 돌아다녀요. 그렇지만 절대 가까이 오지는 않죠. 저희 1m 안쪽으로는.
0: 테리가 허락한 집사와 녀석의 거리는 딱 1m. 2년째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리 두기를 나 홀로 실천 중인 테리. 한 번쯤 봐줄 법도 한데 그 규칙을 어길 경우 녀석 스스로 격리에 들어가 버리는 게 문제랍니다.
6: 1m 안 지키면 난 무섭다옹.
0: 그래서 늘 테리의 간식을 따로 챙겨준다는 집사들. 집사가 자리를 피하자 그제야 고개를 빼꼼 내미는 녀석. 하지만 먹을 때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네요.
8: 억지로 잡으려면 잡을 수가 있었겠죠. 솔직히 방에 몰아놓고 뭐 작은 방에 몰아놓고 아니면 화장실로 그러면 길이 눕히고요. 막 엄청 서로 깨워 울어요.
9: 싫다고.
8: 그러니까 아예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0: 테리와 봉봉이를 만난 건 3년 전. 어미 없는 형제냥이들이 안쓰러워 운영하던 가게 안으로 들이고 밥을 챙겨주면서 인연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9: 무조건 저를 따라오는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거 운명인가? 지금 애들이 자기를 데리고 가라고 말하는 신호인가? 근데 이제 겨울은 또 다가오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 이마 테리 뭐 애들 죽겠다 이러다가 데려오자 막 이랬죠.
0: 운명처럼 다가온 녀석들은 새로운 환경에도 어렵지 않게 적응해 나갔다는데요. 이때만 해도 테리의 경계 수준은 보통이었답니다.
8: 어쨌든 저쨌든 겨우 잡아서 애를 병원 가서 중성화 시키고 백신 세 번 다 맞고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 심지어 여기 식탁 위에서 올라와서 밥 먹으면 내가 이렇게 만지고. 근데 그게 이제 꽤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안 되는 거야.
7: 맞아.
8: 아예 손을 못 댔어.
0: 함께 입양된 형제 봉봉이는 경계심은 제로. 사람 좋아하는 개냥인데요.
3: 어떻게 이렇게 같은 형제인데 같은 과정을 똑같이 겪었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0: 시간이 흐를수록 테리의 경계심은 점점 심해져 다가갈 수조차 없게 된 겁니다. 녀석의 높은 경계심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5: 테리, 이리 와 깎아줄까? 깎아줄까? 이리 와.
0: 집사의 노력이 무색하게 테리와의 거리는 좁혀질 줄 모르고 그 덕에 봉봉이만 매번 포식 중입니다.
5: 이리 먹을까? 이리
6: 봉봉아, 그거 맛있냐옹? 맛있겠지.
5: 테리, 이리 와.
0: 이게 웬일? 테리가 간식을 받아 먹습니다. 잠깐 물러나나 싶더니 다시 냠냠하는 테리. 아, 이거 다 고쳐진 거 아닌가 했는데 그럼 그렇지. 집사가 한 손을 떼자 바로 물러나 버립니다.
8: 손을 안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손만 들으면 이렇게 되니까. 테리 이리 와. 그러니까 이게 최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가까이 와서 좀 신뢰를 쌓았으면 좋겠다. 항상 방어 도망갈 준비하고 엉덩이 뒤로 빼고 먹자요. 다리 이렇게 뭐 터치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니까.
0: 혹시나 집사의 손이 몸에 닿을까 잔뜩 긴장한 건데요. 가까워지려고 하는 만큼 녀석은 집사에게서 더 멀어집니다.
9: 케이지에 넣어가지고 병원도 데려갈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애한테 트라우마를 심어주고 더 겁이 나게 하면 안 되니까.
0: 극도로 손길을 거부하다 보니 집사를 피하는 나름의 노하우도 가지고 있다는데요. 항상 집사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만일을 대비해 도주로를 확보해둡니다. 이동이 필요할 때는 집사의 눈을 피해 은밀하고 아주 재빠르게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이건 뭔가요? 집사와는 철저히 거리를 두면서 양이들과는 거리감 없이 잘 지내는 테리. 테리의 경계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오로지 양이들 뿐. 그토록 싫어하던 스킨십도 거리낌 없는데요. 집사가 한눈을 팔 때는 심지어
6: 낮잠이나 자야겠다.
0: 선반 위에서 편안히 잠까지 자는 녀석. 그리곤 어허, 큰형 신발에게 다가가 그루밍까지 해줍니다. 테리 윤석, 너 이렇게 사회성 좋은 고양이였니?
9: 테리는 이제 첫째 신발랑 제일 친해요. 제일 친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의지하는 고양이라고 생각해요.
8: 딱히 사이 안 좋거나 뭐 싸우거나 의논되거나 뭐 화학적으로 그런 관계는 아예 없어요.
9: 맞아.
8: 나의 몸을 건들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고양이뿐이다.
9: 맞아.
8: 나는 고양이로서이다. 건들지 마라 인간들아 이런 느낌.
0: 그런데 집사들도 몰랐던 테리의 반전 모습은 따로 있었는데요. 죽어라 피할 때는 언제고 막상 집사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녀석.
6: 집사야, 나만 빼고 뭐하냐.
0: 풀이 죽어 방을 자꾸 뒤돌아보는데요. 설마 테리 너 집사님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8: 전혀 신뢰를 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9: 맞아.
8: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를.
9: 맞아.
8: 좋아는 해.
9: 근데 그냥 다가가기가 무섭나 봐요. 응.
8: 근데 거리 두기 그건 절대 좁힐 수 없다.
0: 그럼 집사가 잠든 밤에는 어떨까요?

0: 알다가도 모를 테리의 속마음. 조카 집사가 용기를 내보는데요. 테리의 젤리 만지기 성공. 이때다 싶어 기념 촬영까지 하고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데
1: 감히 내 몸에 손을 댄 것이냐옹.
0: 밤에는 안 그러더니 낮이 되자 다시 1m 거리 두기를 시작한 테리.
2: 사실 이렇게 발바닥 만지기가 처음이에요.
3: 2년 만에.
2: 아, 2년이 아니고 난 진짜 3년?
3: 아, 진짜?
2: 어. 왜냐면
3: 이모 엄청 많이 만졌거든요.
2: 이모는 이제 항상 잡으려고 이제 시도를 했고, 근데 이모가 시도를 하는데 저까지 시도를 하면은 더 겁나서 도망갈까봐 그래서 이제 잘 안 만졌고 저는.
0: 하지만 젤리를 만진 게 심기를 건드린 걸까? 이불 속에 몸을 숨긴 테리를 이모 집사가 달래보는데요.
4: 이러실까?
5: 지금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걸 아는 건지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건지.
4: 테리.
0: 안전거리가 무너지자 소파 밑으로 들어가 자가격리를 시작합니다. 녀석이 단단히 삐쳤는지 장난감으로, 간식으로 아무리 달래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4: 삐졌어? 응? 맘 상했어? 앉아서?
1: 다시는 나한테 손대지 말라옹!
2: 저희가 곧 이사를 해야 되는데
6: 어떻게 옮겨갈 것이며, 뜰채로 잡을 건가요? 파리채로? 뭐 야생동물처럼 마취총을 쏠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답이 없는 거죠. 너무 절망적인
4: 거죠. 맞아.
0: 과연 테리와 무사히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일주일 앞으로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다름에 달려온 양이들의 수호천사.
7: 안녕하세요.
8: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7: 고해를 네. 부탁해 김명철 선생님입니다.
8: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0: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7: 오늘 주인공 테리는 어디 있을까요?
8: 선생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저 바로 소파 밑에 있습니다.
7: 아, 네. 항상 고부의 명당 장소죠. 네. 네. 고양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9: 저기 끝에 숨어있네요.
7: 항상 이렇게 놀란 표정인가요?
8: 이렇게 그 방문객이 왔을 때는, 낯선 사람들이 왔을 때는 방에 들어가서 아예 안 나오거나 이렇게 소파에 들어가서 갈 찬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 아예 안 나오는 거죠. 네.
7: 일단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은 회피, 네. 숨는 걸로 네. 하고 네. 네. 네. 그러면 보호자분들과 편하게 있을 때는 어떤 상태인가요?
8: 막 돌아다녀요. 그렇지만 절대 가까이 오지는 않죠. 저희 1m 안쪽으로는. 아, 본인이.
7: 기준이 1m가 안전선으로 생각하는 거네요.
8: 그런 것 같아요.
0: 도대체 테리가 거리 두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7: 테리도 지금 몸집 언어로 봐서는 되게 약간 거리가 있을 때는 꼬리가 치켜 세워져 있다가 사람 근처로 딱 다가오는 순간에 꼬리가 이렇게 점점 수평에서 낮아지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 근데 테리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두려움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의 마음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사람한테, 사람이 싫은 건 아니에요. 사람은 좋고 사람이 주는 간식을 먹는 것도 좋은데 이 거리 안으로 거리가 좁혀졌을 때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가 너무 강하게 지금 박혀있는 상태.
8: 네, 맞아요.
0: 사람을 좋아하는 테리와 두려워하는 테리.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건데요. 집사에게 다가가는 동시에 도망칠 준비를 하는 이유랍니다.
7: 정확히 사람 손이 테리한테 가는 순간에 뒤로 바로 물러서고.
8: 네,
3: 맞아요.
7: 사람 손에 움직임이 생기면 더 빨리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네요.
8: 근데 잡는 과정도 봉봉이는 쉽게 그냥 바로 안았고 가게에서
7: 처음에 내려올 때. 네.
8: 쟤는 케이지 안에 간식을 넣어서 들어갔을 때 잠갔기 때문에 그때도 엄청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7: 한번 갇힌 적이 있는
8: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병원

0: 가는 내내 엄청 울었고요.
1: 그러면 직접적으로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상황이 됐던 건 병원에 갔을 때네.
0: 테리만 놔두고 나가라 했거든요.
1: 네.
0: 왜냐면 일단은 뭐 야생 고양이였고 길고양이였고 근데 그 안, 그 진료실 안에서 점프하고 난리가 났던 거죠.
1: 그쵸.
2: 첫 병원 방문 때 사람 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생겼다는 것.
1: 소심하고 겁이 많을수록 놀란 것도 크고 그 트라우마도 오래가요. 안 잊히고 있어요. 성향도 그렇고 이미 트라우마가 생긴 상태인데 그 남은 1미터 거리를 어떻게 좁힐 것이냐. 마지막 그 허들을 넘기가 어렵거든요.
2: 그나마 다행인 건 손에 대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테리가 집사 옆에서 잠을 자고 집사가 안 보이면 오히려 더 찾는 게 녀석과 집사와의 애착 관계는 견고하다는 것.
1: 그게 막 이제 트라우마가 돼서 절대 못 친해지겠진 않아요. 왜냐하면 1미터만 벗어나면
0: 너무
1: 신뢰는 있어요.
0: 여유로워. 맞아요.
1: 신뢰가 있어요.
0: 심지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3: 맞아.
1: 그리고 사람과의 스킨십. 하지만 스킨십을 꼭 안는 건
0: 맞아요. 이렇게 펫이라도.
1: 그냥 조금
0: 괜찮아.
1: 쓰다듬을 수 있고, 잠깐 뭐 10초 이내 짧은 앉거나 들고 이동시키는
3: 맞아.
1: 정도까지만.
0: 네네네.
3: 그거면
0: 네.
3: 완전
0: 충분해요.
1: 그렇죠.
0: 그 정도면
1: 충분하잖아요.
0: 충분해요.
1: 네.
0: 네.
1: 목표를 그렇게 잡죠.
0: 네네네.
2: 먼저 테리와 가까워져야겠죠?
1: 테리가 뭐 아직까지는 무서워서 숨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까워지는 기본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0: 네.
1: 건데요. 중요한 거는 서서히, 천천히 다가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통해서 어떻게 다가가는지 좀 보여드릴
0: 네.
1: 거고요. 기본 교육은 이런 그냥 지시봉 하나 있어서 그냥 안전거리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 거리를 조금씩 좁혀나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앞에 이렇게 대면 옳지 간식을 앞에 톡 던져준 상황 이벤트가 생기고 1, 2초 이내에 일어나야지 직접적으로 인지가 가능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손은 아니니까. 그리고 첫 번째 단계에서 잘했다라고 하면 한 단계를 그냥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고양이와 사이가 이제 가까워지잖아요. 심바 피하지 않고 냄새 맡았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옳지. 거리가 좁혀진 이후에는 직접 터치로 넘어가는 거죠. 심바.
2: 손이 닿으면
1: 옳지.
2: 좋은 일이 생긴다는 긍정적인 기억을 만들어줌으로써 스킨십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1: 냄새 맡잖아요.
0: 와우.
1: 옳지.
3: 와, 대박.
2: 테리의 경우 평소에도 높은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녀석 이사 갈 때까지 처방받은 항불안제를 먹기로 했는데요. 지시봉을 가까이 가져가도 거부감이 없는 테리.
1: 지금처럼 신바에게 했던 거
0: 네.
1: 그대로 보호자분들께서 네,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이쪽으로 올
0: 본인이
1: 수 있게.
0: 다가오게, 그죠?
1: 네. 매일 하실 수 있겠죠.
3: 네,
0: 해야죠.
3: 그럼요.
0: 무조건
3: 와.
0: 해야죠. 예. 네.
2: 테리야, 이제 이사 갈 준비하자.
1: 자, 지금 이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작 교육은 필수잖아요.
0: 네.
1: 지금 보이는 이동작은 이거 하나인데, 이동작, 다른 이동작은 또 없나요?
0: 있어요. 세 개가 더 있습니다. 네.
2: 다양한 이동작을 가지고 있는 테리네. 하지만 고양이에게 적합한 이동작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1: 첫 번째 이동작은 합격입니다. 왜 합격이냐면, 고양이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병원에 갔을 때 앞을 열지 않고 이동작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필요한 체크나 검사를 할수 있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단, 지금 집에 있는 고양이들의 체형을 봤을 때, 이동장, 좋은 이동장의 기준은 아이들 체형 기준에서 안에서도 방향을 틀수 있어요. 이거는 고양이들한테 최악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양이 상태를 우리가 관찰하거나 필요한 걸 하기 위해서는 고양이

0: 얘가 무조건
1: 나와야
0: 끄집어내야만
1: 돼.
2: 냥이들이 이동장과 친해지려면 평소 숨숨집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
3: 여기다 둘까요? 그냥 이렇게 두시고 여기다가 그냥 출근하시거나 외출하실 때 관심만 이렇게 던져놓고 가세요.
1: 네네.
2: 훈련 조교로 나선 봉봉이.
3: 간식 던져주면 냄새 맡고
2: 이동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
3: 일단 이 교육이 편안하게 잘 되면 그 다음은 그냥 뚜껑을 이렇게 먼저만 눌리고 조금 모양이 바뀌었잖아요. 좀 이동장 형태가 됐잖아요. 네, 네. 긴장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1: 똑같아요.
3: 자기가 갇혔다는 느낌만 안 드는데요. 평소 교육의 중요한 점은 내가 이 공간 안에 완전히 갇혀서 내가 원할 때 나갈 수 없어. 이 느낌만 안 들면. 이사 당일에는 고양이들이 이사가 시작되기 전 고양이들을 이동장에 넣으셔서 미리 차에 옮겨두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사 가게 되는 집에 고양이들의 방, 작은 방 하나를 미리 고양이들 방도 세팅을 해 두시고 고양이들을 이동장째로 그대로 옮겨 두시고 문 앞에 고양이 있음이라고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완전히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는 고양이들의 필수 요소인 먹고 마시고 수직 공간, 스크래칭 공간, 그리고 화장실 공간까지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지금 잘 꾸며진 좁은 공간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편안하게 적응하고 조금씩 조금씩 방사형으로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선택권을 고양이에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1: 진짜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좋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3: 네, 오, 네. 훨씬 네. 더 지금보다 네. 훨씬 쏠려지고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4: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일단 나머지 애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테리한테도 꼭 긍정적인 반응이 따라올 거라고 믿어요. 네, 너무 믿어요. 네.
2: 며칠 후 테리네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동장을 낯설어하던 테리가 조금씩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가고 있다는데요. 아이 깨끗해. 잘 먹었네. 거기에 집사가 손을 내미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녀석이 이제는 먼저 다가오게 된 것. 정말 대단한 변화죠?
5: 잘해요, 우리 테리.
2: 몸은 늘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테리 녀석. 마음은 늘 집사님들 곁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앞으로는 예쁜 추억만 가득하길 테리 잘 부탁드립니다.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눈하게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런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경제대국 미국. 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지고 부와 삶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죠. 바로 그곳에서 불평등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났습니다.

0: 위대한 수업 불평등 특집의 마지막 강사를 소개합니다. 라즈 체티. 그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경제학자죠.
1: And my hope is through this type of analysis, we'll be able to extend those opportunities to many kids in the United States, India, a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0: 라즈 체티는 묻습니다. 불평등을 자본주의의 한계로 남겨둘지 아니면 극복해낼 것인지. 그건 그의 강의를 만날 여러분의 몫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강풍. 스승님 가르쳐 주신 대로 강력한 장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지? 이 장풍이 왜 내가 미쳐버리는 거지? 그건 네가 쏘는 장풍이 아니라 강풍이니라. 자칫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강풍의 위력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마. 강풍이란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인 바람을 말합니다. 그럼 강풍이 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공사장 작업이냐 크레인 운행 등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운전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강풍에 의한 정전 발생에 대비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낡고 오래된 창문은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미리 교체하거나 보강하고, 강풍이 발생하면 유리가 깨져 다칠 위험이 있으니 유리창 근처는 피하도록 합니다. 야외에서 강풍을 만나면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을 피하고 안전한 건물을 이용합니다.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119나 시군 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펭수와 함께 미리미리 예방합니다.

0: That's a beautiful shot.
1: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2: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삭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세계 경제를 이끄는 경제대국 미국. 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지고 부와 삶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죠.

0: 바로 그곳에서 불평등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났습니다. 위대한 수업 불평등 특집의 마지막 강사를 소개합니다. 라즈 체티. 그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경제학자죠.
1: And my hope is through this type of analysis we'll be able to extend those opportunities to many kids in the United States, India a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0: 라즈 체티는 묻습니다. 불평등을 자본주의의 한계로 남겨둘지 아니면 극복해낼 것인지. 그건 그의 강의를 만날 여러분의 몫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파지캐치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퇴출 넘버 3. 이렇게 퇴치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남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도배섬 진도.
1: 신여라! 미영이여라! 미여라! 미여라!
0: 진도에는 식김굿부터 진도 아리랑 그리고 사랑스러운 진도깨가 유명한데요. 뿐만 아니라 진도에는
2: 떡이란 인생이다.
0: 60년 경력의 전통 떡 명인이 만든 특별한 떡도 있죠.
3: PD로그에 새로 오게 된 조연도 PD입니다.
4: 힘들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0: 명인과 함께 눈물과 땀으로 만든 전통 떡.
5: 괜찮아요.
2: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손이 많이 가는 떡이에요.
0: 그리고 남도의 명절 음식까지.
6: 예, 전통 같아요.
2: 하나도 안 좋은 것 같은데.
0: 우당탕탕 막내 PD의
2: 한번 잡숴보세요.
0: 남도 음식 도전기 지금 시작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제가 찾아온 이곳은 멋진 경관과 볼거리, 먹거리로 가득한 도배섬 진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번에 PD로그에 새로 오게 된 막내 PD 조연도 PD입니다. 제가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이긴 한데요. 어렸을 때부터 친할머니께서 떡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인절미떡도 먹고 쑥떡도 먹고 무지개떡, 송편 이런 거 많이 먹어서 좋아하는 거를 첫 아이템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떡 명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0: 오늘 진도에서 만나게 될 명인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진도에서 떡과 요리로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하는데요.
7: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2: 대한민국 식품명인 53호 김영숙입니다.
0: 무려 60년간 남도의 떡과 음식을 만들어온 김영숙 명인은 복령조화고라는 약덕으로 대한민국 식품명인에 지정된 분이자 14명밖에 없는 남도 음식 명인으로도 유명한데요. 대통령 수상부터 장관 표창까지 수상 경력도 정말 화려하죠. 명인은 떡과 음식 모두 시어머니께 배웠다고 하는데요. 진도에서 평생 쌓아온 전통 음식 문화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2: 더운데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7: 아, 감사합니다. 아,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2: 네. 빨리 온 거예요.
7: 그 떡을 배우기 위해 와가지고 혹시 오늘 하루 좀 잘
2: 해봅시다 한번. 그런데 네, 엄청 힘들 것이요.
7: 네, 알겠습니다. 기초부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 많이 해봅시다.
7: 네, 알겠습니다. 저 뭐부터 하면 될까요?
2: 네, 들어가입시다.
7: 아, 네, 우선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떡을 만들기에 앞서서 제가 앉아도 되겠습니까?
2: 네, 앉으십시오.
7: 네, 오늘
2: 열심히 많이 배우시죠?
7: 네, 열심히. 네. 손도 깨끗하게 씻고 왔습니다. 네. 아, 맞아요.
2: 이제 모자도 이제 쓰고.
7: 음식 만들기 전에 모자 필수. 네, 감사합니다. 명희님께 하사받은 위생 모자입니다. 잘 되고 있나요?
2: 자, 이쁘고 귀여웠어요. 우리 손녀딸도 이제 저렇게 큰 손녀딸이 지금 하나 있어요. 큰 아들의 손녀딸이.
3: 명희님, 저희 친할머니랑 굉장히 닮으셨습니다. 인상이 되게 좋으시고 좀 푸근하셔서 같이 좀 친근하게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오늘 명인과 함께 만들어 볼 떡은 복령조화고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복령조화고라는 진도의 전통떡으로 대한민국 식품 명인의 자리에 오르셨는데요.
2: 명인은 내가 명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해서부터 이제 떡을 했고 숫자로 말하면은 한 50년 이상 됐을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그 복령떡 만드는 걸 굉장히 힘들게, 왜냐하면 방아가 없을 때 절구질을 해야 되고 복령도 빠서 체질해야 되고 그게 아주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집안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 떡을 잡수셨대요. 그 떡을 해서 명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복령조화고라는 것은 옛날 고문서에 있는 이름이고 진도에서는 복령떡 그랬죠.
0: 조선시대에 편찬된 의약서인 동의보감에도 소개된 복령은 이뇨 강장, 진정에 효과가 뛰어나 십전대보탕에도 쓰이는 귀한 재료입니다.
2: 이 소나무가 큰 소나무에서 뿌리에서 이게 나는 건데 네. 죽어갖고 3, 4년이 돼야 나무 끝 뿌리에서 땅속에서 이게 나는 거예요. 이게 땅속에서 나오는 버섯이에요. 버섯? 소나무 버섯. 옛날에는 그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지금은 엄청 비싸요. 많이 비싸고.
4: 혹시 얼마 정도?
2: 2kg에 8만 원. 아~ 이렇게 하면 10만 원이 넘어요, 이런 것이. 공룡 좋아하고 라에는 공룡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가 들어갔어요. 참마가 말려서 가루로 빻아서 넣고 연씨, 가시연밥. 연에 그 씨 있죠? 그걸 다 도려내서 그걸 갈아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약덕이죠. 약덕. 네.
0: 공룡 조화고에는 몸에 좋은 여러 약재들이 들어가는데요.

0: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떡이다. 저희 집안이 어르신들이 그 술, 담배를 안 하시니까 주전부리로 떡을 많이 해잡수더라고요. 옛날에는 군것질 할 것이 그런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임절미도 많이 해먹고 설기떡 종류인 복룡떡도 해먹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햇볕에 바싹 말린 복룡을 제가 옛 방식으로 절구에 직접 빻아보며 본격적으로 떡을 만들어보겠습니다.
0: 자,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가루 될 때까지 빨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1: 그러네요. 네.
0: 그래서 복룡떡이 힘들다. 지금은 믹서기나 그런 데 다 갈아버리지.
1: 잡는 것부터 있지.
0: 자, 이렇게 왼손으로 하고 위에서 인껏 이렇게.
1: 해보겠습니다.
0: 잘하네.
1: 어? 저 이거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진짜 가루가 될 때까지 빻으면 진짜 오래 걸리겠네요.
0: 자, 제가 조금 한번 빻게요. 내가 한번 빻고 할게요.
1: 좀 약간 빨리 잘 빻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0: 힘대로 빻으면 돼.
1: 아, 그냥 아, 힘이군요.
0: 자, 이런 것도 이렇게 해도 해. 갈아. 이것도 더 얇게 하면 더 잘 갈아지는데. 그럼 다 빻고 나면 허리가 번지러져 버릴 거야. 허리를 쭉 펴고 해.
1: 허리를 펴고요? 허리를 펴려면 가루가 될 때까지 빻은 복룡은 채로 한 번 더 걸러 곱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땀으로 완성된 복룡 가루를 쌀 가루와 섞어줍니다.
0: 복룡 가루.
1: 복룡 가루.
0: 복룡 가루.
1: 가루가 엄청 곱네요.
0: 한번 섞어보세요.
1: 네.
0: 이렇게 섞으니까 색깔이 이제 변하죠.
1: 네.
0: 쌀 색깔이.
1: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약간 슬라임 같이 좀 만지기 좋은 것 같아요.
0: 그럼 한 컵 정도 이제 달게 먹으려면 많이 넣고 자 이제 이렇게 비벼보세요. 이제 이게 덩어리가 없이 싹 비벼야 돼요.
1: 아, 덩어리가 없어질 때
0: 이제 이렇게 가루하고 가루를 이제 비비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자.
1: 저 지금 잘 하고 있죠? 예.
0: 싹싹 비비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덩어리.
1: 더 싹싹 비비세요.
0: 저기 하게 그냥 하면
1: 네.
0: 잘 안 섞어지는 게 이제 섞는 거예요, 지금. 꿀을. 복룡떡은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손이 많이 가는 떡이에요.
1: 정성을 가득 담아 준비한 복룡 가루는
0: 된 것 같습니다.
1: 이제 다음 순서를 위해 옮겨줍니다.
0: 시루를 얹고 여기다 이걸 넣었어.
1: 이게 뭐예요?
0: 사기 그릇은 이걸 왜 넣냐면 사기 물이 있는지 없는지 네. 이거 소리를 내. 네. 일단 이제 봐봐. 여기다 얹어.
1: 여기다 얹어.
0: 응, 이걸 얹어.
1: 태어나서 처음 본 시루. 가장 먼저 껍질을 벗긴 팥 고무를 깔아줍니다. 이거를 이제 밑에다 깔면은 떡이 좀 더 잘 익는다 보여.
0: 그냥 부어.
1: 아, 그냥
0: 부어. 자, 나 반만 더 합시다. 따뜻거려도 안 익고.
1: 네.
0: 가만히 살짝 갈기마냥 그러지 막 손으로 따덕따덕 하면
1: 네.
0: 떡이 안 익어져.
1: 아, 갈기마냥 하면 안 되고.
0: 찰시루 떡은 이렇게 썰으면 붙어. 근데 이건 맵쌀이기 때문에
1: 네.
0: 이제 그대로 떡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시루를 쏟을 때 떡이 이렇게 하면은 맵쌀 떡이라 부서지거든.
1: 네.
0: 그래서 이제 이걸
1: 맵쌀로 만든 떡은 잘 부서지기 때문에 떡을 찌기 전 미리 칼로 모양을 잘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0: 자, 이렇게 한번 해봐요. 저 가운데서 천천히. 들었다가 다시 넣었다가 아니 너무 그렇게
1: 네.
0: 하지 말고 좀 세워야지.
1: 아, 네. 모양 망칠까봐 괜히 되게 긴장하게 되네요.
0: 딴 듯이 하니까 긴장하니까 옆으로
1: 네.
0: 가니까 이상하게
1: 아~
0: 됐잖아.
1: 네.
0: 옛날에 시루폰.
1: 시루와 솥 사이로 김이 새지 않도록 막는 시루폰을 만들어 봅니다.

0: 열심히 지금 명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만들어.
0: 좀 길게요?
1: 네. 김이 싼 대로 빠지지 말라고.
0: 그래서 붙어서 이렇게 김이 이제 세지 않게.
1: 조금 더 가늘하게.
0: 아, 좀 더 가늘게요. 이 정도면 될까요?
1: 자, 거다 대고.
2: 완성된 시룻번도 직접 발라봤는데요. 김이 새지 않게 시룻번으로 꼼꼼히 틈새를 잘 막고 명주천으로 시루를 덮은 후 뚜껑을 닫아줍니다. 이제 떡이 잘 익기만을 기다리면 되는데요. 물에 담가둔 그릇 소리가 들릴 때까지 2, 30분 정도 기다립니다. 물이 끓으면 그릇이 흔들리면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1: 밑에까지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확인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대나무가. 옛날에 이게 오죽 그런 것들이 나무가 있었어요. 하얀 가루가 묻어나오면 떡이 아직 안 익었은 게 더 익어야 되고 다 익었으면 안 해도 되고.
0: 조심하세요.
2: 떡이 잘 익었으면 좋겠는데요.
1: 한번 쑤셔봐요. 꼭 찔러봐.
2: 명인의 가르침대로 대나무를 찔러보았는데요.
0: 네, 딱히 묻어나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2: 이제 시룻번을 제거하고 떡을 꺼내면 되는데 시룻번을 제거하자 기다린 듯이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0: 연기가 좀 매워가지고. 아.
1: 아이고, 더럽다.
0: 어머님, 저 우는 거 아니에요. 연기가 들어가서.
3: 아. 힘들어서 우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아니요. 아, 연기가 아까 잘못 들어가가지고 진짜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매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강인한 척 하고 있었는데 안경에 막 이렇게 습기도 다 들어가고.
2: 제 눈물로 만든 복령 조화구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사실 복령 조화구를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는데요. 나무시루와 찜기를 이용하는 현대식 방법입니다. 복령 조화구의 맛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명인. 한 사람이라도 더 복령 조화구를 맛보게 하기 위해 나무시루로 더 많은 떡을 만들어서 전수받은 복령 조화구의 맛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하네요.
1: 고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이제 쪄진 상태에서 찌기 전에 이렇게 놔요. 예쁘게. 그래갖고 이렇게 딱 눌러서.
2: 건강한 떡을 더욱 예쁘고 맛있게 만들어줄 호두 고명과 솔잎으로 장식하면 명인만의 복령 조화구가 완성됩니다. 명인의 특별한 복령 조화구는 과연 어떤 맛이 날까요?
1: 떡이 얘는 이제 나무시루에 찌는 거고 얘는 질시루에 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전통 방식하고 현대식하고 좀 틀린 것들이 있죠. 먹어봐요. 딱 먹으면 호두가 많이 나지.

0: 호두가 식감이 되게 좋네요, 생각보다.
1: 일반 시루떡하고는 좀 달랐던 이유가 달콤한 떡인데 그런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고 진짜 건강한 단맛? 따끈따끈하게 찐 떡이기 때문에 진짜 맛있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0: 진짜 맛있어요.
2: 그 떡은 이제 가만히 잡숴보면 의미 없이 먹으면 모르는데 입에다 이렇게 한 입 물고 가만히 하면 입에 침이 하나 나고 있습니다. 복령 때문에 그런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지겠죠. 복령이 지금 보면 약재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3: 복령조화골을 만들다 보니 할머니와 보낸 명절이 자꾸 떠올랐는데요. 이번에는 추석을 맞아 명인과 함께 남도의 특별한 재료로 송편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남도에서는 여름 옷감을 만들 때 사용하는 모시를 송편의 재료로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남도 모시 송편을 만들기 위해 명인의 모시밭으로 왔습니다. 처음 본 모시가 정말 신기했는데요. 모시가 제 키만 하더라고요.
4: 이렇게 작고
0: 네.
4: 이게 그냥 밑에를

0: 넣어서 하게 돼요. 근데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옳지 오잖아.
1: 오, 네.
0: 잡고.
1: 네.
0: 먹자.
1: 잡고. 맛있는 송편을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모신잎을 뜯었습니다. 약을 치지 않고 길러서 그런지 모신잎이 고르지는 않았지만 항상 전통의 맛과 먹는 이들의 건강을 생각해 재료를 준비하는 명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0: 네.
1: 주세요.
0: 송편 네. 할 만큼은 돼요.
1: 모신잎을 따다 보니 어느새 소쿠리가 가득 찼는데요. 모시로 만든 송편은 또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명인과 함께 딴 모시는 송편 만들 반죽에 넣기 위해 잘 삶아서 준비했습니다. 쌀가루와 모신잎을 섞어 잘 뭉쳐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죽을 치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열심히 명인께 배운 방법으로 반죽을 만들다 보니 어느 순간 예쁜 초록색을 띠는 모시송편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송편을 빚어봤는데요. 명인을 따라서 만들어봐도 모양이 잘 안 잡히고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0: 이제 얘는 이렇게 묻어도 떡이 붙는데 저 깨공으로 만약에 이렇게 붙어버리면 거기가 여기가 안 아무려져. 응? 그래서 깨공을 하는 것이 더 힘들어, 떠가기가.
1: 깨고물과 팥고물을 넣어 조물조물 반달 모양으로 열심히 송편을 만들다 보니 명절에 대한 추억이 절로 생각났는데요. 어느새 명인과 함께 모시 송편도 완성했습니다. 명인과 만든 귀한 떡을 어른들과 나누고 싶어 마을 회관을 찾았는데요.
0: 쓰고 혼자 드세요. 그 쓰고 떡 좀 찾죠. 얼른 잡사.
3: 이리 들어오시오.
0: 맛있다. 다 맛있다. 이건 냉동에다 넣어놨다 잡사.
4: 이 배추, 대파 그런 것도 진돗개 제일 맛있어. 소 나도 맛있어.
1: 네, 진돗개 최고 맛있어.
4: 대파, 고구장.
1: 구기장.
0: 구기장, 금정살.
1: 대비자도 떡으로 많이 만들고.
0: 송가입니다.
1: 송가입니다. 아, 진짜 송가입니다.
0: 송가입니다. 송가입니다.
4: 아니, 살파리 오고. 중국 중가입 먹을 때.
0: 어떻게, 된장국 끓여 먹었는가?
4: 된장국. 된장국이 맛있어.
0: 전복국, 된장국 끓여 어떻게 먹었지?
4: 중국에다가 끓여.
1: 네, 저도 둥국이를 처음 들어봤어요.
0: 전복 안 넣어야 되고, 얼마나 중국이 얼른 못 가먹어, 불쌍해.
1: 제가 만든 떡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미리 명절 잘 보내시고요. 이렇게 한데 모여서 떡을 나눠 먹으니 제법 명절 분위기도 났습니다. 떡과 함께한 진도에서의 첫날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명인과 특별한 일을 하기로 했는데요. 김영숙 명인은 전통떡 명인뿐만 아니라 남도음식 명인으로도 유명한데요. 남도음식 연구가이자 강사로 활동해온 명인과 함께 진도의 특산물로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명인과 함께 찾은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0: 여기가 진도 조북리장.
1: 전통시장은 거의 와본 적이 없어요.
0: 없는 거 빼고 다 있어.
1: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혹시
0: 오늘 요리할 거
1: 재료를 요리할 좀
0: 재료 구입하러 왔습니다.
1: 보통 여기서 어떤 거 많이 사가세요, 명인님은요?
0: 해초, 생선.
1: 해초, 생선.
0: 생선. 이제 채소 같은 것은 집에서 많이 해 먹으니까 네. 심어 먹으니까 그런 거 많이 사요.
1: 재료 저희는 어떤 거 사면 되나요?
0: 듬북 살 거예요.
1: 듬북 하나만 사면 되나요?
0: 아니죠. 듬북하고 네. 대파 요리 안 됐으니까 대파하고
1: 듬북하고 대파
0: 듬북에 들어갈 생선하고 세 가지 생선. 살 겁니다.
1: 세 가지를
0: 자 듬북은 이쪽에 있습니다. 네. 여기 아줌마
5: 안녕하세요.

0: 있지. 이거 듬복.
1: 이게 듬복이에요?
0: 이게 듬복이에요.
2: 듬복이니까?
0: 예. 이게 듬복이에요. 이렇게. 오. 이렇게 생겼어요.
1: 튼튼한 해초같이 생겼어요.
0: 튼튼한 해초.
1: 튼튼한 해초. 듬복 혹시 어디서?
2: 조도.
0: 조도.
1: 조도.
2: 조도.
1: 조도에서 그러면 직접 채취해서 오시는 거예요?
2: 네.
1: 아.
2: 배 타고. 언제 잡으세요?
0: 언제 잡어? 이건 잡는 게 아니야, 뜯는 거야.
2: 아, 뜯는 거예요. 바위통에서 뜯는 거예요.
1: 바위돌에서 뜯는 거예요.
3: 듬복은 남도에서 주로 나는 해조류로 고기나 생선과 함께 넣어 국으로 끓여서 먹는 귀한 재료라고 하네요.
1: 보통 듬복은 그러면 언제 뜯으세요?
2: 요새!
1: 요즘?
2: 응.
1: 요즘 할 수 있어요?
2: 물이 나면 뜯고.
1: 아, 물이 나면 뜯고, 날씨에 따라서도.
0: 1kg가 지금 얼마 줘요?
3: 수온 상승과 환경의 변화로 귀해진 듬복의 몸값이 어마어마하네요. 다음 진도 특산물을 사러 왔습니다.
1: 그럼 평소에 이렇게 파가 많이 나오잖아요, 진도는. 대파 요리 많이 해먹나요?
0: 특별한 것은 양념이기 때문에. 네. 지금들은 이제 김치도 다 먹고 먹고.
1: 아, 대파 김치도 많이 담고 예전에 그.
3: 대파를 구매하고 가는 길에 신기한 바다 생물을 발견했는데요.
1: 얘 이름이 뭐예요?
0: 이순신. 이순신. 네, 바다에 이렇게 돌에 붙어있는 조개 종류.
1: 아, 조개 종류.
0: 이거 이름을 뭐라고 하더라?
1: 거북선이라는 거요?
0: 거북선이. 아니야, 거북선이라고 안 해. 이름을 잊어버렸어.
1: 아, 자꾸 거북선이라고 해서 어디 배가 있는 줄 알았어요.
0: 있어, 바위에.
1: 바다 쪽에.
0: 돌멩이 그런 사이에 붙어있는 거.
1: 구워서.
3: 고베섬답게 처음 보는 바다의 보물이 많아 정말 신기했는데요. 함께 전통시장을 구경하는 일이 무척 재밌었습니다. 이제 뜸북국에 들어갈 생선을 사러 가보겠습니다.
1: 약간 물고기는 조금 무서워하긴 하거든요. 맛있긴 한데.
0: 좀 무서워?
1: 네. 물고기 눈을 약간 무서워해서 어류 공포증이 좀 있는데.
0: 부풀려 먹을 생선 뭐 있냐? 부풀려 먹을 생선.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네. 이거?
1: 이거 종류가 뭐예요?
0: 서대, 서대.
1: 서대.
0: 너 잘라서 줘.
3: 듬복국의 재료로 커다란 서대가 당첨됐습니다.
4: 반갑습니다. 네. 잘 살았어?
0: 네, 잘 살고
2: 있어요. 사망한 걸 어디서 사망?
4: 안 늙어?
0: 네, 안 늙어.
1: 어. 아, 아시는 분이세요?
0: 네.
1: 어, 어떻게 아시는?
0: 우리 면장님.
4: 저기 면장이 맞고 부회장님.
1: 아, 면장님.
4: 아, 지금 퇴직했어요.
1: 명희님 따라서 요리 배우려고 왔거든요.
4: 아, 메인 들어있어요?
0: 네. 사진 찍.
4: 같이 하던 가람은?
1: 네.
4: 아, 이거 축하합니다. 네. 많이 배워 가입죠.
1: 진도 유명한 거 뭐 있으세요?
4: 무시?
1: 네.
4: 꽃게.
1: 꽃게.
4: 꽃게 무침하고
1: 사고 네.
4: 가득 나오고 가득에서 나온 생선회.
1: 생선회. 진도 좀 생각이 많아.
4: 가을 되면 참돔 구이회.
1: 참돔 구이회.
4: 다양하죠.
1: 네.
4: 그러하게.
1: 네. 감사합니다. 네.
3: 마지막 재료인 박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요.
1: 또 가다 괜찮을까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2: 밖이요?
1: 네. 네. 밖을 시장에서 파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5: 커약한 놈은 3,000원, 적은 놈은 2,000원.
0: 적은 놈은 2,000원? 이건 1,000원이야?
3: 요즘은 찾기 어려운 박을 만나 명인과 함께 박 요리에 도전해보게 됐는데요. 어렸을 때 동화 속 그림으로만 보던 박을 직접 처음 본 거라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1: 박을 어디에
4: 해먹어요?
0: 박나물이 뭐예요?
2: 잘라진다.
0: 건강하시고.
5: 나는 누구라고야.
3: 시장 곳곳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에 명인의 인지도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5: 그러구나. 얼굴을 이쁘다, 이쁜 얼굴이다. 그래, 그래. 그렇구나. 네, 우리 친구가 누가 농사했다고 편하지라고 나도 간다.
0: 네, 좋습니다.
3: 전통시장만의 정도 함께 경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밥까지 구매했습니다.
0: 듬복은 듬복국 끓이면서
1: 네.
0: 아까 우리 산 서대,
1: 서대.
0: 생선 넣어서 끓일 것이고 그렇게.

0: 박.
1: 저희 박 선생님.
0: 예, 네. 박은 그런데 옛날 엄마들이 네. 해먹었던 배고픈 시절 이런 거 많이 심어가지고 배 채워서 먹었었거든. 네. 이제 오늘 그것도 이제 한번 옛날 네. 음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2: 전통시장에서 사온 귀한 진도의 재료들을 가지고 명인과 특별한 남도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진도에는 지역 특산물로 만든 8가지 요리가 유명한데 그 중에 하나인 뜸부국을 오늘 꼭 제게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시네요.
0: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지 않고 밑에 우리 며느리나 전수자들이 없다 하면 그 음식들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식품도 하나의 문화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수되고 보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며느리를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3: 어머니가 음식에 관심 많으셔가지고 제가 시집 오니까 어머니가 그 남도 음식으로 이름을 날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이제 제가 전수를 조금씩 받고 있었습니다.
1: 아, 어떻게 보면 전수자시네요, 또.
3: 아직까지는 조금 그러긴 한데, 그래도 대회 나가서 상은 어머니 덕분으로 조금 배워가지고 상은 조금씩 탔습니다.
0: 시골의 어른들은 이 박나물을 많이 먹었어요. 박나물 요리를 할 것이고,
1: 예,
0: 박나물 요리. 이제 진도에서 나오는 대파,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살 때 그 할머니가 약을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물짜다 그랬어요. 물짜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1: 물짜다.
0: 물짜다.
1: 물짜다.
0: 못생겼다. 화가. 아. 이렇게 먹으려고 한쪽에다 심어놔서 물도 안 주고 약도 안 해서 이렇게 물짜다고. 그래서 이걸 사왔는데 오늘 먹을 수 있게 파나물을 하겠어요. 부지런히 열면 다듬어요. 다듬어서, 아, 네, 다듬어서 깨끗하게. 먹기 좋게. 네.
1: 명희님이 많이 해드세요.
3: 매운탕이나
1: 네.
3: 그리고 고기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1: 아.
3: 이제 육전 같은 거, 전 같은 것도 많이 해먹고
1: 네.
3: 재료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1: 재료를 아끼지 않으시고 그럼 떡도 많이 드세요?
3: 떡도 좋아하긴 했는데
1: 네.
3: 만들다 보니까 제일 맛있는 떡이 뭐냐면
1: 네.
3: 찜기에서 나왔을 때, 바로 나왔을 때 그 떡이 제일 맛있어요.
1: 맞아요. 네. 아, 네.
0: 조심해요.
1: 아, 네. 조심하겠습니다.
0: 손대요.
1: 네.
0: 그러니까.
1: 이렇게 잘못 자른 거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네, 괜찮아요. 위에 대만 잘 자르지 마요.
1: 위에 대만 잘 자르는 게 핵심이에요.
0: 네.
1: 알겠습니다.
2: 다음은 박나물 만들기 첫 단계.
0: 잡아봐요.
2: 박타기를 해볼 텐데요.
0: 잡아야지.
2: 속으로 조심스럽게 썰어줍니다.
0: 금이나 은은 안 나오겠지. 자, 야, 피디. 피디님 일로 오셔.
1: 저요?
0: 가운데. 야, 톱질 해봐.
1: 오, 저 근데 생각보다 톱질은
0: 오,
1: 괜찮은데요? 저 잘 타는데요? 어우, 조심하세요.
0: 내가 조심하는 거야. 피디님이 조심해야지.
2: 요리는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인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파와 삶은 박은 어떤 음식이 될까요? 이어서 서대를 씻는데요. 물고기를 무서워하는 저로서는 벌써부터 겁이 나네요.
4: 이런 것도 지금 해야 되죠, 언니? 이거.
1: 네.
4: 네, 해보세요.
1: 전 눈만 안 마주치면 됩니다.
0: 그 음식을 해먹으려면 눈도 마주쳐야죠, 이제.
4: 깨끗하게.
1: 잘 안 뽑히는데.
4: 근데 이 요리하는 사람이 손도 힘도 좋아야 돼요.
1: 아, 뜯어내야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4: 이렇게 나오잖아요.
1: 네.
4: 그죠? 네. 아까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1: 네.
4: 아가미를 깨끗이 잘 씻으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1: 네.
4: 이거를 깨끗하게 안 씻으면 네,
1: 비린내가 나가지고.
4: 네, 네. 그래요. 맞아요.
0: 자, 이제 하고 가지고 와. 가지고 와서 거기다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닦아서
1: 네.
0: 듬뿍 닦아서. 네. 됐어. 자, 이제 이게 끓는 동안에 듬뿍 씻어가지고
1: 아, 네.
0: 내가 끓으면 넣을게요.
1: 네. 듬뿍 씻어 가겠습니다.
0: 네.
2: 명인이 장작에 불을 붙이는 동안 오늘의 주인공인 뜸북을 손질하러 갑니다.
4: 그냥 살살 씻으면 돼요.
1: 네.
4: 빠득빠득 씻는 게 아니라 색깔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번 더 씻을까요? 그러면?
1: 네. 네.
2: 뜸북이 귀한 재료이니만큼 손질할 때도 조심스러웠는데요. 이렇게 준비한 뜸북은 서대를 끓인 육수에 넣어 살짝 삶아줍니다.

0: 수육을 푹 끓이면 녹아버린다고 하니 상태를 확인하며 끓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1: 이제 이거 봐, 피디님.
2: 네.
1: 그렇게 말고 이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이렇게
3: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2: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실히 네. 뜨거워도 참아야 되는 게 요리예요.
3: 네, 알겠습니다.
2: 아 근데 엄청 뜨겁네. 네, 네. 하면 손 딜 것 같은데?
3: 좀 되죠?
1: 좀 큰 네. 큰 국자를 가져올 건데.
3: 어! 이거 벌써
1: 돼요? 부셔놨다 이제.
3: 죄송합니다.
1: 부셨다.
4: 국자를 부셨어요.
1: 아, 됐습니다. 이 간장 가져가고 저 다이를 들여주세요.
0: 네. 죄송한 마음에 살짝 의기소침해졌는데요. 다시 힘을 내서 준비를 마친 재료들로 명인과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듬성듬성 썰었어요. 이렇게 먹기 좋게 한번 썰어 볼 거예요.
3: 네. 여기가 잘 안 썰어요. 네.
1: 작게 썰었죠.
3: 아, 좀 더.
1: 자, 봐봐요. 되시냐면
3: 네.
1: 이렇게 해서
3: 네.
1: 이만큼 하고 손 잡을 만큼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턱도 아니니까 톱질을 하면 안 돼요.
3: 저 톱질을 하고 있었네요. 이렇게요?
1: 네.
3: 이렇게요?
0: 다음은 장식에 쓸 고추를 썰어봅니다. 명희님이 고추 써는 모습을 잘 관찰한 후 네. 저도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3: 아,
1: 옳지.
3: 근데
0: 그런데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1: 밥도 못하는 거 달라고 하면 되나?
3: 아, 알겠습니다.
2: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3: 네, 아니, 저 똥맞게 써는 거 그래도 좀 써는 편인데 어서 썰기는
1: 언제 뭐 썰 일이 있어야지.
0: 겨우 썰어낸 고추를 각종 양념들과 함께 넣고 대파 무침을 완성해 봅니다.
2: 어머니 이 레시피를 저도 이제 어머니 할 때 요리할 때 가장 네.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럴 때는 두 스푼, 어쩔 때는 한 스푼. 그게 그런데 이게 노하우다 보니까 아 이만큼 했을 때 이만큼 넣구나.
4: 정해진 거는
2: 네, 저도 이제. 어머니하고 요리할 때 뭐가 있었냐면 처음에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조금 넣어가지고 조물른 다음에 간이 안 맞으면 조금 더 집어넣지
3: 네.
2: 많이 집어넣으면 짜잖아요.
3: 네.
2: 그걸 좀
3: 조심해야 돼요. 네.
0: 다음은 삶은 박으로 박나물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삶은 박을 떠서 준비합니다.
1: 먹기 좋게 크게 하지 말고
0: 삶은 박이 물컹거려 이 작업도 쉽지는 않았는데요. 다행히 이번에는 사고치지 않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준비된 박나물에 들어갈 양념을 만들 차례인데요. 고추와 된장, 고추장, 마늘을 넣고 박과 양념이 잘 섞이게 묻혀줍니다.
1: 문지르는 것이 문제라는데 잘 섞어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3: 그 다음에 문지르는 거
1: 그러고 이제 쪼물쪼물 해야지.
0: 박을 난생 처음 보고 요리로 만들어봤는데요. 물컹한 박이 대체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귀한 옛 음식 박나물과 진도의 자랑 대파로 만든 파무침 그리고 해조류의 왕 뜸북으로 만든 국까지 남도의 음식들은 어떤 맛일까요?
1: 토막으로 먹는 게 이렇게 풀어서 주는 거야.
4: 국물은 원래 이런 색깔이 나나요?
1: 왜 이런 색깔이 나왔을 것 같아요?
4: 좀 우려서 그런 거예요.
1: 그러지. 이거 여기가 이게 듬북에서 이제 나온 국물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4: 네.
1: 색깔이 틀리잖아요.
4: 네네.
1: 그렇죠? 아까는 물이었잖아요.
4: 좀 더 맑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듬북색이
2: 확...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많이 집어넣었어요. 많이 먹으라고.
4: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귀한 듬북을 여기서.
2: 원래는 네. 집어넣으면 제가 아까 뽀얗다 그랬잖아요.
4: 네, 네.
2: 그러니까 아주 귀한 재료를 해서 조금만 넣고 끓이는 건데 이 어머니가 너무
4: 거의 서대만큼 많아가지고 듬북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2: 잘 먹겠습니다.
1: 네.
4: 그러니까.

0: 깨우네요. 약간 바지락국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미역국 느낌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1: 미역하고 똑같으면 안 되지. 왜냐면 듬북은 비싼 거니까.
0: 듬북은 비싸고.
1: 해초 중에서는 얘가 왕이에요.
0: 왕이에요.
1: 제일 비싸요.
0: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1: 이런 맛은 처음이죠.
0: 이런 맛은 진짜 처음이에요. 제가 원래 표정 변화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 지금 진짜로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1: 엄청 행복해 보여요.
0: 네.
2: 저희가 이제 저도 아까 산골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냥 묻혀서만 먹을 줄 알았지. 이제 보기에 좋은, 좋잖아요. 이게 자체가. 근데 어머니가 너무 예쁘게 잘 노니까 그거 이제 먹기가 힘든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흩어놓으면.
0: 아, 너무 예쁘게. 네. 저도 지금 고추로 네. 손도 못 대고 있어요.
2: 그런 식으로 저희 어머니는 예쁘게 잘 담다 보니까.
0: 며느님께도 네. 많이 알려주시고 네.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네. 모양 내는 법이나
2: 네. 그런 것도 하는데 이제 그 모양 내는 게 제가 생각했던 거 그 이렇게 정형화된 것보다는 좀 창의적으로 너무 많이 잘 하신 것 같아요.
1: 우리 며느리도 애기 같았지. 그런데 이제 오래 살다가 보니까 경험에 의해서 이제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거죠.
0: 그쵸.
1: 네, 엄청 잘하는 거고 나도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울 때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낯간지러웠겠어요. 일하는 것이 시골 이런 촌이고 나는 이제 그때 20살, 21살 때 결혼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 며느리도 기특하지 그런 거 보면
0: 진짜 이런 손기술 같은 게 엄청 전수하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거에서 되게 특색 있잖아요. 그 며느님은 혹시 어머님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시나요?
2: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그걸 되게 다른 사람들한테 음식으로서 그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대접하는 걸 보고 너무 대단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1: 이제 하다가 보니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고 사람은 언제나 도전하고 배우고 익혀서 또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 음식이잖아요. 그것이 향토 음식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며느리가 했고 우리 며느리의 딸이 이제 또 하고 아이들이 우리 며느리 우리 손녀딸도 잘해요. 음식 같은 거
2: 배우지는 않는데 애들이 할머니한테 어려서부터 먹어서 그런지 잘 해먹어요.
1: 외손자 또 하나가 음식을 해요. 음식 학교를 다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사 먹는 거에만 연연하지 말고 내 손으로 해먹으면 더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처음부터 누가 알고서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경험은 선생이다. 도전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날 명인과 함께 특별한 모임을 찾아왔는데요. 바로 김영숙 명인이 회장으로 있는 남도음식연구회입니다. 정기적으로 명인들끼리 만나 남도음식의 맛과 전통을 지켜가기 위해 연구하는 모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김영숙 명인이 회원들을 위해 직접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남도의 대표 명절 음식 육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달걀물과 육장, 그리고 부드러운 소고기를 준비해 고소한 육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인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셨는데요. 얇게 썰은 고기에 부침가루와 달걀물을 입혀 은근한 불에 노릇하게 부치면 고소한 육전이 완성되는데요.
0: 고명 올려볼게요.
3: 저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육장과 함께 고명을 올리면 완성되는데요. 남도에서는 명절마다 육전을 먹는다고 하네요.
1: 잘했습니다.
3: 명인과 함께 만든 육전. 이만하면 성공적이지 않나요? 명인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 내심 뿌듯하더라고요.
0: 감사합니다.
3: 남도 음식 명인분들께 김영숙 명인의 음식 인생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4: 저하고 언니는 바늘과 실이라고 할 정도로 같이 엮어져 있어요. 언니가 없으면 안 되고.
2: 내 발이야, 내 발.
4: 제가 언니 발도 대드리고 항상 또 언니가 저를 많이 이끌어주시고 또 우리 회원들도 좀 잘 되게끔 항상 이끌어주시는 그런

0: 이곳은 명인에게 20년간 떡 기술을 전수받은 아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53호 김영수 명인의 아들이자 전수자 설재원이라고 합니다.
0: 특히 명인의 떡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1: 그 추석 때 저희는 주로 미국으로 거의 나가거든요. 미국에 계시는 교포들이 많이 찾으세요.
2: 그분들이 이제 고향의 맛을 좀 그리워가지고 떡을 드시는.
1: 그래서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0: 명절에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교포들이 명인의 떡을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오시 쑥개떡은 불린 쌀을 직접 빻아 가루로 만들고 찜기에 넣어 약 20분간 찌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후에 잘 쪄진 쌀 반죽을 펀칭기계에 넣고 삶은 모시와 쑥을 추가해 약 20분간 치대는 과정을 거치면 진한 녹색의 모시 쑥개떡 반죽이 만들어집니다. 이후에 일정한 크기로 반죽을 잘라 전통 도구로 모양을 예쁘게 잡으면 명인의 모시 쑥개떡이 완성됩니다.
2: 그럼 아드님께서는 원래부터 이제 떡 하셨어요? 완전 예전부터요?
1: 아니요. 저는 제 개인 사업 좀 하다가 가업이기도 하고 때마침 이제 제가 외국에 생활을 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이 소규모긴 하지만 공장을 짓게 돼서 도와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저도 이제 좀 고민을 하다 집으로 내려오기로 결심하고 와서 이제 지금 있게 된 기간이 20년이 다 되네요.
2: 20년이 다 돼가시네. 그럼 어떻게 보면 20년 저 베테랑이신 거네요.
1: 베테랑?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저의 전수자입니다. 전수자 아직도.
0: 명인이 평생을 걸쳐 지켜온 남도의 떡과 음식은 아들과 같은 전수자의 손을 거쳐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3: 떡을 위해서 여지껏 이만큼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떡은 인생입니다. 60년이나 살았는데 제가 철학이라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과 좋은 재료로 맛있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고 그래서 진도에서 나오는 것들은 건강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식재료를 가지고 떡을 만들고 젊은이들도 좋아하는 그런 떡을 늘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음식의 철학입니다.
0: 첫 만남부터 따뜻하게 대해주신 명인님. 덕분에 진도의 전통떡과 음식을 배우고 60년의 세월 동안 전통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신 삶의 자세 또한 배워갑니다. 전해주신 따뜻한 가르침과 넉넉한 음식의 정, 함께한 추억들을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기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허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국민행동 요령 지진 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회의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에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코끝이 시린 계절이 돌아오면 집집마다 김장 준비로 겨울 나기를 시작했는데요. 김장이야말로 겨울 대비에 큰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1, 2인 가구가 늘고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김장을 포기한 김포족까지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김치를 사 먹는 사람들은 늘고 있는데요.
1: 45톤에서 50톤가량을 절이고 있고
0: 김장철이면 24시간 쉴 잠 없는 김치 제조 현장.
2: 젊은 사람 힘들어서 안 해요.
0: 오래 두고 먹는 김장김치는 기본 생조기가 들어가는 김치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매운맛을 선호하는 젊은 층의 트렌드에 맞춘 이색김치도 출시. 극강의 매운맛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작업자들.
3: 아, 매워요.
0: 한국인의 소울푸드이자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될 김치. 김장철을 맞아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는 그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김장철이면 어느 때보다 바쁘다는 현장을 찾아 평창으로 왔습니다.

0: 대체 뭐라는 곳인데 오는 사람마다 커다란 용기를 가지고 오는 걸까요?
1: 손님 많이 가서 아무래도 여기서 편하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2: 처음인데 올해는 여기서 담아가려고요.
0: 평창에서 나는 배추와 무를 포함한 국산 김장 재료들을 살 수 있는 곳인데요. 재료뿐 아니라 공간까지 모든 준비가 돼 있어 몸만 오면 김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김장은 해야 하는데 준비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야, 사람 정말 많네요. 평창 지역의 농부들과 함께 8년째 하고 있는 행사 중 하나인데요. 올해 방문객만 4만여 명. 매년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3: 세 번째.
4: 간편하게.
5: 집에서 하면 며칠 번거롭잖아. 준비해야 되고 또 하고 나면 또 뒤에 치워야 되고.
0: 바로 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잘 절여진 재료와 양념을 마치 쇼핑하듯이 고르기만 하면 준비 끝. 마련돼 있는 자리에서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김장 걱정 많은 주부들뿐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6: 괜찮아?
7: 맛있네.
6: 다 먹어야 돼.
7: 김치는 좋아할까요? 약간 매울 수 있어.
6: 맛있다.
7: 먹었잖아요.
0: 아이들에겐 체험도 되고 김장까지 해결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5: 허리 아파서 집에서 김장을 안 하고 얻어 먹었는데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신기하게 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8: 여행 와가지고 김장해 가는 거예요.
5: 놀러 왔다가.
0: 이야, 이거 양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도대체 김치를 얼마나 담그신 건가요?
9: 얼마나 담으냐고요? 100kg.
10: 100kg 담으신 거예요?
9: 복 받으세요.
0: 김장철을 맞아 어느 때보다 바쁘다는 곳을 찾아 이번에는 해남으로 갔습니다. 전국 최대의 배추 산지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11: 아, 오늘 첫 작업하는 거니까 좀 깨끗하게 잘 좀 해줘.
0: 보통 해남 지역의 배추는 11월부터 한겨울까지 수확이 가능한데요. 첫 수확인 만큼 작업자들도 분주하게 준비에 나섰습니다.
12: 해남 해풍 맞은 배추 첫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풍을 맞고 자라서 이 수분이 쫙 빠져서 배추가 달되는 게 더 유명하죠. 이렇게 해남 배추가 이렇게 속이 노란 게 결이 쪽쪽 이렇게 뻗은 게 이게 맛있는 배추예요. 꿀맛이에요. 김장 배추는 지금 이게 통큰 추석이고 청명 가을이고 그런 것들을 주로 김장 배추고요. 이제 겨울 배추는 겨울 장군 뭐 여러 가지 많아요.
13: 아니 이름들이 뭐 청명 가을이요?
12: 네.
13: 그게 종자 이름이에요.
12: 배추 종자 이름이.
0: 조직이 치밀하고 속이 꽉 차 묵직한 해남 배추는 시간이 지나도 물러지지 않는 것이 특징 때문에. 올해 저장하는 김장용 배추 중에서도 최고로 꼽힙니다. 보통 작업은 5, 6명이 한 조를 이뤄서 진행하는데요.
14: 오늘 몇 개 따야 돼요?
15: 1개 이상.
14: 만 개 이상이요?
15: 네.
12: 8명에서 많이 할 때는 하루에 한 60톤 정도.
13: 60톤이나요? 네.
12: 12톤으로 한 5대.
16: 못 쓰는 부분은 이렇게 포개어시킨 다음에 칼질을 탁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쁘게.
0: 배추 밑동이 깔끔하려면 칼질을 적게 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이 칼을 사용한다네요.
13: 칼이 왜 이렇게 커요?
17: 이거 작은 거 이거 안 돼요. 이거 큰 거는 잘 안 힘들어요.
0: 면적이 넓고 무게가 있는 칼을 써야 손목에 힘도 덜 들어간다는데요. 속이 꽉 차 무거운 배추도 칼질 두어 번이면 잘라내는 작업자들. 배추 작업자들만의 노하우라네요. 한번 시작하면 허리 필수 없이 계속되는 작업. 그야말로 쉴 잠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어느 정도 배추 수확을 하면 배추담을 준비를 하는데요.
11: 배추망 집어넣는 틀. 망을 이렇게 틀에다 해서 집어넣어야 이러기가 편안해서 망틀을 다 이렇게 하나씩 갖고 다녀요.
0: 배추를 세 통씩 넣는데요. 한 망에 보통 9kg 내외지만 이날 배추는 11에서 13kg 사이. 꽤 묵직합니다. 보통 일꾼 한 팀이 배추 수확과 망 포장까지 한꺼번에 진행합니다.
3: 나 오늘 800개만 담아야지.
0: 일당을 배추 망 한 개당 가격을 매겨서 계산하다 보니 휴식 시간까지 아껴가며 일을 하는데요.
17: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허리 많이 아파요.
0: 잠깐 허리 한번 편 후 다시 시작된 작업. 오늘 안에 만 개가 넘는 배추를 출하해야 하는 상황. 서둘러야 합니다. 배추망이 어느 정도 쌓였다 싶으면 등장하는 1톤 트럭. 운반 전용 차량입니다. 거의 10kg 가까이 되는 배추망을 옮기는 작업자들. 배추 출하는 옮는 것도 일이지만 상차하는 것도 부대인데요.
4: 세차, 어떤 바로 세차에 3천만 원.
0: 1톤 트럭 한 차에 100망 정도 실리니 3천망이면 30번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셈. 쉽지 않겠네요.
4: 작은 차에다 실어가지고 저 어떤 바로 실어가지고.
0: 배추밭 진입이 어려운 5톤 트럭 대신에 배추를 옮기는 역할인데요. 거의 1톤을 꽉 채워 운반하다 보니 낮은 턱 하나도 쉽게 넘지를 못하네요. 후진으로 겨우 차를 떼냅니다. 이제 큰 트럭으로 배추를 옮기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힘뿐 아니라 기술이 필요한 작업. 배추를 잘 쌓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10: 천망을 실는데 한 차에 5천 차에 배추가 커 갖고 사이즈가
15: 950망.
4: 처음 하는 사람 같으면 이게 힘들어 못하네. 평생 20분만 해갖고 몸에 배가지고.
13: 네.
4: 얘는 66이고.
13: 네.
4: 난 66이고.
10: 아유, 힘들지 않아? 힘들어요.
13: 어디가 제일 힘드세요?
10: 허리 아프고 발목.
0: 배추를 꽉 채워 씻는 데만 2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18: 식사하시게요.
0: 1분 1초가 바쁜 출하 시기에는 점심도 빨리 먹을 수 있는 메뉴로 간단히 차리는데요.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배추입니다.
4: 놀아라. 놀을 짝짝하고 와라.
17: 예, 예, 맞아요. 예.
4: 배추 누가 만든 거예요? 응?
10: 아, 맛있다.
4: 응?
10: 해남 배추인 거예요.
4: 지금 자르는 게 뭐 있죠?
10: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안 먹어본 사람들은 몰라. 맛있지, 맛있던데. 해풍 맞지. 또 비 오면 바닷물이 학교에서 내리잖아요, 하얀가에. 그래서.
4: 그거
10: 맛있어요. 달고.
0: 숟가락 내려놓기 무섭게 상차 작업을 마무리하는데요.
4: 6시간 내지 7시간 해갖고 경기도에 있는 김치공장 가기가.
0: 신선도를 위해 당일 수확한 배추는 당일 배송이 원칙. 서둘러 출발합니다. 배추를 싣고 간 곳은 경기도에 있는 한 김치 제조 공장. 트럭이 꽤 여러 대가 와 있는데요.
10: 우리 배추 싣고 왔어요. 해남서 7대가 온 것 같은데.
0: 배추 35톤이 한꺼번에 들어온 상황. 김장철은 흔한 일인데요. 평소에 비하면 7~8배가 늘어난 겁니다. 배추가 도착하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작업자들. 배추 하차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당일 사용할 분량을 제외하고는 0도에서 4도로 맞춰진 저온실로 이동, 사용 전까지 신선도를 유지해 줍니다.
4: 야, 형아, 배추 이제 들어올 때 가지고.

0: 매일 들어옵니다, 지금은.
1: 한차 내려는데 한 그동안 한 시간 20분 걸려요.
2: 그럼 밀곱차 내리려면 하루 종일 이것만 내리시겠네요?
1: 오, 네, 내려야 되겠네요.
3: 배추뿐 아니라 김장 재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날이면 종일 하차 작업만 하기도 한다네요. 요즘처럼 김장철이면 아침 일찍 작업도 시작되는데요. 가장 바쁜 곳이 배추절임장입니다. 워낙 배추양이 많아서 절임배추만 맡은 작업자들이 따로 있는데요. 배추의 상태에 맞춰 소금의 양과 시간을 조절합니다.
4: 보통 4, 50톤가량을 절이고 있고 절임은 16에서 18시간으로 긴 시간에 소금에 절이면 배추의 조직감도 살아있고 아삭아삭한 맛이 나는
3: 배추를 절이는 사이 한쪽에서는 또 다른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김장용 무김치 손질 작업.
4: 김치를 담글 거예요. 일반 무보다 천수무가 조직감이 더 치밀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오래 익혀 먹어도 무르지가 않고 그래서 겨울철에 김장김치와 함께 먹기에 딱 좋은 김치예요.
3: 주로 동치미를 담거나 김장용 배추김치와 함께 석박지를 담는 데 쓰이는데요.
2: 칼이 잘 안 들어.
4: 조직감이 워낙에 치밀하기 때문에
3: 저장해 놓고 먹기 좋은 무김치는 재벌 세척을 시작으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재벌 세척은 표면에 붙은 불순물이나 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5: 여기라면 이렇게 더러운 거 긁어드립니다.
3: 무는 하나부터 열까지 손으로 해야 하는 수작업. 배추김치보다 손이 많이 가는 게 무김치라는데요.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주면 준비 끝.
5: 양념을 넣어야 되니까요. 정밀할 때도 있고 우리 한 8시간.
3: 차곡차곡 쌓아주면서 켜켜이 소금을 뿌리는데요. 한 번 절이는 양이 300kg 정도가 됩니다. 절임이 끝난 배추는 세척을 하는데요. 가장 고된 세척 과정은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6: 더블로 해가지고요. 한 5단계요.
3: 세척 후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요.
6: 이물 때문에 선별하고 있어요.
2: 하루 일일이 한 개씩 다 열어야 돼요.
6: 네. 이렇게 꼼꼼히 해야만 돼요.
2: 벌 같은 거네, 벌.
3: 작은 이물질 하나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자들. 5단계 기계 세척과 검수, 마지막 세척까지 거쳐야 절임 배추 준비가 끝이 납니다. 집에서나 김치 공장에서나 고데기는 마찬가지네요. 다른 점은 동일한 맛과 품질을 위해 각 과정 맛, 숙성 과정 동안에도 맛을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 때문에 육수 역시 신경을 쓰는데요. 깊은 맛을 내기 위한 재료의 조합과 비율은 특허까지 받은 비법입니다. 육수는 한 번에 450리터가량 끓이는데요. 배추김치 20톤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분량. 푹 끓여서 감칠맛이 올라온 육수는 건더기를 걸러내서 식혀둡니다.
7: 영양 고춧가루 같아요.
2: 아, 영양에서 나온 고춧가루요?
7: 네. 양파입니다. 액젓입니다. 멸치 액젓.
2: 아, 멸치 액젓이요. 네.
7: 찹쌀풀입니다.
3: 여기에 육수와 또 하나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다는데요.
7: 이거 전복하고 청양 고춧가루, 청양 고추 갈아서 만드는 거.
3: 전복은 감칠맛을, 청양고추는 깔끔한 매운맛을 내기 위한 특별 비법이라고 합니다.

0: 잘 혼합한 양념에 무채를 섞어주는데요. 무채는 양념의 무게에 맞춰 일정한 비율로 섞어주면 기본 양념 완성.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한 갓과 여러 가지 재료가 추가되는데요.
1: 갓도 들어가고 대파도 들어가고 쪽파도 들어가요. 저희는 이제 시원한 맛을 위해서 대파를 추가로 넣고 있어요.
0: 속 재료들을 잘 섞어주면 시원하고 칼칼한 맛의 양념 완성입니다. 김장철에는 포기김치만 하루에 50톤을 만들 정도로 바삐 돌아가는 이곳. 물량을 맞추기 위해 양념을 버무리는 일도 기계의 도움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기계 덕분에 힘은 덜 들지만 일정한 속도로 나오는 양념을 버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속도에 맞추는 것도 요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버무리는 작업 대부분은 경력자들이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2: 배추로 혼합하는 거요. 양념하고 배추하고 혼합.
3: 아, 근데 이거 다 묻혔는데 혼합한 거예요?
2: 네. 골고루 다시 묻게.
0: 우리의 밥상을 1년 동안 책임질 김장김치인 만큼 과정을 더 거치더라도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속 탐지기까지 거치면 김장용 포기김치가 완성됩니다.
1: 김치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한 14일 정도 지나서 완전히 익은 다음에 먹으면 맛있습니다.
0: 포기김치가 끝나기 무섭게 무김치 버무리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칼집낸 속까지 양념을 버무려야 하는 천수무 김치는 오로지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2: 가운데다 이걸 양념을 살짝 넣어서 이쁘게 보기 좋은 쪽이 먹기도 좋다 그랬잖아요.
3: 아, 예쁘게요?
2: 예.
0: 조직이 치밀해 오래 두고 먹어도 아삭거리는 천수무 김치. 양념이 잘 배게 하려면 무 깊숙한 곳까지 넉넉하게 양념을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김장철엔 평소에 비해 작업량이 많아 쉴 잠도 없이 일이 진행되는데요. 그 치열한 작업의 흔적이 곳곳에 선명합니다.
3: 김치 냄새 같은 거 배지 않아요? 양념 냄새?
4: 냄새 나죠. 대중교통 이용할 때.
3: 네.
4: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얼굴도 튀기고 하잖아요.
3: 네.
4: 뭐 어제 김장하고 오셨어요?
3: 아,
4: 내가 이렇게 맛있게 만든 김치 또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3: 네.
4: 즐거운 거잖아.
3: 아, 그래서 즐겁게 하시고 계세요?
0: 누군가의 밥상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들이는 작업자들. 덕분에 조금 편하게 김장김치를 맛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2: 이건 무가 싱싱하면서 아삭거리고 싱싱해요. 과일 맛 나는 정도로 아삭하면서 맛있어요. 쉬는 시간입니다.
0: 이른 아침부터 꼼짝 않고 김치를 만들었던 작업자들도 잠시 숨을 돌리는데요.
5: 네. 네, 가져졌어요.
3: 진짜 빨리 하시겠네요.
5: 그럼요.
3: 눈에 지금 피로가 가득하신데요.
5: 일하다 보면 그래요.
0: 잠깐의 휴식이 끝나고 다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김치 종류만 33가지. 그중 하나가 조기가 들어가는 김치라는데요.
2: 이거 이렇게 같이 펴라. 조기예요. 흑삼도 참조기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바로 잡은 거 생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김장김치 하려고요. 이 조기 내장을 한번 보면 깨끗해요. 이렇게 깨끗해요. 이 조기 내장이. 뭐가 없죠? 이제 흑산도가 외갓집인데
3: 네.
2: 그 흑산도는 옛날에 조기파시가 있었어요.
3: 아.
2: 그래서 그 조기파시 때가 되면 길에 굴러다니는 게 조기였어요.
3: 아, 그래서 김치에 넣은 거예요? 아, 그러면 옛날에 해먹던 거를 그냥 이렇게 그 사업으로 연결시키신 거네요?
2: 네네.
0: 어떤 음식보다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음식인 김치. 젓갈의 종류뿐 아니라 사용하는 식재료가 특색이 있는데요. 가을부터 잡이가 시작되는 참조기는 흑산도 김치에 사용되던 식재료였습니다.
2: 이 김치는 네. 딱 11월부터 네. 내년 1, 2월까지 이게 이제 조기가 떨어지면 안 단 거예요. 이게 조기 김치 육수예요. 조기 자체가 단백질도 많고 아주 그 감칠맛이 풍부하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0: 제대로 된 조기 김치의 맛을 위해 육수와 양념은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2: 진짜 맛있다.
3: 잘 우러났어요?
0: 급속 냉동된 조기는 충분히 해동해서 사용합니다.
2: 큰놈, 살만한 놈, 촛들라고.
0: 조기는 통째로 넣기도 하지만 살만 발라서 쓰기도 하는데요.
2: 살이 부드러워지라고.
0: 부드럽게 만든 생선살은 얇게 썰어 양념을 해줍니다. 마늘과 고춧가루, 깔끔한 매운맛을 위해 넣는 재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2: 아, 마른 고추, 아. 고추씨, 구수한 맛이 나죠. 매콤한 맛과.
0: 조기에 양념이 잘 배도록 섞는데 이때 살이 물러지지 않도록 살살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조기 김치를 담을 때 쓰는 풀도 좀 다른데요. 찹쌀이 아닌 보리를 사용합니다.
2: 보리가 당화작용을 하면 김치가 네. 아주 톡 쓰는 청량감이 아주 풍부해요.
3: 아, 청량감이요? 네.
0: 육수와 고춧가루에 마늘과 간 양파까지를 넣고 잘 섞어주면 배추 속 양념 완성. 이제 속을 꼼꼼하게 채워주면 되는데요. 양념을 잘 바른 다음 양념한 조기살을 켜켜이 넣어줍니다. 무채 대신 얇게 점인 무를 쓰는 것이 조기김치의 특징. 마지막으로 배추의 절단면을 무로 덮어주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2: 공기랑 접하면 김치가 금방 맛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기랑 접하지 않도록 이렇게 덮어주면은 김치가 오래 두고 먹어도 김장김치니까 시원한 맛으로 유지하고. 담백하네요. 김치냉장고에 넣어서 네. 한 20일 이상 숙성시킨 다음에 그때부터 접으면 아주 좋은 김치,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3: 그럼 이제 맛이 딱 드는 거예요?
2: 네.
0: 조기는 살만 점여 쓰기도 하지만 통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미리 손질해 세척까지 마친 조기. 여기에 고추씨를 섞은 고춧가루와 소금으로만 양념을 합니다.
2: 조기 김장김치 하려고 네. 조기젓 담는 거예요.
3: 아, 이거는 조기젓이에요, 젓.
0: 김치와 조화롭게 하기 위해 기본 양념을 하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소금을 더하면 완성.
2: 10년 이상 간섭된 소금. 네, 아주 과자처럼 바삭바삭하잖아요.
3: 물기도 없고.
2: 네, 이 나쁜 그 쓴 간수가 다 빠지나요.
0: 김장김치용 조기 젓갈도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하는데요.
2: 소금 염도를 잘만 채야 이게 맛있는 젓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 가는 데가 꼭 해야 돼가지고. 아.
0: 양념한 조기는 맛이 들도록 3, 4일간 숙성을 거칩니다.
6: 굵어요. 금요일날 한 거라 한 4일쯤 됐을 거예요. 이게 간이 잘 뱄을 거예요, 아마. 싱싱하거든요, 이렇게. 그렇다고 생조기도 아니고 딱 적당해요, 이렇게.
0: 맛이 든 조기가 준비되면 본격적인 작업도 시작됩니다. 어종이 풍부한 흑산도에서 먹었던 조기 김치. 통조기와 함께 감칠맛을 끌어올려줄 특별한 재료들이 들어가는데요.
7: 싱싱생 세우는데 그다음에 이거 오징어,

0: 거기에 맛을 더해줄 새우 젓갈까지 넣어 양념 완성. 정성 들여 버무릴 일만 남았는데요. 사먹는 포장김치가 발달하면서 흔히 먹는 김치 종류 외에도 특색 있는 김치도 다양하게 맛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1: 특색이다 이렇게 김치하고 이렇게 끓여서 지져서 엄마들 말로 지져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조기를. 그러면 이제 젓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뜯어서 먹거든요.
0: 두툼한 무와 양념된 조기가 곁들여진 조기김치. 어떤 맛일지가 궁금한데요.
2: 조기살을 저며서 넣는 김치가 조금 더 할머니가 옛날에 담가주던 그 옛날 맛이 납니다.
3: 아, 좀 더 깊은 맛이 난다.
2: 네네.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설탕도 안 쓰거든요.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옛날식 감칠맛이 납니다.
0: 매년 새로 만든 조기김치 중 일부는 따로 저장을 해두는데요.
4: 저 향기 좋다. 조기 옛날 조기김치야.
5: 잘 익었다. 어, 엄청 톡 쏘네.
4: 속일까 한번. 봐, 이게 조기가 들어간 거야. 이렇게.
5: 어디?
4: 여기.
5: 하얀 거.
4: 우와. 그 귀한 김치야. 이거 조기 나온 거 봐라 이거.
0: 항아리에서 1년 동안 숙성된 조기김치. 맛이 궁금해지네요.
4: 이거에다 고기 싸먹으라고.
5: 엄청 시원하죠?
6: 시원하다.
0: 김치를 만드는 곳이다 보니 김치 맛에 대한 품평회를 자주 여는데요. 오늘 대상은 1년 묵은 조기김치.
4: 됐다.
0: 묵은 김치의 찰떡궁합인 수육도 함께 준비했는데요. 이야, 야들야들하게 잘 삶아졌네요. 해남에서 올라온 햇배추에 묵은지와 수육까지 한상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정말이지 군침이 도는데요.
7: 삭아가지고 깊은 맛이 나요.
3: 좀 톡 쏘는 맛이 나네요.
7: 네.
0: 수많은 작업자들의 정성이 담긴 김치 한 포기. 덕분에 김장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365일 김치가 빠지지 않는 한국인의 밥상. 그 중에서도 스산한 날씨에 유독 생각나는 음식이 있죠.
8: 버섯과 찜 나왔습니다. 김갈비 김치찜 나왔습니다.
0: 누구나 아는 맛이지만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맛. 바로 한국인의 소울푸드라 손꼽히는 김치찜인데요.
9: 밥에다 싸가지고
0: 보기만 해도 침샘을 자극하는 조합이네요.
9: 먹다 죽어 불겄어.
0: 김치찜에는 봉깃밥 하나로 부족한 거 아닌가요?
10: 끝내줘요, 끝내줘요. 아우, 좋아요.
11: 감칠맛 넘친다 그래야 되나?
12: 담백하면서 약간 이제 매콤한 맛?
0: 모두에게 익숙한 맛일수록 오랜 내공이 필요한 법인데요.
13: 아이고, 김치는 맛있게 익었네.
0: 숙성 기간도 중요합니다.
13: 한 30일간 냉장고에서 그냥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0: 한 번에 조리하는 양도 상당해 보이는데요.
13: 이 가마솥에만 들어가는 게 50kg예요. 두 번을 100kg를 짜야 오늘 장사를 해요.
0: 부드러운 김치찜을 위해선 이렇게 늘 가마솥을 고집하게 된답니다.
13: 가마솥의 원리 아시잖아요. 안에서부터 익기 시작해서 돌아가면서 익는다는 걸 아시니까 골고루 쪄져가지고 맛있어져요.
0: 한 포기의 배추가 김치찜으로 거듭나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시간과 정성이 녹아 있습니다. 김치의 또 다른 매력이라면 바로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우러진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13: 고등어 김치찜이에요. 애벌로 한번 쪄서 양념을 해서 쪄야 고등어가 비린내도 안 나고 이제 아무래도 맛있겠죠.
0: 손질을 끝낸 고등어는

0: 김치와 만나기 전 먼저 특제 양념장과 만납니다.
1: 고등어를 찔 때 들어가는 양념이에요. 감칠맛 나고 진한 맛을 얘가 다 잡아주고 다 해줘요.
0: 35년 경력의 비법이 농축된 양념장은 고등어가 잠길 만큼 가득 구워주는 게 또 다른 맛의 비결인데요. 그 사이 곧바로 다음 메뉴를 준비하는 사장님.
1: 등갈비 김치찜이에요. 뜨물하고 된장하고 넣어가지고 좀 끓여요.
0: 이렇게 한 번 끓여내도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1: 갈비 간장 양념이에요. 냄새도 없애지만 부드러워지라고 기운을 내고.
0: 곁들이는 식재료가 김치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수고스럽지만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는군요.
1: 이 김치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음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김장철도 뭐 김장 해가지고 같이 또 누나도 먹고 자식도 주고 전통이잖아요. 김치가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이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고요. 이게 불타는 숙성 김치입니다.
0: 매운맛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매운 음식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김치도 예외는 아닙니다. 크리에이터들이 매운맛 김치에 도전하는 영상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는데요. 매운맛 김치를 찾아 전라남도 광주로 왔습니다. 기침 소리가 난무하는 이곳. 매운 김치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이야, 보기만 해도 매운 향기가 나는 것 같네요.
3: 네, 대풍한 고추를 선별 작업하고 있습니다. 때로 몰려서 안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너무 매워가지고 빨리 끝내야 돼요.
4: 눈이 따가워요.
5: 눈도 따갑고.
6: 아이, 비비면 돼, 아파.
7: 너무 비비면 안 됩니다.
8: 밖에 나와서 하세요, 근데?
3: 살라고 밖에 나와서. 안에서 하면 죽으니까 밖에서 나와서. 너무 매워가지고. 안에 있으면 그 매운기가 자꾸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9: 숨을 못 쉬어요.
10: 이거 체류가스에 중독된 것 같아요.
0: 고추 선별은 눈물, 콧물 짜며 하는 고된 작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쥐똥고추라고 불리는 베트남 고추의 맵기 지수는 5만에서 10만 사이. 최대 12,000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청양고추에 비해 4배 이상 매운 겁니다. 이 고추를 직접 받아서 선별 작업을 하는 건데요.
3: 저희 직원들이 김치를 제일 많이 사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김치를 만들려면 이렇게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11: 어디로 가볼게요?
12: 어디로 가볼게요? 고추만 내주세요.
13: 자, 이번에는 그래도 순한 놈입니다. 순한 놈. 청양고추. 베트남에 비해보면 순하죠? 우리가 해남에 씨를 보내가지고 청양고추를 키워달라고 의뢰한 건데
14: 이렇게 잘 말려가지고 정말 몸도 잘 지으신 분이죠.
0: 매운 김치에는 딱 두 가지 고추만 쓰는데요. 그중 하나인 청양고추는 품질 유지를 위해 종자까지 선별해 농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청양고추 역시 직접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 선별과 손질까지 하는데요.
15: 청양고추는 이렇게 자라야 맵거든. 너무 사이즈가 작으니까 빨리빨리 따지도 안 하고 일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0: 김치에 들어가는 원물 손질까지 하니 손이 많이 갑니다. 손질한 고추들은 저온 창고에 보관, 필요할 때마다 방앗간에서 빠오고 있습니다.
16: 고추 가루로 받아서 저희가 김치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남이 섞어놓은 거라 못 믿겠더라고요.
0: 작업하다 말고

0: 마을로 나서는데요.
1: 안녕하세요. 아, 생강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바로 가져갈게요.
2: 풍년입니다, 풍년.
0: 생강은 마을 주민이 농사 지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양파, 마늘, 배추, 무, 총각, 열무, 깻잎, 깨. 직접 농사를 짓고 직접 우리가 만들어야 우리가 자신 있게 제공할 수 있으니까.
0: 가족들과 이웃의 도움을 받아 마을과 마을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가시나 쪽파, 대파까지 그야말로 김치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재료를 공수해 오고 있습니다. 매운 김치에 쓰는 배추는 두 번의 절임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수작업으로 세 번의 세척 작업을 합니다.
3: 배추가 오늘은 적당히 입은 죽고 대는 안 죽었으니까 대에다만 살살 골고루 뿌리자. 덜 절여진 부분만 이렇게.
0: 절임 상태를 균일하게 맞추는 작업. 이때는 꽃소금을 사용합니다.
3: 배추가 너무 많이 절여지면 짜고 또 질겨요. 살짝 더 많이 죽은 부분은 더 만져만 주고 가고, 덜 절여진 부분은 조금 몇 알씩 뿌려주고 가고 그러죠. 엄마, 할머니 김장하시고 그런 데서 보고 배운 그 노하우를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또 거듭하고.
0: 배추 상태를 확인해가며 작업을 하니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3: 3시간 이상 걸리겠죠.
4: 워낙 500km 정도 하는데요.
3: 네.
0: 이렇게 과정이 많다 보니 하루 생산량은 많지 않다네. 배추 절임이 끝나가면 한쪽에서는 양념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매운 김치 양념은 개발자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와 함께 중요한 양념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하루 이상 숙성시킨 다진 양념입니다.
2: 청양고추하고 베트남 고추하고 배하고 쌀풀을 써서 섞어서 이렇게 숙성시켜 놓은 겁니다.
0: 먹자마자 매운맛이 치솟지만 금세 사라지는 베트남 고추. 거기에 청양고추의 얼얼한 맛의 조합은 연구 끝에 찾아낸 이곳만의 비법입니다.
2: 세 가지 다 베트남 고춧가루의 함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4: 좀 덜 넣고 많이 넣고 그런 차이인가 봐요.
2: 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죠.
0: 매운 단계가 올라갈수록 베트남 고추의 함량이 높아져 주황색 빛깔을 띱니다. 매운맛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일반적인 배추김치와 재료가 비슷한데요. 4단계는 좀 다릅니다. 무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이건 4단계 독하게 매운맛입니다. 매운맛이 나는 양념에 방해하는 요소들의 재료들은 싹 다 뺐습니다.
0: 고춧가루 배합을 맞춘 후 감칠맛을 더할 재료를 넣는데요. 이때 꼭 들어가는 것이 직접 만든 젓갈이라는데요.
2: 이게 바로 생멸치 젓입니다. 저희가 천일염하고 생멸치하고 2년 전에 배합한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0: 전라도식 김치답게 멸치 젓갈은 필수라네요.
2: 이게 멸치 생젓 저희가 만든 거랑 까나리 액젓이랑 새우젓이랑 해가지고 비율에 맞게 넣고 있습니다.
0: 이제 모든 재료들을 잘 섞어주면 양념이 완성되는데요.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 맛보기는 필수.

0: 안 매우세요?
1: 매워요. 근데 네. 2단계도 많이 맵습니다. 이게 4단계 독하게 매운맛입니다.
2: 그 흔한 무채 하나 없는 4단계 양념.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매운맛이 아닐까 싶은데요.

0: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1: 아, 이게 정상적인 매운맛은 처음에 씹을 때는 안 올라옵니다. 좀 씹다 보면 뒤에 확 올라오거든요. 고추가 막 터지면서 씹으면서. 오늘 맵기 성공적입니다.
0: 이렇게 보니 어쩌다 매운 김치를 만들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1: 제가 매운맛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막 찾아다닐 정도로. 그래서 제가 사실 먹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김치를 하면서 매운 김치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0: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작업이 끝날 무렵 점심 준비를 하는데요. 보통 식사는 같이 만들어 먹습니다.
2: 숙성김치예요.
3: 숙성김치.
2: 예, 예. 살짝 한 3개월 숙성한 거거든요. 묵은지로는 김치찜을 하면 맛있고
3: 네.
2: 이거는 김치찌개 하면 굉장히 맛있어요.
0: 오늘 점심 메뉴는 뜨끈한 국물이 좋은 돼지고기 김치찌개. 숙성김치로 끓인 김치찌개 맛 어떨지 궁금하네요.
4: 아, 맛있네요. 약간 진한 맛도 있고 그 숙성 새콤달콤하면서 그 특유의 숙성된 김치의 맛이 나고 있습니다.
0: 보통 식사 때면 당일 담근 김치를 같이 맛보기도 하는데요.
5: 1단계 맛있게 매운맛인데 청양고추 맥기 정도 돼요.
0: 오후 작업은 단계별 매운 김치를 담는 건데요.
6: 2단계 양념입니다.
7: 네. 네.
0: 매운 김치 작업을 할 때는 유독 신경을 곤두세우는 작업자들. 자칫 양념이 피부로 튈 수 있어 더욱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아이고, 하필 눈 근처로 고춧가루가 튄 상황. 이거 정말 큰일인데요.
8: 튀신 거예요?
7: 네. 얘는 튀면 잠깐 좀 있다가 갈게요.
6: 바르다가도 튀고 옆에서 하다가도 튀고 이게 없는 날은 하나도 없고 있는 날은 눈으로만 계속 들어간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뭐 6번도 있고 7번도 있고 계속 저기 왔다 갔다 해야 돼.
0: 습기가 차서 보호 안경을 쓰는 것도 불가. 이대로 작업을 하는데요. 그야말로 매운 고춧가루와의 사투 끝에 매운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1: 김장에 필요한 재료들이 요즘 너무 비싸죠. 그리고 집에서 김치 담는 환경도 되게 쉽지 않고 저희처럼 김치의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치 많이들 사드시고 또 오래 김장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성공적으로 김장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남

0: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1: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지난 2007년 시작된 EBS 명예가 올해로 1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750여 회의 방송을 통해 한국인이 잘 걸리는 대표 암 등 최신 의학 정보와 다양한 치료법이 소개됐습니다. 명의 15년. 시청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6개의 질환을 통해 치료법의 발전을 소개하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명의가 방송되는 동안 의학기술은 빠르게 달라졌고 의료 소비자들의 요구는 커졌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척추, 그 중에서도 허리 통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단 하나라, 그기라. 쓱집딱 하는 거, 쪽바로 쓱쓱집딱 하는 그 길.
2: 한 50m, 한 30m 갖고 쉬고 아무리 뭐 많이 가도 그 이상은 뭐.
3: 기가 난다 그러나요? 주사로 콕콕콕콕콕 찌르는 것 같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아파요. 밤에 잠을 못 자잖아. 밤새는 거예요. 밤을 꼴딱꼴딱.
0: 그 어떤 통증과도 비교되지 않는 허리 통증. 우리나라 성인 80%가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을 만한 허리 통증을 경험하고 있다는데요. 원인과 증상도 다양합니다.
4: 염자는 뭐 처음 발생하면은 돌아눕지도 못하고 일상생활하기에 굉장한 그 고통을 허리 통증을 그 호소하죠.
5: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그래서 걷지를 못하겠다.
6: 급성 통증 환자들은 아예 뭐 꼼짝도 못하게 이게 누워서 이제 실려오는 사람들이 있고
7: 이제 그런 통증을 얘기하다가 저희들이 그건 허리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허리는 하나도 안 아파요.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0: 척추 의사들은 환자들의 극심한 허리 통증과 싸워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의 15년. 허리 통증은 과연 시원하게 해결됐을까요?

0: 다소 살벌한 수술 도구들이 놓여진 곳. 그만큼 치열하게 신경이 곤두서는 곳. 척추 수술장에서 명의가 가장 먼저 만난 의사는 척추 기형 수술의 세계적인 권위자 석세일 교수였습니다.
1: 이것은 바로 제 척추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척추를 몸의 기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0: 정부석 씨가 초기 명의의 MC로 활약했었는데요.
1: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하게 휜다거나 또는 앞뒤로 비틀어지거나 휘어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0: 척추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게 휘어진 모습. 당시 대학생이었던 은형 씨가 석세일 교수를 찾았습니다. 허리를 구부려 한쪽 등이나 허리가 비대칭적으로 튀어나오면 척추에 이상이 있다는 증거인데요.
2: 여기 이렇게 휘는 애들이 그 지금 말한 대로 특발성 진만증이라고 중학교 1학년 때 오리로 시작하는 게 제일 많지만은 뼈가 기형으로 생기거나 척수 안에 뭐 무리 보이거나 있을 수가 있어.
0: 원인을 알 수 없는 척추 기형. 86도와 72도의 각을 이루며 S자 모양으로 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원래는 위에가 46도였거든요. 근데 88도?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살이 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휜 거라고.
0: 척추에는 척추경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얼굴의 눈처럼 대칭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척추경이 나란하지 않다는 건 척추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척추가 좌우로 휘어지면 척추 측만, 앞뒤로 변형을 일으키면 척추 후만이라고 부릅니다. 척추 변형의 하나인 척추 측만증은 발병률이 2% 정도로 주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데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병도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특발성이라는 말은 원인 불명이라는 뜻이에요.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별 진전이 없습니다.
0: 심각한 척추 측만증. 치료 방법은 수술뿐입니다. 등 쪽으로 30cm 정도 수술 부위를 절개했습니다. 척추가 S자로 휘어있는 은형 씨는 척추체 마디마디가 꽈배기처럼 회전된 상태. 우선 철침으로 표시해둔 척추경에 나사못을 박고 나사못들을 강봉으로 연결해 고정시키는 수술 방법이 시도됩니다. 흉추 척추경 나사못 삽입술. 세계 최초로 석 교수가 시도한 수술법입니다. 그간 이 수술법이 가슴뼈인 흉추에 사용되지 않은 이유는 흉추의 직경이 요추의 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경다발이 지나가기 때문에 자칫 신경을 손상시키면 엄청난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나사못의 각도와 방향이 조금만 잘못 틀어져도 환자에겐 치명적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락되지 않는 수술. 틀어진 척추를 바로잡기 위해 은영 씨의 몸에는 15개의 척추경 나사못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려운 수술을 마친 지 열흘.
5: 이번 좀 잡아주세요.
6: 받아줬구나. 앞으로 죽여봐. 응, 됐어. 아주 받아줬다, 얘. 응?
0: 척추가 곧게 펴지면서 은영 씨는 잃었던 2cm의 키를 되찾았습니다. 휘어진 허리를 곧바로 세울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척추에 박힌 나사못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척추에는 척추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척추에서 가장 강력한 구조물입니다. 때문에 이곳에 나사못을 박아 휘어지고 흐트러진 뼈를 고정하고 올바로

0: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척추경 나사못의 도움으로 굽은 허리를 쭉 펼 수 있는 것입니다.
1: 척추뼈 자체는 퍽석퍽석한 뼈인데 척추경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강력한 뼈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나사를 박는 거죠.
2: 이것이 바로 척추측만 수술에 사용되는 나사못입니다. 석세일 교수는 휘어진 척추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나사못을 세계 최초로 흉추에 삽입하는 척추경 나사못 삽입술을 시도했습니다.
0: 전쟁과 가난으로 어려운 시절, 석세일 교수는 한 외국 재단의 지원을 받아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영어가 서툴러 공부가 쉽지 않았지만 운명의 스승을 만났습니다. 세계적인 척추 전문의였던 골드스테인 박사. 그는 석 교수에게 함께 연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3: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배운 것을 우리 한국에서 좀 베풀어야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우기고 왔죠. 올 때에 정 내가 가봤다면은 내가 한국 가서 우선 쓸 수 있는 해린 당시에 그 척추측만증 교정에는 해린턴 기기를 사용했는데 기본 세트를 줄 테니까 가서 시용하라 해서 40년 전에 이제 난리던 기계인데 요새는 뭐 이거 이제는 없다고 이거 이제는 국보급 이제는 역사박물관에 들어갈 기기가 됐다고.
0: 하지만 쓸수록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3: 척추경 나사를 이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박았는데 이게 자꾸 빠지더라고. 이것도 빠지고 뼈도 부러지고.
0: 그때 떠올린 것이 척추경 나사못입니다. 위험해서 흉추 수술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각도를 계산해 신경이 다치지 않게 넣으면 획기적인 수술법이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3: 12살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돼지가 3개월 돼지가 돼요. 그러면 그 척추경 모양이나 그 유연성이 청소년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돼지 가지고 삽입해서 어느 정도의 크기의 나사못을 사용하면은 또 길이는 얼마나 한 것을 사용하면은 좋겠다 하는 것을 그때 동물 실험으로 확인해서 그리고 인체에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발표하게 된 거죠.
0: 미쳤다, 불가능하다는 논란을 이겨내고 결국 논문을 인정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의사들도 그의 수술법을 따를 만큼 안전성도 입증받았습니다.
4: 옛날에는 그런 기구들이 없었거든요. 쇠로 된 기구들 고정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수술을 한 다음에 기부스를 전신 기부스를 머리부터 목부터 저 이 다리까지 기부스를 감아가지고 1년간 뉘어놨어요. 똥오줌도 다 받아내고 1년간 뉘어놓고 그렇게 해서 뼈를 붙였거든요. 근데 뒤에 이제 쇠로 된 고정 기기가 나옴으로써 환자들이 수술 후에 금방 서서 걸어댕길 수 있다. 굉장한 혜택이었죠.
5: 예전에는 그 부위가 위험하기 때문에 갈고리처럼 생겨서 후크라 그래서요. 갈고리를 살짝 걸어서 척추 변형을 교정하거나 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력이 약해요. 고정력이 약하니까 수술이 끝났는데도 환자가 여전히 좀 아파하는 게 많습니다. 이전에는 갈고리를 사용했는 단점, 고정력이 약하고 교정력이 약한 부분을 이 흉추의 경추경 나사못이 환자들의 수술적인 결과를 굉장히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0: 흉추에 넣었던 나사못 하나. 그것은 척추 수술에 큰 도약을 가져왔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찾아온 9살 현주.
6: 한 발자국 걸어봐. 한 발자국. 또 괜찮아. 이거는 걱정하지 마. 한 발자국 걸어봐.
7: 심하긴 심한데 내일이.

0: 심하긴 심하다.
1: 현주를 다시 걷게 하고 척추도 바르게 펴줘야 하는 상황. 이충기 교수는 척추 기형 질환인 척추 측만증 치료의 권위자입니다. 갑자기 생긴 척수 종양으로 척추가 급격히 휘어버린 현주. 그래서 다리 마비까지 왔는데요.
2: 컨버지는 한 5도죠.
3: 응?
1: 이 교수는 바로잡을 척추의 각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척추 측만증 수술은 자칫 중추신경을 건드릴 수 있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수술인데요.
3: 여기야 어퍼보도. 아, 나 친구 이거. 내 뉴럴로지 있어서 무지 조심해야 돼. 이거 건드리면은 마비야.
1: 이 교수가 날카롭게 곤두섭니다. 척추 속에는 지뢰와 같은 신경다발들이 들어있습니다.
3: 이게 뭐가 만져지는 것 같다?
1: 신경을 피해 척추경 나사못을 조심스럽게 박습니다. 나사못을 박는 각도와 깊이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하는 까다롭고 힘든 수술입니다.
2: 파이널 타이틀. 다리, 잠깐만, 내가 들어가. 이렇게 나와. 나와봐.
1: 마취를 잠깐 멈춘 상태에서 이 교수가 직접 침대 밑으로 들어갑니다.
2: 다리 움직여보라고 그래요. 다리 좀
1: 움직여볼래? 신경 손상은 없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2: 발가락 움직여볼래? 아니, 다리 움직여봐. 발가락 움직여보라고 그래.
4: 발가락 움직여봐.
2: 또, 이쪽. 다리 움직여보라. 발가락 움직여보라고 그래.
4: 발가락 움직여봐.
2: 어, 다 움직여. 오케이. 닫아라.
1: 전기 자극을 줘서 알아볼 수도 있지만 이 교수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2: 빨리 닫아.
5: 그거 이제 지금 있는 척추하는 선생님들은 전혀 아마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방법들을 저희 때는 많이 썼거든요. 그게 이제 웨이크업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환자를 척추 수술을 해놓고 이 환자가 과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모니터링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모니터링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아 신경이 괜찮다 안 괜찮다를 판단하는데 그런 그 아주 비싼 기구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환자를 마취해서 깨워납니다. 깨워서 다리가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다시 마취를 걸거든요.
1: 또 다른 수술장. 환자는 50평생 척추가 휜 채 장애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수술은 휘어진 척추를 펴기 위해 척추뼈를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마비의 위험도 큰 상황. 이때 환자 상태를 살피는 것은 전기 자극을 이용한 신경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6: 마취해서 깼나?
7: 예.
6: 바디 깼네? 할머니. 눈 떠봐. 오케이. 또 주먹 잡아보고.
7: 팔 움직여봐. 어이구, 잘 움직이네요.
6: 또 위로 올리고. 놓고. 또 무릎 펴보고. 놓고.
1: 손과 발이 움직인다는 건 일단 마비의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신호. 노련한 척추 의사도 그제야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6: 아주머니, 아주 잘 됐어. 100도가 3분의 2가 펴져서 36도가 됐어. 이게 구부러졌던 거에 3분의 2가 펴졌어요. 아주 잘 됐어. 신경을 누르고 있던 거 굉장히 누르고 있더라고. 어떻게?
8: 저는 이제 세상에 새로 태어났다.
1: 마비를 피해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는 데는 신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움이 큽니다. 행여 조금의 마비라도 생기면 그 수술은 곧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9: 수술하다가 내가 좀 위험한 동작을 했다. 조금 뭐가 이상하다 하면 검사 한번 합시다 하면은 그쪽에서 검사하면은 웨이브가 다 정상 나오면 이상 없습니다. 아니면 웨이브가 좀 이상합니다 하면은 좀 기다렸다 한다든지. 수술 중 실시간 신경 모니터링 시스템은 옛날엔 깜깜이 운전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깜깜한 데 가는 거였고 이거는 내비게이션이 돼 있어서 지금까지 온 거는 안전하다 안

0: 안전하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는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1: 뼈를 다루지만 더 크게는 신경을 잘 다뤄야 하는 수술.
2: 여기야 어퍼보도. 아, 나 친구 이거. 내 뉴럴로지 있어서 무지 조심해야 돼. 이거 건드리면은 마비야.
1: 수술방엔 늘 긴장감이 감돕니다.
3: 우리는 그 절벽에서 절벽 위에서 걷는 사람들이고 그 작두에서 춤추는 무당 비슷해서 잘못하면 떨어져 죽고 그 다리가 배해지니까 조심조심해서 항상 조심해야지 내가 이거를 여러 번 해봤다고 자신만만하게 들어가다가는 큰 코가 다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경적 필패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손자병법에 나오는데 적을 가볍게 여기면 필이 패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내가 100개 해본 수술이라고 100번 해본 수술이라고 가볍게 들이다가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1: 이충기 교수는 척추수술에 필요한 수술 도구와 척추경 나사못을 직접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공뼈 개발에도 앞장섰는데요. 인공뼈는 척추뼈와 뼈 사이를 서로 이어주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료입니다. 척추수술을 하면서 항상 가격 부담이 없고 좋은 뼈가 필요했던 이 교수는 인공뼈를 국산화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0: 이때까지는 사실 인공뼈가 외국으로부터 많이 수입됐습니다. 특히 일본, 독일, 미국 이런 데로부터 많은 수입을 했는데 우리가 개발한 것이 외국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의 향후 전망은 외국으로의 진출이 굉장히 밝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대부분 이제 그 처음에 수술, 척추 수술 기구들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왔지만 사실 획기적인 발전은 블란서 프랑스에서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80년대에 그걸 가져다가 많이 썼어요. 80년대, 90년대. 보니까는 일본 가서 보고 일본 친구들 만나서 보면 개발을 많이 시작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저희도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때 저도 많이 개발을 시작했죠.
2: 때론 뼈를 잘라내고 다른 뼈와 이어붙이게 되는 척추 수술. 뼈가 비워진 자리를 잘 메우고 뼈가 서로 잘 붙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몸에서 잘라낸 뼈 조각을 케이지에 담아 넣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골유합, 즉 뼈가 잘 붙어 수술 경과가 좋습니다. 특히 뼈를 잘라낸 범위가 커서 자신의 뼈가 부족할 경우 인공뼈는 더욱 유용하게 쓰입니다.
3: 자기 뼈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엉치뼈에서 뼈를 떼내는데 보통 한 2, 30cc는 떼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 50cc 이렇게 많은 부분이 필요할 때는 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타인, 돌아가신 분의 뼈죠. 타인의 뼈도 이용해보고 아주 초창기에는 뭐 말뼈도 이용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타인이나 이종뼈는 면역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건 점점 없어졌고 지금은 골형성 프로테인, 골형성 단백이라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거를 추출을 해서 농축시킴으로 인해서 뼈를 잘 생성되게 할 수 있는 여러 연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호초 갖고 연구하는 것도 있고요.
2: 여러 수술 장비와 재료가 발전하고 환자 상황에 맞는 수술법이 개발되는 동안 평균 수명도 늘어났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었다는 것은 건강한 허리를 오래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 같은 퇴행성 질환의 환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굽고 휘고 비틀어진 척추.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에 이상이 생기면서 치명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수술대에 오른 사람들.

0: 당직 척추염을 앓고 있는 노태문 씨. 그는 김기택 교수에게 척추를 펴는 큰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1: 그거는 이제 수술실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으면 그 자리 세버리고.
0: 그의 허리가 이렇게 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직 척추염은 골반의 천장관절과 척추뼈를 주로 침범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세균을 죽이는 면역세포가 척추를 공격해 염증이 지방조직으로 변하고 점차 뼈가 되면서 굳습니다. 보통 천장관절에서 시작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염증이 점차 진행되면서 척추가 굳고 활처럼 휘어지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척추라는 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관절인데 이렇게 강직이 와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리는 거죠.
0: 늘 땅바닥을 향한 시선. 허리에서 시작된 강직은 목뼈까지 진행되었고 노태문 씨에겐 땅을 보며 걷는 것이 이젠 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위를 향해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 컵을 하나 꺼내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2: 높은 거는 제가 내는 게 불편하니까 다 밑으로 다 있습니다.
0: 가장 불편한 건 잠자리입니다. 베개를 세 개나 쌓고 서야 겨우 누울 수 있는데 허리를 펴지 못하니 잠을 자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 곧고 건강한 허리를 가졌던 노태문 씨. 병명도 모른 채 30년을 사는 동안 척추는 점점 굳고 휘어졌습니다.
2: 숙여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숙이게 되거든요. 이것도 아주 허리에는 아주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0: 한복 기술자였지만 병 때문에 생업까지 포기한 그는 어렵게 수술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2: 애들이 크고 곧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내가 앞에 가서 그걸로 서야 되는데 이런 몸으로 서서를 네, 과연 뭐 저희 친척이나 뭐 지인들은 제 상태를 아니까 이해하는데 아 상대방 측에서는 얼마나 난감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0: 노태문 씨의 수술이 있는 날 보통의 척추 질환 수술과 달리 많은 의료진들이 준비를 합니다.
3: 남자니까 빨리 펴.
0: 수술 자세를 잡고 준비를 하는 데만도 한 시간이 걸릴 정도로 크고 어려운 수술입니다. 등과 목 부위가 유난히 굽은 환자. 수술은 먼저 나사못으로 잘라낼 척추뼈 부위를 고정하고 요추를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내 환자의 척추 각도를 맞춥니다. 좀 더 척추를 펴기 위해 흉추를 추가로 잘라내 고정시켜줍니다. 어디로 접근해 어떻게 수술해야 할까? 척추를 수술하는 방법도 점점 새롭게 고안됐습니다.
1: 강직성 척추염은 제일 어려운 것이 이렇게 몸이 통째로 굳어 있기 때문에 그냥은 안 펴집니다. 어디선가 뼈를 부러뜨려야 되고 그 부러뜨린 뼈의 일부를 삼각형 쐐기 모양으로 빼내서 다시 그거를 합산을 해야만이 되는 건데 그 중간에 꼭 신경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이제 마비가 오는 거니까 오히려 못한 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직성 척추염의 절골술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4: 약 한 40도 정도 교정을 했고 더 이상 하면 신경 마비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0: 두 번에 걸쳐 뼈를 자르고 이어붙이는 대수술.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마음은 절박합니다. 의사로서 자칫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수술을 과감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1: 그 당시에 이제 척추경 나사못이라든지 여러 기구들이 저희 손에 이제 응용력이 생겼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이제 여러 부분으로 옮겨서 척추 후만 변형, 노인성 이런 것들에도 이제 접촉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술의 영역을 넓히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도 되긴 됩니다.
0: 수술 20여일 후.
1: 일어나셨네? 어이구. 장 운동 때문에.
0: 노태문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1: 그것도 좀 필라면
0: 허리를 펴고 서 있는데요.
1: 하시는 게 좋고. 한번 좀 걸어 보세요. 이거 풀고
0: 늘 땅만 보며 걷던 예전과 달리 고개를 들어 하늘도 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1: 그래도 잘 돼서 다행입니다.
5: 감사합니다. 교수님 나 덕분이죠.
1: 가셨다가
6: 냉장고에 여기 문구가 있더라고요. 문구가 적혀있는 게 전에는 그걸 보지를 못했거든요. 바로 서서는. 그런데 그걸 이제 읽어서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0: 똑바로 서서 걷는 것이 더없이 소중한 이들. 그들에게 수술은 새로운 삶을 찾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최근 노태문 씨는 새로운 직장을 찾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며 명의 앞으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비싼 약값을 치르기도 하고 과잉 수술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허리를 오랫동안 잘 쓰며 살 수 있을까요? 명의에게 물었습니다. 수술할까 시술할까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7: 허리 통증의 대부분은 퇴행성이거든요. 90% 이상이 퇴행성으로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아주 희귀한 경우 빼놓고는 응급이 아니거든요.
1: 아플 때는 엄청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아프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며칠 지나게 되면은 통증이 가라앉게 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일주일에서 2주 내에는 80-90%가 통증이 없어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8: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그리고 비수술적인 어떤 치료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치료를 했을 때 조금 통증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버틸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건 끝까지 버티십시오. 운동도 하시고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바로 수술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0: 9년 전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수술을 받았던 권정숙 씨. 최근에 다시 허리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등까지 심각하게 굽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는데요.
9: 하다가도 허리 아프면 많이 앉았다가 해도 조금 낫고.
10: 앉았으면 허리가 안 아파요.
9: 아.
10: 그런데 선생님 게 제일 심각해.
9: 제일 무서워.
10: 선생님 게 제일 무서워.
0: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하고 눌린 신경을 풀어주면서 고통스런 통증에서 벗어나는가 싶더니 몇 달 전부터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누워서 허리를 펴려 해도 굽은 허리 때문인지 편치가 않습니다.
10: 이게 발을 못 다니니까 이게.
0: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던 권정숙 씨. 두 번째 척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은 모두 2차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권정숙 씨는 9년 전 협착증 수술을 받은 환자로 허리가 굽고 예전의 수술 부위에 유착이 심해 신경이 눌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통증이 심각한데요. 먼저 1차 수술은 등 쪽에서 30cm가량을 절개한 후 예전 수술에서 썼던 나사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척추 관절 사이에

0: 새로운 나사를 삽입합니다. 예전 수술로 유착된 조직을 제거한 후 굽은 척추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요추 3번을 자릅니다. 2차 수술은 옆구리에서부터 골반 부위까지를 일자로 절개해 들어갑니다. 먼저 디스크를 제거하고 이 자리에 뼈 조각을 넣은 케이지들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환자를 다시 뒤로 돌린 다음 엉덩이 쪽 골반뼈에 나사를 삽입하고 교정된 등 모양에 맞춘 긴 수귀등을 나사와 연결해 고정합니다. 그 후 요추 3번을 추가로 잘라 목표한 각도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나사의 뚜껑을 덮고 수술 부위 사이사이에 뼈끼리 잘 붙도록 뼈 조각을 넣어주면 수술은 모두 끝이 납니다. 척추 재수술은 삽입된 수술기구와 다른 조직과의 유착이 심해 수술이 더욱 어렵습니다. 예전 수술에서 넣었던 기구들을 모두 빼냈습니다.
1: 이제 분류합이 되어 있으니까 뼈 안에서는 나사가 계속 노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 제거했고 그다음에 더 굵은 나사를 박아서 삽입했고
0: 큰 수술이다 보니 2차 수술은 일주일 후 진행됩니다. 수술이 시작되면 우선 디스크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넣을 케이지를 만듭니다. 뼈 조각을 넣은 케이지는 뼈와 뼈 사이에서 굳으면서 허리를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케이지와 금속봉 등의 기구들이 오랜 세월 몸속에 있어도 안전하도록 인체 적합도가 높은 소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 각도가 나왔나요, 원장님?
3: 거의 비슷한 각도 나왔습니다. 한 40여도.
0: 수술한 지 6년 후, 권정숙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꼬부라진 허리로 고통을 참아가며 서 있어야 했던 부엌. 하지만 지금은 허리가 곧게 펴졌습니다.
4: 지금은 아주 쭉 펴진 거요. 지금은 아주 쭉 펴진 거야.
0: 여전히 농사일을 놓지 못하고 있지만 일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허리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4: 이렇게 하고 해다가도 허리가 아프면 그냥 내 팽개치고 들어놓는 거 그냥. 아이고 난 못하겠다. 그래서 들어놓으면 그냥 이렇게 들어놓. 아이고야. 이렇게 두드려. 여기가 얼마나 아팠는데 그때는.
0: 이젠 옛날 일입니다.
4: 죽고 나서 하나 한 달에 써무조건 수술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고 뭐하냐고 죽고 나서 하나 해라. 수술하고 나서는 많이 편한 거지.
0: 어려운 재수술까지 받으며 얻어낸 건강한 일상. 이처럼 최근에는 수술법과 다양한 기구들의 발전으로 환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수술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1: 첫 번째는 강력한 고정력을 얻을 수 있는 척추경 나사못이 개발이 된 거. 두 번째로는 수술이 아무리 넓게 확장이 되더라도 그 사이를 채울 수 있는 그 이식뼈를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수술하는 도중에 위험한 수술을 했어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마비가 없구나. 마비가 있으면 빨리 풀어야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해 주는 거, 안내해 주는. 저는 세 가지를 꼽는다면 이 세 가지가 가장 획기적인 발전을 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허리뼈에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디스크인지 대상 포진인지 알 수 없는 허리 통증이 몰려왔지만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 수술에서는 종양과 함께 종양이 붙어있는 요추를 한 덩어리로 제거해야 합니다. 신경을 조심스럽게 피해 허리 뒤쪽 뼈를 떼어냈습니다. 뼈를 제거하자 그 안에 있던 신경이 드러났습니다. 이 신경을 얼마나 손상시키지 않고

0: 영양을 제거하느냐가 이번 수술의 관건입니다.
1: 이게 흉추는 이제 신경 가지들을 다 묶어서 잘라버린 다음에 하거든요. 이게 이제 편한데 여기는 이제 그 신경 가지들을 다 쫓아가면서 얘 막 달라붙어 있어요. 달라붙은 거 다 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우리가 무슨 작업들을 하니까.
0: 9시간 가까이 매달린 수술. 드디어 드러난 종양의 크기는 무려 15cm나 됐습니다. 척추 종양의 상당수는 암에서 전이된 것들이라 수술도 까다로운데요. 척추 종양 수술의 권위자이기도 한 이종서 교수는 척추 측만증의 흉관경으로 최소 침습 수술을 처음 시도한 의사입니다.
2: 뭐 쉽게 생각하면은 많이 쬐던 걸 덜 쬐다. 조금 작게 뗀다, 뭐, 이제, 이렇게, 뭐, 쉽게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의미는 속에 내부에 있는 조직들을 손상을 좀 덜 주고서 수술을 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쬐는 길이가 사실 중요하지는 않고요. 뭐, 출혈도 적고, 그 다음에 통증도 적고, 또 회복도 그만큼 또 빠르고 하는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0: 척추가 심하게 옆으로 휜 측만증 환자. 이종서 교수는 척추를 바로 펴주기 위해 몸을 여는 수술 대신 흉관경 수술을 처음 시도했습니다.
2: 아주 심한 경우는 뼈를 아예 그 척추째 하나를 아예 떼버리고 위아래를 이렇게 움직거리게 해서 다시 맞추는 그게 이제 가장 고난도의 수술이고요. 척추라는 게 마디마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마디마다 그 나사못을 받고 그 나사못 사이를 조정을 해서 그걸 교정을 보통 하게 되죠.
0: 그러나 흉관경 수술은 몸을 크게 절개하지 않고 몇 개의 구멍을 내고 진입해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서 교수는 흉추 수술에 적용하기 어려운 흉관경 수술을 측만증 수술에 활용한 것입니다. 절개식 수술과 비교해 흉터가 작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갈비뼈를 이만큼 떼내고서 가슴을 제끼고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구멍을 몇 개 뚫어서 내시경을 보면서 우리가 수술을 할 것 같으면은 아 이거는 환자한테 허리 내시경보다는 훨씬 큰 우리가 그 베네핏을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물 실험 돼지를 마취해 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좀 많이 연습들을 하고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0: 수술 후 확연히 달라진 척추의 모습. 많은 출혈과 함께 등과 가슴을 크게 열지 않아도 가능했습니다. 결과가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면 의사는 환자 편이었습니다.
2: 결국은 이제 그 필요한 장비를 그 기구들을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이제 첫 환자를 수술한 게 이제 2002년도에 1월 달인 거에 제가 첫 환자를 수술을 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사실 잘 됐어요. 그때 그 당시 아마 14살 정도였는데 하고 나서의 그 뒷모습이 하기 전보다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서 환자도 이제 보여주고 진짜 아주 모양이 좋다. 이제 이렇게 환자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했던 기억이 납니다.
0: 외국의 한 학회에서 흉추의 디스크를 흉관경을 이용해 제거하는 수술을 본 후 이 교수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척추 측만증 흉관경 최소 침습 수술. 그의 노력이 척추 수술 발전의 한 축을 이끌었습니다.
3: 팔꿈치는 작게 볼까요? 이렇게.
0: 인구 고령화로 인해 척추 질환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퇴행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과 후만증 수술은 물론 비수술적 치료까지. 어떻게 하면 척추 재수술을 줄일 수 있을까 연구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91세 윤숙자 할머니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허리는 물론 다리까지 저려서 제대로 걷기가 힘든데요.
3: 양쪽 다리가 다 저리세요?
4: 다리가 저리.
3: 다, 그러니까 양쪽 다.
4: 그럼 얘들
5: 왼쪽이 약간 저려요, 또.
3: 왼쪽이 더 저리고, 네, 네. 종아리까지. 그렇죠. 종아리까지 다 저리시죠?
4: 힘이 다 걸어먹고 있어요.
3: 걸어먹고, 힘도 없어가지고.
4: 걸어먹고, 힘이 없어요.
3: 신경 통로가 이렇게 하얗게 넓어.

0: 되게 넓어야 됩니다. 척추가 아니 이렇게 원통입니다. 원통. 이렇게. 잘은 몰라도 좀 어둡죠. 5, 6번 사이. 다 이게 협착이 온 거예요. 좁을 협자, 붙을 착자.
1: 척추관 협착증으로 신경이 눌리는 상태지만 고령이라 수술이 어려운 상황. 김용찬 교수는 시술을 준비합니다.
2: 이 시술의 이름은 신경성형술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4번하고 5번 사이 협착증이 있다고 하면 그 위치까지 도달해서

0: 입구를 통해서 약을 주입함으로써 조금 더 효과적인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 전 단계의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시술은 씨암이라는 실시간 엑스레이로 척추를 확인하며 진행됩니다. 주사 치료만으로 효과가 없을 때이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시술은 먼저 꼬리뼈 사이의 공간으로 카테터를 넣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위까지 찾아가 유착이 있거나 신경이 눌린 부분을 벌려줍니다. 그 공간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신경 약물과 좁아진 신경 통로를 부드럽게 해주는 약물을 넣어주면 시술은 끝나게 됩니다.
0: 신경은 차단술만 대부분이었어요. 대개는요. 주사기 가지고 하는 게 다였어요. 어디로 찌르냐 다 그거였는데, 척추관까지 직접 진입해서 하는 그런 과감한 시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가느다란 카세터를 만들고 과감하게 시도하면서 그 신경 근처까지 직접 들어가는 일들을 하니까 조금 더 발전이 됐고, 또 하나는 그 기구 자체가 발전한 거예요.
1: 영상 장비와 시술 장비의 발달로 보다 신경 가까이 접근해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술에 대한 부담은 줄이면서 환자의 선택은 늘었는데요. 하지만 비수술적 치료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0: 하지에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 비수술적인 치료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지 마비라고 하는 것은 하지의 근력이 감소했거나 그리고 감각이 소실돼서 내 다리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는 이 비수술적인 치료는 효과가 없고요. MRI상 신경을 누르는 큰 사이즈의 디스크가 있거나 또는 협착증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아무리 이 시술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심지어 그 다음날 다시 아파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가능하면 빨리 수술하시는 게 회복에 더 좋습니다.
1: 허리 수술이 먼저냐, 무릎 수술이 먼저냐. 김 교수는 또한 허리 통증과 무릎 질환과의 관계를 연구하며 척추 질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긋지긋하고 때론 치명적인 허리 통증. 척추 의사들은 그 통증과 부단히 싸워왔습니다. 환자를 위해 수술기구를 개발하고 수술법을 연구하며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2: 그러나 원칙은 변하지 않거든요. 수술의 원칙. 어떤 환자를 수술해야 되고 수술 안 해야 되고 그런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 원칙을 잘 지켜서 앞으로도 치료를 하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지금 이 순간이 최고가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 최선일 뿐이다. 이 최선은 다음 몇년 후에는 또다시 다른 최선으로 바뀌어질 거다. 더 좋은 방법이 뭐 있을까? 더 환자를 위한 방법이 뭐 있을까? 이런 거를 연구하는 자세를 갖춰야 되겠다고 한번 느껴봤습니다.
4: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자료들이 이제 많이 쌓이면서 그 빅데이터가 될것 같으면은 개개인의 맞춤 치료가 될수 있는 아마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아예 직접 많이 만들어서 외국에 퍼칠 수 있는 이제 이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0: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2: 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종 감염병에 전 세계는 국경을 닫고 서둘러 백신을 개발하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썼으며 일상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잡히지 않는 바이러스는 변이의 변이를 만들어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오미크론 변이로 하루 확진자 수는 6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전 국민 3명 중 1명이 확진되는 감염병의 시대.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3: 오미크론, 델타크론까지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서 더 큰 질환이 또 다가올 게 있을까?
4: 다 완치가 되셔서 돌아오셔도 좀 계속 기침, 장기침 심하시더라고요.
5: 백신을 몇 차까지 맞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6: 진짜로 폐가 많이 손상되는지 궁금해요.
2: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7: 소아청소년이 전파의 매개체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8: 회복이 됐더라도 이 후유증이 나타나는 양상은 천차만별입니다.
9: 새로운 변이가 어떤 변이가 나올지는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10: 변이가 반복이 될 때마다 전파력은 높아지지만 뭐 치명률은 낮아진다 뭐 이런 통설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 4명의 전문가로부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오미크론에 대해 알아봅니다.

0: 코로나19 시대 3년째로 접어들었는데요. 그동안 변이도 많아지고 확진자 수도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바이러스로 코나 입에서 나온 비말이나 작은 입자들을 통해 전파되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침투하기 위해 휴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간 세포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시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증식하며 감염을 일으킵니다. 바이러스는 환경에 따라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 변이가 발생하면서 다양한 변이를 일으키는데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알파 변이를 시작으로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등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 알파벳 순서로 붙여집니다. 가장 최근에 나타난 변이가 오미크론인데요. 많은 이들이 증상을 말할 때 독감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1: 전혀 동의하지를 않고요. 오미크론은 독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은 전파력 자체가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똑같은 기간 동안에 똑같은 환자 수로 시작이 돼도, 유행이 시작이 돼도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서는 10배가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또 하나는 연령별 치명률을 보면은 70대에서 80대의 치명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누적 치명률은 0.12%까지 떨어졌지만 70대의 치명률, 80대의 치명률은 독감 인플루엔자 치명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독감과 동일하게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가장 큰 차이는 전파력인데요. 독감은 재생산 지수 1로 한 명이 한 명을 감염시키는 반면 오미크론은 약 12명을 전파시키는 감염병입니다. 또 하나, 독감 바이러스는 차고 건조한 겨울에 주로 유행합니다. 독감의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몸살, 고열, 기침, 가래, 구토 등으로 오미크론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은 코나 목과 같은 기도 윗부분뿐 아니라 기관지나 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독감의 경우 백신이 잘 발달해 있고 특히 A형 독감의 경우엔 치료제도 개발돼 있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2: 독감은 4급 감염병이라서 신고 의무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매년 독감 환자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죠. 다만 이제 추정을 해보면 적게는 한 200만 명, 많게는 한 500만 명, 사망자의 숫자도 한 2천 명에서 5천 명 정도가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이 워낙 전파력이 높으니까 독감보다는 감염자의 숫자가 많아서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는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보다는 좀 더 많다고 할 수 있죠.
0: 오미크론 대확산 이후엔 일평균 약 300명이 사망해 코로나 전체 누적 사망자는 약 2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증상이 독감과 비슷하다는 소문도 있었는데요. 무증상인 사람도 있지만 훨씬 심각하기도 하고 고통스럽다는 환자도 많습니다.
3: 오한하고 근육통은 다 있었고 목이 아픈 거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인후통이었어요. 저는 원래
4: 지금은 그래도 완화되어져서 이 정도였는데 처음에는 정말 목소리 자체가 잘 나오지 않아서
5: 콧물이랑 좀 기침이 되게 많이 나왔었고요. 또 가래도 되게 많이 나왔고
1: 독감을 알아봤던 분들이 독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독감도 증상들이 몸이 조각조각 나는 것처럼 아프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병인데 실제로 오미크론 감염된 분들이 그런 독감은 또 비교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아픈지 상상이 가죠.
0: 호흡기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침, 재채기, 말, 호흡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우리 몸으로 들어온 바이러스는 복제를 거듭하며 공격을 시작하고 이때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호흡기는 기도를 중심으로 코, 인두, 후두, 기관을 포함하는 상기도, 기관, 기관지, 폐를 포함하는 하기도로 나뉘는데요.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나 목에서 시작해 기관지와 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최근 등장한 오미크론 변이는 주로 상기도 감염 증상을 먼저 일으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6: 초기에 알파부터 시작해서 델타까지는 폐렴이라고 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고열을 동반한 기침, 가래 증상들이 주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어떤 경우에는 심장이 문제가 생긴다거나 근육통이 생긴다거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감기 증상, 몸살 증상 등이 나타났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걸로 바뀌게 되면서 그 증상이 주로 인후통 쪽으로 많이

0: 바뀌게 됩니다. 뭐 침을 삼킬 때 목이 아프다거나 말을 할때 목이 갈라진다거나 목을 음식을 먹었을 때 삼키기가 어렵다거나 혹은 콧물 같은 일반적으로 목 위쪽에서의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고요. 스텔스 오미크론은 또다시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만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코로나의 진단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따라서 일반인들이 생각하셨을 때의 증상을 가지고 코로나다 아니다를 감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1: 사실 어른들도 코로나 대응은 쉽지 않은데요. 영아나 소아의 경우엔 방역부터 간단치가 않습니다.
2: 아기가 너무 어려서 마스크를 아직 씌울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도 하고 눈 찔릴까봐 씌우지도 못하고 그냥 제품에서 이렇게 앉는 정도로만 보호할 수 있어서.
1: 의사 표현을 할수 없는 영아나 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증상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엔 목이 아프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울거나 보채고 밥을 먹지 못하고 먹다가 토하거나 설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땐 바로 병원으로 와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확진된 후 집에서 격리를 할 때도 증상을 잘 살펴야 하는데요. 특히 중증으로 가는 증상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3: 폐렴이 오는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호흡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기침이 굉장히 심해지고, 숨쉬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심장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흉통을 호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만 걸어도 굉장히 피곤해하고 숨차하고 이런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입술 주변의 색깔이 빨갛지가 않고 조금 검붉어진다거나 더 심해지면 이제 청색증이라 그래서 보랏빛을 띨 수가 있는데요. 이런 증상도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되는 증상 중에 이제 탈수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열이 많이 나고 목이 많이 아프면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먹는 양이 떨어지면서 금방 탈수가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가 소변량이 많이 줄고 하루에 뭐 8시간, 12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않는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내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 코로나로 인해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초등학생 두 아들과 부부가 사는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수시로 손을 씻고 장난감이나 리모컨 등 손길이 닿는 곳은 소독을 합니다.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 방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음 놓고 외식을 한 지도 오래전 일입니다.
4: 이제 괜히 어디 갔다가 그제 모든 어느 상황이든지 다 위험한 상황으로밖에 인식이 안 돼가지고 어디 선뜻 갈 수가 없더라고요. 실외라고 해도 괜히 이제 또 불안한 마음도 계속 지니고 있어가지고 가능한 집에서 이제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5: 네, 코로나 전에는 주로 이제 애들하고 나가서 뭐 자전거 탄다거나 아니면 이제 중학교가 이제 좀 넓으니까 거기 가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했었는데 코로나 이제 딱 터지고 나서 중학교나 그런 데를 다 이렇게 문을 닫으니까는 그런 데를 이제 가서 할수 있는 곳이 없어졌고요.
1: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지만 오미크론 대확산이 시작되면서 아빠가 먼저 감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생활은 공간 분리가 어려워 식사는 베란다를 이용했습니다.
6: 아빠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생활하기 불편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7: 놀 수가 없었어요.
1: 조심조심 격리를 했지만 온 가족이 차례로 감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6: 머리도 아프고 열도 많이 나고 했어요. 40.1도요.
7: 많이 아팠어요. 배, 목 그렇게 아팠어요.
1: 격리가 끝나고 가족 모두 몸은 회복됐지만 걱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5: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증상으로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갔는데 저희 와이프랑 아기들은 이제 그 증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걸린 다음에 이제 다 완치는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후유증이나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을지 특히 이제 폐나 그런 데 좀 폐 손상이나 그런 후유증이 남아 있을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1: 소아나 청소년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회복 후 병원을 찾는 이들도 많습니다.
8: 열이 많이 났고요. 그리고 머리도 아팠고 목도 약간 다른 목소리가 돼서
9: 머리랑 허벅지랑 눈이 아팠어요.
10: 어렸을 때 자주 앓았던 아이라서 저희가 뭐 이번에는 그냥 열이 나고 아이 말했던 것처럼 뭐 허벅지가 아프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기는 했는데 원래는 호흡기 질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확실하게 한 번쯤은 확인을 하고 지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데리고 왔어요.
1: 9살 태윤이는 2주 전 오미크론에 걸렸었는데요. 회복을 하자 감염 전문 소아청소년과를 찾았습니다.
10: 이제 증상은 다 없어지기는 했는데 예전에도 열이 나면서 폐렴을 앓고 지나간 적이 몇 번 있어서 이제 호흡기 질환이니까 애기 폐가 괜찮은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3: 그래요. 그러면 한번 먼저 폐 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합시다. 잠깐만. 잘하네.
1: 폐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청진기로 숨 쉬는 소리를 들어봅니다.
3: 소리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반복적으로 감기 후에 폐렴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 걸렸을 때 폐렴이 더 잘 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진찰소견이 크게 나쁘지 않고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아도 사진을 찍어보면 폐렴이 와 있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지금 애들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1: 어린이의 경우 합병증의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잘 됐다면 안심해도 좋습니다.
3: 사진을 찍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태윤이 엄마처럼 애들이 예전에 아프거나 이제 그랬던 경우에 코로나 걸리면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처럼 진찰소견 괜찮으면 무조건 사진을 꼭 찍어서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경과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1: 근육통은 이제 하지만 갑자기 고열이 나거나 흉통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 다만 장기 합병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사실 시간을 좀 지난 다음에 지연돼서 나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냐면 계속 지속되는 발열, 막 5일 이상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거나 온몸에 발진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거나 손끝 같은 데 이렇게 피부가 벗겨진다거나 아니면 여러 장기에 침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소변량이 줄거나 뭐 황달이 생기거나 간염이 심하게 온다거나 뭐 이런 증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이가 많이 아픈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코로나19에 걸렸었다는 병력을 의료진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1: 하지만 어떤 변이로든 폐렴이 있었던 경우는 다릅니다. 작년 12월 델타 변이에 감염된 장경동 씨. 기저질환인 당뇨병이 있는 데다 폐렴이 시작돼 입원을 통해 항바이러스 치료를 했던 환자입니다.
11: 몸이 조금 몸살기가 있고 열이 뭐 많이 오르고 또 제가 당뇨가 한 20년 넘었는데 관리는 잘 됐지만은 염려스럽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래서 응급실로 왔지요.
12: 안녕하십니까. 오셨어요? 네. 안녕하십시오. 네. 그때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할 때라서 좀 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많았던 시기긴 하지만 네. 입원을 빨리 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항체 치료제를 오시자마자 투여를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1: 확진 후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던 환자는 기침이 심하고 고열이 나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12: 이게 이쪽이 오른쪽 폐고 여기가 이제 왼쪽 폐고
1: 당시 영상검사 결과입니다.

하얗게 보이는 곳이 염증이 있는 곳인데요. 폐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폐렴인데요. 폐렴이란 폐조직 내부에 생기는 급성 감염으로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 중에 바이러스나 곰팡이를 흡입하거나 세균 등이 폐로 넘어가면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폐에 생긴 염증은 폐조직을 손상시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방해해 호흡을 어렵게 하거나 급속한 폐섬유화를 일으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0: 환자는 다발성 폐렴으로 인공호흡기까지 준비했던 상황에서 항체 치료제와 스테로이드를 빠르게 투약하면서 호전이 된 상황입니다.
1: 기력이 떨어지고 이제 목에 칼칼하고 그래서 목 감기 비슷하게 심한 감기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물을 마시고 하니까 없어졌습니다. 뭐 거의 이제 지금 오래됐으니 정상적으로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폐렴이 생겼다는 거는 이미 폐 손상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폐렴 단계에서 치료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면 폐포가 다시 정상화되면서 폐렴이 호전이 되는데요.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 회복이 느리거나 또는 너무 광범위한 그런 감염이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되면 결국 그 폐포, 그러니까 폐세포가 회생이 안 되는 상태로 남아있는 조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심하면 심할수록 폐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우리 몸에 어떤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은 그 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복이 되거나 섬유화로 남거나 섬유화가 돼서 딱딱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남아있으면 정상적인 폐기능을 갖출 수가 없게 되고 그게 전체 폐의 일정 부분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이제 숨이 차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아주 심하면 가만히 있어도 숨찬 상황까지 가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광범위하게 폐손상을 입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폐이식도 진행을 하고 있죠.

0: 백신은 1차, 2차에 네, 그 부스터샷, 3차까지 다 접종을 했거든요.
1: 3차까지 맞았어요. 그리고 독감주사까지 다 맞았어요. 그런데도 불안불안해요.
2: 백신을 계속 맞아오고 있는데 저희가, 저도 이제 3차까지 맞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추가 접종을 더 해야 하는 게 좋은지, 또는 만약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백신은 몇 차까지 맞으면 끝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3: 18세 이상 전 국민의 87% 이상이 예방접종을 마친 상태에서 오미크론 대유행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미크론은 백신도 소용없는 걸까요? 먼저 백신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백신은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보호막에 싸서 인공적으로 우리 몸에 넣어주는 건데요. 백신 속 바이러스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바이러스나 세균을 잡아먹는 대식세포가 나타나 스파이크 단백질을 잡아먹게 되는데요. 이때 대식세포 표면에 항원이 생겨납니다. 이 항원에 T세포라 불리는 면역세포가 달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B세포들이 만들어집니다. B세포는 실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항체를 터뜨려 바이러스를 공격하는데요. 이 공격을 받은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세포에 침투할 수 없어 결국 죽게 됩니다.
4: 항체는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지속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백신 접종을 했을 때 항체가 생기는 기간은 사람에 따라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항체는 줄어들고 따라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감염이 될 확률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체를 자꾸 생성시키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하는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인체는 또 무엇을 습득하느냐? 세포 면역이 학습을 하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병에 안 걸리게도 하지만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으로부터 얼마나 빠르게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3: 오미크론의 공격은 대단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하위 변이까지 나오면서 속수무책으로 확진자가 늘어났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5: 백신의 효과는 이제 그 감염 예방 효과,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도 효과이지만 입원하거나 중환자실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효과고, 코로나 걸린 다음에 그 소위 롱 코비드라고 하는 코로나의 후유증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효과겠죠. 근데 새로운 변이가 나올수록 감염 예방 효과는 크게 떨어지는 데 반해서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효과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게 맞거든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백신을 여전히 맞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3월 31일부터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접종률은 아직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많다는 건데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6: 소아 같은 경우에 질환의 중증도가 그 고령층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걸렸을 때 부담해야 되는 위험도가 그만큼 많이 낮아졌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으로 접종을 했을 때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과 질환을 걸렸을 때 감수해야 되는 것을 여러 가지를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계산을 했을 때 접종 이득이 현저하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 권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위험도가, 질환에 의한 위험도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이제 건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원하는 경우에 접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0: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가 세심하게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이 약한 7, 80대 노인들인데요. 최근 거리 두기가 완화돼 꽃놀이가 한창이지만 현실은 아직 감옥입니다.
1: 이놈은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야 하는데 뭐 친구도 못 만나고 또 아들네 집도 못 가고.
0: 코로나 이전에는 주말, 명절, 생일 때마다 모여 함께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눴지만 아직은 만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1: 맞았어요. 배가 고프니까 조금씩 떠먹기를 떠먹어요. 혼자 있으니까 밥맛이 없어가지고.
0: 최근 오미크론의 대유행을 지나면서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1: 우리 큰딸 걸렸어요. 예, 큰딸이 걸리고 우리 남동생이 저 금천구 살아요. 남동생도 걸리고 남동생 부인도 걸려서 둘이 걸려가지고 지금도 자꾸 목이 뭐 칼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좀 나 저도 지금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무섭더라고요. 예.
0: 잠시 외출이라도 하려면 이전보다 더 꼼꼼하게 개인 방역을 살핍니다. 노년층에서는 위중증과 사망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0: 내 책임이 더 커진 만큼 스스로의 건강 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 관리, 그리고 바깥 활동과 운동을 통해 개인 면역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아, 저녁밥 먹고도 돌고 낮에도 한 번씩 돌고 댕겨요. 아, 나오니까 좋네요.
2: 친구들 모임 못한 지가, 동창들 모임 못한 지가 2년도 넘고, 코로나 오고 나서는 한 번도 못했거든요.
3: 더 감염될까 봐. 내가 감염되면서 가족들이 또 옮을까 봐 거의 제일 불안해. 저는 괜찮은데 가족한테 옮을까 봐 거의 제일 불안합니다.
4: 이렇게 어려운 시기는 산지가 없어요. 병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들었지. 이렇게 고립되고, 이 통제가 되고 이래서 상당히 참 정신적으로 어렵어요. 어렵고.
5: 코로나가 노년층의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영향, 두 번째는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신체적인 영향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지는 상황도 있지만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외부 활동을 제약한다든지 하는 상황에서도 신체 기능의 전반적인 저하가 나타나는 게 노인에게서는 큰 문제인데 심리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회 연결망이라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사회 연결망이라고 하는 내가 얼마나 친한 사람들과 자주 접하고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과 코로나 이후의 상태를 보면 50% 이상이 줄게 됩니다. 근데 그 정도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타격이 되는 거고요.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가족과의 유대관계, 친구와의 유대관계가 끊김으로써 고독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순간 이 노인분들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발생한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의 차단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0: 사실 지난 3년간 온 국민이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6: 또 아이가 이제 11살이면은 주말에는 예전에는 주말에 거의 매주 나가서 뭔가 활동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달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체중도 증가하고 같이 친구들 못 만나고 막 그런 게 제일 우울했던 것 같아요.
7: 네, 제가 이용한 게 2호선이랑 5호선인데 거기가 항상 되게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 누군가 확진자가 있으면은 이거 되게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써도 워낙 앞뒤로 이제 주위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8: 어쩔 때는 제가 전화 드리면 너무너무 막 너무 말할 상대가 없고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시니까 되게 막 울컥울컥 하세요.
0: 특히 최근에는 무증상 감염이나 재감염도 있어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확히 알아야 할 오미크론 정보, 명희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증상 감염은 전파력도 약한가요?
9: 그렇진 않습니다. 무증상인데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아서 전파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실제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증상이 발생되기 전에 바이러스 배출량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증상인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주변 사람한테 코로나19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죠.
0: 한 번 걸리면 다시 안 걸리나요?
5: 코로나에 걸리면 다시 안 걸린다라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재감염이라는 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바이러스의 변이가 발생을 하면 재감염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표현으로 작년에 감기에 걸렸다고 올해 감기에 안 걸리느냐, 한 달 전에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한 달 뒤에 감기에 안 걸리느냐, 걸립니다.
0: 이제 집단 면역이 생기지 않을까요?
10: 그 면역력을 갖는 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백신을 맞아도

0: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된 이후에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을 통해서 얻은 자연 면역은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또 면역 효과가 떨어집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도 결국은 완전한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에 유행하는 계절 독감 같은 형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1: 오미크론의 전파 기간은 며칠인가요?
2: 코로나19 확진이 되었을 때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기간은 한 5일에서 12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가격리 기간을 일주일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일주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개인 방역을 한다면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 기준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굉장히 증상이 심했고 기침도 굉장히 심하고 그런 경우라 한다면 일주일로 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집에서 격리를 좀더 하시고 유지하시고 증상이 좀더 완화된 다음에 복귀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1: 수시로 찾아오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도 마음을 졸이는 사람들, 바로 기저질환자입니다.
3: 무섭지요. 왜냐면은 지금 당뇨가 있다 보니까 제가 한 거의 한 3, 4년째 됐어요. 이 코로나가 누가 걸렸다는 누가 걸린지도 모르잖아요. 표시가 안 나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누구한테도 가는 것도 불안하고 사람 모이는 데도 싫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면역력도 약하고 그래서 걸리기 싫을까 봐 겁이 나서 나오기가 싫어요. 그래갖고 그
1: 기저질환이
3: 신경과
1: 있다
3: 하고
1: 보니
3: 이제 여기
1: 작은 증상만
3: 의사님한테
1: 나타나도
3: 같이 이제
1: 걱정입니다.
3: 진료를 했더니 어지 그리고 목이 칼칼하고 기침을 조금 할때 있고
4: 네.
3: 콧물이 조금 흘리잖아요.
4: 당연히 그럴 수
3: 예,
4: 있죠.
3: 그리고 머리가 약간 지글지글하잖아요.
4: 네.
3: 그리고 어떨 때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온 김에 약까지 좀 적어주고
4: 알겠습니다.
3: 싶어갖고
4: 비상약이 필요하신 거네요. 근데 그거는 약은 다 드릴 수 있는데 코로나 검사를 하고 드셔야 돼요. 코로나가 아닌지 맞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그래야지 이 약을 써도 괜찮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증상 있다고 약만 먹고 끝내시지 말고 하루 이틀 정도야 뭐약 먹으면 좋아질 수 있는데 코로나 검사는 필요하면 하셔야 돼요.
3: 검사 않고는 안 되나
4: 아니요,
3: 보죠?
4: 약은 드릴 수
1: 오미크론의
4: 있는데
1: 증상이
4: 왜냐면
1: 감기와
4: 약만 먹고
1: 비슷하다고
4: 끝내는 게
1: 해서
4: 아니라
1: 감기약만
4: 약을
1: 먹어선 안
4: 드셔야
1: 됩니다.
4: 되니까
1: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4: 알겠습니다.
1: 의한 증상이라면 감기와 달리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이거는 가지고 가시고.
5: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소아라든지 노인층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상 자체가 애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증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표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가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족분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거 감기에 걸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볼수 있고요. 2022년도에 들어오면서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그걸로 인해서 전반적인 감염의 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미묘한 혹은 아주 경미한 증상이 있더라도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1: 특히 면역이 약한 노년층에서는 심각한 증상이 없었는데도 갑자기 중증으로 가는 상황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증상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5: 제일 대표적인 게 내가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다거나 움직이기가 힘들다거나 하는 식으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있어서 지장이 생겼을 때가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객관적인 지표들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 중에 가장 쉬운 건 열입니다. 고열이라고 하는 게 난다 그러면 고열 자체가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게 되고 본인의 몸이 면역 반응에 의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이고 고령층에서는 고열이 나는 것 자체가 의식 소실이라든지 전반적인 신체 기능에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38도 이상의 열이 나고 그 열이 떨어지지 않고 3일 정도가 지속된다. 이러면 그건 위험 신호로 보고 병원에 가서 혹은 응급실에 가서 적절한

0: 위치를 하는 게 낫습니다.
1: 소아나 성인, 노년층 모두 발열이 걱정인데요. 해열제를 복용했는데도 38도 이상 열이 3일 이상 지속되고 의식이 혼미해진다면 바로 응급실을 찾아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022년 1월부터는 경구용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도입됐는데요. 치료제는 어떻게 코로나를 이겨내는 걸까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인체 세포에 DNA나 RNA 같은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세포로 들어온 바이러스 유전 정보는 단백질 합성을 합니다. 이때 단백질 분해 효소가 바이러스를 무한 증식시킵니다. 경구 치료제를 복용하면 인체 세포와 바이러스가 결합하는 부위에 항체 치료제가 대신 붙음으로써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5일 안에 투약하면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약을 먹기 전에 꼭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0: 고령층의 경우에는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다양한 약제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제들 중에 고지혈증 약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팍스로비드를 섭취했을 때 이 기존에 먹던 약의 효과나 부작용이 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먹고 있는 약이나 본인의 상태를 면밀하게 이 약을 처방하는 의료진 혹은 담당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판단한 이후에 섭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1: 여전히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 내외인 상황. 최근 엔데믹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엔데믹이란 무엇일까요?
2: 지속적으로 유행하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는 규모가 작은 유행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엔데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풍토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의 코로나는 연중 유행하고 유행할 때마다 대규모 감염이 생기는 반면에 이제 백신 접종을 통해서 면역력을 갖게 되면 이게 연중 유행이 사라지고 이제 겨울에만,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유리한, 그러니까 뭐 그 증식이 유리하고 감염 전파가 잘 되는 겨울에만 유행하는 감염병으로 전환되면 그게 이제 엔데믹화됐다 또는 풍토평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잘못된 정보로 인해 엔데믹을 코로나의 종식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말라리아나 결핵처럼 특정 지역에 남아있는 풍토병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엔데믹이 되려면 일상 의료체계에서 치료가 가능하고 환자 규모와 시기를 예측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직은 해결할 문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3: 코로나 끝나면은 큰딸 집에서 가서 하룻밤 자고 작은 딸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4: 저희 아이가 이제 11살이 됐거든요. 친구들 초대하는 생일 파티 해주고 싶고.
5: 어머니 혼자 계시거든요. 못 찾아뵌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어머님 찾아뵙고.
6: 마스크 벗고 밖에서 노는 거예요.
1: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날은 언제쯤 다시 올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시대. 불안과 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구성원을 잃지 않기 위해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0: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건강보조식품, 대표적으로 비타민이라든지 보약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코로나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행위들, 규칙적인 생활, 영양 섭취에 대한 신경을 쓰고 약간의 운동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7: 그 유명한 야구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신종 감염병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안심할 수 있을 정도가

0: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그 개인 방역 지침이라든지 뭐또그 고위험군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1: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본인이 얘기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 스스로 그거를 잘 인지를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 아이들을 잘 관찰을 하셔서 그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다면 되도록 빠른 대처를 하셔서 가족 내에 더 많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2: 코로나 방역을 이제 우리가 전쟁에 비유하잖아요. 그 피해를 보았던 것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편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그것의 핵심은 장기간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 방역. 환자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죽도록 방치하지 않는 방역.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요양원,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 노인과 장애인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돌봄의 공백,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줄수 있는 방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펭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 봅시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0: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은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K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에

문제는 저 경비평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물총을 분비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개전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평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악어라고 있어서.
1: 평생을 신혼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달콤하게 살아가는 섬마을 부부가 있습니다.
0: 내가 사랑하는 남편 오빠야.
2: 오빠야. 신랑이네요, 신랑.
0: 저게 불만이고 뭐 마땅한 게 이제 뭐 또 영씨가 했다가.
3: 아버지가 기분 좋을 때 뭐라 부르세요?
2: 김차선이라고 하는 거. 이름이 김차선이라.
0: 신랑이 전이지.
4: 할 말 없네, 참말로.
0: 밥에 주제, 많이 씻어주제.
4: 이 야무진 남편은 내가 어떻게 뭐 이런 남자만 느끼고, 참. 사랑한다. 차선이 좋아한다. 이러면 되지.
1: 서로가 있어 매일이 봄날이라는 부부를 만나러 갑니다. 거제에서 연육교로 연결된 작은 섬 산달도. 세 개의 산봉우리에 걸린 달이 아름다워 붙은 이름이라죠. 하늘과 실처럼 늘 함께 바다로 나선다는 이영식, 김차선 부부.
0: 혼자서 일도 뜨질 뿐 아니라 힘드니까 내가 항상 따라다녀야 돼. 1년 365일로 일하고 다니기에는.
1: 익숙한 바닷길 따라 달려간 곳. 미리 내려두었던 그 물을 끌어올릴 시간이랍니다.
5: 바닷길도 대견하네요.
0: 아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 세고? 이게 지금 45년 세월인데 나는 바삭하지만 하는 게 일이.
4: 올라온다. 까부지 올라왔다. 이거 봐라.
0: 어?
1: 시작부터 줄줄이 올라오는 바다의 보물들. 부부의 얼굴에 금세 웃음꽃이 폈습니다.
4: 이 까부지. 딱 물사봐.
1: 엄청 통통한 갑오징어네요.
0: 또다리.
4: 보통 사이즈.
0: 오, 크다.
3: 어머니 얼굴보다
4: 더 커.
0: 꽃게, 꽃게. 이게 가을 되면 여기 많이 올라오거든.
1: 다양한 어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바다. 하지만 부부가 가장 기다리는 손님은 따로 있다죠. 6월부터 가장 맛있어진다는 보리새우. 빛깔부터 남다르네요.
0: 예, 꼬리가 예쁘지, 이거는 새우가. 생기기 예쁘게 생겼다, 이거 새우가. 이게 가을 되면 이렇게 크거든. 근데 지금은 이게 잔잔해.
1: 10대 시절부터 학교 대신 바다로 나섰던 부부. 평생 해온 일이지만 바다는 늘 새롭기만 하다죠.
4: 말아, 요 너무 저기 끓인다만 하더라. 요 어제 그거보다 낫다 이거는. 고기 없는데 또 넘는다고 또 뭐라 그거다. 그럼 만나 일이 하기 싫어. 뭐.
0: 고기 있는 데 가서 잡잡고.
4: 바다에서 선장 말로 무술을 팔아야 돼.
0: 아, 맞아, 맞아.
4: 그다 택도 안 돼 가서 너 잡고거든.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바다 밑에.
5: 아버지, 선배는 어머니 보고 운전하고 다니라 그래요.
4: 그래.
1: 바다의 선물 싣고 돌아가는 길.
0: 다섯 마리네, 흰새우까지.
1: 다소 소박한 오늘의 수확량. 그래도 빈손이 아니라는 것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기만 합니다. 바다 앞에 있는 부부의 보금자리이자 일터. 직접 잡은 고기로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데요.
4: 이거 사야 돼야지, 사.
1: 값비싼 갑오징어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보리새우.
5: 얘는 어떻게 먹어요?
4: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이런 밀로 한다.
1: 올해 처음으로 잡은 보리새우. 그 달콤한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4: 이렇게 하잖아요.
2: 살아있어.
5: 우리 어머니는 앉으신 텐데도 몰래.
2: 어머니는 생 거는 못 먹어. 응. 제가 삶은 거는 먹는데 생 거는 못 먹어.
1: 남편이 새우 맛에 푹 빠진 사이 돌아오자마자 텃밭으로 향하는 아내 차선 씨.
6: 이게 무슨 꽃이에요?
7: 무. 겨울에 무로 이제 뽑아내고 몇 개로 남겨놨어. 그만 씨받아 볼까 싶어가 남겨놨는데
6: 요거 요게 씨가 되는 거래. 이게
7: 씨가 되는 거예요?
6: 응.
1: 꽃이 참 곱네요. 무꽃처럼 보랏빛 상추 가득한 텃밭.
7: 네, 약도 한번 안 쳤거든요.
5: 잘 자랐는데요?
7: 근데 요새 비가 많이 안 온게나. 그래도 이 생명이 여기 사는 거 아니에요, 밭에 것들이에요.
1: 싱싱한 상추를 뜯는 손길에 정이 듬뿍 묻어납니다.
5: 어머니 몇 살 때 시집 오신 거예요?
7: 17살 때. 말 하는 거 모르지, 그때.
5: 어머니 나이 때문에 17살에서 시집 안 가잖아요.
7: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 할머니가 사람 좋다고 친정이 못 살았거든.
1: 17 꽃다운 나이에 9살 연상의 남편을 만나 시작한 섬살이. 두 딸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기 위해 부부는 평생 거친 바다와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7: 성실하고 뭐 쏙 숙이는 건 없고 그렇게 여태가지고 막 이래 사는 게지.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영식이 장계 잘 갔다고 그러거든. 마누라 잘 만났다고. 뭐 한눈 팔기를 하나. 그런 게 없어. 오로지 고마마. 첫 남자자 마지막 남자지.
5: 나한테요?
7: 응. 첫 남자고 마지막 남자.
1: 차선 씨에겐 인생의 단 한 사람. 기쁜 날도 힘든 날도 함께 견디며 살아온 든든한 첫사랑이죠.
5: 어머니 아버지는 뭐 좋아하세요?
7: 아니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음식 탓을 안. 그러니까 첫째 신랑님을 내가 좋아하는 게 음식 까탈 안 지는 거.
5: 아이고 우리 오라버니 영식 오빠야가 제일 좋아하는 데다고. 아 좋아하세요?
7: 응 잘 먹어요.
5: 맛있다고. 어머니가 음식을 잘해주시나 보네요.
7: 그렇게 뭐 맛이 없지는 않았겠나.
1: 반찬 투정 한 번 한 적 없는 무던한 남편이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려주고 싶은 마음.
2: 아, 또 오늘 뭘 많이 해 오늘. 와, 이거 반찬하고
7: 우리 신랑님 오늘 아침에 시부름하고 수고했다고 나가 오늘 특별히 많이 가지고 오지.
2: 맨날 이래 좀 좋겠다.
7: 뭐 이 정도 반찬은 괜찮겠지?
2: 와, 와 반찬.
1: 애정이 듬뿍 담긴 성찬입니다.
2: 아, 나 간이 안 맞네. 된장국이 좋다.
7: 응, 보자, 나가. 응. 매운 나무.
5: 어머니가 더 많은 거 가져가세요?
7: 아니, 이 떡국 있는 거로 나가 이거를 골라내야 되거든.
1: 남편이 먹는 모습만 봐도 절로 배가 부르다는 아내.
7: 아주 그래도 맛있지?
2: 좀 맛있다. 나도 내줄게. 어른 중에 좀 빠져줄게.
7: 신랑이 준 게 더 맛있네. 오빠가 준 게 더 맛있다.
1: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을 꼽으라면 마주 앉아 밥 한 끼 나누는 시간이라는 부부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찾아온 바다.
7: 파전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 파전 많이 먹으면 되는데 이거. 내일 쓸 것만 이거 조개만 까고 가. 이거는 물에다 까. 담가놓고 불어. 매매 아니 뭐 드시기냐고 물어봤나? 아? 6명이라고 호숙이한테 전화 좀 해보소.
8: 우리 조금 전에 6그룹 주문했잖아요.
7: 네.
8: 예, 10개로 해주세요. 10명 4개 더 추가해. 해독밥, 햇밥 10개.
7: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되겠는데 해를 잡아야 되거든요.
1: 아직 장사 준비는 시작도 못한 상황. 갑작스러운 단체 예약에 부랴부랴 손님 맞을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국 끓이랴, 채소 썰랴, 정신없는 주방. 어느새 손님들이 하나 둘 가게 안을 채우자 차선 씨의 몸도 마음도 절로 조급해집니다.
7: 재밌구나 뭐네.
9: 어머니 여기 난리 났는데요? 응? 노래 부르고 난리 났어요.
7: 손에 들어오면 다 즐거워하지. 좋아하고.
10: 옛날에 많이 먹으러 왔대요. 맛있다고 여기에.
7: 아, 여기 와보신 적 있으세요?
11: 10년 전에 왔어요. 한 10년 전에 한참 트레킹 많이 다닐 때.
10: 좋아요. 너무 좋아요. 깨끗해요.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7: 물빛도 좋고 하늘빛도 좋고.
10: 맞아요. 잘 왔어요.
7: 사람도 좋고.
1: 산달도의 청정바다가 키워낸 자연산 회를 아낌없이 넣은 특제 회덮밥.
7: 이거 먹어야 되나? 배가 엄청 많이 들었다.
10: 배가 힘들었다. 싸게 먹게
1: 살았다. 쫄깃한 회와 아삭한 채소의 조화. 회덮밥 맛에 흠뻑 빠진 손님들을 위해 특별한 서비스 공연이 준비되었다는데요. 독학으로 익힌 기타 연주를 선보이는 건 남편의 소소한 즐거움.
10: 세상에 요런 집도 있나?
7: 고맙겠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얼마 좋나?
10: 이런 데 있을 줄 몰랐네. 우리 달라고 내가.
7: 계속 부르고. 좋다 좋다.
1: 그 사이 아내는 홀로 옥상으로 향합니다.
7: 아이고 날씨도 좋고. 아이고만 시원하게 좋네. 올라오게. 아이고. 아이고 참 편거 좋다. 올라온 게.

0: 정신없이 흘러간 하루, 소란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1: 아, 아니 그러니까 한 번씩 내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거든.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바쁠 때는 못 올라와도 올라와서 이렇게 다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뭐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 뭐 힘은 들어도 뭐 아무런 굴욕 없는, 어떻게 보면 굴욕 없는 인생인 것 같아.
0: 시원한 바람과 음악이 함께하는 짧은 휴식.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다죠.
1: 세상에 다시 있다가 자 보란다 볼까.
0: 다시 오롯이 둘만 남은 시간.
2: 어,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받아가서 일한다고 욕봤어.
1: 당신도 욕 봐서 허리야 허리야 해가면서 아이고 욕 보여. 우리 신랑님 욕 보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지. 한 번씩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나이에도 참 나는 그게 희한하다고 생각을 해. 아니 나이가 70이면 조금만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데 신랑은 안 그래.
3: 아무리 어떻게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1: 한번 해보소. 사랑한다.
2: 사랑한다. 가슴이 좋아한다. 이러면 되지. 뭔가의 공급실을 물을 보내. 교육방송이 돼갖고 내가.
1: 보인을 봐라. 보인을.
2: 어, 나도 안 해줄게. 아이고, 착하네. 우리 마누라.
1: 늘 생각하는 게 없는 한결 같으니까. 그만. 배낭이 없는 거지.
0: 저 푸른 산달도 바다처럼 깊고 한결같은 사랑. 서로의 존재만으로 매일이 만선 같다는 부부.

0: 놀이로 생각하고 살면은 인생이 살만할 것이고 이쁜 더더기구만.
1: 최고의 명당은 내 몸이고 최고의 지혜는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0: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게 좋지.

0: 저는 여행을 직업으로 하면서 이 스리랑카는 또 처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 이 공간 전체가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0: 저희가 드디어 갱도에 내려왔습니다.
2: 아 진짜.
0: 아 저렇게 꽃을 그냥 도로에서 같이 뛰면서 판매하시네요.
1: 발길 닿는 곳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밝은 미소로 환대하는 걸 느끼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3: 야생동물의 천국 스리랑카로 갑니다.
1: 와 이제 코끼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0: 와 코끼리가 와 진짜 급식종 치자마자 뼈 복도에서 애들이 달려가는 것처럼 와 코끼리 새끼들도 이 안에 막 이렇게 숨어 있네요.
1: 와 이게
0: 와 잠시만요 정신을 못 차리겠네.
3: 동물의 왕국 얄라 국립공원의 사파리.
0: 저희는 지금 이 시각, 청각, 후각을 총동원해가지고 표범을 찾고 있습니다.
2: 예, 새끼.
3: 오감이 총출동하는 놀라운 야생의 세계를 만납니다.
4: We can go close. We can go close.
2: 표범이 있다고 하는데 육안으로 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스리랑카 사파리의 멋진 야생의 세계로 지금 초대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 같은 나라 스리랑카. 스리랑카 하면 흔히들 푸른 녹차밭을 떠올리는데요. 오늘은 선입견을 깹니다. 대자연 속에 야생이 살아 숨쉰다는 사실. 이번 여정은 스리랑카의 핀나왈라에서 시작합니다.

0: 갑자기 평화롭던 상점 거리가 물건 치우기로 분주해집니다.
1: 야, 2:00 coming on.
2: 아, 2:00.
1: Yeah.
2: 아, just 5 minutes.
1: Left. 5 minutes in left. 와.
3: 아, 이제 좀 있으면은 2시 5분 있다가 여기서 코끼리 고아원에서 애들이 강을 향해 뛰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물건들을 치우셔야 된다고 하네요.
0: 하루에 두 번 코끼리들은 이 길을 지납니다. 핀나왈라 코끼리 보육시설에 있는 약 50마리의 코끼리가 일제히 목욕을 즐기러 상점거리를 지나 마하오야강으로 가는데요. 거대한 코끼리들의 행렬에 고양이도 놀라 몸을 피합니다.
3: 와, 이제 진짜 코끼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근데 와, 이게 한 마리가 앞에서
1: 오케이.
3: 와, 지금 제가 여기서 코끼리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코끼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보고 좀 안쪽으로 붙으라고 하네요.
0: 어른 코끼리들 사이에 귀여운 아기 코끼리도 보입니다.
3: 와, 코끼리가 와, 진짜 급식종 치자마자 무슨 그 학교 복도에서 애들이 달려가는 것처럼 와, 코끼리 새끼들도 이 안에 막 이렇게 숨어 있네요.
0: 눈앞으로 지나가는 코끼리 무리를 마주하니 위압감이 엄청납니다.
3: 키는 저보다 이제 훨씬 크고 무게도 거의 한 3,000kg는 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코끼리가 또 전쟁에 이용되고 했었잖아요. 전장터에서 이런 코끼리를 만났으면은 저는 이제 바로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4: How old is he?
5: 40.
4: 와.
3: 그럼 40살 되시는 수컷 코끼리십니다.
6: 아, 근데 지금 이 코끼리 엉덩이 사이로 이러니까 되게 좀 무서워요. 와.
0: 저도 코끼리들의 뒤를 이어 함께 강으로 향합니다. 한두 번 와본 곳이 아니라는 듯 자연스레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3: 와, 이제 코끼리들이 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0: 마하오야강은 코끼리들에겐 천연 수영장이자 목욕탕인 셈입니다. 하루에 두 번씩 이곳에서 더위를 식히고는 하죠.
3: 코끼리들은 저처럼, 그러니까 사람처럼 땀샘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접 물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저기 보이는 것처럼 귀를 막 펄럭이고 있는 코끼리들이 있어요. 저게 코끼리 귀에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펄럭이면서 이렇게 체온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들은 정말 목욕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동물입니다.
0: 코끼리에게 목욕은 체온 조절 말고도 다른 목적이 있는데요. 코끼리는 각자가 내뿜는 특정한 냄새를 통해 의사소통을 합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선 무엇보다 청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욕을 즐긴답니다.
3: Oh, sorry, yeah, Masha. There's so many pussy in here. Where are you from?
7: I'm from India.
3: Ah, from India?
7: Yes.
3: Ah, just neighbor from
7: yes.
3: here.
7: Yes. I love it. The baby elephants, I've seen them for the first time.
3: Ah, yeah, yeah.
7: It's so good.
3: So good.
7: Yeah. Wow.
0: 스리랑카에 사는 아시아 코끼리는 몸무게가 3에서 5톤에 달하고 수명은 약 60년 정도랍니다.
3: 아, 이게 생각보다 물이 그렇게 깊지가 않네요.
6: Thank you.
3: 와, 물 한번 끼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0: 덩치가 커서 물도 많이 뿌려야 합니다.
3: 아, 제가 열심히 이러고 있는데 코끼리는 미동도 없네요. 아, 이게 이제 코끼리용 베스타올인가 보네요. 오, 느낌이 굉장히 이상해요. 아, 이 코끼리, 오! 지금 물이 부족했는지, 우와! 지금 물이 부족했는지 코끼리가 물을 계속 끼얹고 있습니다. 아, 진짜 코끼리랑 같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0: 코끼리 목욕관리사도 극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2: 나이스 나이스 고마워 고마워.
6: 와 진짜 이 지금 뭔가 소파 같은 거 같기도 하면서 이게 몸이 자꾸 꿀렁꿀렁 거리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0: 장난꾸러기 코끼리의 공격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6: 와 잠시만요 정신을 못 차리겠네. 오케이 고마워 고마워. 우와!

0: 친구가 진짜 살아 움직이는 뱀만 뱀을 보는 것 같아요.
1: 이 돌기 보이세요? 이 코끼리의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코끼리는 돌기가 얘 위에만 하나 있기 때문에 물건을 집을 때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코를 구부려서 집게 돼요. 하지만 아프리카 코끼리는 위아래에 돌기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집을 때 이렇게 집게 집듯이 물건을 집습니다. 코끼리 코를 자세히 보긴 저도 처음입니다.
0: 지금 저쪽을 보시면은 아주 작은 새끼 코끼리 주변에 큰 코끼리들이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 그래서 저게 지금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큰 코끼리들이 이제 둘러싸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물 뿌려줄게.
1: 사육사에게 다른 코끼리들 촬영을 부탁드려봤습니다. 안전을 위해 어른 코끼리 사이에 숨어 목욕을 즐기는 아기 코끼리가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지 엄마 품속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는 코끼리도 있습니다.

0: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코끼리와 이곳의 풍경을 보며 힐링을 얻는다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1: 코끼리들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온몸이 먼지투성이었는데 지금 깔끔하게 이제 목욕 끝내고 돌아가네요. 진짜. 오.
0: 저도 코끼리들이 지내고 있는 핀나왈라 코끼리 보육시설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2: 내 하리에 알링게 뚱게 캐마 되나 하리에
1: 아 예 캐마 되나
2: 이걸로 캐마 되나마 사하 레트 이걸로 메타는 타마 니디에 간다.
0: 현재 71마리가 살고 있는 핀나왈라 코끼리 보육시설.
1: 와, 여기는 밖에서 본 모습보다 훨씬 더 광활한 평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네요. 와,
0: 이곳은 1975년 무리에서 버려진 아기 코끼리들을 잘 보살펴서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1: 야, 알았어, 나도 죽게, 여기, 여기. 이 코끼리가 사실 그 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눈으로 보기보다는 코부터 먼저 내밉니다. 알았어, 알았어, 죽게. 이제 얼마 없는데. 우와.
2: 그다음에 아피 고닥 스리랑카 앞에 스리랑카 미니스 고닥 알리아툰타 캐마티.
1: 첫가모니 부처님을 잉태했을 때 그 부인 그 어머니신 마야 부인이 태몽으로 어떤 꿈을 꿨냐면요, 흰 코끼리가 연꽃을 들고 이제 세 바퀴를 돌다가 자기 품으로 들어오는 그런 꿈을 꾸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스리랑카 국민들한테 코끼리는 단순히 동물 이상의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심을 상징하는 그런 생명체가 된 거죠.
0: 국민의 70% 이상이 불교를 믿는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코끼리를 보호하고 존경하는 건 의무가 아닌 일상이랍니다. 이제 핀나왈라를 떠나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얄라 국립공원으로 갑니다. 스리랑카에서 동물의 왕국으로 통하는 얄라 국립공원.
1: 지금 차를 타고 스리랑카 동남부의 얄라 국립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섬에는 또 어떤 특별한 동물들이 살고 있을지 굉장히 설레는 순간입니다.
0: 공원이 더 가까워질수록 광활한 정글숲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124년 전인 1900년,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얄라 국립공원.
3: 아이완! Hi, nice to meet you.
4: Welcome to
3: Ireland. My name is Samuel from Korea.
4: My name is Indiga. I'm wildlife guide.
3: Today we're gonna lie down this car.
4: This is a safari
3: for
4: you. Hi,
3: family. Hi, nice to meet you. 한국인 사치다.
5: 아이번.
3: 하이.
0: 이곳에 서식 중인 다양한 야생 동물을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1: 드디어 이 거대한 문을 지나서 이제 얄라 국립공원으로 입장합니다.
0: 끝없이 펼쳐지는 공원의 규모가 궁금한데요.
3: Indiga, so how's the size of here?
4: Mainly I'll have 6 block area. We visit block 1 today. And block 1 actually 14,000 hectare bigger.
1: 서울시가 한 600 정도 되니까 서울의 한 1.5배를 훌쩍 넘는 사이즈네요.
0: 얼마 가지 않아 벌써 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 아, 지금 악어랑 따우기랑 이렇게 막 헤엄을 치고 있네요. 아, 따우기는 헤엄치는 게 아니죠.
4: Can see the crocodile.
1: 아, 오케이. 야, 크로코다일.
4: 야, mainly
1: crocodile. 특히나 악어의 제일 특별한 점이 이 목에 여기 근육이 이렇게 더부룩하게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악어가 이렇게 한번 씹을 때 사람은 65kg인데 악어는 보통 1톤에서 2톤까지 나갑니다. 여기 근육이 없으면은 그 충격이 그대로 이제 머리에 전해져 가지고 이 머리가 이제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특히나 근육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겁니다.
0: 악어뿐 아니라 얄라 국립공원에는 황새, 물새, 독수리 등 약 215종의 조류가 살고 있는데요.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논일고 있는 공작도 보입니다. 공작만큼이나 예쁜 털을 가진 새도 눈에 띕니다.
1: 제가 이 스리랑카 깜짝이야. 와, 제가 진짜 스리랑카에서 보고 싶었던 새 중에 하나인 그린비 이터예요. 한국말로는 이제 초록 벌잡이 새라고 하는데 진짜 색깔이 되게 몽환적이면서도 아름답죠. 근데 사실 곤충들한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록 벌잡이 새, 이 곤충들을 굉장히 잘 사냥하는 사냥수예요.
0: 이번엔 또 어떤 동물을 만나게 될까요?
5: Water buffalo.
0: 물에서 쉬고 있는 물소떼입니다.
1: 조선시대 때 조선에서 가장 많이 쓰던 활이 흑각궁이라는 활인데 그거의 이제 원재료가 되는 게 저 버팔로의 머리 뿔소의 뿔입니다. 근데 사실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저 버팔로를 사육시키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환경이라는 버팔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명나라와 청나라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에서 저 뿔을 수입해다가 이 활을 만들었습니다.
0: 멋들어진 뿔을 자랑하는 물소는 호수나 늪이 있는 초원에서 무리지어 삽니다.
6: 낯선아이.
0: 다른 동물을 찾아 또 이동합니다.
1: 아, 저기 지금 물가에서 자카의 두 마리가 물을 마시고 있네요. 사실 자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자칼 같다 이거를 교활하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사실 스캐빈저 동물이 이 자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스캐빈저가 만약 없었다면은 여기는 지금 시체가 들끓는 지옥 같은 곳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칼이 이곳에 정말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0: 주둥이가 가늘고 뾰족한 여우와 늑대를 섞어 놓은 듯한 생김새의 자칼. 야생 멧돼지도 보입니다. 코끼리처럼 물을 너무 사랑한다는 물 왕도마뱀도 있네요.
1: 새끼.
0: 얼굴이 검은 게 특징인 회색 랑구르 원숭이입니다.
1: Very cute.
7: Yes.
1: How can I say cute?
7: Urubuti.
1: Urubuti. Urubuti.
0: 이곳에서 야생의 법칙을 따르며 살아가는 포유류도 약 44종이 넘는답니다.
1: 와, 드디어.
8: First elephant.
1: First elephant. 첫 번째 코끼리입니다.
8: It's a male one.
1: Male one.
8: Yeah.
0: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은 야생 코끼리입니다.
8: 28 to 30 years old, male one. So we believe normally elephant life.

0: time 60.
1: 지금 저희가 왜 이렇게 소근소근 얘기하냐면요. 코끼리는 지상 최강의 동물이기 때문에 너무 큰 소리를 내면은 자극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수컷 코끼리는 몹시 위험해서 조심해야 한답니다.
0: Made in season time. That is this male.
2: So is it not dangerous now? I mean,
0: actually, at this time, a little dangerous.
2: Yeah.
1: 코끼리는 발정기가 되면 호르몬이 증가해 머스트라는 점액이 분비된답니다.
2: 와, 지금 앞에 있는 다른 코끼리들한테는 그게 없었는데 지금 이 수컷 성인 코끼리만 이 엄청난 냄새가 느껴집니다.
1: 갑자기 수컷 코끼리가 달려와 깜짝 놀랐습니다.
3: I saw that scene in the Jurassic Park movie.
2: Stop.
1: 이제 오전 사파리를 마칠 시간입니다. 오후 사파리를 위해서 체력 보강 시간은 필수입니다.
4: 12시부터 2시까지는 동물들도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이동이 금지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쉬는 시간을 가져볼 것 같습니다.
1: 체력 보강엔 무엇보다 잘 먹는 거겠죠?
5: Can I sit in?
6: Sorry.
5: No, it's okay.
6: Oh, yeah, I have a question. So, did you meet leopard?
7: No.
8: No, did you?
6: No, we want to.
7: Okay. Yeah.
6: Which animals are your favorite that you have seen here?
8: Just an elephant.
6: Just an elephant. Yeah, elephant is good.
8: Yeah.
9: 안녕하세요.
1: 스리랑카 뷔페식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워보겠습니다.
10: 아, I hope the afternoon we can see much more animals.
1: 이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겠죠. 오후 사파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어떤 동물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11: Yeah.
1: 스리랑카 야생의 최상위 포식자 표범의 발자국입니다.
0: Yesterday night time.
11: Yeah.
0: And mainly I told you tracking like this.
12: You feel some smell?
11: Yeah.
12: Few days ago, this area leopard have killed spotted here.
11: Okay.
12: So that carcass smell coming.
1: 물 쏘며 코끼리도 보이지만 저희 목표는 이제 표범입니다.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숲속을 관찰해 보는데요. 이때 뭔가 발견한 모양입니다.
2: 이 표범이 있다고 하는데 육안으로 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카메라 감독에게 먼저 위치를 설명해 보지만 포착 실패.
0: 이안에 바 얼마 벌레 있네.
1: 답답했는지 휴대전화 카메라로 표범 위치를 알려줍니다.
2: 드디어 처음으로 이 스리랑카 최상의 포식자 표범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사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태고요.
0: So normally at this time, like this time, they are sleeping.
2: They are sleeping.
0: Yeah, like this day, they are evening actually active.
2: 조금만 더 가까이서 보였으면 좋겠는데 살짝 뭔가 아쉽습니다.
1: 보일 듯 말 듯 나무 위에서 곤히 잠을 자는 표범입니다.
2: 사실 해가 내려가면서 해가 가라앉고 동물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어두워지면은 또 동물들한테 저희가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저희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빨리 15분 안에 이 공원을 빠져나가야 될 것 같아요.
1: 해가 지면 그야말로 무법지대 야생으로 변하니 아쉽지만 내일을 기약해 봅니다.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특별한 숙소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합니다.
2: 아, 여기 건물 있습니다.
13: 아, nice to meet you. Wow, what a beautiful.
14: Ah, nice to meet you.
13: 마기나마 성호.

0: 많고 사실 동물진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 위에다가 집을 많이 지어요. 저도 여행 다닐 때 이 트리하우스에서 자는 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1: 트리하우스에서 바라보는 초원은 야생의 세계를 잊을 만큼 고요하기만 합니다.

0: 표범을 보기 위해 이른 아침을 맞았습니다.
1: 연락 국립공원의 많은 동물들이 이 새벽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이고 또 이 시간에 또 물을 마시러 많이 호숫가로 간다고 하기에 저희도 일찍 가서 한번 표범을 만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0: 어제 식당에서 만났던 홍콩에서 온 커플과 함께 사파리에 나섭니다.
2: Good morning.
3: So, I don't know this is leopard. yeah. But there is maybe his ear. But okay, we're gonna do it.
4: Did you guys see the bear? Apparently, there's a bear.
3: No.
4: They're cute. Yeah.
0: 어스름한 아침 물을 마시러 가는 동물들을 보니 희망이 생기는데요.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힘들다는 표범 찾기가 시작됩니다.
5: 아, 지금 저희 가이드와 운전기사님께서 아주 공격적으로 돌진하면서 이 정글 속에 표범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6: We can see this area.
7: Yeah, yeah.
6: Normally, leopard also like to stay like this whole area.
0: 얄라 국립공원에 이름을 걸고 꼭 표범을 보여주겠답니다.
5: 일반적으로 표범을 찾기 위해서는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표범이 자주 출몰하는 바위 위나 호숫가를 이제 잘 찾아보는 거. 두 번째는 표범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 세 번째는 표범이 사냥한 먹잇감에서 나는 냄새를 쫓는 것.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시각, 청각, 후각을 총동원해가지고 표범을 찾고 있습니다.
0: 표범 출몰지를 향해 달립니다.
8: 우와.
9: 우와.
8: 업가래.
9: 오, 다가오는데.
0: 신나게 달리다 코끼리와 딱 마주쳤습니다. 다들 일시정지 상태가 되어버렸는데요.
6: 레벨 슬립인 트리. We can go close. Wait, wait a minute.
10: 지금 레오파드를 발견했습니다. 자고 있어요.
9: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6: 원이
9: 더
6: 합.
9: 오케이.
10: 그러니까
0: 이번엔 카메라 감독도 표범 위치 포착에 성공합니다.
10: 지금 나무에서 자고 있다가 저희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저기 저희를 쳐다보고 있어요.
9: 어디 있어?
10: 여기 있어. 진짜 제대로 발견했어, 제대로.
0: 비몽사몽 중인 표범을 보니 최상위 야생의 포식자라 하기엔 너무 귀엽습니다. 오늘 사파리는 대성공입니다. 암컷의 평균 몸무게는 29kg. 수컷은 약 56kg 정도라는 스리랑카 표범.
10: 빨리 빨리 더 많이 찍어야 돼.
0: 어렵게 포착한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습니다.
10: 다 전화 주세요. 여기 지금 국립공원에
11: 잘 맞네.

0: 스리랑카 표범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남은 개체는 대부분 이곳 얄라 국립공원에 있습니다. 한번 빠지면 답이 없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1: 근데 진짜 이 표범의 은신의 명수인 게 잠시만 눈을 떼도 어디 있는지 금세 또 찾기가 어려워요.
0: 황갈색 털에 작은 검은색 무늬를 갖고 있어 인간의 눈에 띄기 쉽지 않은 동물이죠.

0: 이제 나무에서 내려와 호숫가루가 목을 죽이겠죠. 그리고 또 자연의 섭리대로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쫓고 쫓기는 사냥이 시작될 겁니다.
1: 아, 미네디. 레오팡, 레오팡, 레오팡,
2: 레오팡. We feel satisfied. Mission complete.
1: Yes, sir?
3: Yeah, I felt like I was on an adventure. I felt like it was a National Geographic and looking for a leopard. But now I feel very like
1: satisfied.
3: Satisfied. Well. Yeah.
4: 표범 하나 보기 위해서 열심히 여기 정글을 다 헤집고 다녔는데 마침내 보게 돼서 지금 기분이 너무 뿌듯합니다. 뭔가 개선 장군이 되어가시고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0: 왜 스리랑카를 동물들의 천국이라 일컫는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이제 동물의 왕국인 얄라 국립공원을 떠나 스리랑카 남부에 위치한 줄람피티아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외지인은 전혀 찾지 않는 현지인들만이 아는 작은 마을 줄람피티아. 이곳엔 무르사웰라라는 특별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곳이죠. 카누를 타고 저수지 깊은 곳으로 갑니다.
5: 내가 알라나 부르면 로쿠 마루 깨탈해요.
6: 깨탈해요?
5: 어. 로쿠 미리 가래요.
6: 아리아리.
5: 고만 카페요.
6: 아하.
5: 로쿠 코랄리.
6: 와, so many.
5: 어.
0: 그물을 쳐보지만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 다시 뱃머리를 돌립니다.
7: 아, 지금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배를 타고 그물을 넓게 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배로는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이 앞바다에서 그물을 한번 펴보려고 합니다.
8: 우리 더 못 들어가겠는데 이제.
0: 멀리서 왔으니 잠시만 기다리랍니다.
6: Hello?
7: is that your father? 아, your father. 아, 지금 같이 그물 지시던 분 딸이었어요. 오. 이제 그물 끌고 온다. 오,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 이게 잡혔어! 와!
9: 저거 괴물이 올라왔어.
7: 와, 진짜 괴물이 올라왔네요. 이게 보면은, 이게 큰 징검이 새우거든요?
0: 뜻밖의 수확입니다.
7: 이 다리 생긴 거, 움직여, 움직여, 무서워.
10: 야, 나 맞대, 뛰네, 맞대. 야, 왔다네.
7: 아, 야.
0: 지금이 제철이라 살이 토실하게 오른 큰 징검이 새웁니다. 주민분께서 요리를 해주신답니다.
11: 아, 진짜 민물새우 중에 최고봉이라 그러네.

0: 그런지 머리도 엄청 크네요. 사실 한국에도 이 진거미새우가 있거든요. 토종 진거미새우가. 그래서 그거의 큰 버전 같다는 느낌을 이제 큰 진거미새우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한국 거는 굉장히 작습니다.
1: 최장 40cm까지 자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물새우입니다. 고급 식재료라 어떻게 요리하든 맛이 좋다는데요. 이 마을에선 큰 진거미 새우로 얼큰한 새우 카레를 만들어 먹는답니다.
0: 와, 비가 엄청 오네 또.
1: 비라는 운치까지 더해지니 딱 어울리는 요리인 것 같은데요.
0: 아, 방금 여기 저수지에서 잡았던 새우를 이렇게 긴장하게 요리해 주셨습니다. 와.
2: 라사이.
0: 라사이. 괴물 같은 녀석을 여기다가 두고. 우와. 와, 살이. 와, 다 먹겠습니다.
1: 살이 토실해 양도 많습니다. 여럿이 나눠 먹어도 충분히 맛볼 수 있더군요.
0: 엄청나게 살이 꼬들꼬들하고요. 담백한 맛이 이 카레랑 먹기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1: 아이도 잘 먹는데요.
0: 와, 와, 이 새우탕을 진짜 엄청 얼큰하게 끓이셨어요. 그래서 와, 진짜 이거 한국에서 먹던 새우탕 맛이 나네요. 와. 매워. 지금 매워가지고 눈물이 찔끔 날려고 하는데. Is it okay? Are you okay? No, is that right?
2: Say it again.
0: 세 명이서 지금 침을 막 삼켜가면서 먹고 있습니다. 매워가지고.
3: In this area, which is more popular?
2: 아빠의 가면 하리 라스네. 아빠의 가면 미 기리어를 담아 고닥 페시인데.
3: 아, so where can I see the 미 기리?
2: 가메. 오야떼 그 마루 엘루에 베베. 에 마멜에 기들어 담아 미 기리 티엔네.
1: 스리랑카에는 약 50만 마리의 물소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인들에게 물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인데요.
0: 와, 여기는 무슨 마을에 이런 작은 시내가에도 물소들이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네요. 와.
1: 물소도 코끼리처럼 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로 강 근처에 살고 있죠.
0: 오, it's okay. 아, 죄송합니다.
4: 아이번.
5: 뭐 가야 될 거라 했니? 아락띠가 되라. 나라 개들이 하는 해두단게 이걸로 하랭이 나와.
0: 지금 여기서 물소를 목욕시켜주시던 분이 아까 저랑 같이 낚시하셨던 그 아저씨셨네요.
5: 아, 오케이. 야무야무?
4: 아, 야무야무. 오케이, 오케이. 배들 담아요, 배들.
5: 아이보안.
4: 아이보안.
5: 아이보안. 아, 많이 남았어.
0: 야, 아, 땡큐.
4: 아, 야. 와.
0: 인다가.
5: 야, 야.
0: 와, 라스나이. 안녕.
2: 안녕.
0: 무서워.
2: 나이보아.
0: 확실히 버팔로우를 키우는 이제 목장이 있는 집이라 그런지 이렇게 버팔로우 우유를 또 내주시네요. 아우, 뜨거워. 뜨거워. 갑자기, 우유가 뜨겁구나.
1: 아스미는 스리랑카 전통 과자입니다.
0: 와우. 아, 이거 맛은 딱 먹자마자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한국에 그 우리 명절 때 먹는 육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랑 맛이 똑같습니다.
5: 아, 본다이. 레디라사이.
4: 난 기리간노 바란노나 매 니다간노에노 불고. 무디안노는.
0: 아, can I sleep here?
2: Oh, well.
0: Oh,
2: well.
0: 아, 이게 문이었구나.
1: 오늘 묵을방을 보여주시겠답니다.
0: 너무 좋다.

0: 미안해 내 사나이 니디가 안 되는데.
1: 에스테티 에스테티.
0: 땡큐.
1: 좋네요. 아 모기장 있는 게 제일 마음에 든다.
2: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온 것처럼 따뜻한 환대를 받은 날입니다. 고대하던 아침이 밝았습니다.
3: 어머니, 내가 내가 뭐 빗대기 말해 그런, 아,
4: 돌비,
3: 이란가이 사람,
4: 사람,
3: 이란가이,
4: 위에서부터.
2: 사롱은 허리에 두르는 전통 하의로 남성들이 캐주얼하게 집에서도 즐겨 입는답니다.
4: 아, 라사나이,
3: 라사나이,
1: 이스티, 이스티.
3: 아, 이제 길이.
5: 길이 갔네.
3: 아, 길이 갔네.
2: 이 마을은 스리랑카의 다른 농촌과 달리 유독 물소를 많이 키운답니다. 이방인의 등장에 예민한 물소들의 신경이 곤두선 모습인데요.
6: 지금 저희가 촬영팀이랑 이렇게 잔뜩 낯선 사람들이 가니까 물소들이 좀 긴장을 한 상태인 것 같아요.
2: 갑자기 물소 한 마리가 탈출을 감행합니다.
6: 지금 물소 한 마리가 말뚝을 뽑고 그냥 뛰어나가 버렸어요.
2: 아저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평온하게 웃더니 이내 물소 젖을 짜기 시작하는데요.
6: 벌써 따끈따끈합니다.
2: 불을 피우고 그 위에 물소 젖이든 항아리를 올려 약 30분 정도 끓여주는데요.
6: 눈물이 조금씩 맺히기 시작했어요. 아마 I'm very sad.
0: 아빠도 보르도 있네.
6: 보르도 있네.
0: 보르도 있네. 댐메가 바나강 우리가 핸디가 안 나오나.
2: 물소 젖으로 만든 커드는 요구르트보다 밀도를 높여주는 지방 함유가 많아 맛이 더 고소합니다.
6: 아, why you prefer to make a very high place?
0: 미 라스는다 밀랜데 약겠네. 미 길이에 겠는데 미 라스는다 뒤에니.
2: 바리스타처럼 저도 커드를 만들어 봅니다.
0: 라스나이 라스나이
6: 라스나이 라스나이
0: 라스나이
2: 거품이 잘 생기게 위에서 골고루 부어줍니다.
6: 엄마, I'm really cut out for it. I'm professional.
2: 하루 정도 숙성을 거치면 커드가 만들어집니다.
0: 아무도
6: 말하는
0: 길이니까. 야야야. 와. 오. 라사이드 말하는 팔.
6: 이스티 이스티. 와. 예쁘게 담겨진 커드입니다.
2: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설탕을 뿌려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6: 와우.
0: 라사이드.
6: Very soft.
2: 유통기한은 단 3일. 물소 농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 커드입니다.
6: 역시 산지에서 먹는 이 제품은 그 신선도가 다른 것 같아요. 와, 와, 라살, 고당 라살. 와.
2: 평화롭던 마을이 다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7: 우르르 버팔로 무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신가 해서 봤더니 지금 샤워를 하러 가는 길이었네요.
2: 저도 힘을 좀 보탭니다.
8: 가지마 가지마 들어와 들어와.
2: 물소들이 신이 난 모양입니다. 덩달아 저도 신이 나는데요. 물소들이 사랑하는 무르사벨라 저수지에 도착합니다.
7: 와, 물소는 물소네.
2: 더위뿐 아니라 벌레를 쫓기 위해 물에 몸을 담근다는 물소들. 이름에 왜 물자가 들어가는지 이해가 가는 순간

0: 어느덧 이곳을 떠날 시간입니다.
1: 오늘이야.
2: 안 뵙네. 아무래도 아무네. 아이 스리랑카와다. 아빠한테 있는 메 스리랑카와다.
3: 아빠 이거 발란 나 있대 있네. 스리랑카와다. 아빠 이거 발란 있네.
2: 아니 아니. 오케이. 오, no no no, it's okay. Thank you.
3: 이따 볼게.
0: 자연과 동물 그리고 사람이 교감하며 더불어 사는 곳 스리랑카입니다.
4: 다 열려있는데 이게 기차가 계속 휘청휘청하니까 좀 무섭습니다. 이틀 못 보고 있다니까 좀 어렵네요. 와, 여기가 바로 나이나츠 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물학 여행 가이드 김응빈입니다. 먼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해보시겠어요? 아마 가슴이 앞으로 팽창되고 윗배가 앞으로 나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칫 공기가 들어오니까 흉강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늑간근, 이 갈비 사이근이 수축해서 갈비뼈가 위로 당겨지고 이 가슴뼈는 앞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동시에 환경막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가슴 안 부피가 늘어나서 기압이 대기압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그 기체의 성질 때문에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죠. 숨을 내쉴 때는 이와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호흡을 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 산소가 풍부한 바깥 공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셔 기도를 통해 허파로 보내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몸속 공기를 몸 바깥으로 이동시키는 기체 교환 과정입니다. 허파꼬리에 이산화탄소를 내려놓고 산소를 실은 혈액은 심장이라는 강력한 펌프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각 세포에 도달한 산소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세포는 소화계가 음식을 분해하고 흡수해서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만들어 전달해준 그 영양소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데 산소를 이용합니다. 세포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에너지 획득 방법을 세포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포는 산소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불꽃처럼 타오르는 생명이요. 이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인공호흡과 모닥불회하는 부채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각 꺼져가는 생명과 불씨를 살리려는 노력 아닌가요? 이 노력의 핵심은 바로 산소 공급입니다. 우리도 매일 음식물에서 얻은 영양분을 세포에서 태우고 있습니다. 체온이 그 생생한 증거죠. 연소와 호흡은 모두 같은 산화 반응이고 그 최종 산물이 물입니다. 이 연소 과정에서는 빠르게 한꺼번에 에너지가 방출되지만 호흡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속도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연소를 물질이 산소와 화합할 때 많은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과학 용어로 표현하면요. 물질이 산소와 화합, 곧 산화하면서 빛과 열, 곧 에너지를 내는 현상입니다. 요거 조금 더 교과서식으로 말하면요. 어떤 물질이 산소 원자와 결합하거나 수소 원자를 잃어버리는 게 산화입니다. 이거의 정반대가 환원이죠. 아시다시피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입니다. 원자는 하나의 핵과 이를 둘러싼 전자로 되어 있죠. 전자의 수는 원자에 따라 다릅니다. 핵과 전자는 각각 양성, 플러스, 음성, 마이너스를 띠는데 평소에는 이 둘이 서로 상쇄되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띱니다. 신진대사 과정에서 전자는 수시로 원자 사이를 오가는데요. 이때 혼자가 아니라 다정한 연인처럼 수소 원자와 꼭 붙어 다닙니다. 우리가 먹은 밥이 소화되는 과정을 예로 들어서 전자의 이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화를 통해 이 밥의 주성분인 녹말은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세포에서

포도당 1g을 태우면 4kcal 정도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때 포도당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수소 원자와 전자에 담겨 방출되는 겁니다. 세포는 이 에너지를 사용하고 남겨진 수소 원자와 전자는 산소와 결합하여 물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세포에서 포도당을 태우는 과정을 세포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1937년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인 세인트 제르지는 생명이란 쉴 곳을 찾는 전자라고 멋지게 함축했습니다. 만약 산소가 사라진다면 인간을 비롯한 이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은 질식사하고 맙니다. 매우 유감스럽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산소 없이 숨을 쉴 수 있을까요? 호흡에서 산소가 하는 기능을 이해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포도당에서 나온 전자를 맨 마지막에 받아주는 게 산소이잖아요. 이 역할에 다른 물질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호흡에 별 문제가 없겠죠. 실제로 많은 미생물, 주로 세균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 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소가 아닌 다른 물질로 숨쉬면서 삶을 영위하는 재주 말입니다. 이를 산소를 이용하는 산소호흡 또는 유기호흡에 대비해서 무산소호흡 또는 무기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유산소 환경에 살다 보면 가끔 산소와 전자가 잘못된 결합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활성산소는 반응성이 커서 마치 불안당처럼 세포 자체나 구성물질에 닥치는 대로 시비를 걸어 해코지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노화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겁니다. 산소를 접하고 사는 생명체는 대부분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생명체가 이런 효소를 갖추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산소가 이들에게는 사약과 같을 것입니다. 산소를 만나면 즉사하고 말겠죠. 이런 논리라면 혐기성 미생물은 산소를 피해 꼭꼭 숨어 다녀야 할 겁니다. 그런데 혐기성이라는 말에는 오해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 말은 공기, 정확히 산소가 없다는 뜻을 지닌 영어 단어 anaerobic을 일본식 한자로 옮기면서 붙여진 건데요. 어감도 그리 좋지 않을 뿐더러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실제로 혐기성 미생물 대부분은 활성산소 제거 효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산소가 있으면 우리처럼 산소호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산소호흡은 이들이 추가로 지닌 특기인 셈이죠. 따라서 혹시라도 이들의 삶에 측은지심을 품는다면 오히려 이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편협한 인간 중심주의 사고의 틀 안에서 보면 산소가 없는 환경이 암담해 보이지만 미생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그들만의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니까요.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김치는 맛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건강 증진 효과까지 지닌 매우 우수한 발효식품이죠. 상온에서 마냥 두고 먹어도 식중독 같은 감염병 걱정은커녕 오히려 갈수록 깊은 맛을 내는 웰빙 식품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만드는데 우리 조상의 생물학적인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소금에 절이면 배추숨이 죽는다고 하죠. 이거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소금기로 인해 배추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온 결과입니다. 배추 세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유해균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숨이 죽어요. 해당 미생물 사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을 좋아하는 미생물도 많습니다. 김치를 맛있게 익히는 김치 젖산균도 그런 경우죠. 또한 김치 젖산균의 발효산물인 젖산이 쓸데없는 잡균의 생장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삶의 서전 속에서 형성되는 이 미생물 생태계는 김치가 익어감에 따라
조화 속에서 끊

끊임없이 변해가면서 우리에게 맛과 건강을 선물합니다. 이쯤 되면 늘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김치가 새삼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호흡과 마찬가지로 발효 역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물학 용어입니다. 보통 숙성을 통해 음식을 만들거나 술을 빚는 과정을 발효라고 하죠. 교과서식으로 말하면 무산소 조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생산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에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하는 시청자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정의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만 말하면 앞서 얘기한 무산소 호흡과 발효를 구분할 수 없고 자칫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산소 호흡은요, 산소 대신 다른 물질을 사용할 뿐 해당 화물에 있는 모든 탄소가 이산화탄소로 산화되는 완전 연소입니다. 반면 발효는 타다 남은, 그러니까 덜 산화된 동강이 생기는 불완전 연소입니다. 생명체에게 불완전 연소는 에너지 손실을 의미합니다. 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을 완전히 태우면 거기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모두 뽑아내 쓰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버립니다. 그런데 발효하게 되면 포도당에 있는 에너지 일부만을 사용하고 여전히 상당량의 에너지가 들어있는 발효 산물을 배설물로 내놓게 되죠. 생물학에서 말하는 배설물이란 세포 안으로 들어와 우리 몸에 필요한 반응을 거친 후에 다시 세포 밖으로 나가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미생물의 배설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맥주에 있는 알코올은 효모가 보리에 있던 당분을 발효하고 내놓은 배설물이니까요. 이 배설물이 어감 때문에 그렇지 생물학적으로는 더러운 게 아닙니다. 한 생물종의 배설물이 당사자에게는 독이 되지만 다른 생물종에게는 필수 양분이 되는 게 대자연의 섭리라는 것이죠. 멀리 갈 것 없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호흡하고 내놓은 배설물인 이산화탄소를 식물은 광합성 이용하잖아요. 또 식물이 내놓은 배설물인 산소 덕분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지구 생명은 미생물과 배설물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연결망인 셈입니다. 1770년 한 영국 과학자가요, 이 맥주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기체를 물에 녹이면 이 기분이 상쾌해지는 음료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바로 탄산수 제조법을 발견한 것이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됩니다. 물에 녹은 탄산은 다시 중탄산 이온과 수소 이온으로 분해됩니다. 저 화학실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화살표가 두 개 있죠. 서로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어떤 뜻이냐? 각 화합물의 양에 따라서 그 화학 반응이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세포업이 늘어나면 혈액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갑니다. 결국 수소이온 농도도 높아지겠죠. 수소이온의 증가는 산의 세기가 커짐을 의미합니다. 호흡 중추는 혈액의 산도가 올라가면 호흡량, 즉 호흡의 속도와 깊이를 늘려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촉진합니다. 호흡량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혈액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감지해서 뇌에 있는 숨뇌, 한자로 연수라고 합니다. 숨뇌에 있는 호흡 중추가 자율적으로 조절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순환계, 특히 심장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힘껏 달리면 가빠지는 숨소리만큼 심장 박동도 빨라짐을 다 아시죠? 이게 호흡 속도와 혈류 속도가 함께 조절되는 보여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이 호흡은 신진대사와 감정 상태 변화 따위와 긴밀하게 연관된 생명 현상이거든요. 한숨도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죠. 근심이나 서름이 있을 때 또는 긴장했다가 안도할 때 길게 몰아서 내쉬는 숨. 국어사전의 뜻풀이거든요. 이처럼 한숨은 감정과 관련되지만 중요한 생리학적 기능도 합니다. 왜 일에 집중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한숨이 나오곤 하잖아요. 폐의 탄성도 감소에 대한 반응입니다. 폐의 탄성도란 허파 조직이 가지고 있는 탄성 정도를 말하는 건데요. 허파 꼬리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화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숨은 허파를 스트레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숨은 호흡을 가다듬는 생리적 기능과 스트레스 관리 같은 심리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심장이 일정한 리듬으로 뛰고 있듯이 호흡도 일정한 리듬으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심장의 리듬은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어요. 하지만 호흡은 상당 부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다스릴 때 이 비단 자율신경과 심장 박동의 리듬 패턴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뇌신경의 활동성을 반영하는 뇌파도 연동되어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중추에 의해 조절되면서도 의식적으로 조절 가능한 호흡은 감정과 자율신경계에 우리의 의식을 개입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로부터 숨은 곧 삶, 생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숨이 붙어있다, 숨을 거두다, 이런 우리말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말장난 같지만 한숨이 나올 때 한숨 돌리면서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0: 오늘은 당진 오이장에 왔습니다. 아, 이곳에서 정맞고 유쾌한 이웃들을 만났고요. 몰려드는 발길 속 눈과 입이 즐거운 시장 풍경.
1: 올챙이다, 올챙이.
2: 올챙이.
0: 온 가족의 힐링 명소 삼선산 수목원도 가봤지란요.
2: 여행할 때도 많아지고 이런 또 녹지도 많아서 아이들이 뛰어놀 때도 많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다양한 즐길거리는 물론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일자리까지 당진의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당진에서도 유난히 풍광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신평면. 이곳은 1920년대 인근의 오봉천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으면서 만들어진 오봉저수지인데요. 오랜 역사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때묻지 않은 자연입니다. 이곳에선 다양한 종류의 새들을 사시사철 만날 수 있죠. 주말 아침 찾아간 저수지에는 한 무리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가까이에서 보니 풍경화를 그리고 있군요.
3: 저희가 한국화 동아리인데요. 이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있는 것보다 나와서 구경을 한번 나왔어요. 이 연못 안에 조그만 섬이 있잖아요.
4: 물이 퍼지고 나서 갯벌같이 이렇게 진흙도 보이고 원래 이 연잎 진흙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고귀한 꽃인데 살짝살짝 보이니까 물이 차작차작하고 물이 없을 때가 더 이뻐요. 자연미라 그럴까? 그쵸? 네.
0: 오봉저수지에 물이 흘러간 곳은 인근의 논입니다. 오대기를 위해 물을 뺀 곳인데요. 덕분에 군데군데 바닥을 드러낸 모습에 누군가는 깊은 영감을 받는 모양입니다. 삐죽 솟은 나무 세 그루도 이곳 오봉저수지만의 매력이죠.
5: 당진은 어떤 그런 복합 도시, 도시와 농촌이 같이 공존하고 융화되는 그런 부분이 아마 당진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하고.
0: 이때 예사롭지 않은 기운의 한 분이 눈에 띕니다. 별도의 스케치도 없이 화선지에 곧바로 채색을 하는데요. 잠시 후 완성된 그림에는 오봉저수지 풍경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6: 그림에서 이 어떤 영혼이 느껴졌어요.
7: 아유, 감사합니다. 당진이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산도 바다도 들도 많은 지역이라서 그 좋은 경치를 보면서 시민들도 그림에 관심이 많이 가져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짠!
0: 완성된 그림들이 아주 멋진데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멋진 예술 작품이 나오나 봅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당진의 중심 지역인 음내동입니다. 오늘 아주 좋은 구경거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고소한 냄새와 왁작한 분위기가 가득한 이곳은 바로 당진 오일장이에요. 사람 참 많죠. 하하. 경기도와 충청도가 맞닿아 있는 데다 들과 바다, 산이 모두 있으니 다양한 먹거리와 물건들이

0: 풍부하기 때문이죠. 당진 오일장에는 없는 게 없다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구경 한번 시작해 볼까요?
1: 여기 자랑하라고 상추 사세요.
2: 항진 전통 시장으로 상추 사러 오세요.
1: 상추 사세요.
3: 몇 년 됐어요, 거의?
1: 58년.
3: 58년?
1: 예.
3: 되게 오래되셨네요.
1: 예. 오래됐어요. 연세가 있으니까.
3: 예. 연세가 어떻게 되셨네요?
1: 못 죽었어요.
2: 88.
1: 88.
3: 아, 진짜요? 어우,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그렇게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1: 그래서 그런가? 젊다고.
4: 4개 5천 원! 빨리빨리 와요, 여기로. 땡 잡네, 땡 잡아. 잡아야죠. 여기부터! 빨리빨리. 벌써 다 쓸 때 찍어. 이리로 놈 어디서 찍어, 이봐. 이봐요. 테레비도 나와.
1: 빨리빨리 가요. 이.
4: 자, 이봐. 대박.
3: 아, 어머니, 어머니, 뭐 이렇게 많이 드세요?
4: 네,
1: 저는 이걸 많이 아니, 먹어요.
4: 싸서 많이 사는겨. 자.
0: 멀리서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시장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바다와 인접한 당진 오일장에는 유난히 생선과 해산물이 풍부하죠.
1: 우리 바지, 우리 여기 한진 바지락, 바지락 최고 연거로 알찼어, 지금. 맛있어.
3: 그래요? 이 물 잘 쓰는데요?
1: 얘가 살아서. 싱싱한 놈 이렇게 싸간? 이거 봐. 맞아.
5: 네, 안녕하세요.
1: 예, 예.
3: 이게 뭐예요, 이 큰 거, 이거? 이게 뭐예요?
1: 아, 이쁜 거 들어야지. 우럭구.
3: 우럭구.
1: 예. 아, 그치, 이거 봐. 안 보여? 저기 새끼 깡치 얼마예요?
2: 10,000원요.
3: 싼 거예요?
1: 싼 거예요. 맛도 좋고요.
3: 뭐 드신 거예요 이거는?
1: 뭐? 깡치하고 고르기하고 10,000원요. 이것도 하나 드셔야 맛이 있습니다.
3: 먹어도 돼요 갑자기?
1: 예, 접수 보세요.
3: 감사합니다.
6: 예, 참가들이시죠?
1: 접수 보세요.
3: 와, 너무 맛있는데요?
1: 쫄깃쫄깃하지요? 네, 촉촉하지요? 어떠세요?
3: 뭐 먹는데요?
1: 제가 물어보네. 저기 저런 게 어울릴까? 이런 게 어울릴까?
3: 어머니 너무 이뻐요.
1: 왜?
3: 네.
1: 에이.
3: 아니요.
1: 두 개째 산다고요?
3: 여기서요?
1: 네.
3: 왜요?
1: 여기가 색깔이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주로 다 있어요, 장난으로.
3: 아, 그렇죠?
1: 예, 골고루.
0: 시장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음식을 빼놓을 수 없죠. 즉석에서 튀기고 볶고 지글지글 부쳐내니. 하하,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두 번 먹는 것이 바로 시장 음식이랍니다. 시장 단골 메뉴, 쫄깃하고 달콤한 호떡에 뜨끈하게 쪄낸 옥수수도 보이네요. 유난히 북새통을 이룬다 싶어 들어와 봤더니 각종 한약재를 넣고 즉석에서 푹 삶아낸 영양 만점 족발이랍니다. 이러니 손님들 지갑이 열릴 수밖에요. 하하.
3: 아, 어머니, 네. 5만원 더 쓰시려고 가져오신 거예요?
4: 5만원만 써요? 더 썼지, 벌써. 이것저것 많이 샀지. 25,000 양 드리겠습니다.
3: 되게 싼 거 아니에요?
4: 싸죠. 저희 한 6년 전에 가격 양만 포 싸고.
7: 예. 언니, 제일 중요한 게 맛있는 건데.
8: 다른 장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공터에 여기저기 흩어져갖고 줄지어서 이렇게 돼 있지만, 당진은 일자로 돼 있어서, 구경하시는 분들이 그냥 쫙 구경하기도 좋고,
7: 시장 보기가 편하다고요.
8: 마트 같잖아요.
7: 한 곳에 쫙 있으니까.
3: 자주 오시나봐요.
8: 저 5일에 한 번씩 와요. 오일장이 최고죠, 최고.
3: 맞아요.
0: 그럼요, 오일장이 최고죠. 손님들 사는 재미, 상인들 파는 재미가 무르익어 갈고요. 뜻하지 않은 비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인들이 황급히 자리를 접는데요. 이때 예사롭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9: 자, 하나로 못 보면 두 개로 보고, 두 개로 보면 세 개로 보고, 뱃속에 넣는 거 공짜 부여하세요.
6: 자, 먹는 게 남는 거 남는 게 먹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네, 시간을 끌고 있어요. 낚시 끌고 있어요.
0: 저버린 것 같던데, 여, 여, 여, 여.
6: 이동네 마련이니까. 뭐가 있어요? 진짜 같이 얼굴이 없으면 이동네 마련이니까.
3: 안녕하세요.
6: 예, 네, 안녕하세요.
3: 멀리 들었을 때 어디 예. 경매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6: 아, 예. 다들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3: 아, 그래요?
6: 예.
3: 아,
6: 근데 열심히 해야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부각해야 부설님도 사주시고 해가지고요. 네, 자, 신기한 작가리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자, 하나로 뽑으면 두 개로 뽑고, 뒤로 해서 세 개로 뽑고, 뱃속에 넣는 거 뽑자.
9: 예, 안녕하세요.
6: 자, 먹는 게 남는 거 남는 게 먹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신시한 얼굴 되신다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9: 안녕하세요.
0: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상진 씨의 젓갈 가게. 그 매력에 빠진 건 손님만이 아니라는데요.
3: 아내분이세요?
6: 아, 예, 결혼하려고, 예, 둘이 결혼하려고 열심히 예, 돈 벌고 있습니다. 예.
3: 아, 예.
9: 예, 여자친구예요. 예.
3: 아, 진짜요?
9: 네. 원래 워낙 또 부끄러움이 없기도 하고, 또 오빠를 워낙 좋아하니까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같이 더 즐겁게 근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6: 네, 아주 너무 미안해, 미안해가지고.
9: 아유, 미안할 거 없어. 재밌어.
6: 항상 고생 많아요.
9: 아니, 재밌어요.
3: 누구세요, 지금?
6: 아, 제 친 동생이요.
3: 동생분은 뭐, 여자친구랑 같이 안 하세요?
6: 아, 없어가지고. 없어요?
3: 네?
6: 없어가지고.
3: 아,
6: 예, 약간 집에 가고 싶어요.
3: 왜요?
6: 좀, 이쪽은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9: 안녕하세요.
6: 예, 뭐 좀 드릴까요?
10: 뭐 좀 드릴게요.
6: 예,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10: 이게 원래 5,000원인데요? 이게 5,000원인데, 예, 여전 좀 더 드릴게요. 그냥 드세요.
6: 예, 감사합니다. 아니, 13,000원한테 만원치 드렸어요?
11: 항상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목소리가 일단 우렁차셔가지고 딱 일단 귀에 꽂히고요. 항상 많이 주세요.
6: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장가 갈 때 쓸게요.
11: 네, 감사합니다.
6: 네, 맛있는 시간 전화해보세요.
11: 네.
6: 기회도 연락 드려야죠. 네, 감사합니다.
3: 단골이 많네요.
6: 아, 예, 저희 그래도 어머니가 하셨던 데를 물려받아서 했지만 어머니가 제 단골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어머니 연매출 한 그래도 10배 정도는 제가 뛰어가지고 네. 어머니 뒤에 저기 묻히고 계시네요. 한번 어머니 저 방송 잠깐만.
3: 아, 어머니 아들이 잘하는 것 같은데 장사를?
12: 잘해요. 잘하는데 손이 너무 커가지고 실속은 별로 없어요. 실속은 없어. 서로 끼가 맞아요. 천생연분 만난 것 같아서 네, 그 장사도 잘하고 앞으로 제들이 좀 이제 다음 미래에 먹거리 크게 좀 했으면 하는 부모 마음이죠. 이건 다 그죠?
0: 네, 그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후가 되자 이 비출기가 더 고세졌습니다.
3: 안녕하세요.
13: 네, 안녕하세요.
3: 오, 비 오는데도 장사하시네요.
13: 아, 저희는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사를 무조건 하고 있어요.
0: 그런데 물건도 참 다양하네요.
13: 지금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박스로 뭐 감자, 양파, 생강, 막 이런 것도 많이 쌓여있죠.
0: 주로 당진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는데요. 규모가 제법 크다 했더니 상수 씨 말고도 사장님이 또 있답니다.
13: 저희 아버지. 여기 아버지.
3: 안녕하세요.
13: 예, 예.
3: 아들이 잘해요?
14: 예,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 전에 주도는 앉아서 손님을 기다렸잖아요. 아들이 하면서부터 인터넷 판매라든지 매출이 한 200% 올라요.
3: 200%요?
0: 이런 걸 두고 바로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거겠죠. 하지만 아들 상수 씨의 장사법을 따르기까지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랍니다.

0: 비가 손님들을 쫓아낸 거리. 고소한 냄새를 따라와 봤더니 꽈배기집이었군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추억의 음식이죠. 빗속에서 먹는 꽈배기도 또 하나의 추억이 되겠죠.
1: 맛이 어때요?
2: 아, 원래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아이들 챙기다 보니까 늦어서 지금 비도 오고 그래서 5일장 구경 못해서 속상해요.
3: 좀 이따가 우리 비 끝이면 또 좋은 데 갈 거잖아.
1: 좋은 데 가신다고요?
4: 강진에 그 삼선산 수목원이라고 거기 하면 아이들도 깨워놓을 수 있고 어른들도 힐링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있어요.
0: 그날 오후 아정이네 가족의 주말 나들이를 따라가 봤습니다.
5: 날씨 좋아져서 다행이네.
6: 다행.
5: 아정아, 어때?
6: 다행이야.
5: 진짜 좋아.
0: 지난 2017년 문을 연 삼선산 수목원. 야외 정원뿐만 아니라 실내 온실과 놀이터, 피크닉장이 있고요. 여름이면 물놀이장을 즐길 수 있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게 무료? 몸도 마음도 가볍게 오시면 된다는군요. 천정이 넘는 꽃과 나무는 물론 다양한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 학습장이기도 합니다.
5: 여기서 아이고, 아이고. 엄마 보내 줘, 보내고. 올챙이다, 올챙이. 우와. 와, 이거 봐. 와, 꽃. 이게 와, 이쁘다.
2: 꽃 봐봐.
5: 계란아, 이거 뭐야? 코스모스야?
2: 계란꽃 아니야?
6: 데이지잖아.
5: 데이지야? 계란으로 같이, 계란꽃 같이 생겼어. 계란으로.
1: 꿀벌, 꿀벌. 벌이야. 지금 뭐, 벌이 뭐 하고 있을까?
7: 지금 꿀을 만들고 있어.
8: 아니, 꿀을, 꿀 먹고 있어.
5: 꿀 먹고 있는 거야?
0: 이번엔 숲속 깊이 들어와 봤는데요. 요건 대나무로 만든 실로폰이랍니다.
5: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그 소리가 틀려지지, 각자. 소리가 다 틀리지. 오.
8: 손 아프잖아.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5: 엄마가 더 신났어.
0: 이번엔 해먹 타임입니다.
5: 하나, 둘, 셋. 야, 놀이공원 가자, 놀이공원. 준비야, 놀이공원. 봐봐.
8: 괜찮아.
5: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우와. 여보, 저 위에 봐봐, 나무. 와, 좋지.
9: 살고 싶네.
5: 여기 살고 싶어?
0: 이곳엔 스릴 만점의 흔들다리도 있죠.
5: 와.
8: 아, 빨리 가. 카메라 떨어져.
5: 김수아 무서워, 무서워.
1: 김수아 무서워요?
8: 아니요.
1: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8: 아니에요.
5: 왜 그런 거 아신데, 김수아?
8: 엄마, 내가 엄마 지켜줄게.
5: 엄마 겁이 많아서. 빠빠.
1: 어이, 뭐 준서가 아이돌 해야겠는데?
9: 어, 아이돌이죠. 외모가 아이돌이죠.
0: 삼선산 수목원을 비롯해 당진의 반가운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9: 어렸을 때 살 때랑 지금이랑 엄청 많이 바뀌고요. 그러니까 문화생활 할 때도 예전에는 없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근데 문화생활 할 때도 많아지고 이런 또 녹지도 많아서 아이들이 뛰어놀 때도 많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살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당진에서 계속될 준서 가족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자, 서해대교 개통 이후 수도권과 더욱 가까워진 당진.

0: 편리한 교통과 함께 품앗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2020년 이후 당진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은 어느 날 사포교호 놀이동산을 찾았습니다. 추억의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특유의 복고풍 분위기 덕분에 사진 명소로도 인기가 높은 곳이죠. 덕분에 휴일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든다는데요. 그런데 오늘따라 더욱 북적이는 이곳, 곳곳에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물론 텐트까지 보입니다.
1: 안녕하세요. 네, 이분은 누워 계시네.
2: 무슨 날이에요?
3: 아, 오늘 여기 드론 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명당 자리 잡으려고 왔어요.
1: 명당이요?
3: 네. 여기가 제일 잘 보일 것 같아서 여기로 왔어요.
0: 명당 자리를 비롯해 순식간에 공원을 가득 채운 사람들. 신이 나서 춤을 추는 꼬막 관객들 보이시죠? 와우, 드디어 본격적으로 드론 쇼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 천대의 드론이 계속해서 모습을 바꾸는데요. 면천 안색 물로 만든 흑연주도 보이고요. 솔메 성지에서 만났던 김대건 신부도 등장합니다. 이건 삽교 놀이공원의 대관람차군요. 우와, 당진의 시조인 두루미까지 나타나자 관객들의 열기도 더해가는데요.
4: 재밌었어요. 기대 안 하고 왔는데 훨씬 화려했던 것 같아요.
5: 8월에는 매주 한다고 해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6: 뭔가 당진 하는 자부심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당진이 이만큼 발전했구나. 그래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0: 가슴 벅차게 아름다운 당진의 초여름 밤입니다.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의 도시 당진. 노른 들과 푸른 바다가 있어 먹을 것은 물론 정도 인심도 넘쳐났다죠. 그 정이 그리워 돌아온 사람도, 언제까지나 고향을 지키는 사람도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봅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예쁘대 예뻐. 물 많이 먹고 잘 자라라.
1: 어? 개미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2: 어? 여기 살짝 보이는데?
1: 어? 어디서 자꾸 돌고래 소리가 들리지?
3: 걷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1: 어떡해, 에그박사님도 마법에 걸렸나봐.
3: 마법?
0: 네, 돌고래 마법에 걸린 것 같아요.
3: 어허, 뭐야 이거 뭐야.
1: 그래서 자꾸 끽끽끽 돌고래 소리가 났나봐.
3: 그런데 자꾸 피부가 당기고.
0: 네,
3: 물이 필요한 것 같아. 물. 아, 물. 나에게 물이 필요해.
0: 물이 어디 있더라. 그게 여기 있다. 제가 물 뿌려드릴게요.
4: 빨리 뿌려. 요즘 안 그래도 돌고래들의 울음소리가 심상치 않았는데. 그래, 오늘은 돌고래

0: 샤랄라 샤랄라 빠져들어 마법의 자연 샤랄랄라 샤랄라. 마법을 풀려면 제돌이를 찾아가라.
1: 이제 좀 촉촉해졌구만. 살 것 같다.
2: 어? 나뭇잎 편지다.
1: 응? 나뭇잎 편지? 오. 오. 제돌이를 찾아라.
2: 제돌이?
3: 제돌이가 누구지?
1: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잠깐만 들려드려요. 아, 제돌이. 제주도 돌고래, 돌고래 이름이야.
2: 아, 그럼 제주도에 살아봐. 어서 제주도로 가요.
1: 좋아, 가보자고.
3: 좋았어.
1: 모두들 준비됐냐? 끼!

0: 바닷속이다.
1: 저기 봐, 물고기 같아요.
0: 오. 보라색, 노란색, 주황색 물고기들 정말 예쁘다.
2: 바다 거북이다.
3: 안녕 거북아.
4: 안녕.
5: 아니 빨리 제돌이를 찾아야지 마법이 풀릴 수 있는데 말이야.
6: 이거 뭐야? 해파리야 뭐야? 떨어져.
5: 오 진정해. 내가 떼줄게.
0: 그냥 제가 할게요. 잠깐만 하나 둘.

0: 똑똑한 해파리는 처음이야.
1: 해파리가 아니고 비닐봉지야.
2: 정말 큰일 날 뻔했다.
0: 아, 도와줘서 고마워. 아,
3: 근데 너는 처음 보는 돌고래인데?
4: 아, 나? 앵크파크. 아니야. 돌고래야, 돌고래. 근데 혹시 네가 제돌이야?
3: 제돌이? 내 이름은 도라돌인데?
5: 우리가 지금 제돌이를 찾고 있거든.
4: 근데 이름 말고는 제돌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3: 정말? 너희 제돌이에 대해서 몰라?
5: 응, 몰라. 넌 알아?
3: 당연하지. 얘가 너희들이 찾던 제돌이야. 제돌이가 여기서 뭘 했는지 알아?
5: 뭘 했는데?
3: 바로 돌고래쇼.
2: 정말? 와, 재밌겠다. 진짜 신나겠다.
5: 점프 점프 점프도 잘하는데?
3: 사람들은 돌고래쇼를 보고 즐거워했지만 제돌이는 슬펐어.
2: 왜?
3: 너희들 이게 뭔지 알아?
5: 곰?
3: 제돌이는 이런 공을 받기 위해 매일 피나는 훈련을 해야만 했어. 사람들은 자꾸만 똑같은 걸 시키고 또 시켰지. 그리고 돌아오는 건 고작 이 죽은 물고기 하나. 무엇보다 넓은 바다에서 살던 제돌이에게 좁은 수족관은 감옥과도 같았지.
5: 제돌이 불쌍해.
3: 그런데 제돌이가 제주도 바다에서 잡힌 돌고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6: 제돌이는 행복하지 않다.
7: 제돌이를 돌려보내자.
8: 바다로 돌려보내자.
4: 맞다, 맞아. 그때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게 제돌이였어?
2: 그래서 어떻게 됐어?
3: 제돌이를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주기로 결정했어.
9: 우와, 잘 됐다.
3: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2: 문제? 왜?
3: 사육사가 주는 먹이만 먹다 보니 바다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야.
2: 어떡해.
4: 나도 기억나. 그래서 제돌이는 바로 바다로 돌아올 수 없었어. 그래서 바다에 훈련장을 만들었지.
3: 맞아. 저기서 바다에 적응하며 살아있는 물고기를 사냥하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한 거야.
4: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2: 와, 물고기 사냥 성공!
3: 이렇게 어렵게 제돌이는 다시 바다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
5: 제돌이가 그렇게 슬픈 사연이 있는 돌고래였다니.
2: 제돌이가 다시 돌아와. 다행이야.
1: 맞아.
4: 우리 제돌이,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지?
3: 그럼 지금은 무리에 적응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지.
1: 잘 됐다. 지금 어디 있는데?
3: 저쪽 위쪽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 잠깐. 내가 초음파로 한번 찾아볼게.
2: 초음파?
4: 여기서 잠깐 상식. 돌고래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초음파로 대화한다는 사실. 도라돌이 어딨지? 도라돌이! 아, 멀리 있나? 그렇다면, 얍! 다다라! 나 여기 있어. 도라돌이.
3: 르르! 애기고래가 날 찾고 있군. 나 여기 음파. 여기야.
4: 이렇게 초음파로 멀리 있는 친구도 부르고. 어디야? 또 먹이도 찾을 수

0: 있지.
1: 그래 맞아 이거래. 우리 같이 재돌이 부를까?
0: 우리? 아, 나 돌고래지. 좋아.
1: 초음파 준비.
2: 준비.

0: 어, 저기다, 저기!
1: 어? 저쪽? 우와, 돌고래들이 너무 많아.
2: 누가 제돌이지?
3: 아, 제돌이 등 지느러미엔 일자가 새겨져 있어.
4: 일자?
3: 사람들이 계속 보호해주려고 표시해둔 거래.
0: 오, 일자라.
1: 등 지느러미에 일자. 제돌이 엄청 씩씩해 보여.
0: 제돌이를 찾아서 마법이 풀렸어. 마법 덕분에 제돌이도 만나고 반가웠어.
1: 갱구디요, 제돌이가 다시 행복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3: 그럼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는 아주 행복해. 그렇지만 모든 돌고래들이 다 행복한 건 아니야.
2: 응? 왜 돌아돌이야?
3: 저기 내 친구를 봐.
1: 어? 꼬리가 없어.
3: 바다에 떠다니는 그물에 걸려서 꼬리 지느러미가 잘리고 말았어.
2: 그물에? 돌고래 불쌍해.
0: 이게 다 우리 때문이야. 돌고래들이 우리가 버린 쓰레기, 그물, 플라스틱, 비닐봉지 때문에 헤엄치다가 많이 다친다고 들었어. 얼마 전에 종달이라는 아기 돌고래도 낚싯줄에 온몸이 감겨서 매우 위험했잖아.
2: 아, 그랬구나.
3: 그런데 낚싯줄을 떼어난다 해도 우리에겐 큰 상처가 남지.
1: 제돌이가 바다로 돌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휴, 바다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 어휴.
2: 돌고래를 막 잡아가 쇼도 시키고 바다도 막 오염시키고.
4: 돌고래들아, 미안해.
0: 이건 돌고래들의 노랫소리야!

0: 영차, 영차, 영차.
1: 오늘 왜 마법이 걸리는지 알 것 같아.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를 모두 치우라는 거잖아.
0: 맞아요, 맞아요. 얘들아, 우리 더 열심히 해서 여기 쓰레기 싹 다 치우자.
2: 돌고래를 위해, 바다 동물을 위해.

0: 그런데 쓰레기가 많아도 너무 많아. 아유.
1: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에 쓰레기 좀 버리지 마세요.
0: 제발.
1: 제 도리도 다치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다 이거 플라스틱. 어? 거북이가 뭐.
0: 아이고, 이 컵도 누가 버렸대? 아이고, 진짜 이거 버리면 안 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키가 크고 싶다.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눈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이제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잘했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친구들, 우리 버스 타고 소풍 가요. 네.
1: 안녕하세요.
2: 에미 안녕. 바 안녕.
1: 안녕.
2: 라시 안녕.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1: 얼굴엔
5: 순한 킬킬.
1: 줄무랜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여기 훈민이 가방에 있는 줄도 몰랐어. 뭐가 있어?
1: 이것 봐, 과자가 다 부서졌잖아.
0: 훈민아, 실수야, 실수. 난 여기 가방이 있는지도 몰랐어. 실수야, 실수.
1: 정음아, 실수라도 정음이가 잘못한 거잖아. 과자가 다 부서졌네. 힝.
0: 내가 모르고 그런 건데. 실수를 해서 친구가 화가 났을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2: 나는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3: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2: 이
3: 야
2: 정우마 안녕? 어떤 말이 궁금하니?
0: 내가 실수로 훈민이 가방에 앉았는데 가방 안에 있던 과자가 부서졌지 뭐야?
2: 친구에게 실수했을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3: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4: 대화의 턱!
2: 친구에게 실수했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5: 우와! 와, 한글 용사다!
0: 내 그림!
5: 재밌다!
0: 내 그림이 망가졌는데 재밌다고?

0: 기쁨이가 실수로 주리의 그림에 물을 엎질렀군.
1: 주리는 속상한데 기쁨이는 재밌다고 말하다니.
2: 주리가 울어버렸어.
0: 여긴 아니야.

0: 주리의 그림이 젖었는데 기쁨이가 괜찮다고 말하다니.
1: 주리는 안 괜찮은데 말이야.
2: 주리가 더 속상해하는군.
1: 여기도 아니야.

0: 우와, 와, 한글 용사다.
1: 내 그림.
0: 미안해.
1: 괜찮아. 실수로 그런 건데.
0: 실수로 그랬어도 주리가 속상해하니까 미안한 거야. 미안해. 앞으로는 조심할게.
1: 휴지로 눌러볼까?
0: 응.
1: 물이 없어지네?
0: 다행이다. 잘 말랐으면 좋겠다.
2: 실수로 잘못했을 때 미안해라고 말하니 주리의 기분이 좋아졌어. 기쁨이와 주리가 웃고 있어.
3: 둘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
4: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5: 세상아, 한글!

0: 미안해.
1: 저장 완료.
0: 미안해.
2: 미안해.
1: 정우미의 손으로.
3: 이 안에 한글 카드가 생겼어.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0: 미안해. 그래, 훈민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할래. 훈민아! 이거.
1: 이게 뭐야? 예쁜 하트네.
0: 글자도 읽어봐.
1: 미안해?
0: 응, 내가 정말 미안해.

0: 과자 부서져서 많이 속상했지? 미안해, 훈민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도 내가 미안하다고 했어야 했는데.
1: 괜찮아. 과자가 부서지니까 한 입에 먹을 수 있어서 더 좋네. 우리 같이 먹자.
2: 응. 와, 맛있겠다.
1: 자,
2: 고마워.
1: 너 봤니?

0: 떨어지니까 더 맛있다.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미안해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2: 미안해. 꿀꺽.
1: 아거 요 녀석.
2: 할아버지 미안해.
1: 할아버지께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해봐. 죄송합니다.
2: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1: 그래 아거야.
2: 그럼 안녕히 계세요.
1: 안녕 아가.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미안해. 친구들 따라해봐요. 미안해. 끝.
2: 어른께 미안한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미안해. 죄송합니다.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미안해. 죄송합니다.
1: 미안해. 정음이가 춤을 추다가 실수로 훈민이의 가방 위에 앉아버렸어요. 훈민이의 과자가 부서졌네.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친구에게 실수하면 미안해 라고 말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미안해가 나왔어요. 훈민아, 내가 미안해. 훈민아, 내가 미안해. 훈민아, 내가 미안해.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괜찮아?

0: 이번엔 내 차례. 야!
1: 아야.
0: 훈민아, 조심해야지. 나 지금 공에 맞았다고. 그러니까 공을 잘 봐야지. 훈민아, 우리 빨리 공놀이 계속하자. 자. 자, 받아.
1: 나 더 놀기 싫어.
0: 왜?
1: 나 여기 아프다고. 속상해.
0: 왜? 훈민이가 왜 속상해하지? 이럴 땐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2: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3: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2: 아! 이!
3: 야!
2: 저거마, 안녕?
0: 안녕!
4: 어떤 말이 궁금하니?

0: 친구가 아파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1: 재밌다.
2: 뭐가 재밌어? 웃지 마. 기분 나빠. 너랑 안 놀아.
0: 주리가 넘어졌는데 기쁨이가 재밌다고 말했어.
3: 주리를 화나게 했군.
4: 주리가 가버렸어.
0: 여긴 아니야.
1: 괜찮아.
2: 난 안 괜찮아.
1: 왜 울지?
0: 주리가 아픈데 왜 기쁨이가 먼저 괜찮다고 하지?
3: 그래, 주리는 안 괜찮은데 말이야.
4: 둘 사이도 멀어졌어.
3: 여기도 아니야.
1: 괜찮아?
2: 조금 아파.
1: 내가 호 해줄게. 호.
2: 기쁨이가 호 해주니까 안 아파. 우리 다시 해볼까?
1: 응.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2: 알았어.
0: 기쁨이가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주리에게 괜찮아? 라고 물었군.
3: 그 말을 들은 주리의 기분도 좋아 보여.
4: 저것 봐, 둘이 친해졌어.
5: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0: 괜찮아?
1: 괜찮아?
2: 저장 완료!
1: 괜찮아?
2: 정은이의 손으로!
3: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0: 괜찮아?
1: 그래, 훈민이한테 줘야겠다. 훈민아!
2: 왜?
1: 이거.
2: 괜찮아?
1: 응. 아까 내가 던진 공에 맞은 거 괜찮아?

0: 이제 괜찮아.
1: 훈민아, 우리 공놀이 또 하자. 이제 조심할게.
0: 그래, 나도 조심할게.
1: 응, 내가 가져올게. 자, 준비됐지?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괜찮아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3: 냠. 냠. 헤? 괜찮아?
2: 아이고, 요 녀석.
3: 할아버지, 괜찮아?
2: 할아버지께는 괜찮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야. 해봐, 괜찮으세요.
3: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2: 그래, 괜찮아.
3: 다행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 아유, 귀여운 악어. 친구들,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괜찮아. 친구들, 따라해봐요. 괜찮아.
3: 어른께 걱정하는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괜찮아? 괜찮으세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괜찮아? 괜찮으세요?
2: 괜찮아? 훈민이와 정음이가 공놀이를 해요. 정음이가 공을 던져요. 아야! 훈민이가 공에 맞았어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괜찮아?가 나왔어요. 훈민아, 괜찮아? 훈민아, 괜찮아? 훈민아, 괜찮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순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aya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랄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12: 따뜻한 싱싱.
13: 그럼 여기서도 싱싱.
14: 빙글빙글 날라라 시소도 랄랄라.
15: 재밌다. 잠깐 쉬자.
16: 2층에서 구름도 할 때는 차례로
17: 놀자는 돌려볼까.
18: 내일도 놀자. 안녕
19: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20: 원더키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랄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날 보니와 친구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1: 자, 멋지다. 드디어 내일이 크리스마스야. 너희는 선물 뭐 받고 싶어?
2: 나는 새 축구공.
3: 난 예쁜 가방. 나는 커다란 곰인형.
4: 난 무선조종 자동차. 보니 너

0: 역시 마법사녀 아래 인형이지. 빨리 내일이 되면 좋겠다.
1: 근데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아이한테만 선물을 주신다는데 우리 모두 선물 받을 수 있겠지?
0: 다 받을 수 있겠지.
2: 그래, 우리 모두 착한 어린이잖아.
3: 착한 어린이 맞겠지?
0: 좋아, 혹시 모르니까 지금부터 착한 일 많이 하자.
4: 그래.
0: 그럼 난 먼저 집에 갈게.
3: 나도
0: 착한 일 하러.
5: 저녁 먹자.
0: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6: 우리 분이 웬일이야?
0: 착한 어린이는 자세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야죠. 아빠, 저도 할래요. 착한 어린이라면 설거지도 도와야죠.
5: 그래.
6: 보니야, 이제 이 닦아야지.
0: 착한 어린이는 이제 잘 닦아요.
6: 그래.
5: 보니야, 이제 잘 시간. 벌써 누웠구나.
0: 착한 어린이는 일찍 자요.
5: 그래, 그럼 불 꺼줄게.
0: 저기, 아빠. 오늘 밤에 산타 할아버지께서 오시겠죠?
5: 그럼, 우리 착한 분이 선물 주시러 꼭 오실 거야.
0: 그럼 저 산타 할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릴래요.
5: 그건 안 될걸. 산타 할아버지는 모두 잠들었을 때 몰래 오시니까. 그리고 일찍 자야 착한 아이지.
0: 맞다! 안녕히 주무세요!
5: 그래, 잘 자, 보니야.
7: 오호호! 루돌프야, 샛별 마을에 왔는데 어느 집부터 갈까?
8: 도착하셨어요? 제가 내비게이션에 입력해뒀으니까 썰매가 자동으로 갈 거예요. 수고하세요.
7: 아, 그래, 알았다. 아유, 재미없어. 옛날엔 루돌프랑 같이 찾아다니며 재밌었는데. 이게 왜 이러지? 어쩌나. 네 이름이 뭐였더라? 그래, 골디. 선물 줄 테니 조용히 해줄래? 자, 착하기도 하지. 근데 썰매가 문제군. 아유, 어쩐다.
0: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맞죠?
7: 그래, 보니야. 메리 크리스마스.
0: 메리 크리스마스. 저 이름도 알고 계세요?
7: 그럼, 난 세상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단다.
0: 그렇구나. 산타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다니 정말 신나요.
7: 사실 몰래 왔다 가려고 했는데 썰매가 떨어지는 소리에 깬 모양이구나. 친구들한텐 비밀이야.
0: 네. 그런데 썰매가 고장나면 선물은 어떻게 나눠줘요?
7: 그러게, 큰일이구나.
0: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7: 뭔데?
0: 저희 동네엔 뭐든지 도와주는 슈퍼 영웅이 있거든요. 도와줘요. 맞아요, 부부맨.
5: 이 소리는.
9: 여보, 왜 그래요?
5: 갑자기 배가 아파서요. 계속 자요. 그나저나 무슨 일이지? 지금 자고 있을 시간인데. 일단 가보자. 부부맨 변신.

0: 보니야, 왜 안 자고 이 시간에 산타 할아버지?
1: 오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2: 산타 할아버지 썰매가 펑하고 고장이 났거든요.
1: 자네가 슈퍼영웅이란 얘긴 들었네.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썰매가 이래서 선물을 배달할 수가 없거든.
0: 정말 큰일이네요.
2: 보보맨, 산타 할아버지 썰매를 고쳐주세요.
0: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0: 내가 사실 보기보다 기계치거든.
1: 에휴, 저런 복잡한 기계 말고 사슴이 끌어줄 때가 좋았는데. 사슴만 있으면 마법을 써서 날개 할 수 있거든.
2: 정말요? 그럼 부부맨이 사슴을 만들어주시면 어때요?
0: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1: 정말 사슴을 만들 수 있나?
0: 그럼요. 산타 할아버지, 이것 좀 눌러주실래요?
1: 이렇게?

0: 완성! 오, 썰매 끄는 사슴들 정말 오랜만이군. 이거원 고마워서.
1: 뭐요?
2: 산타 할아버지, 배달을 하나도 못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세요?
0: 그게 썰매가 고장이 나서 말이야.
2: 네?
0: 근데 걱정 마라. 여기 친구들이 도와줘서 배달을 할 수 있게 됐어.
2: 다행이네요. 근데 서두르셔야 해요.
0: 정말이네. 아이들에게 선물을 다 나눠주기엔 시간이 부족해.
1: 그럼 큰일이잖아요. 제 친구들도 다들 선물을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0: 이를 어쩐다.
3: 그러게요.
1: 그럼 부부맨하고 제가 선물 배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고객이서 함께요.
4: 그거 좋은 생각인데?
0: 정말 도와줄 수 있겠니?
1: 네?
0: 다들 잘 어울리는데? 그럼 이제 출발해 볼까?
1: 네!
0: 메리 메리, 매직 사슴아, 날아올라라!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뭐지?
1: 어떡해.
0: 혹시 산타 할아버지?
2: 착한 어린이는 이 시간에 자고 있을 텐데 이상하다.
1: 저 자고 있어요.
2: 자고 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지?
0: 콜.
2: 메리 크리스마스.
1: 메리 크리스마스.
3: 휴,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2: 두 사람 덕분에 이 마을 어린이들 선물을 무사히 전달했어. 정말 고맙다. 그래, 골디도 고마워.
1: 저희도 재미있었어요.
2: 난 이제 다음 마을로 가본다. 네, 참 큰일 날 뻔했네.
1: 큰일이요?
2: 이 마을에서 제일 착한 어린이한테 선물을 안 줬잖아. 자, 이건 우리 보니 거란다. 그래, 내년까지 착하고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
1: 네.
2: 메리 크리스마스.
1: 메리 크리스마스.

0: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어요.
1: 야호! 내가 가지고 싶었던 자동차야!
2: 가방 정말 예쁘다!
3: 와, 귀여워!
2: 내 선물은 마법소녀 아리엘령이겠지?
3: 축구공이잖아!
2: 이것도 좋아! 아빠! 우리 축구해요!
0: 아무래도 선물이 바뀐 것 같죠? 그럼 보니의 선물은 어디로 간 걸까요?
4: 마법소녀 아리? 정의로운 마음과 용기를! 아리아리 매직!
0: 다행히 힘찬이도 선물이 아주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2: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0: 오늘은 보니의 유치원에서 소방서에 견학을 왔어요.
5: 자, 꼬마 소방관들, 용감하게 불 꺼볼까? 발사!
6: 우와! 우와, 성공이야!
5: 아주 잘했어요.
7: 이것으로 소방체험을 마칠게요.
5: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불이 났을 땐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하죠?
6: 119!
7: 맞아요. 꼭 기억해야 해요.
8: 어?
9: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전대원은 즉시 출동 바란다.
5: 그럼 우린 출동해볼게요.
7: 또 봐요, 꼬마 소방관들.
6: 조심하세요.
4: 우와, 진짜 멋있다.
1: 나도 용감한 사람이 돼야지.
0: 준이와 흰천이는 용감한 소방관의 모습에 반해버렸어요.
1: 소방관 출동! 칙칙칙!
2: 준이야?
3: 어? 뭐해?
1: 소방관 놀이 어때? 나 소방관 같지?
4: 에이, 그게 무슨 소방관이야. 우리 집엔 진짜 소방관 옷도 있는데.
1: 뭐? 정말이야?
4: 응, 우리 삼촌이 소방관이시거든. 저번에 선물로 주셨어.
2: 멋지다. 그럼 너 소방차도 타봤어?
4: 그럼 당연하지.
2: 우와. 힘찮아, 나 소방관 옷 보고 싶어.
4: 그래? 그럼 이따 놀이터에서 같이 소방관 놀이 할래? 내가 소방관 옷 입고 올게.
2: 좋아.
3: 난 구급대원 할래.
2: 나도.
1: 그럼 난 소방관.
2: 나도 소방관.
4: 좋아, 그럼 난 소방관 대장.
1: 그런 게 어딨어. 나도 대장할래.
4: 넌 소방관 옷도 없잖아.
1: 그치만 난 더 멋진 거 있거든.
4: 그래? 뭔데?
1: 그게 소방관 배지.
2: 소방관 배지? 어디서 났어?
1: 그러니까 예전에 소방관을 도와서 같이 불을 껐는데 그때 용감하다고 특별히 받은 배지야.
2: 우와, 대단하다.
4: 거짓말.
1: 정말이라니까.
4: 그럼 이따 가지고 와봐, 그 소방관 배지.
1: 좋아, 가지고 올게.
2: 우와, 기대된다. 그럼 나도 질 수 없지.
3: 골디, 너 어때? 소방관 같아?
10: 아유, 역시 아니지. 아유, 나도 멋지게 꾸미고 싶은데.
3: 그래,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2: 도와줘요, 부부맨. 도와줘요, 부부맨.
11: 이 소리는? 차차차차, 불은 꼭 꺼야지. 안전하게 다시 출동. 부부맨 변신.

0: 자, 안녕 보니 무슨 일로 불렀어?
1: 친구들하고 소방관 놀이를 하기로 했는데 저만 아무것도 없어요.
0: 그게 무슨 말이야?
1: 햄찬이는 소방관 옷을 입고 오고 준이는 소방관 배지를 가져온다는데 저도 뭔가 멋진 걸 가져가고 싶어요.
0: 아하, 그랬구나. 옷도 아니고 배치도 아니면 뭐가 있을까?
1: 아하! 설마 부부맨도 그걸 생각한 거예요?
0: 당연하지. 그럼 같이 만들어 볼까?
1: 네!
0: 컬러 방귀 캔디 머신! 꿈컬러 파워!
1: 슬기야, 내 구급상자 어때?
2: 귀여워.

0: 얘들아!
1: 와, 진짜 소방관 같아.
0: 그치? 소방관 출동! 어? 게다가 부부맨까지.
2: 소방관 놀이할 사람?
3: 좋아요.
2: 좋았어. 그럼 재밌는 소방관 놀이 시작해볼까?
3: 네.
1: 근데 얘들아, 준이는?
4: 아직 안 왔어.
0: 금방 오겠지. 우리끼리 먼저 놀고 있자.
1: 그래.
2: 불이야, 도와주세요. 안 뜨거워.
0: 걱정 마세요.
1: 우리가 금방 구해줄게.
2: 탈출 성공! 고마워요, 소방관님!
1: 구급대원 출동! 응급환자 치료 완료!
2: 고마워요!
0: 진짜 재밌다! 부부맨, 우리 한 번 더 해요!
1: 맞아요, 우리 더 놀아요!
2: 그래?
0: 오늘 진짜 재밌었어!
1: 다음에 또 놀자! 안녕!
5: 얘들아, 잘 가!
1: 결국 준이는 안 왔네. 무슨 일 있나?
6: 다음 날 걱정이 된 보니는 준이네 집에 찾아갔어요.
7: 보니 왔구나.
1: 안녕하세요. 준이 있어요?
7: 근데 기운이 좀 없네.
1: 네? 준이야. 어디 아픈 거야?
7: 아니야, 괜찮아.
1: 괜찮긴. 나 좀 봐봐. 많이 아파 보이는데. 어디가 아픈 거야?
7: 아니, 그냥 좀.
1: 그래서 놀이터에도 안 나왔구나. 얼른 병원에 가보자.
7: 그 정도는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
1: 너 병원 가기 싫어서 그러지. 그럼 내가 부부맨을 부를게.
7: 아니라니까.
1: 도와줘요, 부부맨.
2: 어? 본인은 준이네 간다고 했는데.
1: 이제 곧 부부맨이 올 거야.
7: 나 진짜 괜찮다니까.
1: 부부맨! 이쪽이에요!
2: 대체 무슨 일이야?
1: 준이가 엄청 아픈 것 같아요. 근데 병원은 안 가겠대요. 부부맨이 대신 좀 봐주세요.
7: 아니에요, 부부맨. 하나도 안 아파요.
2: 어디 한번 볼까? 먼저 열이 있는지 재볼게. 열은 없는 것 같고. 다음은 심장 박동을 들어볼까?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뛰지?
1: 네? 그러고 보니 준이 얼굴도 엄청 빨개요.
2: 정말이네?
1: 거봐, 준이야, 너 아픈 거 맞네.
7: 아니라니까.
1: 이건 뭐지?
7: 안 돼.
1: 방금 그건 뭐야? 뭐 배지 같던데.
7: 그게 소방관 배지를 만들려다가 망쳤어. 사실은 나 소방관 배지 없어. 힘찬이한테 지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야.
1: 뭐?
2: 그래서 놀이터도 안 온 거구나?
7: 네. 친구들이 다들 배지 보여달라고 할 텐데 저 이제 어떡해요?
1: 준이야, 그냥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어때?
7: 안 돼. 그랬다간 힘찬이가 엄청 놀릴 거야. 다른 친구들도 많이 실망할 거고.
1: 아니야, 솔직하게 말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친구들도 이해해줄 거야.
7: 하지만
1: 용기를 내, 준이야. 용감한 소방관처럼.
7: 소방관처럼?
2: 그럼 우린 출동해볼게요.
8: 또 봐요, 꼬마 소방관들.
9: 나도 용감한 사람이 돼야지.
1: 뭐? 소방관 배지가 거짓말이었다고?
10: 같이 불을 껐다는 것도?
7: 응. 힘찬이한테 지기 싫어서 거짓말했어. 미안해.
1: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줬잖아.
10: 맞아.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7: 얘들아.
1: 힘찬이, 넌?
7: 미안해, 힘찬아. 네가 너무 부러워서 그랬어.

0: 사실 나도 거짓말한 거 있어.
1: 어?
0: 삼촌이 소방관인 건 진짠데 소방차는 나도 못 타봤어. 미안해.
2: 뭐?
3: 존이랑 힘찬이 진짜 멋지다.
1: 어?
3: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4: 맞아. 너희 진짜 용감한 것 같아.
0: 고마워 얘들아. 앞으로는 거짓말 안 할게.
5: 우리 이제 뭐든지 솔직하게 말하자. 씩씩하고 용감한 소방관처럼.
0: 좋아.
5: 화재 발생 출동.
0: 삐뽀 삐뽀 비켜나세요. 어? 준이야, 어? 어디서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1: 그러게.
5: 저건
0: 준이야,
5: 어떡해. 저기 전화기가 있어.
0: 빨리 소방서에 신고하자. 불이 났을 땐 119.
5: 이쪽이에요, 이쪽.
0: 우와, 불이 꺼졌어.
4: 아휴, 다행이다.
6: 다음 날이 되었어요.
7: 준이와 힘찬이가 침착하게 화재 신고를 해서 큰 불이 날 뻔한 걸 막았대요.
8: 맞아요. 그래서 준이와 힘찬이를 샛별마을의 명예소방관으로 임명하기로 했어요.
7: 정말 잘했어요, 우리 꼬마 소방관들.
5: 이건 소방관 배지?
3: 소방차도 타보고 소방관 배지까지? 정말 좋겠다.
5: 우와, 진짜 소방관 배지가 생겼어.
0: 야호.
6: 준이와 힘찬이가 소원을 이뤘네요. 앞으로도 둘은 용감한 꼬마 소방관이랍니다.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줄무랑
10: 덥덥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탕.
2: 해보고.
1: 주유소 4.8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점심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저녁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킹.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킹.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하게
1: 진물엔
2: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옥스퍼드 상.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3: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4: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스쿨버스 왔네.
8: 학교 가자.
9: 안녕 친구들.
10: 같이 가자.
11: 안녕.
12: 재밌게 공부해요.
13: 와, 놀이터다.
14: 빙글빙글 쌩쌩.
15: 정면 버스 배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6: 내일 떠나자.
17: 아침에
1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9: 점심에
2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1: 저녁에
2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3: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4: 지금 쟁여놓으세요.
2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6: 직성.
25: 얼굴엔
26: 순한 킹킹.
25: 줄무랑
26: 덕분말
27: 순하게
26: 지켜줄게.
2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유치원이 끝나고 보니와 친구들이 버스를 타러 나왔어요.
1: 왜 버스가 없지?
2: 아, 얘들아, 어쩌지? 유치원 버스가 고장이 났다고 하네.
1: 정말이요?
2: 다들 집에 연락해놨으니까 금방 데리러 오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줄래?
1: 네.
3: 에휴, 어?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4: 보니야!
1: 오빠! 골드도 왔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4: 선생님 연락받자마자 바로 달려왔지.
1: 역시 우리 아빠가 최고!
4: 그렇게 좋아?
1: 네! 아빠가 1등으로 오셨잖아요!
2: 어? 아,
1: 어디 아프신가 봐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4: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2: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1: 네? 어떡해요, 아빠?
4: 어쩌지? 구급차를 불러도 시간이 걸릴 텐데. 그래, 부부맨으로 변신해야겠어. 보니야,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아빠가 금방 도와줄 사람을 데려올게.
1: 아빠!
5: 부부맨 변신!

0: 아, 하늘을 날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해 보이길래.
1: 맞아요. 부부맨이 좀 도와주세요.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0: 어, 꽁카를 타고 어서 병원으로 가자. 자, 출발합니다.
2: 부부맨과 보니는 무사히 아주머니를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1: 정말 다행이에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부부맨.
0: 뭘? 먼저 도우려고 나섰던 보니가 더 대단하지.
1: 근데 뭔가 허전한데? 맞다, 아빠!
0: 그럼 빨리 아까 있던 곳으로 돌아갈까?
1: 네! 아빠는 어디 계시지?
0: 보니야!
1: 아빠! 어디 가셨어요?
0: 아, 도와줄 사람을 찾느라. 그나저나 어떻게 됐어?
1: 부부맨이 멋지게 나타나서 아주머니를 병원에 데려다줬어요.
0: 그랬구나. 잘 됐네.
1: 네, 부부맨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역시 부부맨이 최고예요.
0: 아, 그래. 아까는 아빠가 최고라더니.
2: 다음 날 보니와 골디가 원반 던지기를 하고 있네요.
1: 골디, 보자.
0: 보니야, 거기서 뭐하고 있어?
1: 아빠, 원반이 나무에 걸려버렸어요.
0: 어, 그래? 걱정 마, 아빠가 꺼내줄 테니까.
1: 네!
0: 거의 다 됐어. 이 아빠만 믿어.
1: 네.
0: 그게 있었지? 보니야, 잠깐만 기다려.
1: 아빠, 또 어디 가요?
0: 어, 사다리를 어디다 뒀더라? 왜 안 보이지?
1: 골디, 아무래도 아빠는 좀 힘드시겠지? 좀 더 높이 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부부맨을 불러야겠다.
0: 찾았다. 이것만 있으면.
3: 맞아요, 부부맨.
0: 어? 아, 어쩔 수 없지.
1: 네. 부부맨!
0: 안녕, 보니.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저기, 나무에 원반이 걸려서요.
0: 아, 근데 저 정도는 너희 아빠가 해줄 수 있지 않으실까?
1: 아이, 아빠는 못해요. 높이 뛰어오르기만 하면 되니까 부부맨이 콩콩이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꺼낼게요.
0: 그래, 알겠어. 이것 좀 눌러줄래?
1: 네!

0: 방귀 그럼 콩콩이.
1: 고마워요 부부맨. 역시 부부맨밖에 없어요.
0: 이 정도야 뭐.
2: 요새 자꾸 아빠로서 체면을 구기는 것 같네. 본인은 부부맨만 좋아하고.
0: 하긴 부부맨도 나니까 상관없으려나?
3: 아니야, 아빠일 때도 포기할 순 없지. 오늘은 아빠만의 매력을 보여주는 거야.
4: 이게 다 뭐예요?
0: 아, 보니한테 읽어줄 동화책에 나오는 늑대 인형이에요.
4: 네?
0: 오늘은 특별히 인형극을 하면서 더 재미있게 읽어주려고요. 보니가 좋아하겠죠?
4: 그렇긴 한데 곧 보니 잘 시간이잖아요.
3: 어? 벌써? 아, 다 했어요. 금방 마무리할게요.
1: 오늘은 왜 아빠가 동화책 읽어주러 안 오시지?
0: 이번에야말로 점수 딸 기회야.
5: 도와줘요, 부부맨!
3: 안 돼.
0: 보니야, 무슨 일이야?
1: 부부맨, 동화책 좀 읽어주세요.
3: 어? 그건 아빠가...
1: 아무리 기다려도 아빠가 안 오셨어요. 아마 먼저 잠드셨나 봐요.
0: 그래. 내가 재미있게 읽어줄게.
6: 아우! 늑대가 나타났다! 가!
1: 인형이 있으니까 훨씬 재밌어요.
3: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어.
7: 부부맨은 보니가 잠들 때까지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1: 역시 부부맨이 최고예요.
3: 오늘은 꼭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그게 보니가 요즘 아빠 말고 부부맨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빠일 때도 멋져 보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 보니한테 멋지게 보일 방법이 있다고? 강가로 산책을 가서 네가 물에 빠진 척을 하면 내가 멋지게 구하라고?
0: 그거 좋은 생각인데 역시 골디야.
7: 오후에 아빠와 골디는 보니와 함께 공원에 왔어요.
3: 아이코! 목줄을 놓쳤네!
1: 골디!
3: 아니, 골디가 위험해! 아빠가 돼올게!
1: 왜요? 골디는 수영 잘하는데? 골디가 많이 더웠나 봐요. 골디, 적당히 놀고 와! 가요, 아빠!
3: 그래...
4: 여보, 무슨 일 있어요?
3: 그게요, 보니한테 멋지게 보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4: 네? 갑자기 왜요?
3: 보니가 아빠보다 부부맨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4: 내가 보기엔 보니는 이미 아빠를 가장 좋아하는걸요.
3: 정말요?
4: 그럼요. 지금처럼 보니랑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보니한텐 최고의 아빠죠.
3: 그런가.
7: 다음 날이 되었어요.
4: 갔다 올게요.
0: 요니도 어린이집 잘 다녀오고.
1: 바이바이.
4: 그나저나 보니가 웬일로 늦잠을 자죠?
3: 그러게요.
0: 내가 깨워서 유치원 보낼 테니까 걱정 마요. 보니야, 이제 일어나야지. 유치원 갈 시간이야.
1: 아빠.
3: 보니야, 왜 그래? 열이 심하네. 빨리 병원에 가야 해. 부부맨의 뿜카로 가는 게 가장 빠를 거야. 보니야, 잠깐만 있어봐.
1: 가지 마요, 아빠.
3: 보니야.
4: 지금처럼 보니랑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보니한텐 최고의 아빠죠.
3: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지켜줄 거야. 보니야, 조금만 참아.
0: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으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이제 걱정 말고 푹 쉬어.
1: 아빠 옆에 계속 있을 거죠?
0: 그럼 아빠가 동화책 읽어줄까?
1: 좋아요.
4: 아 보니야.
1: 응? 엄마!
4: 아픈 건 이제 괜찮아?
1: 네,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4: 열은 다 내렸네. 다행이다.
1: 아빠가 병원도 데려다주고 계속 같이 있어주셨거든요.
4: 그랬구나. 역시 아빠가 최고지?
1: 그럼요.
7: 아빠를 가장 좋아하는 보니의 마음 이제 아빠한테도 전해졌겠죠? 보니와 엄마가 장난감 가게에 왔어요.
1: 와, 귀엽다. 엄마, 어? 저 이거 사주시면 안 돼요? 인형 진짜 귀엽죠?
4: 인형? 그건 인형이 아니라 저금통이야.
1: 저금통?
4: 그래, 여기에 동전을 넣어서 차곡차곡 모으는 거지.
1: 아, 저 그럼 여기다 동전 모을래요.
4: 그럼 이거 살까?
1: 네.
4: 어? 응? 이건...
1: 왜 그래요, 엄마?
8: 아시죠? 어?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인형이잖아요. 최근에 다시 나왔는데 요즘 아주 인기라니까요.
4: 아, 그래요?
1: 어?
4: 이 저금통만 계산해 주세요.
8: 네.
1: 고맙습니다, 엄마.
4: 그래. 자, 이걸로 한번 저금해 볼래?
1: 네. 뭐예요?
4: 아, 엄마가 보니만 할 때 정말 좋아했던 인형이야.
1: 우와, 엄마도 인형 좋아했어요?
4: 당연하지. 저 인형 사달라고 외할아버지께 얼마나 졸랐는지 몰라.
1: 그래서 외할아버지께서 사주셨어요?
4: 아니, 생일에 사주기로 하셨는데 인형이 어찌나 인기가 많던지 다 팔려서 결국 못 샀어. 그래서 엄마한텐 아직도 꿈같은 인형이야.
1: 그랬구나. 그렇게 갖고 싶던 인형인데 왜 안 샀어요?
4: 엄만 괜찮아. 이렇게 보니가 기뻐하는 걸 보는 게 더 좋은걸.
1: 엄마도 좋아하는 인형이 있다니 정말 신기해. 엄마는 늘 내가 좋아하는 걸 사주시는데 나도 엄마한테 선물할 방법이 없을까? 아, 맞다. 나도 이제 돈이 있지. 계산해주세요.
8: 근데 돈이 많이 모자란데?
1: 네? 얼마나요?
8: 아마 동전이 저금통을 가득 채워야 살 수 있을걸?
1: 정말이요?
4: 아까 그 인형을 봤는데 어릴 때 갖고 싶었던 거라 그런가? 어찌나 반갑던지.
3: 그럼 하나 사지 그랬어요?
4: 그럴 뻔했는데 그냥 보니 것만 샀어요.
1: 역시 엄마는 그 인형이 엄청 갖고 싶은 거야. 근데 내 것만 사주시고.
3: 어떤 인형인지 궁금한데요?
1: 엄마, 아빠!
3: 어? 왜 그래 보니야?
1: 돈은 어떻게 버는 거예요?
4: 돈?
3: 그야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지.
1: 그럼 저도 돈 벌 수 있어요?
4: 어?
3: 근데 갑자기 돈은 왜?
4: 보니 너 저금통에 저금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1: 네!
3: 그럼 집안일을 돕고 용돈을 받게 하면 어때요? 스스로 노력해서 용돈을 벌어보면 보니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4: 그럴까요? 보니야, 할 수 있겠어?
1: 그럼요! 쉽게만 주세요!
7: 그 후 보니는 집안일을 돕고 심부름도 열심히 했어요.
4: 와, 깨끗하게 잘 닦았네. 자, 여기 용돈.
1: 고맙습니다. 가만히 좀 있어봐.

0: 진짜 맛있다.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
1: 정말요? 그렇게 맛있어요?
0: 네.
1: 우와, 진짜 맛있네요. 보니 대단한데?
0: 주스 잘 응? 마셨어요.
2: 고맙습니다.
0: 근데 보니야, 왜 그렇게 열심히 용돈을 모으는 거야?
2: 사고 싶은 게 있거든요.
0: 그래? 그게 뭔데?
2: 비밀이에요.
0: 어?
2: 잠깐만요. 인형아, 잘 있지?
3: 또 인형 보러 왔구나.
2: 네.
3: 그게 하나 남은 마지막 인형이란다.
2: 네. 어떡해.
4: 본인은 인형을 못 사게 될까봐 걱정됐어요.
2: 저금통을 다 채우려면 아직 멀었는데 다른 사람이 사가면 어쩌지?
1: 내일 이 공원에서 벼룩시장이 열린다는데?
2: 벼룩시장? 그게 뭔데요?
1: 안 쓰는 물건이나 직접 만든 걸 파는 곳이야.
2: 그럼 누구나 물건을 팔 수 있어요?
1: 물론이지.
0: 진짜 맛있다.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 다음 날 본인은 주스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잔뜩 챙겼어요.
2: 됐다. 근데 이걸 다 어떻게 들고 가지? 보보맨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도와줘요, 보보맨! 도와줘요, 보보맨!
1: 이 소리는 보보맨 변신!

0: 보니야,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보부맨! 오늘 벼룩시장에서 제가 만든 주스를 팔 건데요. 좀 도와주세요.
0: 아, 그 주스? 정말 맛있었는데.
1: 응? 보부맨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0: 그냥 보니가 만든 거면 당연히 맛있겠지. 근데 주스는 왜 팔려고 하는 거야?
1: 주스를 팔아서 이 저금통을 꽉 채워야 하거든요. 그래야 엄마 선물을 살 수 있어요.
0: 선물?
1: 네! 엄마가 어릴 때 갖고 싶어하던 인형인데 이제 딱 하나 남았대요. 그래서 빨리 돈을 모아야 해요.
0: 그랬구나. 걱정 마. 선물을 살 수 있게 이 부부맨이 도와줄게.
1: 네!
2: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죠.
3: 이런 건 어떠세요?
0: 우리도 시작해볼까?

0: 장기구름 푸드트럭.
1: 주스 사세요.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 주스예요. 주스 사세요. 왜 아무도 안 사가지?
0: 너무 초조해하지 마. 좀 더 기다려보자.
1: 왜 한 잔도 안 팔릴까요? 다른 데는 다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엄마, 목말라요.
2: 그러게, 날씨가 너무 덥다.
1: 어? 여기에요, 여기! 시원한 주스 있어요! 어? 엄마, 주스 사주세요.
2: 그럴까? 두 잔만 주세요.
1: 네! 여기 있습니다.
2: 고마워요.
1: 야호! 드디어 팔았다! 와, 진짜 맛있어요.
2: 시원해. 오늘처럼 더운 날씨에 딱이지?
1: 부부님, 앞에 선풍기를 두면 어때요? 그럼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러 오지 않을까요?
0: 오, 좋은 생각인데? 어? 이 시원한 바람은 뭐지?
3: 저것 봐, 부부맨 선풍기야.
2: 와, 여기 주스도 파나 봐. 주스 찾아주세요.
4: 저희도요.
5: 보니의 과일 주스는 날개 놓친 듯 팔렸어요.
6: 다 팔았다! 야호!

0: 그럼 빨리 엄마 선물을 사러 갈까?
1: 네! 네! 인형이 팔려서 없다고요!
2: 그래, 이제 더 구할 수도 없는데 어쩌지?
1: 안 돼!
3: 결국 본인은 인형 대신 꽃다발을 샀죠.
0: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인형이 아니어도 엄마는 보니의 마음을 다 알아주실 거야.
1: 네. 잘까요, 보고맨? 엄마, 어? 드릴 게 있어요.
4: 어? 우와, 웬 꽃다발? 어디서 난 거야?
1: 용돈 모은 걸로 샀어요.
4: 이거 사려고 그렇게 열심히 저금한 거였어?
1: 원래 이거 말고 다른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다 팔려버려서 못 샀어요.
4: 그랬구나. 괜찮아. 엄마 이 꽃다발도 정말 좋아. 우리 보니가 열심히 모아서 선물한 거잖아.
1: 정말요?
4: 그럼. 그래서 엄마도 선물을 준비했지?
1: 응? 응?
4: 짜잔! 열어봐.
1: 우와, 이게 뭐예요?
4: 그동안 심부름 열심히 해서 상으로 주는 거야.
1: 이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선물이에요.
4: 정말? 엄만 네가 갖고 싶어하는 줄 알았지. 장난감 가게를 지나갈 때마다 이 인형을 봤었잖아.
1: 그건 엄마한테 선물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엄마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했던 인형이잖아요.
4: 그랬구나. 정말 고마워, 보니야.
1: 저도요.
0: 감동적이야.
4: 다음에 또 저금통이 가득 차면 그땐 보니가 갖고 싶은 걸 사자.
1: 좋아요. 그럼 또 열심히 심부름 해야겠어요. 아빠,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3: 보니의 저금통엔 사랑도 차곡차곡 쌓여갔답니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5: 얼굴엔
7: 순한 킬킬.
5: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난방구는 붙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1: 시큼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12: 우리 모두
1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4: 얼리면 더 맛있어.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6: 지동.
15: 얼굴엔
16: 순한 킬킬.
15: 줄무랜
16: 덥덥한
17: 순하게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와우. 고가.